바로 이 멸절이라는 단어입니다. 진멸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성경에서 이 멸절이라는 단어가 쓰일 때는 매번 특정 조건이 뒤따르고는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따를 때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면서도 실상은 우상을 붙들고 있을 때, 하나님을 배반하고 찾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멸절이라는 단어를 들어서 엄히 경고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이 단어는 그저 우리가 아닌 다른 누군가의 사정일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멸절이라는 단어를 불편하게 여기는 것은 그 단어 자체가 지닌 강렬한 어감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아요. 스스로 신앙에 대해서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있어서 멸절은 결코 두려움의 단어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소하시는 사랑 가득한 잔소리이고 부르심을 향한 당부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과 세상 사이에서 망설이기보다는 오직 하나님만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담대하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멸절이라는 단어 앞에서 괜히 뜨끔하거나 움찔하지 않는 진실하고 착하며 충성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사랑의 뜰 안에서 이런 마음을 바탕으로 우리 방송 가족분들께 귀한 두 가지의 특별한 선물 또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 씨앗 이미지 오늘도 준비가 돼 있어요. 또 하루에 네 구절씩 든든하게 말씀을 잘 챙겨 좀 섭취하시라고 여러분께서 말씀을 네 구절, 오늘 최소한 네 구절이죠, 힘차게 고백하시면서 하루를 시작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오늘도 성경 구절 네 구절 준비했습니다. 받고 읽고 묵상하고 기억하고 되새기면서 여러분의 하루를 거룩하고 또 바르게 세워나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어떤 말씀들을 준비를 했는지 한 구절씩 여러분께 소개해드릴게요. 자, 오늘 주제 말씀과도 같죠?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자, 이 말씀 오늘 마음 가운데 깊게 새기고 간직하고 이것을 틈날 때마다 고백하며 나아가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역대하 15장 2절 하반절입니다. 15장 2절의 하반절.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아멘. 네, 굉장히 소망의 말씀과 그리고 경고의 말씀이 같이 있죠. 하나님을 우리가 찾는다면 하나님과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희망의 말씀도 있으면서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실 것이다 라는 경고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도 좀 잔소리로 우리 마음 가운데 잘 새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잔소리는 사랑이 있는 사람에게 하는 게 잔소리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참견이고 간섭일 뿐인데 사랑이 있기 때문에 잔소리, 그 사랑의 잔소리를 우리가 감사함으로 오늘 받아 순종하면 참 좋겠어요. 자,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도 전해드립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아멘. 우리의 선택은 뭐 마땅히 하나님을 따라야겠죠. 예, 둘 사이에서 양다리 걸치고 머뭇머뭇 눈치 보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담대하게 하나님을 붙잡고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면 참 좋겠어요. 자, 그리고 시편 37편 38절 39절.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우리가 악인이 돼서는 안 되겠죠. 자,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아멘. 네, 이 소망의 말씀 또 잘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하나의 주제와 메시지를 다양한 관점에서 묵상하실 수 있도록 네 가지의 성경 구절 또 전해드립니다. 받기 원하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죠.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으로 씨앗, 네, 씨앗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고 오늘 준비된 네, 말씀 씨앗 네 구절 자, 오늘도 멋지게 산 배경입니다. 큰 산을 좀 배경으로 해서 멋진 산맥과 함께 또 그 이미지에 말씀 구절들이 있어요. 또 붉은색 바탕이다 보니까 더욱더 경각심을 가지게 되는 그런 오늘 이미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경 네 구절 담겨있는 이 이미지 여러분 잘 받으시고 묵상하시고 하루를 견고하게 세워나가시는 데 있어서 귀한 도구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씨앗 네, 샵 9330번 우물적 9330번으로 씨앗 씨앗이라고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도의 선물도 챙겨가셔야겠죠? 자, 매일의 기도로 일상을 바로 세우고 여러분의 삶에 기도의 물꼬가 아주 시원하게 트이기를 바랍니다. 사랑했더라. 오늘의 기도문 또 챙겨가시죠. 자, 오늘도 기도문 전해드립니다. 오늘 방송 키워드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 사실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고 계신 분들 많진 않으시지만 아, 현교님께서 비오는 목요일 아침 피디님 안녕하십시오 안녕하세요 라고 문자 주셨는데 반갑습니다. 자,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시는 분들께서는 자, 오늘 키워드를 지금 이미 보셨을 것 같아요. 오늘 키워드가 노출이 됐습니다. 일찌감치 확인하셨을 것 같은데. 자, 아무튼 오늘 키워드 알려드리면 오타 없이 정확하게 샵 9330번으로 문자 남겨주시고요. 오늘 준비된 기도문 잘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기도문 키워드 바로 알려드립니다. 서머 스페셜 기간 동안에는 별도의 뭐 퀴즈나 혹은 좀 더디게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있죠. 오늘의 키워드는 바로 당부입니다. 당부. 자, 오늘 키워드 당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매일매일 말씀으로 당부하시죠. 그러니까 사랑 가득한 잔소리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오죽 우리가 말을 안 들었으면 주님께서 이렇게 멸절이라는 단어까지 거론하면서까지 우리에게 당부하실까요? 멸절, 진멸, 그리고 멸망 이런 식의 강렬한 단어를 써서라도 우리를 하나님께로 어떻게 해서든 돌아오게 만들려고 하는 또 하나님을 벗어나지 않게 하시려는 그 사랑이 가득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단어 속에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잔소리 그 당부의 말씀을 우리가 허투루 듣지 않고 감사함으로 받아서 오늘 삶 가운데서 순종하며 주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사실 키워드 잔소리로 하려다가 잔소리는 또 약간 좀 좋지 않게 또 들릴 수 있기 때문에 키워드가 그래서 오늘 키워드는 좀 당부라고 정했습니다. 네,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 당부 문자 남겨주시고 오늘 또 그런 내용의 기도문을 좀 정했거든요. 주님 앞에서 우리가 머뭇머뭇하지 않겠습니다. 뭐 그런 내용들 이어지니까 오늘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그게 우리 삶으로 드러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착한 행실로 우리 주변의 사람들까지도 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의로우시구나. 하나님은 참 좋은 분이구나 선하시구나 라는 것을 그들 역시 인정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사랑의 뜻 안에서 준비한 두 가지의 영적 보약 영양제입니다. 자, 오늘 말씀 씨앗 이미지 받기 원하시는 분들 받아가시면 참 좋겠어요. 씨앗 네, 씨앗이라고 문자 주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당부 샵 9330번 당부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오늘 준비된 기도문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잘 챙겨가시면 좋겠고요. 자,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찬양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서머 스페셜 찬양의 그 은혜가 충만하게 삶 가운데 부어지는 시간이죠. 크룩스의 힘찬 찬양 준비했습니다. 비를 뚫고 찬양하며 나아가자고요. 내 믿음의 고백 되리라 함께 찬양합니다.

아멘. 크룩스였습니다. 네, 믿음의 고백들이라. 네, 힘찬 찬양의 고백이었습니다. 네, 여러분도 오늘 일상 가운데서 우리 믿음의 고백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 하면서 우리가 뭔가 떳떳하지 못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말씀 굳게 붙잡으면서 그 길 가운데로 나아가면서 주님을 가까이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삶으로 올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구절이 굉장히 좀 강렬하지만 더더욱 우리 삶 가운데 소망의 메시지가 되는 것 같아요. 결론은 그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감이 우리에게 복이고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는 두려움이 없고 떳떳하고 당당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아멘. 두 마음을 품은 자들. 우리가 어찌 여기서 자유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돌이켜 마음을 성결하게 하고 손을 깨끗이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면 오늘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돈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리고 권력이 만일 하나님이면 뭐 기타 등등 많겠죠. 그를 따를지니라. 우리의 결정 어떻게 돼? 뭐가 정답일까요? 네,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는, 그래서 실족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지 않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런 마음으로 성경 구절 네 구절, 귀한 성경 구절들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어요. 오늘 키워드가 또 당부고, 또 성경 구절 받기 원하시는 분들 씨앗, 네, 씨앗이라고 문자 주시고, 링크가 갈 거예요. 씨앗이라고 문자 주시면 그 링크 클릭하시고 그 이미지 확인하시고 뭐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로드 받으셔도 되겠습니다. 저장하셔도 되겠고, 저 기도문은 네, 당부, 오늘 키워드가 당부인데 당부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오늘 준비된 기도문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잘 챙겨가시면 좋겠어요. 자, 우리 방송가족분들의 문자 얼른 좀 소개해볼게요. 자, 0712번님께서 말씀 시간 너무 좋습니다 고백해 주셨습니다. 자, 0712번님, 왠지 모르게 3일 뒤면 아주 특별한 의미의 날이 될 것 같은데, 오늘 7월 9일인데 3일 뒤면 0712, 7월 12일 뭔가 연관이 있을 것 같은, 네, 아무튼 축복합니다. 자, 2042번님께서 청주에서 듣고 있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옵니다. 비 피해는 없지만 모두 조심하십시오. 비 피해가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저 이제 지하철 타고 다니잖아요. 예, 지하철 타고 이제 지하철에서 내려서 어느 정도 한 10분 정도 걸어가야 집에 도착하는데, 사실은 이제 좀 빠른 걸음으로 가려면 10분 안에 도착하거든요. 근데 어제는 막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20분 정도 걸렸습니다 걸어가는데. 야, 아무튼 오늘도 그렇게 비가 오면 안 될 텐데. 아, 여러분, 오늘 그 애니메이션 다윗 영화 신청하신 분들 많이 계시죠? 비 온다고 안 오거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네, 소중한 다른 분들에게 또 소중한 기회가 갈 수 좀 있도록 만약에 참석이 좀 정말 부득이하게 어려우시다면 오늘이라도 좀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가급적 여러분 빠지지 마시고, 비가 오더라도 어떻게 본다면 약속한 부분이니까 여러분께서 그 자리에 꼭 그 현장 가운데 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6시죠? 네. 롯데백화점, 대전 롯데백화점, 롯데시네마에서 진행이 되니까 당첨 문자 받으시고 이제 티켓 교환권까지 받으신 분 계시죠? 네, 그 이미지 받으신 분들께서는 늦지 말고 꼭 그 현장 가운데 와주시고 영화 잘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영화관에서 뵙겠습니다. 저에게 제가 티켓팅 할 거거든요. 네, 티켓 여러분께 배부해 드릴 텐데, 네, 그때 꼭 만나 뵙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기대가 되네요. 오늘 참 재밌을 것 같은데. 자, 그리고 오늘 키워드 당부,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오늘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5073번님 문자 주셨고, 자, 오늘 키워드 당부네요. 감사합니다. 1231번님 그리고 0360번님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하자는, 오늘도 나와 함께 하자라는 그 하나님의 당부의 메시지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해 주셨고요. 자, 씨앗 신청하신 또 분도 계신데, 씨앗 신청 문자만 보내주시면 답장으로, 자동적으로 답장으로 나가니까, 네, 씨앗이라고 문자 샵 93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4640번님도 문자 주셨네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하시면서, 아마 암송하시는 구절인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라는 그 당부의 말씀 기억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고백해 주셨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것이 무엇인지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 교훈해 주셨고요. 때마다 우리에게 설교 말씀을 통해서 또 말씀해 주시고, 또 극동방송에서 나오는 다양한 메시지들, 또 찬양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경청하고 순종으로

뒤따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0084번님 아멘 아멘. 네, 오늘도 소망 가운데 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향기를 전하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의 씨앗 감사합니다. 당부의 기도 또한 감사합니다. 고백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0084번님이셨고요. 사랑하라라고 당부하신 말씀 우리 마음에 품고 날마다 날마다 실천하기를 소망합니다. 8457번님 문자 주셨고, 자 1234번님 오늘 말씀은 정말 강력하네요. 기도문 필요합니다 하시면서 세종에 사는데 세종은 어젯밤부터 지금까지 호우와 침수 경보가 계속 오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고 가는 길 안전에 유의하시고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에서 오늘 하루도 강건하게 보내십시오 라고 문자 보내주셨어요. 대전 지역도 마찬가지죠. 지금 호우와 침수 경보가 계속해서 휴대전화에 울리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만큼 오늘 많은 비가 또 예보돼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께서 대비를 잘 하시고 모쪼록 비 피해가 없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3848번님 오늘 기도문 키워드 못 들었습니다 하셨는데 오늘 키워드가 당부예요. 당부 샵 9330번 당부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042번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찬양을 신청해 주셨네요. 목요일은 어제 잠시 예고를 좀 드렸지만 목요일은 2부 시간에 서머 스페셜 특별 코너가 좀 진행될 예정입니다. 1부는 여러분의 신청 찬양들 바탕으로 좀 진행될 예정이니까 신청 찬양 있으신 분들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으로 찬양 신청해 주시면 되겠어요. 네, 오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잘 접수했습니다.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청주에 정말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비 피해 없게 도와주시고 안전한 하루 다들 보내세요. 말씀 씨앗 신청합니다. 2450번님 받으셨죠? 비 피해가 정말 없어야 될 텐데 정말 요즘에는 뭔가 비가 예상치 못할 만큼 막 갑자기 쏟아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상치 못하게 뭐 옷이 뭐 비에 홀딱 젖는다 뭐 그런 건 예상일이고 집중호우로 뭐 심심찮게 피해도 막 일어나는 것 같아요. 대비를 잘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정말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의 삶에 오늘 평안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1454번님, 대전에도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안전 운전, 그리고 안전 보행 하십시오. 오늘도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1454번님, 문자 주셨고. 자, 2391번님, 와, 오늘 피디님과 함께 다윗 영화 보는 분들 부럽네요. 덥고 습도가 높습니다. 건강 잃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문자 주셨는데, 네, 오늘 꼭 오셔가지고, 아는 척 해주시고 네. 제가 티켓 잘 전해드릴게요. 근데 너무 늦지 않게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늦게 오시면 좀 앞자리에 배정될 그 아마 그렇게 될 것 같거든요. 좀 뒷좌석부터 좀 차근차근 배정해드리면서 이제 좀 늦게 오신 분들께는 좀 앞자리를 좀 배정해드릴 예정이니까 그렇다고 또 너무 일찍 오지 마시고 그러면 저희가 없어요. 네, 저희가 없으니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너무 늦지 않게끔만 좀 와주시면 되겠고 제일 앞자리에서도 영화가 잘 보이더라고요. 제가 미리 그 관에 가봤는데 앞자리에서도 영화가 잘 보이니까 뭐 너무 앞자리에 배정된다고 너무 실망하거나 좀 마음 불편해하지 않으시면 좋겠고 네, 여러분께서 근데 다만 너무 늦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이제 6시에 이제 시작을 하니까 이제 6시 전에 이제 안에 들어갈 거고 아마 6시 5분 정도까지 티켓팅을 좀 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늦으시면 티켓 받기가 조금은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늦지 않게 도착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영화 신청했는데 별다른 연락이 없으면 추첨이 안 된 걸까요? 라고 문자 주셨는데 아 맞습니다. 네, 당첨된 분들께만 이제 문자가 나갔어요. 당첨 문자와 함께 티켓 교환권까지 나갔기 때문에 연락이 없다라는 것은 이제 선정되지 않았다라는 것. 네, 영화가 굉장히 재밌게 잘 만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개인적으로 꼭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다음에 꼭 네, 이런 이벤트가 있을 때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키워드 당부예요. 당부 네, 샵 9330번 당부 문자 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기도문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씨앗 받기 원하시는 분들 씨앗 네, 씨앗

하시라고 또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069번님께서 오늘 그 보신다는 영화 제목 뭔지 궁금합니다 하셨는데, 이제 대전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애니메이션 다윗입니다. 다윗. 다윗 영화 상영회가 진행이 돼요. 오늘 저녁 6시에 진행이 되는데, 네. 다윗, 뭐, 다들 아시잖아요. 그 다윗입니다. 네, 그래서 영화 여러분께서도 뭐 개인적으로 꼭 한번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식 개봉이 내일이에요. 내일이고 저희 개봉 전에 진행되는 이벤트니까 여러분께서 신청하신 분들은, 아니, 그 당첨되신 분들은 꼭, 네, 꼭 오실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찬양 함께 나누고 돌아올게요.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경미의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이 찬양 먼저 전해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 신청 찬양까지 여러분께 이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신청해 주셨던 그 찬양 저희가 잘 또 선곡했으니까 그 찬양까지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귀로만 듣던 극동방송을 직접 만나보십시오. 생생한 보금방송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026년 여름방학을 맞아 대전 극동방송 특별 견학 프로젝트가 8월 3일 월요일부터 7일 금요일까지 5일 동안 진행됩니다. 대전 극동방송 사옥을 둘러보며 방송의 역사와 전파선교 사역의 열매를 두 눈으로 확인하고 좋은 아침입니다. 사랑의 드란, 소망의 기도,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등 대전 극동방송 주요 생방송 프로그램의 제작 현장도 바로 옆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애청자, 교회와 교회 소그룹, 신우회, 기관, 그리고 다음 세대 학생들까지 극동방송을 사랑하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24시간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방송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해 보십시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으로 견학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신청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대전전화 042-828-9330 대전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여름 대전극동방송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생생한 사역 현장에서 가장 뜻깊은 휴가, 잊지 못할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2026 여름방학 특집 대전극동방송 특별 견학 프로젝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네, 제 목소리였어요. 네. 네, 대전 극동방송 특별 견학 프로젝트 진행됩니다. 특별한 견학, 네, 여름방학을 맞아서 진행되는데 8월 첫째 주에 진행이 될 거예요. 네, 8월 3일, 4일, 5일, 6일, 7일 각각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제 생방송 프로그램을 또 견학해 볼 수 있습니다. 뭐 프로그램별로 이제 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고 그렇지 않은 프로그램도 있는데 뭐 거기까지 좀 디테일하게 여러분께 전해드리기에는 아직 뭐 구체적으로 막 다 어떤 프로그램적으로 다 짜진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열심히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 많이 해주시고 오셔서 극동방송이 어떤 사역을 하는지 그 내용도 쭉 한번 들어보시고 사옥을 둘러보면서 어떻게 이제 방송이 또 제작이 되고 있고 송출이 되고 있고 어떻게 이제 극동방송 직원들은 좀 일을 하고 또 전파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좀 그 두 눈으로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하이라이트죠. 하이라이트는 이제 생방송 프로그램을 견학할 수 있습니다. 견학해서 특별히 사랑의 뜨라는 이제 목요일과 금요일 8월 6일과 7일에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견학이라고 신청하시면 신청 링크가 가는데 링크 클릭하시면 어떤 날짜에 좀 참석하기를 원하는지 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녁이 편하신 분들께서는 8월 4일이네요. 8월 4일 이제 화요일 이제 오후 시간대에 좀 진행이 됩니다. 이 부분 잘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8월 3일 월요일에는 소망의 기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8월 5일에는 이제 생방송 좋은 아침입니다. 이제 시간이고요. 근데 조금 일찍 오셔야 돼요. 그때는 이제 오전 6시 50분에 좀 시작될 예정입니다. 아 그리고 8월 6일과 7일에는 이제 사랑의 뜨란에서 진행되는데 오늘 2부 코너가 있어요. 그 2부 코너를 이제 우리 방송 오시는 방송 가족분들과 함께 견학 오시는 분들과 그날은 좀 함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부 코너가 그때 진행될 예정이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 또 7일 금요일에도 이제 오시는 방송 가족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좀 코너를 계획하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제 잘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날짜는

0: 잘 참고해 주시고 3일, 4일, 5일, 6일, 7일 이제 여러분께서 링크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 확인 가능하시니까 교회의 어떤 소그룹 그리고 교회의 뭐 다음 세대 친구들이라든지 혹은 교회의 양육받고 있는 그 양육 멤버들이라든지 다양하게 이제 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단체로 오시는 거 환영하고요. 그래서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샵 9330번 우물점 9330번으로 견학 네, 견학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 또 풍성한 시간으로 여러분께 선물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대전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이번 여름 대전극동방송의 가장 야심찬 사역이거든요.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신청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교회 단위로 오셔도 되고 뭐 소그룹 단위로 오셔도 되고 여러분께서 뭐 혼자는 못 갑니까? 혼자도 오실 수 있습니다.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다른 분들과 함께 좀 해야겠지만 혼자도 얼마든지 오실 수 있으니까 특별한 시간 여러분 잘 받아 누리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샵 9330번 우물점 9330번 견학 견학이라고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청 찬양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어요. 샵 9330번으로 듣고 싶은 찬양 또 방송가족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찬양들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1440번님께서 정윤선님의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이 찬양 신청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숨은 명곡이라고 생각하는데 얼마 전에 사랑의 뜰 안에서 틀어주셔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역시 발굴단 하시면서 아,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참 좋아하는 찬양이고 이 정윤선 님이 이제 원래 찬양 사역자가 아니에요. 이분은 이제 디자인 회사 대표십니다. 이 디자인 회사 대표신데 이분이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있어서 이제 흥얼거리면서 이제 곡을 또 만들고 멜로디를 만들고 가사를 붙여서 이제 나온 곡이 바로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인데 예전에 정윤선님의 버전으로는 이미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다른 버전으로 좀 전해드릴게요. 이제 그 한성교회에 히즈워십이라고 있거든요. 그 히즈워십에 간사님과 그 멤버들의 음성으로 예배 실황으로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히즈워십의 버전으로 들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씨앗 말씀 날마다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생명의 영양제 감사합니다 라고 1234번님 고백해 주셨고 0712번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모두 당부드립니다.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0712번님께서 문자 주셨고 3574번님 애니메이션 다윗 주일에 먼저 보셨다고 하네요. 아, 시사회에 참석하신 것 같아요. 좋으셨죠? 내용 어땠는지도 남겨주시면 제가 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이제 신청하신 분들 꼭 빠짐없이 다 현장에서 만나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 6시죠? 늦지 않게 잘 방문해 주시고 함께 귀한 영화 교재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재정적으로 너무 힘들다고 하시면서 하나님께 간구의 기도 올려드리는 8959번님 계시네요. 저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8512번님 견학 신청해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근데 신청하시고 링크 가니까 링크 클릭하시고 꼭 언제 또 참석하기 원하시는지 몇 분 함께 하기 원하시는지 그 내용도 꼭 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579번님 또 견학 신청해 주셨고 감사합니다. 자, 고난이 축복되게 찬양 신청합니다 하시면서 0675번님 문자 주셨는데 이 찬양이 어제 나갔거든요. 어제 찬양 신청하셔서 나갔는데 일단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어노인팅 버전이라고 네, 6995번님께서 정확하게 또 신청해 주셨는데 네, 들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히즈 워십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1: 그런 선하신 주님 앞에 우리 찬양 올려드리며 함께 예배를 열어갑시다.

아멘 아멘. 어노인팅이었습니다. 신청 찬양이었어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찬양. 6995번님의 신청 찬양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앞서 들었던 찬양,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예배 실황 버전이었어요. 히즈 워십의 버전이었는데 1440번님의 신청 찬양 또 함께 나눴습니다. 네, 찬양으로 풍성한 썸머 스페셜 진행되고 있고요. 사랑이들한 방송을 통해서 듣고 계십니다. 자, 이제 1부의 마지막 곡을 좀 전해드리고 저는 잠시 인사드렸다가 2부에 또 썸머 스페셜 특집 코너가 진행돼요. 지금까지는 계속 1부에만 썸머 스페셜 특집 코너가 진행됐는데 이제 목요일은 이제 2부를 통해서 또 특집 코너가 또 진행될 예정이니까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전화를 통해서 또 여러분과 소통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으니까 혹시 가능하신 분들께서는 꼭 좀 신청해 주시면 좋겠고, 자세한 것은 조금 이따가 방송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5091번님께서 비가 많이 옵니다. 요즘 은혜 받은 찬양 예수는 나의 힘이요 하시면서 내 삶의 이유라 신청합니다 하시면서 가사가 마음을 울립니다 라고 문자 주셨는데, 1부의 마지막 곡 네, 5091번님의 신청 찬양 나누면서 전 잠시 인사드릴게요. 자, 오늘 방송 키워드는 당부예요. 당부. 그래서 오늘 기도문 받기 원하시는 분들 샵 9330번 당부, 당부라고 문자 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오늘 씨앗 이미지도 잘 챙겨가시면 좋겠어요. 샵 9330번 씨앗, 네, 씨앗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말씀 씨앗 이미지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견학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이제 8월 첫째 주 3, 4, 5, 6, 7 월화, 수, 목, 금 네, 5일간 진행되는 대전극동방송 특집 네, 특별 견학 프로젝트, 견학 프로그램에 여러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선착순 마감될 예정이니까 이제 일단 신청하시고, 그러니까 견학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고 그 내용이 쭉 나오거든요. 거기에 어떤 날이 또 가능한지 그리고 여러분께서 좀 참여하기 편한 날짜로 좀 선정을 하셔가지고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샵 9330번 견학, 네, 견학이라고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남궁송옥입니다. 내 삶의 이유라. 이 찬양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저 2부에서 다시 찾아뵐게요.

0: M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날려드립니다.

서머 스페셜 특집 사랑의 드란 생명의 말 프로젝트. 말씀으로 생각을 태워라. 말씀으로 생각을 태워라. 말씀으로 생각을 태워라. 말씀으로 생각을 태워라. 말씀으로 생각을 태워라. 아멘. 네, 지난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계속해서 선언하고 또 선포하고 있는 문장입니다. 말씀으로 생각을 태워라. 네,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이랬으면 좋겠어요. 말씀 또 성경을 붙잡고 우리가 허망한 생각과 헛된 그 마음들을 다 태워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으로 견고해지고 또 그렇게 바르고 또 거룩하게 일상을 세워나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사랑의 때는 2부 시작했습니다. 오늘 방송 키워드 당부죠, 당부. 네, 샵 9330번 당부 문자 주시면 오늘 기도문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씨앗 이미지도 잘 챙겨가시면 좋겠어요. 말씀 씨앗 이미지 오늘 7월 9일자 말씀 씨앗 성경 네 구절도 여러분께 전해드리니까 필요하신 분들 샵 9330번으로 씨앗, 네, 씨앗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고 네, 그 말씀 씨앗 이미지 잘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2부 말씀드린 것처럼 2부 정말 오늘 특별한 시간, 저희도 굉장히 설레고 긴장되는 또 기대되는 시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특별한, 정말 특별한 축복, 네, 그 사랑의 선물을 전해드리는 코너를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처음 시작이니만큼 많이 응원해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이 신청을 요청드리면 샵 9330번으로 적극적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김찬양의 찬양 함께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우리 삶의 정답은 오직 하나님이시죠? 네, 정답. 네, 제목이 정답입니다. 네, 정답이라는 찬양 듣고 코너 이어가겠습니다.

0: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이 시간만큼은 온 힘과 정성을 다해서 여러분을 응원해드립니다. 사랑에 들어간 서머 스페셜 특집, 오직 당신만을 위한 축복. 자, 이 시간은 전적으로 사랑에 들어간 청취자분들을 응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기존에 진행되던 오직 당신만을 위한 찬양의 내용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켰어요. 일단 이 코너의 축복 대상으로 선정되시면 저희가 전화를 드릴 겁니다. 전화를 드릴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전화를 드린다. 그런 다음 먼저 오직 그 대상자를 위한 축복의 말씀을, 이건 거의 전국에서 최초 시도가 아닐까, 그 대상자를 위한 특별 말씀을 전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축복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어서 그 대상자만을 위한 축복의 찬양을 또 불러드릴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참여하면 되느냐? 방법 간단합니다. 샵 9330번으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나 혹은 사연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참여 방법은 샵 9330번으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 혹은 사연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사연을 쭉 한번 살펴보면서 한 분 선정해서 전화를 드릴 거고요. 그런 다음 특별 말씀과 특별 찬양으로 축복을 해드릴 겁니다. 자, 딱 서머 스페셜 기간 동안에만 진행되는 코너고요. 오직 여러분만을 위한 말씀과 찬양을 선물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의 참여가 있어야지만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꼭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소중한 두 분 계십니다. 먼저 말씀으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분 모셨어요. 하늘정원교회 김효성 목사님 함께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반갑습니다. 이제 목사님, 이제 뭐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목사님의 의상이 조금은 이제 좀 편해지신 것 같아서 이제야 조금 이제 이 스튜디오가 조금 목사님께 좀 불편한 자리가 아니게 됐구나라는 것을 좀 느끼면서 전 참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네. 어떤 마음이실까요?
1: 네. 아니, 이제 일을 하다가 오늘 네. 스케줄이라서 예. 오늘만 이제 좀 프리하게 왔는데.
0: 아, 얼마든지 이렇게 오셔도 됩니다.
1: 아, 목사님. 그래요?
0: 네, 그럼요.
1: 아, 제가 되게 영해 보이죠?
0: 아, 예. 실제 영하시잖아요. 네, 제가 맞습니다. 제 목사님의 나이를 대략적으로 아는데, 목사님은 이렇게, 아, 아닙니다. 제 말이.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목사님. 축복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자, 그리고 찬양으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분도 모셨어요. 찬양 사역자 박찬미 자매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3: 네. 네, 그럼요.
0: 아, 제가 이제 이번 주는 좀 통화를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네. 통화가 잘 안 되더라고요.
3: 아, 예.
0: 그걸 보면서 거친 육아의 현장 가운데 계시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3: 네.
0: 자, 아무튼 오늘 두 분 함께하게 된 소감을 간단하게 좀 여쭤볼게요. 우리 목사님 어떠십니까?
1: 아, 일단 인트로가 너무 마음에 들고요.
0: 아, 네. 어떤 인트로였죠?
1: 아, 인트로 노래가 아. 비상대책이 바밤 막 아. 이렇게.
3: 아, 그렇죠. 아,
1: 오늘 굉장히 새콤달콤하고 아주
0: 아,
1: 유쾌하게.
0: 다행입니다. 아, 정말 네. 항상 좀 그게 좀 불편하셨군요.
1: 아, 농담이고요.
0: 좀 바꿔보겠습니다. 비상대책회의 지금 잠시 이제 휴식기인데.
3: 네.
0: 어떻게 될지는.
1: 아, 근데 찬미 자매님하고 오늘 같이 할 수 있어서. 네. 아, 너무 영광입니다.
0: 아, 우리 찬미 자매님도 취재를 네. 좀 들으시고 어떠셨습니까? 네.
3: 저는 설렜어요.
0: 아.
3: 정말 설렜어요. 그래서, 아, 네. 신청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0: 네. 여러분, 기도 제목을. 기도는 이 시간에 뭐 짧게 하긴 하겠습니다만, 기도는 이제 소망의 기도라든지 이제 다른, 때서 이제 기도를 해드릴 겁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기도를 저희가 허투루 이제 여기지 않고 보내주신 기도 제목을 잘 받아서 뭐 소망의 기도와 중보 기도단을 통해서 기도해드릴 예정인데, 그 기도 제목을 보고 저희가 이제 목사님께서, 김효성 목사님께서 맞춤 와. 설교를 특별 그 기도 제목을 위한 그 대상자를, 와. 대상자만을 위한 말씀을 전해주실 거예요.
1: 와. 설교요.
0: 그렇죠. 설교 말씀, 축복 말씀,
3: 당부.
0: 네, 네, 그렇죠. 당부.
1: 당부. 아, 당부. 당부 좋습니다.
0: 그리고 우리 찬미 자매님께서 그 사연을 보면서 떠오른 찬양을 네. 또 이제 특별 찬양이죠. 와. 그 대상자만을 위한 특별 찬양을 또 불러드릴 예정인데, 문제는 전화 연결입니다. 전화 연결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무섭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께서 기도 제목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이제, 아, 전화가 가능하시구나라고 여기고 전화를 드릴 거니까. 기도 제목이나 아니면 사연을 간단하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게 너무 힘들다 하시면 저요, 저요라고만 아, 보내셔도 저희가 일단은 연락드려서 확인하겠습니다.
3: 아, 그건. 그럼요.
0: 어쨌든 여러분 첫 시간이니만큼 많이 또 참여해 주시고. 자, 그러면 우리 모든 방송가족분들, 이제 방송가족분들께서 사연을 남겨주셔야 되니까 그동안 이제 모든 대상자분들을 향해서 우리 김효성 목사님께서 간단하게 이제 축복의 말씀, 설교라고 너무 부담스럽게 여기지 마시고 축복의 말씀을 좀 전해주시고 우리 참미자매님께서 축복의 찬양을 좀 불러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말씀 준비하셨을까요, 목사님?
1: 저는 사실 좀 목회하다가 지치고 힘들 때마다

0: 하나님이 예전에 저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계속 떠올리고는 한데요.
1: 네.
0: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아멘. 말씀하시거든요.
1: 아멘.
0: 아, 이 시간이 응원하는 시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 정말 그 평안함이 이곳 가운데 함께하는 모든 분들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서 정말 평안함이 가득해지는 그런 은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여기 왔습니다.
1: 아, 조금 더 길게 하셔도 되네요.
0: 평안은
1: 너희에게 주노라.
2: 첫찬양으로 그 찬양을 불러야 될 것 같은데.
1: 알겠습니다. 우리 찬미자매님 그러면 우리 방송 가족분들을 향해 우리 모든 방송 가족분들을 좀 축복하고 응원하는 마음으로 또 곡을 생각해 오셨을 텐데 네. 어떤 찬양 생각해 오셨는지 궁금하네요.
2: 아니 제가 그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는 오늘 시간이 남으면 꼭 부르는 걸로 하고요.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0: 아, 너무 좋죠. 괜찮습니다.
2: 이 찬양 하, 요즘에 제가 아주
1: 하나님 만나면 끝.
0: 끝.
2: 그렇습니다.
1: 더 이상 걱정 근심 뭐가 있느냐? 네.
0: 끝.
1: 하나님을 만나면 뭐, 끝난
2: 다,
1: 것이다.
2: 역시 피디님은
1: 유명한 곡이잖아요.
0: 예. 락 버전이었네.
1: 아 근데 강찬 목사님이 약간 이런 버전이니까.
2: 맞아요. 그렇게 그러시죠.
1: 하나님을
2: 맞아요.
1: 믿으면 끝난 것이다.
0: 노래는 오늘 피디님이.
1: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전화 연결해야 합니다. 네. 자 우리 찬미자매님께서 네. 우리 방송가족 모든 분들을 좀 격려하고 응원하는 마음으로 라이브로 불러주십니다. 찬미자매님 항상 라이브니까 찬미자매님의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와 어떤 버전일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함께 이 찬양 듣고 코너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0: 아멘. 아멘. 아멘. 와. 네. 목사님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네.
1: 아, 녹네요.
0: 아,
1: 끝났어.
0: 예상치 못했던 세 글자, 녹네요.
2: 네.
1: 어떡하지?
0: 일단 말씀 좀 잘 전해주시고, 그러시면 됩니다. 잘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있고요. 아무튼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제 제가 갑자기 화면상에서 사라졌어요. 네, 왜냐하면 제가 전화 연결을 하기 위해 좀 움직였기 때문에. 자, 아무튼 오늘 샵 9330번으로 귀한 찬 그 기도 제목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기도해 드리는 건 아니고 이제 오늘 저희가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김효성 목사님께서 특별 말씀, 네, 특별 말씀 축복의 말씀을 좀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찬미 자매님께서 또 특별 찬양을 정말 오직 당신만을 위한 말씀과 찬양을 선물해드릴 예정인데, 자 지금 3664번님께서 문자를 주셨어요. 샬롬 하시면서 저 59살 할머니입니다. 이번에 첫 손녀를 선물로 제가 받았습니다. 다음 주에 돌이 됩니다. 태어나서 조금 불안하게 아파서 더욱 소중한 예쁜 천사 건강함으로 돌을 만나게 됐습니다. 감사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늘 극동방송 들으면서 은혜 속에 살고 있습니다. 딸이 커서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첫사랑의 그 마음이 회복되기를 다시 살아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의 기도 우리 손녀를 위해 기도해주세요.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랍니다 하시면서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아 너무 예쁘네요.
1: 예뻐라.
0: 아이고 예쁘다. 네.
2: 어머나
0: 너무 예쁘네요. 네. 아 예쁜 사진. 네. 제가 또 아들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부럽네요. 네.
2: 너무 예쁘네요.
0: 자, 이분과 놀랍게도 전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통화 연결됐는데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3: 헬로.
0: 반갑습니다. 어디 사는 누구신지 잠시 좀 여쭤봐도 될까요?
3: 네, 북대동에 사는 이정화 집사입니다.
0: 이정화 집사님. 이 정자 하자 맞으실까요?
3: 네.
0: 아, 네. 아 네, 지금 뭐 하고 너무... 계셨어요?
3: 지금 조금 나가지 않아가지고 비가 많이 와가지고 못 나가서 집안일 좀 하다가 계속 극동방송 따라서 찬양 듣고 있었습니다.
0: 아, 극동방송을 좀 자주 좀 들으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3: 저희는 밤에만 끄고 계속 틀어놓습니다.
2: 와.
0: 아, 그러면 사랑의 뜰한도 애청자고. 좋은 네네. 아침입니다. 애청자일 거고. 네, 모든 방송의 네네. 애청자라고 볼 수 있겠군요. 네.
3: 네, 거진 듣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0: 아, 그러면 있으면. 지금 네. 그 김효성 목사님과 박찬미 자매님의 목소리도 방송을 통해서 자주 들으셨겠네요.
3: 네네네.
0: 지금 두 분 나와 계시거든요. 잠시 인사 좀 나눠주시죠. 네.
3: 예,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3: 박찬미입니다.
0: 반갑습니다. 우리 네. 좀 귀한 이제 손녀를 지금 이제 네네. 보시고 나서 이제 그 손녀를 위한 간절한 기도 제목을 짧게 문자로 주셨는데 우리 목사님께 이제 목사님과 찬미 자매님께서 특별 찬양과 또 말씀을 선물로 주실 거거든요.
3: 네네네.
0: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도 제목이라든지 뭐 사연을 간단하게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떤 기도 제목 있으실까요? 네.
3: 저희 손녀가 안소율인데.
0: 소율이.
3: 네네.
0: 소율이.
3: 근데 네. 예예 저기 뭐야 태어나서 조금 심장이 갑자기 뛴다고 해가지고 조금 병원에 며칠 입원을 하고 있었어요.
0: 네.
3: 그래서 늘 걱정을 했었는데 지금은 괜찮아졌어요. 그랬는데 네. 이제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고 있는데 이제 항상 늘 마음이 늘 할머니가 첫 할머니 심정이
0: 아,
3: 늘 불안한 가운데 있는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네. 늘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0: 예, 저희가 사실 첫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첫 네. 시간에 첫 번째 전화 연결입니다, 집사님.
3: 너무 감사합니다.
0: 축하드립니다. 우리 이정화 집사님과 소유리를 위해서 우리 정말 지금까지 기도는 많이 해드렸는데 방송을 통해서 정말 맞춤 특별 말씀 선물이거든요. 우리 김효성 목사님께서 네. 귀한 말씀으로 네. 축복해 주실 예정입니다. 들으실 네. 준비되셨죠, 집사님?
3: 네, 녹음까지 하고 있습니다.
0: 할렐루야. 아, 우리 목사님 좀 말씀 좀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1: 아, 집사님, 손녀를 네. 위해서 기도 제목 나누시는데 저는 네. 저희 할머니가 생각이 났어요. 저희 할머님이 항상 저와 또 제 아들들을 데리고 가면 항상 저희 할머님이 저희 아이들 손을 꽉 붙잡고 기도해 주셨거든요. 그 덕분에 우리 아이들이 또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고요. 또 할머니 네. 덕분에 저도 목회를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소율이도 할머니 덕분에 정말 든든하겠다라는 생각이
0: 아멘.
1: 들고
0: 아멘.
1: 시편 126편 5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네. 저희 할머님의 기도의 눈물에 씨앗

0: 꽃이 떨어져서 그것이 꽃이 되고 열매가 된 것이 저와 또 저희 아이들이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 이정아 집사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소율이가 더 건강해질 거고 그리고 또 자녀분들도 주님께로 돌아올 줄을 믿습니다.
1: 네, 아멘.
2: 아멘. 아멘. 아멘. 아, 어떠셨어요, 집사님 들으셨는데? 네.
1: 너무 늘 기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또 잘 안 되는 게 기도더라고요. 믿음이 부족해서 또 소위를 통해서 더욱더 기도할 수 있는 할머니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할머니 보면서 정말
1: 씨앗을 막 뿌릴게요.
2: 할렐루야. 할머니 보면서 건강하게 또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잘 자랄 줄 믿습니다. 근데 집사님 이걸로 끝이 아니거든요. 우리 네네. 박찬미 자매님의 또 특별 축복의 찬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1: 예, 감사합니다.
2: 들으실 준비 되신 거죠?
1: 네네.
2: 알겠습니다. 우리 찬미 자매님 어떤 찬양 준비하셨을까요?
3: 네. 저는 에베네셀 하나님 찬양을 축복해 드리고 싶은데요. 네. 여기까지도 인도하셨고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장래에도 소율이를 지켜주시고 정아 집사님의 가정을 지켜주실 거라고 확신하면서 이 찬양 불러드리고 아멘. 싶습니다.
2: 자, 축복의 찬양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찬미 자매님의 음성으로 좀 전해드릴게요.
1: 네, 감사합니다.

0: 아멘. 아멘.
1: 아, 집사님 감사를 드립니다.
0: 아유, 이렇게 전화 연결 응해 주셔서 저희가 감사하고, 우리 뭐 목사님께서 짧게 마지막으로 축복의 말씀 네. 전해 주시고 첫 번째 전화 연결 마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 이정호 선생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풍성함을 경험하게 하실 거고요. 하늘의 능력을 끌어다 쓰는 권능의 인생이 될 줄을 믿고, 또 소율이가 할머님의 기도를 먹고 자랐을 때에 아 이게 기도의 힘이구나 그렇게 느끼게 되는 날이 분명히 올 겁니다.
0: 아멘.
2: 우리 집사님 화이팅 응원합니다.
1: 화이팅. 너무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1: 건강하세요.
0: 네, 네. 앞으로도 방송을 통해서 자주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0: 야.
2: 와, 너무 좋은데.
0: 첫 번째 전화 연결이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어요. 그래서 문자가 그래도 많이 도착했기 때문에 저희가 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아들의 회복을 위한 기도 제목이 있어요. 큰아이가 대학 들어가서 교회를 좀 멀리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하나님 얘기도 못 꺼내게 몸살이를 치고 있다고. 작은 아들은 또 여러 가지 아픔이 있었는데 교회 가서 기도했지만 한 번도 내 기도는 들어주신 적이 없다고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하네요 하시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고 네, 문자를 주셨고 귀한 사연 남겨주셨어요. 3393번님께서 또 거친 비바람이 몰아쳐도 우리 곁에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라고 또 격려의 메시지 전해주셨고, 9175번님께서 아들 50살입니다 희귀 난치성 만성 대장 궤양염 치료약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치해 주셔서 모세처럼 건강하고 장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또 문자 주신 9175번님 계시고, 자 그리고 어떤 사연인지 모르겠지만 한 분

0: 이 저요라고 0360번님께서 문자 주셨고 또 6263번님 유방암 판결이 났습니다. 병원 수술 치료를 위해 기도 부탁합니다 하셨고 딸이 뇌척수액이 흐른다는 듣도 보도 못한 질병으로 서울에서 어제 수술을 받았습니다.
1: 아 주님.
0: 네, 수술 후에 극심한 통증으로 어젯밤을 보내고 아침을 맞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그리고 중학교 2학년 초등학교 6학년 또 2살 아이를 양육하면서 군인 남편과 함께 군 보고마를 위해 애쓰는 우리 딸입니다. 이전보다 더욱더 강건하게 가정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합니다. 라고 또 문자 주셨고 아이고 저희 큰아들 영욱이 동생이 돌아오는 29일이 하늘 날아간 지 9년째입니다. 하시면서 또 마음 아픈 사연 남겨주신 분들도 계신데 우리 목사님 하고 이제 그 천민자매님 보시면서 한 분 딱 저희가 선정해서 전화 연결을 얼른 좀 하고 좀 방송을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 목사님 어떤 사연이 좀 마음에 남으셨을까요? 네.
2: 혹시 아까 두 아들 위해서 기도한다고 했던
0: 네.
2: 처음에 읽으셨던
0: 네. 네. 7078번님
2: 네네네.
0: 알겠습니다. 7078번님 전화 연결이 바로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바로 좀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화 연결을 좀 실시간적으로 바로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될지 모르겠네요.
2: 예전에 이런 프로그램 많이 봤는데 전화 받자마자 끊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1: 연결이 돼야 될 텐데.
0: 그러면 쌍방이 아니길.
2: 통화 연결음도 가나요?
3: 여보세요?
2: 우와.
0: 안녕하십니까? 지금 실시간적으로 전화 연결됐는데 대전 극동방송의 장찬희 PD입니다.
3: 아, 네, 안녕하세요.
0: 지금 안녕하세요. 통화 좀 괜찮으실까요?
3: 네네.
0: 아직 혹시 라디오를 켜고 계시면 라디오를 잠시 좀 꺼주시면 감사하겠고요.
3: 아, 잠깐만요.
0: 네.
3: 여보세요?
0: 네네네.
3: 네, 지금 괜찮으신가요?
0: 예, 괜찮습니다. 어디 사는 네. 누구실까요?
3: 아, 여기 비아동의 조혜원 성도입니다.
0: 조혜원 성도님.
3: 예예. 예.
0: 우리 지금, 조혜원 성도님을 축복하기 위해서 우리 김효성 목사님과 박찬미 자매님 나와 계신데요. 좀 인사 나누시죠. 네.
3: 아,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2: 안녕하세요, 성도님.
1: 안녕하세요.
3: 듣고 있어요. 예.
0: 아유, 감사합니다. 네, 두 아드님을
3: 박찬미 예, 네. 사역하시는 찬양 사역하시는 분도 자주 네. 듣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아유,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네.
0: 아유, 두 아들을 위한 좀 간절한 기도 제목 남겨 주셨는데 아유, 네. 아드님들이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좀 적대적인 분위기를 내고 있나 봐요.
3: 아, 예. 아주 여러 번 시도를 했는데 아직 기도의 때가 다 물이 익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기도만 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0: 우리가 이 시간 응원해드리는 시간이거든요.
3: 네네.
0: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오늘 전적으로 우리 성도님 응원해드릴게요. 저희가.
3: 예, 감사합니다.
0: 먼저 네. 말씀으로 응원해드릴 텐데 받을 준비 되셨죠?
3: 네네.
0: 우리 김효성 목사님 하늘정원교회 목사님께서 말씀으로 예. 축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목사님 어떤 감사합니다. 말씀 준비하셨는지 궁금합니다.
2: 아 이게 자녀들을 위한 기도 제목을 갖고 있는 부모님들이 참으로 많으세요.
3: 예.
2: 그리고 이게 통계적으로도 대학교 들어가면 반이 떨어져 나가고 대학교를 졸업하면서 또 나머지 반이 또 떠나요. 그런데 분명한 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3: 아멘.
2: 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0: 아멘.
2: 포기하지 아멘.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0: 아멘. 아멘.
2: 아,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들으신 줄을 믿고
0: 아멘.
2: 하나님께 찬송하고 올려드리면 어느 날 생각지도 못한 타이밍에 두 아들이 먼저 어머니께 와서 어머니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인사하게 되는 날이 올 줄을 믿습니다.
0: 아멘.
3: 아멘.
2: 포기하지 마시고요. 거두게 될 줄을 믿습니다.
0: 아멘. 아멘. 아멘. 지사님 혹시 감사합니다.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그 아드님 성함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3: 아들 이름이 송태호이고요.
0: 송태호.
3: 예, 큰아들이에요. 그리고 작은 아들은 송승원입니다.
0: 송승헌.
3: 원.
0: 아, 송승원.
3: 원. 예, 예.
0: 태호, 승원. 우리 송태호, 예, 예. 송승원. 형제님 저희가 생각하면서 이제 말씀 메시지로 응원해 드렸고, 이어서 우리 박찬미 자매님께서 축복의 찬양을 또 전해 드릴 거예요. 우리 성도님을 응원하고, 성도님의 가정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찬양해 드릴 거거든요. 괜찮으시죠? 네.
3: 예.
0: 알겠습니다. 어떤

0: 찬양 준비하셨을까요, 참미자매님?
1: 저는 나는 믿네라는 찬양.
2: 아, 나는 네,
1: 함께
2: 주여,
1: 나누고
2: 감사합니다.
1: 싶습니다.
0: 야,
2: 예.
0: 나는 믿네.
2: 예.
0: 우리는 믿고 나아가면 길은 열릴 줄 믿습니다.
1: 아멘.
0: 하나님께서 예. 이미 그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예. 우리는 그때의 바다 누리기만 하면 되겠죠.
2: 아, 네, 감사합니다. 눈물이 날라 그래요. 너무 감사해요. 목사님, 우리 또 찬양 제목도 나는 믿네 너무 확실하고.
0: 네.
2: 곧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0: 응원해드리겠습니다. 아멘. 찬양으로 응원해드릴게요.
2: 네. 예, 감사합니다.

0: 아멘.
1: 아멘.
2: 감사합니다.
1: 아멘.
2: 아, 예, 고맙습니다.
1: 아, 이 가사가 우리 모두가 이제 성도님을 향한 또 응원의 메시지라고 꼭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 네. 네, 네, 네. 아유, 고맙습니다.
1: 믿고 우리가 확신하며 결국에는 거두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멘. 거두게 하실 것이고, 우리 목사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님 응원해 주시고, 우리 통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2: 네, 네.
3: 고난이 또한 어려움이 있는 시간만큼이나 하나님께서 갑절로 기쁨으로 채우실 것을 분명히 믿고요. 또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공짜가 없더라고요. 분명한 건 기도의 분량만큼 하나님이 분명히 기쁨으로 채우실 거니까요. 포기하지만 말아주세요.
1: 아멘.
3: 화이팅입니다.
2: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1: 아,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게 또 바로 즉석에서 전화 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좋은 하루, 복된 하루, 승리하는 하루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야, 어떠셨어요? 오늘 이제 방송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네. 김혜성 목사님.
3: 아, 이거 너무 좋은데요? 이제, 아, 저는, 그냥, 참미조사님, 이제 찬양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화 연결된 분들의 마음을 만지시는 게 느껴져서,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는 것 같고, 분명한 건, 장찬희 PD님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기획하게 되셨는데, 이거 너무 괜찮다. 많은 분들이 너무 위로받겠다. 뭐 전화 연결은 두 분밖에 안 됐지만 같은 기도 제목들이 있는 분들이 분명히 많으실 거거든요.
1: 네.
3: 근데 그분들의 사연을 들으면서 정말 많이 위로받고 있을 것 같아서 너무 큰, 저에게도 너무 큰 위로가 되고 너무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1: 아, 네. 네. 참미자님 좋으셨을까요? 네, 어떻게, 네.
0: 저는 사실 피디님께 이 이야기를 듣고 계속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프로그램에서 꼭 만나야 될 분을 전화가 연결되고 함께 그분의 영혼이 만져지고 찬양이 흘러가고 말씀이 선포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면서 정말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역시 성령님은 최고십니다.
3: 아, 네.
1: 아, 근데 오늘 사실 연결 안 된 또 많은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 위해서 목사님 이제 딱 한 번만 기도로 모든 분들의 어떤 간절한 기도 제목들마다 응답되고 또 하나님의 귀한 위로와 감동이 가득할 수 있도록 짧게 우리 방송 가족 모든 분들을 위해, 또 특별히 사연 남겨주신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아까 질병 때문에 유방암, 희귀난치성 질환들, 뇌척수액이 흐른다는 분들, 또한 딸 수술 놓고 기도하시는 분들

0: 분들 정말 많은 분들이 계신데요. 능력의 이름 예수님만 붙든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일들 또한 하나님 살아계시거든요.
1: 아멘.
0: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실 줄을 믿습니다.
1: 아멘.
0: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또한 질병 때문에 걱정하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 찾아가셔서 예수의 이름을 믿을 때에 놀라운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로 일하실 줄을 믿습니다.
1: 아멘. 저도 아멘.
0: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1: 목사님 기도 좀 마지막으로
0: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귀한 시간 허락하셔서 하나님 또 하나님의 마음을 공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1: 아멘.
0: 수술을 앞두고 있는 자들 또한 수술 가운데 있는 자들 그리고 수술 가운데 수술을 지나고 나서 하나님 또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모든 자들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소망하는 건 치료의 모든 과정을 통해 오직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시고 후유증이 없게 하여 주시고 또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하늘의 능력을 끌어다 쓰는 권능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1: 아멘.
0: 믿음의 간증거리가 주렁주렁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기도의 역사를 보여주고 계시는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주고 계시는 주님,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찬양을 통해 또한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더 풍성하게 일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아멘. 자, 썸머 스페셜 특집 코너로 기획됐습니다. 네, 오직 당신만을 위한 축복, 귀한 섬김 감당해 주신 하늘정원교회 김효성 목사님 그리고 찬양사역자 박찬미 자매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도 이 시간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키워드 당부예요. 당부. 네, 오늘 기도문 받기 원하시는 분들 당부라고 문자 남겨주시고 준비된 기도문 잘 챙겨가시면 좋겠어요. 다음 말씀 씨앗 이미지도 보내드립니다. 샵 9330번 씨앗. 네, 씨앗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사랑의 뜨란 제작 진행의 저는 장찬희였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오늘도 열심히 사랑하세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세운 배제대학교 교수 선교회에서 전해드립니다.

0: 교통방송과 함께
1: 함께해요.
2: 방송가족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소식을 전해드리는 FEBC의 게시판입니다. 대전 성시화 운동본부가 7월 16일 목요일 오전 10시 한밭제일장로교회에서 대전 마마클럽 부흥기도회를 엽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따라하라는 주제로 한밭제일장로교회 이영환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 성시화 운동본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전도단이 7월 22일 수요일부터 24일 금요일까지 모건대학교에서 유스캠프를 진행합니다. 바톤이라는 주제로 좋은나무교회 우성환 목사님과 예수전도단 제주지부 백세현 간사를 초청해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수전도단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GOT 선교회가 7월 17일 금요일부터 18일 토요일까지 대전 순복음교회에서 2026 잽스 여름 영어 성경 캠프를 진행합니다. 다윗과 골리앗 영어 성경 공부, 원어민과 함께하는 영어 활동, 뜨거운 예배와 말씀 등 다양한 순서를 준비했습니다. 7월 12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GOT 선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기도회 대전지역협력교회연합회가 7월 12일 주일 오후 7시 대전시 중구 대둔산로에 위치한 좋은교회에서 원데이 다니엘 기도회를 개최합니다. 소통 미니스트리의 찬양 인도와 탈북민 정유나 자매의 간증을 준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니엘 기도회 대전지역협력교회연합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한기독교 나사렛 선교회가 7월 26일 주일부터 29일 수요일까지 나사렛 대학교에서 2026 나사렛 여름연합성회를 진행합니다.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사는 인생이라는 주제로 지구촌교회 이동원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기독교 나사렛 선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시 동구 동대전로에 위치한 대전동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술로 인한 문제를 겪는 취약계층에게 방문 전화 무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동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게시판 안내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극동방송 홈페이지 www.dfebc.net에 접속하셔서 게시판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 시간을 통해 행사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극동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행사 시작 2주 전까지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나라사랑 축제. 올해는 여수와 익산에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복음 70년, 광복 81주년.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억하고 복음으로 미래를 노래하는 감동의 축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가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조선의 바다를 지켜낸 이순신 장군의 용기, 대한독립을 향한 뜨거운 함성, 6.25 전쟁의 아픔을 딛고 눈부신 회복과 성장을 이뤄낸 대한민국, 우리 민족의 감동적인 역사가 극동방송 전국 13개 지사 700여 명의 어린이 합창단이 선사하는 웅장한 합창과 아름다운 찬양, 그리고 화려한 퍼포먼스로 생생하게 펼쳐집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과 평화와 통일을 향한 소망,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희망을 함께 나누는 시간. 온 세대가 함께 공감하고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뜻깊은 축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 2026 나라사랑 축제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전남동부 극동방송 지역번호 061-650-3800, 전북극동방송 063-854-0911번으로 지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올여름 여수와 익산에서 가장 뜨거운 감동을 만나십시오.
1: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2: 이 기쁜 소식을 매주 목요일 이 시간에는 대일 장로교회 한국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3: 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요, 하나님이 어떤 의도로 말씀을 주셨는가를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어떤 식으로 내 삶에 해석되고 적용되어야 하는가를 바르게 아는 게 너무 중요한 일인데요. 그래서 만일 이 부분을 우리가 성공적으로 해내지 못하면 말씀의 목적된 삶과 다른 삶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잘못된 일이 발생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마 오늘 말씀도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고 잘못 적용하기가 쉬운 말씀일 수도 있어서, 그래서 전혀 하나님의 의도와는 다른 이상한 도전과 교훈 쪽으로 갈 우려도 있는 그런 말씀 중에 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이 말씀을 표면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상당히 낯설고 좀 당황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읽었던 것처럼 말이죠. 바로 이것은 화평을 말하는 게 아니라 분쟁을 말하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이죠. 일단 34절 본문을 읽으면서 오늘 내용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좀 깜짝 놀랄 만한 일입니다. 과연 이 말씀이 사실일까? 사실이라면 어떻게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될까? 예수님은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화평을 위해 오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검을 주러 오셨다.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그저 표면적으로 전달하는 그런 메시지로서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그 외에 수많은 다른 성경들의 내용들과 맥을 같이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정말로 예수님께서 화평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검을 위해서 오셨다면, 검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분쟁과 다툼 아닙니까? 그것을 위해 오셨다면 다른 성경에도 아마 이와 같은 비슷한 말씀들이 많이 있어야 됐겠죠? 그렇지만 다른 성경을 보면 이런 메시지를 담은 말씀이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반대로 샬롬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들은 많이 우리가 찾아볼 수 있죠.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며 그분이 평강의 왕이 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을 한번 같이 금방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평강의 왕이다라는 이름까지 얻으실 만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평화다, 샬롬이다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죠. 또 아기 예수께서 탄생하셨을 당시에도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말할 때 뭐라고 얘기했는지 누가복음 2장 14절 한번 또 연이어 읽어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께서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이 땅에 평화가 선포되는 역사와 동일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사역, 그 다음에 존재, 이 오심 자체가 평화라는 말인 것이죠. 또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는 요한복음 14장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합독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화를 준다. 나에게 있는 평화를 너에게 준다. 이외에도 수많은 성경을 보면 예수께서는 화평을 위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 강력하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말씀의 겉내용이 전달하는 단순 정보에 우리의 발이 묶여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의 더 깊은 곳에 담긴 메시지를 우리는 찾아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나 이 평화는요, 당시에 유대인들이 품고 고집하고 있었던 그런 종류의 평화는 아니었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어쩌면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화평을 주러 오신 게 아닐 수도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다르다는 것은 곧 갈등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정치적으로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것을 기대했었죠. 그리고 물질적인 번영을 가져다 줄 것을 소망했었죠. 만일 이런 어리석은 것들을 기대하며 메시아를 고대했다면 예수님은 그들에게 결코 평화의 왕이 되실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습니까? 엄청난 갈등이 발생했던 것이죠. 세상의 죽음으로까지 귀결될 수 있는 갈등이라면 최악의 수준의 갈등이 아닙니까? 단순히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이제 검을 주러 왔다는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또 이해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검을 주러 오셨다는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때 그저 이게 사람들을 분쟁케 하고 싸우게 하고 전쟁을 일으키게 하기 위해 오셨다, 그렇게 말씀을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선포하시고자 하는 구원의 복음은 결국은 이 악한 세상에서 반드시 필요한 영적 전쟁을 발발시키게 될 것임을 의미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곧 복음의 승리가 되는 것이고 그 복음의 승리로 말미암아 수많은 영혼들이 죄악의 사슬을 끊어내고 주님 앞에 나와 구원받게 된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싸움은 필연적인 것이라는 말이죠. 싸움이 없이는 어떻게 승리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 흑암에 갇혀있는 영혼들을 이 죄악의 쇠사슬을 풀어내고 끄집어내야 되는데 어떻게 갈등이 없겠습니까? 어떻게 투쟁이 없겠습니까? 탈출이 없이는 해방이 없는 것이죠. 믿음이 없이는 구원도 없는 것이란 말이죠.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광야를 거치지 않고 어떻게 가나안 땅에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영적인 승리를 위해서라면 반드시 그에 걸맞는 영적 전쟁터를 통과해야 한다는 말씀인 것이죠.

0: 맺으셨습니다. 대제사장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과도 갈등 관계에 놓여지셨고 또 바리새인 서기관들 같은 학자들과도 갈등 관계에 계시지 않았습니까? 당시 예루살렘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 정권과도 결코 원만한 관계가 아니었었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 모든 갈등 관계를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복음을 위해서 가져야 하는 불가피한 영적 투쟁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계셨기 때문이죠. 검을 주러 왔다는 것은 이런 상황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1: 이 기쁜 소식을 지금까지 대일 장로교회 한국진 목사님의 설교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전화 02-523-7000번, 523-7000번 대일 장로교회나 02-828-9330번, 828-9330번 대전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극동방송 교계뉴스입니다. 지구촌을 뒤덮은 폭염 속에 한국 교회들이 메말라가는 창조 세계를 돌보고 지역 사회를 살리기 위해 친환경 녹색 선교를 적극적으로 확장해가고 있습니다. 서울 종교교회는 교인 중심의 나눔 장터를 열어 모은 수익금 1,500여만 원을 기독교 환경운동연대에 전달하고 몽골 사막 지역에 나무 494그루를 심는 운동에 동참했습니다. 광주 고백교회 역시 교회 내 모든 인쇄물품을 친환경 사탕수수 종이로 바꾸고 매년 설립기념헌금을 모아 농촌교회 세 곳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무상으로 설치해줬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도 성도들이 모은 기후정의헌금을 활용해 충남 아산 백석포교회를 비롯한 농촌 미자립교회 다섯 곳에 햇빛발전소 건립을 지원하며 창조질서 회복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금권선거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선거특례제도를 통해 제49회기 목사부총회장 후보들을 만장일치로 추천했습니다. 예장 백석 후보추천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제1부총회장 후보의 임석순 목사를 제2부총회장 후보의 이정기 목사를 각각 지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후보들은 19명의 위원과 108명의 평가단이 참여한 종합검증평가를 거쳐 선정됐으며 모두 지난 2015년 교단 통합과정에서 합류해 교단의 신학과 영성회복에 앞장서온 인물들입니다. 또한 총회 대표단은 오는 2028년 교단 설립 50주년을 앞두고 이승수 부총회장을 준비위원장으로 임명해 본격적인 기념사업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서울 성동구의 한 중소형 교회가 매주 수요일마다 동네 아이들을 위한 사랑의 떡볶이 장터를 열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아픔을 딛고 다음 세대 돌봄의 장을 열어가는 현장을 오다인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1: 청계 열린교회는 매주 한 차례 하교 후나 학원 쉬는 시간에 찾아오는 동네 아이들 150여 명에게 성도들이 직접 만든 떡볶이를 나누며 소통하고 있습니다. 지난

0: 2014년 재개발 이후 이 위치에 입당한 교회는 오랜 소송과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며 다음 세대가 전멸하는 큰 아픔을 겪었습니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대규모 아파트 단지 조성 후 분식집이 사라진 환경에 착안해 성도 15명 이상이 매주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간식 전도 사역을 가동했습니다. 떡볶이로 시작된 만남은 영어 캠프와 결실로 이어졌으며 이달부터는 더위를 피해 시원한 아이스크림 나눔을 이어간 뒤 오는 9월부터 떡볶이 사역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이두상 담임 목사는 성도들이 스스로 사역을 기획하고 능동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기쁨을 알게 된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FEBC 교계 뉴스 오다인입니다.
1: 전주예수병원이 전북지역 장애인과 재활 환자들의 오랜 숙원 사업이었던 전북권역 통합재활병원 건립을 위한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병원은 지난 7일 병원 건립 부지에서 기공식을 열고 소아 납병동과 전문 외래 진료실 등을 갖춘 150병상 규모의 통합재활병원을 오는 2027년 말 완공 목표로 착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영유아와 장애 아동부터 성인 환자까지 생애 주기 전반의 전문 재활 치료를 한 곳에서 이어주는 전국적인 선도 모델로 최신 로봇 치료 장비 도입과 장기 치료 아동들을 위한 병원 내 특수 학급 설치 등 맞춤형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신충식 예수병원장은 의료 취약계층과 장애 아동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최고 수준의 치료를 받고 평범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우리 지역은 대체로 흐리고 저녁까지 비가 오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25도에서 28도,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1도에서 24도의 분포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극동방송 교계 뉴스를 마칩니다. 최다슬입니다. FEBC.
2: FEBC 신앙 칼럼.
3: 심리학에서는 사람을 가장 목마르게 하는 숫자를 9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9는 거의 다 채운 것 같지만 아직 완성이 아닙니다. 한 칸만 더 채우면 10이 될 것 같기에 사람의 욕망을 계속 자극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늘 생각합니다. 조금만 더 벌면 행복할 텐데, 조금만 더 인정받으면 만족할 텐데, 조금만 더 성공하면 괜찮아질 텐데. 하지만 그 자리에 도달해도 또 다른 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생은 채워도 채워도 끝없는 갈증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55장을 통해 인생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왜 우리는 늘 목이 마를까요? 돈과 성공을 얻어도 만족이 오래가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지도록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초대교부 어거스틴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은 주 안에서 쉬기까지 안식을 얻지 못합니다. 우리가 목마른 이유는 가진 것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더 가지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내게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값을 치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값없이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갚아야 할 모든 값을 치르셨습니다. 존귀하신 여러분, 오늘도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주님께 가까이 갈수록 우리의 영혼은 은혜의 생수로 채워지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만족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2: FABC 신앙 칼럼. 지금까지 꿈과 열매가 있는 선화침례교회 전주영 목사

우리의 마음을 모아 신실하신 주님께 기도 드리는 시간, 소망의 기도 남지구입니다. 어제부터 창밖으로 쉴 새 없이 빗줄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장마 기간에 접어들면서 하늘도 흐리고 마음까지 무거워지기 쉬운 날입니다. 그러나 거세게 내리는 이 비가 대지의 묵은 먼지를 깨끗하게 씻겨내듯이 우리 마음의 걱정과 슬픔도 시원하게 씻겨내려가기를 바라봅니다. 세상의 날씨는 흐리고 비가 내릴지라도 우리 영혼만큼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소망으로 맑게 빛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지친 마음에 촉촉한 은혜의 담비를 채우는 소망의 기도 이 시간,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모아서 함께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으로 기도 제목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 앱 생방송 채팅으로도 기도 제목 남겨주실 수 있고요. 번호가 나오기 원치 않으시는 분은 익명이라고 남겨주시면 번호 소개 없이 기도 제목만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화 연결이 필요하신 분들은 기도 제목 뒤에 전화라고 남겨주시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한 곡 들으면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수아가 부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생방송 소망의 기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소망의 기도는 청취자분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실시간으로 받아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 제목 보내시는 방법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또 극동방송 앱 생방송 채팅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으니 여러분의 기도 제목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또 삶에서 기도에 응답이 있으신 경우도 문자를 통해 함께 나눠주시면 우리 청취자분들과 함께 나누고 기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논산 한빛교회 강신정 목사님께서 이 시간 인도해 주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그리고 목사님과 더불어서 정말 많은 기도의 용사분들이 오셨는데 어떻게 한 분씩 소개가 가능할까요?
2: 네.
0: 그럼 맨 왼쪽에 계신 우리 자매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2: 안녕하세요. 논산 한빛교회 청년부 23살 김채연 청년입니다.
3: 안녕하세요. 논산 한빛교회 중고등부 중2 유선열입니다.
4: 안녕하세요. 논산 한빛교회 청년부 20살 정지열입니다.
5: 안녕하세요. 논산 한빛교회 김성미 집사입니다.
6: 안녕하세요. 논산 한빛교회 신현미 집사입니다.
7: 안녕하세요. 논산 한빛교회 중고등부 담당 최린 전도사입니다.
0: 네, 오늘 이렇게 목사님과 함께 여섯 분의 기도 용사분들이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목사님, 오늘 이 청년들과 또 우리 집사님과 전도사님과 함께하신 이유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무슨 이유로 이렇게 함께 오셨을까요?
1: 네. 우리 논산 한빛교회 기도 용사들을 뽑아서 왔고요.
0: 네.
1: 그리고 우리가 지난 6월 21일부터 7월 3일까지
0: 네.
1: 아프리카, 케냐, 탄자니아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0: 아, 굉장히 먼 곳으로 또 선교를 다녀오셨군요.
1: 예.
0: 그럼 그 선교에 어떤 내용을 담고 또 다녀오셨는지 어떤 일정이 있으셨는지 혹시 우리 청년들께 물어봐도 괜찮을까요?
1: 네, 좋습니다.
0: 네, 그럼 우리 채연 자매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 네, 저희는 6월 21일부터 7월 3일까지 케냐와 탄자니아에서 단기 선교를 진행했습니다. 케냐에 도착하고 나서 다음 날부터 바로 나보이슈 축복학교에서 1박 2일 동안 겨울 성경학교와 미니운동회를 진행했고 마사이족 마을축제에 참여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염소 5마리와 온갖 300개를 나누어드렸습니다. 이후 마가디로 이동해 2박 3일 동안 학교 사역과 장애인 가정방문 사역을 진행했습니다. 주일에는 빅벨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며 한 주를 마무리했습니다. 다음에는 케냐 암보셀리에 있는 사마리아 학교에서 학교 사역을 진행하고 마을 축제에도 참여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염소 10마리와 온갖 500개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네. 이후 케냐에서 탄자니아로 국경을 넘어서 옹고롱고라는 지역으로 이동했고요. 네, 탄자니아에 있는 CTS를 방문했고 탄자니아 국립공원 안에 있는 교회와 유치원을 찾아 온갖을 나누어 드립니다.

0: 며 사역을 이어갔습니다.
1: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고 또 많은 나눔을 하고 또 돌아오셨군요. 그럼 그 활동 가운데 이런 주님께서 주시는 뜨거운 마음이 있었다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혹시 우리 선율 형제가 그런 주님이 주신 마음이 뭐가 있는지 한번 나눠주면 좋겠습니다.
2: 탄자니아 선교를 하면서 주신 거는 많았지만 그중 한 가지를 꼽자면 모든 일에 감사하자는 것을 느꼈습니다. 선교를 할 때에 이제 많은 일들이 불행과 같이 겹쳤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앞으로 잘 이겨나갔습니다. 특히 나보이셔 축복 사역을 할 때 이제 아이들이 저희 언어를 잘 알아듣지 못해 좀 자주 어물쩌물했지만 그래도 저희 청년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복음 발행 개비를 만들어 같이 놀아주었을 때 그 아이들이 뛰어주는 그 모습이 참으로 아름다웠고 또한 나보이시 축복학교 사역이 끝나고 선교사님 댁으로 갈 때 비포장도로를 많이 간 차량이 포장도로에서 갑자기 멈추게 되었습니다. 많이 춥고 청년 팀원들이 피곤하고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이런 아름다운 자연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형 누나들을 보며 하나님께서 이러한 가운데도 역사하시며 우리에게 감사를 주시는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1: 와, 정말 악조건 속에서도 감사가 나온다는 우리 중이 학생의 고백이 참 좋습니다. 목사님, 이런 교인을 함께 품고 계시니 정말 행복하시고 기쁠 것 같은데요. 어떠신가요?
3: 네, 행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나보시 축복학교는 네. 그 선교사님 센터에서 3시간 정도 가는 곳이거든요. 네네. 가면서 계곡을 6번 넘습니다. 그리고 이제 너무 길이 험해가지고 네. 차에서 2번 내려야 되고 네. 내려서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이제 그냥 길이 없는 곳을 차를
1: 뚫고 지나가는 거군요. 곳입니다. 사실상. 네네. 근데 그런 순간도 이렇게 감사가 터져 나왔다고 하니
3: 학생들 청년들이 막 찬양하면서 네. 너무 기쁘게 가는 걸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1: 그런 정말 선교 사역들 통해서 우리 다녀오신 청년분들도 참 뜻깊은 시간이 됐을 것 같고 네. 그 모든 활동을 통해서 정말 그 땅에 복음의 씨앗이 좀 심어졌으리라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정말 조심히 잘 다녀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목사님 이제 이 소망의 기도 시간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소망의 말씀 전해주시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네.
3: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1: 아멘. 아멘.
3: 믿음은 모든 것을 뚫고 갑니다. 아멘. 질병도 환경의 어려움도 고난도 그리고 사역의 어려움도 다 뚫고 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오늘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치료받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4: 아멘.
3: 첫째 중요한 건 믿음이고 두 번째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나 우리가 기도했으면 응답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4: 아멘.
1: 정말 온전히 하나님만 신뢰하는 이 시간 되길 바라면서요. 목사님 저희 또 여는 기도로 또 이제 선교도 다녀오셨으니 이제 여름 사역에 맞춰서 선교를 나가는 교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교회들을 위해서 또 선교하고 계시는 이 온 땅의 모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이 대한민국 땅의 모든 6만 교회가 이제 여름 사역을 시작합니다. 영유아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수련회와 성경학교와 그리고 단기 선교를 떠나는 모든 사역 일정이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1: 아멘.
3: 하나님 주님의 살아계신 역사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1: 아멘.
3: 주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현장이 되도록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1: 아멘.
3: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인도하심을 보는 하나님 모든 이 여름 사역이 행사가 되지 않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시간들이 되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4: 아멘.
3: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4: 아멘.
1: 아멘. 모든 선교 사역의 현장에 주님의 크신 은혜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청취자분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4420번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두 가지 기도 제목

0: 회목이 있어서 나눕니다. 이번 주 토요일 또 주일 제가 섬기는 유치부가 믿음의 항해라는 주제로 여름 성경 학교가 시작됩니다. 섬기시는 목사님과 선생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섬기는 이들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복음이 심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제주 국내 단기 선교 바자회가 이번 주 주일에 진행됩니다. 많은 음식들을 판매할 예정인데 단순한 행사, 뭐 돈 모으는 행사가 아니라 모두 은혜 받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여름을 맞아서 찬 음식들을 판매하는데 모든 성도님들이 드시고 탈이 없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국내 단기 선교 바자회와 또 교회 여름 성경 학교를 위해서 기도 제목 남겨주셨습니다. 목사님.
1: 네, 기도하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고 약속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제주대에 있는 하나님 이제 교회가 유치부 믿음의 향해라는 주제로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정말 어린아이들의 심령 속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도록 성령님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2: 아멘.
1: 하나님, 목사님과 그리고 교사들과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2: 아멘.
1: 그 공간과 그리고 하나님 그 모든 사역 위에 성령님 운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2: 아멘.
1: 하나님 특별히 바자회를 진행합니다. 하나님 바자회가 행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서로가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고 간증하는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바자회에 진행하는 교회와 그리고 하나님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하나님 축복된 바자회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2: 아멘.
1: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아멘. 아, 이번 주 토요일 주일 또 모든 바자회가 주님의 뜻 안에서 탈 있는 사람 없이 안전히 진행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 기도 제목입니다. 아, 우리 논산 한빛교회 성도님께서 보내주신 것 같아요. 1813번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다음 세대 여름 사역을 위해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찾아와 주셨어요. 아, 논산 한빛교회를 눈동자처럼 바라보시면서 여름 사역문을 열어주심에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또 영성훈련의 모든 시간 위에 주님이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논산 한빛교회 다음 세대와 에덴의 친구들 또 은혜를 사모하며 미국에서 한국으로 먼 길을 달려오는 워싱턴 DC 선한 목자교회의 다음 세대와 그리고 함께 섬기시는 목사님, 전도사님, 교사, 봉사자 위에 성령의 충만함을 새롭게 부어주시고 모든 여정을 주님의 날개 그늘로 안전하게 덮어주시옵소서라고 또 다음 세대가 전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서 말씀과 기도로 굳건히 세워지는 다음 세대가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찾아와 주셨어요. 아, 목사님 1318번님 혹시 누군지 알고 계십니까?
1: 네. 저희 교회 지리학교 선생님인 것 같아요.
0: 네. 네. 아, 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런 문자를 남겨주셨는데 이 시간 또 기도 부탁드립니다.
1: 네. 저희가 이제 이번 여름 사역에는 그 미국 워싱턴 선한목자교회 그 아이들이 20명 정도가 옵니다.
0: 아, 많은 인원이 오는군요.
1: 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영성훈련 또 수련회에 참여해서 그 아이들은 온전히 은혜 받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에 있는 이제 그 보육원의 아이들이 함께 참여합니다.
0: 네.
1: 그래서 논산 한빛교회 다음 세대 여름 사역뿐만 아니라 오늘 중국권의 대전 극동 방송을 청취하는 모든 교회들 중고등부 또 주일학교 청년부 여름 사역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0: 아멘.
1: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에도 우리에게 믿음을 배우고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귀한 여름 성량학교와 중고등부 청년부 수련회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2: 아멘.
1: 이번 모든 집회 가운데 성령님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2: 아멘.
1: 참석하는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 청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고
2: 아멘.
1: 말씀을 통해 새로운 믿음과 비전을 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2: 아멘.
1: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따라 지켜주십시오.

0: 길 따름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성경학교와 수련을 통해서 그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멘. 은혜 받는 시간뿐만 아니라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아멘.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고 아멘. 기도가 아멘. 살아나게 하시고 아멘. 모두가 성령 충만 받는 시간이 되어서 다음 세대만 모든 교회의 다음 세대가 붕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말씀을 전하는 강사님들에게 강력한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아멘. 교사와 교역자와 모든 봉사자들에게 기쁨과 건강을 주셔서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모든 다음 세대들이 온전하게 세워지는 하나님 여름 사역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모든 영광 주님만 받아 주옵소서.
1: 아멘.
0: 금번 하나님 여름 사역을 통해 모든 교회들이 다음 세대가 불꽃처럼 일어나게 하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2: 아멘.
3: 아멘. 아멘.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해서 목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다음 세대가 불꽃처럼 일어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다음 기도 제목입니다. 5976번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강웅래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려요. 췌장암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계십니다. 전능하신 라파의 하나님께서 급속히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셔서 우리 권사님 치료해 주시기를 소망의 기도, 중보 기도의 위력을 믿고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라고 우리 함께 교회를 섬기시는 권사님, 또 특별히 췌장암을 회복시켜달라고 이렇게 문자를 남겨주셨습니다.
0: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2: 아멘.
0: 살아계신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2: 아멘.
0: 오늘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하리니
3: 아멘.
0: 주님께서 치료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 아멘.
0: 우리가 기도는 어떤 형식이 아닙니다. 기도는 흉내내는 게 아니에요.
2: 아멘.
0: 기도는 실제고
2: 아멘.
0: 기도를 들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2: 아멘.
0: 기도하는 우리는 연약하지만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강하시고
2: 아멘.
0: 능히 치료하실 것을 믿습니다.
2: 아멘. 아멘.
0: 믿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2: 아멘.
0: 그리고 극동방송을 지금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 아프신 분들은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 아멘.
0: 하나님, 강옥래 권사님 췌장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치료하실 것을 믿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2: 아멘.
0: 하나님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사 성령의 불로 치료하시고
2: 아멘.
0: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2: 아멘.
0: 오늘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몸의 아픔으로 인하여 하나님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 청취자를 위해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2: 아멘.
0: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했사오니 주님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은
2: 아멘.
0: 살아 계시다고 간증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2: 아멘.
0: 하나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몸에 있는 모든 질병은 깨끗하게 치료될지어다.
2: 아멘.
0: 몸에 있는 암세포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시간 깨끗하게 소멸되어지고 치료될지어다.
2: 아멘.
0: 주님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2: 아멘.
0: 연약한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믿음대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2: 아멘.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2: 아멘.
3: 아멘. 아멘. 아멘. 그 다음 기도 제목입니다. 익명으로 찾아와 주셨는데요. 교사인 아내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가사일과 교회일, 학교일까지 감당하는 아내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미션스쿨에서 기독교 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부족한 남편인 저에게도 지혜와 능력 주셔서 매번 크고 작은 일로 아내를 힘들게 하지 않고 또 가사도 육아도 회사 업무도 실수하지 않고 잘 감당하도록 저희 부부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익명의 청취자분께서 남겨주셨습니다. 아 목사님 이 남편으로서 아내를 잘 함께 이제 동역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가끔 저희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0: 네.
3: 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찾아와 주신 것 같습니다.
0: 너무 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귀한 우리 형제님을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 아멘.
0: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4: 아멘.
0: 하나님,

0: 교사인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남편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옵소서.
1: 아멘.
0: 가정일, 교회일, 학교 담당한 모든 일들을 할 때 하나님, 육적인 일로 하면 너무 힘들고 지칩니다. 위로부터 부어오시는 성령의 은혜로 아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하나님, 영적인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궁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문된 교회에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아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방송을 듣는 모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하나님 사역으로 지치지 않는 성령 충만함 있게 하여 주시고 아멘. 가정일로 지치지 않는 성령 충만한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가정들마다 평강 있게 하시고 아멘. 특별히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의 가정 위에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1: 아멘. 그래서
0: 가정의 성령 충만, 교회 안에서 학교 안에서 하나님 주어진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2: 아멘. 아멘.
0: 교회 일이 네. 그 육적인 힘으로 하면 너무 힘들고 어렵죠.
2: 네.
0: 근데 성령 충만하면 모든 일들을 돌파할 수 있고 또 기쁨으로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 아멘. 아멘. 아, 그 다음 기도 제목입니다. 3848번님께서 남겨주셨어요. 저는 공주 꿈의 교회 권사입니다. 아, 부산의 재송제일교회에 섬기고 있는 손녀 심나영의 취업을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모든 길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문자 남겨주셨는데, 우리 손녀분의 취업을 위해서 참 염려되는 마음으로 남겨주셨습니다. 목사님.
0: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권사님이 하나님 사랑하는 손녀 딸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심나영, 하나님 그의 길을 인도해 주옵소서.
1: 아멘.
0: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 아멘.
0: 하나님, 심나영이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1: 아멘.
0: 주님의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그리고 하나님 광야에도 길을 내셨던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딸의 앞길을 열어주시옵소서.
1: 아멘.
0: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하나님 합당한 일터를 주시옵소서.
1: 아멘.
0: 기도할 때 길을 내신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 어려운 일들을 다 돌파하게 하신 하나님, 권사님이 기도하듯이 하나님 그 귀한 손녀딸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아멘. 믿음으로 돌파하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은혜로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2: 아멘. 아멘. 아, 그 다음 기도 제목입니다. 9507번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신랑이 요즘 허리가 많이 아프다고 합니다. 정육 코너에서 일하는데 신랑의 허리 통증이 완화될 수 있도록 또 나음받기를 기도해 주세요 라고 신랑분의 허리 통증을 위해서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아, 정말 허리 통증 빨리 잡아야 됩니다. 이게 디스크까지 쉽게 옮겨갈 수 있기 때문에 참 쉼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목사님?
0: 네네. 저희 교회 그 학생들이 이게 아프면 저한테 오거든요.
2: 네.
0: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기도하면 그 다음날 이렇게 말해요. 아, 목사님 나았어요. 이렇게 말해요.
2: 아멘. 아멘.
0: 그러니까
2: 아멘.
0: 우리는 그냥 기도 한번 해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치료할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1: 아멘.
0: 허리가 아픈 이 통증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 아멘.
0: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 아멘. 아멘.
0: 하나님,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 아멘.
0: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고 말씀하셨으니
1: 아멘.
0: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나니 허리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1: 아멘.
0: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나니 허리의 통증은 깨끗하게 치료될지어다.
1: 아멘.
0: 직장 생활하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가정 그리고 섬기는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치료하셨다고 간증하는 역사가 오늘 이후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2: 아멘. 아멘. 아멘. 아,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고친다는 그 말.

0: 말씀 의지하면서 오늘도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기도 제목입니다. 71772번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83세 되시는 친정엄마가 오른팔이 부러져서 다음 주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꼭 치료해 주시기를, 그 수술 주님께서 집도해 주시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아, 또 수술 일정을 앞에 두고 이렇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목사님, 이분에게 또 위로와 기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1: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2: 아멘.
1: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2: 아멘.
1: 살아계신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사랑하는 친정 어머니 위에서 기도합니다. 오른팔 부러졌는데 하나님, 주님 수술할 때 좋은 의사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3: 아멘.
1: 그리고 하나님 잘 봉합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3: 아멘.
1: 하나님 수술할 때 뼈에서 하나님 진액이 나오고 봉합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고,
3: 아멘.
1: 그래서 하나님 전보다 더 건강을 회복하는 우리 친정어머니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3: 아멘.
1: 친정어머니를 위해 기도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딸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또한 하나님 귀한 딸이 몸된 교회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일터와 가정에서 승리하는 복된 믿음의 딸이 되게 하옵소서.
3: 아멘.
1: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2: 아멘.
0: 아멘. 아멘. 치유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다음 기도 제목은 3416번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오늘 사랑하는 친한 동생인 강인혜 집사님이 골수 이형성 증후군 혈액암의 일종이라고 합니다. 이것으로 남동생에게 골수 이식을 받는 수술을 합니다. 강력한 중보가 필요한 이 시간에 소망의 기도에 중보기도 올립니다. 그들을 강력히 붙들어 주실 줄 믿고 기도 제목 보냈습니다. 라고 찾아와 주셨습니다. 아, 참 쉽지 않은 그런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요. 아, 참 이 기도 제목에 많은 분들의 기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목사님.
1: 네. 네, 저도 이제 아파서 그 위를 거의 다 절제한 적이 있거든요.
0: 아...
1: 네. 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어느 기도하는 순간에 만나주시더라고요.
2: 아멘.
1: 네. 네. 그것처럼 오늘 친한 동생, 오늘 강인혜 집사님, 혈액암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치료하실 것을 믿습니다.
2: 아멘.
1: 그리고 은혜 가운데 골수 이식 수술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2: 아멘.
1: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고 또 우리 인간의 그 생각을 뛰어넘는 일들이 있을 때 염려하고 걱정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빌립보서 4장 6, 7절 말씀을 통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2: 아멘.
1: 다만 아멘.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2: 아멘.
1: 하나님, 염려 대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2: 아멘.
1: 걱정 대신 모든 일에 기도로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2: 아멘.
1: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오니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2: 아멘.
1: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2: 아멘.
1: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2: 아멘.
1: 역사하여 주셔서,
2: 아멘.
1: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간증하는, 그리고 전보다 더 좋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도록 주님 친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2: 아멘.
1: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2: 아멘.
0: 아멘. 아멘. 우리 3416번님께서 기도를 놓지 않고 중보 기도할 때 역사하는 힘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오늘도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 기도 제목입니다. 익명으로 찾아와 주셨는데요. 암 수술을 받고 요양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몸 상태가 좋지 않은데 6월부터 복귀를 원하는 직장 여건과 맞지 않아 실직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주님 붙들어주시고 저는 주님만 의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가장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시며, 무엇보다 강건한 믿음과 사랑, 그리고 추적관찰 검사를 위해 3개월마다 내원을 하고

0: 하고 있는데 이번 첫 검사를 다녀옵니다.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생계를 위한 길도 인도해 주시기를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익명의 청취자분께서 남겨주셨는데, 참 몸도 안 좋고 실직 상황에 놓여있는 상태 때문에 가장으로서의 무게가 더 무겁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목사님.
1: 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그냥 기도 한번 해보는 게 아니라, 기도는 흉내내는 게 아니라 하는 겁니다.
2: 아멘. 아멘.
1: 그리고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2: 아멘.
1: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2: 아멘.
1: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2: 아멘.
1: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약속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귀한 아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2: 아멘.
1: 살아계신 하나님이 온전하게 믿어지게 하시고,
2: 아멘.
1: 치료하는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시고,
2: 아멘.
1: 그래서 하나님 몸의 모든 상태가 완전히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2: 아멘.
1: 그래서 예전보다 하나님 더 건강한 모습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고,
2: 아멘.
1: 그래서 건강해서 하나님 정말 예전처럼 직장도 일터도 새롭게 찾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2: 아멘.
1: 하나님, 우리는 기도할 따름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여 주시옵소서.
2: 아멘.
1: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했사오니 주님께서 치료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2: 아멘.
1: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약속하신 하나님 붙들고 승리하는 귀한 믿음의 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2: 아멘.
1: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 아멘.
0: 아멘. 아멘. 아멘. 아, 그다음 기도 제목입니다. 이분도 직장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기도 제목 남겨주셨는데요. 5806번님께서 직장 내 인사 이동 시기인데 심리적 공황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부서 근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람이 많이 없는 외곽 부서로 배치받고 싶은데 근무지 배정 요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아, 요즘 이 직장에서 심리적인 문제와 또 이제 정신적인 문제로 인해서 고통받으시는 분들이 참 많아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또 그 좋은 근무지에서 계속 일하면 좋을 텐데, 사실상 회사라는 게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되기가 어렵잖아요. 아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참 애타는 마음으로 찾아와 주신 것 같습니다, 목사님.
1: 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돌파하는 영성을 주세요.
2: 아멘.
1: 어려움을 돌파하게 하시고,
0: 아멘.
1: 환경을 돌파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2: 아멘.
1: 하나님, 환경을 피해가지 않게 하시고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2: 아멘.
1: 하나님, 마음을 강건케 해주세요.
2: 아멘.
1: 믿음을 강하게 해주세요.
2: 아멘.
1: 여호수아가 두려움과 불안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한다.
2: 아멘.
1: 놀라지 말라.
0: 주.
1: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 이 일들을 돌파하고 이기는 강한 믿음을 주셔서 직장에서나 일터에서나 가정에서나 승리하는 복된 믿음의 사람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2: 아멘.
1: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 아멘.
0: 아멘. 아멘. 아멘. 아, 그다음 기도 제목입니다. 3418번님께서 찾아와 주셨어요. 남편의 사업장이 탄탄하게 되도록 붙들어 주시고 아들이 꼭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갈마동에 위치한 대은교회 수요예배 반주자를 주님께서 꼭 보내주시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3418번님께서 남편의 사업장과 또 아들의 믿음의 배우자 그리고 대은교회 수요예배 반주자를 위해서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목사님.
1: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대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2: 아멘.
1: 하나님, 사업장에 하나님 지경을 넓혀주시되 사업장에 하나님 물질적으로 막혔던 것도 있으면 예수 이름으로 풀어질지어다.
2: 아멘.
1: 하나님 풀어주시옵소서.
2: 아멘.
1: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 위에 쓰임받는 사업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업장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2: 아멘.
1: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귀한 아들이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2: 아멘.
1: 하나님, 정말 만나야 될 때

0: 만나는 복 있게 하시고
1: 아멘.
0: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위에 함께 하나님 한 몸 될 사람을 보내 주시옵소서.
1: 아멘.
0: 그리고 보여지게 하시고 들려지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 만나게 하옵소서.
2: 아멘.
0: 하나님 대은 교회가 하나님 수여 반주자를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적절한 배우자를 하나님 반주자를 보내 주셔서 예배가 하나님을 온전히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여 주옵소서.
2: 아멘.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2: 아멘.
1: 아멘. 다음 기도 제목입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이 될 것 같은데요. 익명으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17년 전에 어머니를 뇌종양으로 먼저 보내시고 혼자 계신 73살 73세 되시는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소망의 기도 가족분들께서 함께 기도해 주신 덕분에 2년 만에 다시 한 백내장 수술이 잘 끝났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수술은 잘 마쳤지만 이명으로 인한 두통과 또 심해지는 허리 통증으로 교회 출석과 일상생활이 힘드신 상황입니다.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을 만나며 주님을 섬기며 사실 수 있도록 또 모든 통증이 없어지고 육체가 회복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아버지를 위한 간절한 기도 제목으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목사님.
0: 기도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2: 아멘.
1: 아멘.
0: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신다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2: 아멘.
0: 특별히 하나님 사랑하는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게 하여 주시고
1: 아멘.
0: 예수는 주라고 하나님 정말 마음의 구조로 믿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2: 아멘.
0: 하나님 육체는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 아멘.
0: 그리고 하나님 건강해서 그 두 발로 하나님 전에 나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2: 아멘.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2: 아멘.
1: 아멘. 아멘. 정말 아드님께서 계속해서 아버지를 위한 기도를 놓지 않으실 때 주님께서 아버님을 갈렙과 같이 사용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다 하지 못한 기도 제목은 다음 소망의 기도 시간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이 시간 마무리하면서 저희 지금 비 피해가 많이 있잖아요. 어제부터 많은 비가 쏟아졌는데 이 비 피해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이 많이 없도록 더불어서 여름 사역을 각 교회에서 잘 감당하도록 우리 함께 와주신 기도 용사분들께서 한마디씩 기도로 해주시고 목사님께서 마무리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네, 하나님 저희의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많은 영혼이 주님을 만나 변화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정을 끝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1: 아멘.
4: 하나님 다음 세대에게 부흥을 허락해 주시고 항상 모든 일에 감사로 눈을 뜨게 해주옵소서.
1: 아멘. 아멘.
5: 앞으로 시작될 모든 여름 사역 속에서도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주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1: 아멘. 아멘.
6: 하나님 계속해서 내리는 비로 우리의 이웃들이 큰 피해를 받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2: 아멘.
6: 오히려 어려운 상황이 생기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함을 고백하며 샬롬의 평강이 가득한 마음으로 몸과 마음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1: 아멘. 아멘.
6: 아버지 하나님 이번 장마로 인해 우리 삶의 어려움과 피해가 없도록 지켜주시고 모든 가정과 이웃에게 안전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 아멘. 아멘.
3: 하나님 앞으로 진행될 모든 한국교회 여름 사역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사람의 힘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만이 나타나 많은 다음 세대들과 많은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변화되어 예수로 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대전 극동방송 위에 수고하는 모든 임직원들과 진행자, 제작자 그리고 전파 선교사와 하나님 모든 수고하는 손길 위에 지혜와 건강과 성령 충만함을 더하시고
2: 아멘.
0: 이 귀한 방송을 통하여서 하나님 정말 대한민국과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2: 아멘.
0: 영상에 있는 모든 분들을 치료해 주시고
2: 아멘.
0: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2: 아멘.
0: 진료를 놓고 기도하는 다음 세대에게는 지혜와 믿음을 주시고
2: 예배와
0: 사업장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2: 아멘.
0: 은혜를 따라 돕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2: 아멘.
0: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2: 아멘.
1: 아멘. 아멘. 목사님, 또 우리 기도의 용사분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잠시 소망의 기도를 섬겨주시는 믿음의 기업 소개하겠습니다. 소망의 기도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합니다. 소망의 기도는 주님의 몸된 교회와 목회자들을 섬기는 MI수트 NC 대전 유성점, 말씀으로 배우는 캘리그래피 하늘물고기, 기쁨을 주는 행복한 기업 강경신원 젓갈백화점, 꿈이 이뤄지고 비전이 성취되는 탐방동 인비트윈 스터디카페, 행복을 전해주는 아웃도어 노르디스크 대전은행점, 당신과 세상을 비추는 믿음의 기업 펠퍼스 헬퍼마스크, 만년동 디지털타운 1층 아름플라워에서 꽃바구니, 온가족이 안심하고 쓰는 인삼샴푸 주식회사 AB, 소중한 마음을 담아 전하는 CNJ타울, 기도는 깊어지고 무릎은 편안해지는 믿음의 기업 평택 랑스비 기도매트,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만나는 온가족의 먹거리 믿음의 기업 자연공유와 함께합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기업을 통해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길 소망합니다.

0: 소망의기도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기도로 함께해 주신 분은 논산 한빛교회 강신정 목사님과 우리 김성미 집사님, 신현미 집사님, 최린 전도사님, 그리고 김채연 자매, 유선율 형제, 그리고 정지율 자매까지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0: 네, 목사님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면서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응원의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1: 우리는 종교를 가진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2: 아멘.
1: 모든 분들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2: 아멘.
0: 여러분 오늘 오후도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기쁜 날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소망의 기도 진행의 남지구였습니다.

1분 찬양. 기억하고 싶은 행복한 순간을 더욱 빛나게. 소중한 마음을 담아 전하는 프리미엄 맞춤 타월 전문 믿음의 기업 C&J 타월이 함께했습니다.

0: KBS 이미션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저천상을 향하여. 저천상을 향하여 오늘의 시간은 대전 평안교회 주치룡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 말씀을 본문으로 향유옥합을 깨뜨린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십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 가지 있는데, 여러분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꼽으라면 이 감사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 우리의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나 때로는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고 섬기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이런 모든 신앙적인 삶에 있어서 윤활유와 같은 것이 감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특히 여러분 뭐 봉사하고 섬기고 수고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면은 기쁘고 그 속에서도 유익이 있지만, 감사가 없는 메마른 상황에서 단지 의무감으로만 그것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게 힘들겠습니까? 사역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수고하는 여러 사역들을 감당할 때에 주님의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한다면 그 속에 기쁨도 있고 열매도 있겠지만, 단지 의무감에 마지 못해서 한다면 정말 그 일은 고역이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감사가 그렇게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감사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 곳곳에 감사 구절이 참 많이 나타나는데, 에베소서 5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도 보십시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뭐하라? 감사하라. 말에나 일에나 감사하라. 주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시편 50편에 보면 50편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감사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이 됩니다. 이런 구절들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를 기뻐하시고 우리가 감사 생활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알 수가 있죠. 지난 6개월 동안에 우리의 삶에 얼마만큼 감사가 있었던가.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사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식사를 하실 때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이 시몬을 나병 환자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나병 환자의 집에서 식사를 하는 것은 맞지가 않죠. 그러니까 아마 우리가 추측해보건대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병에 걸렸고 주님이 그 나병을 고쳐주신 것에 대해서 이 시몬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초대해서 식사 자리를 마련했던 것 같습니다. 자리를 시몬이 마련했고 또 식사를 준비한 것도 시몬이 했지만 이 식사 자리에서의 가장 주목을 받았던 주연은 누구였는가? 이름 모를 한 여인이었어요. 주연의 자리를 시몬이 빼앗긴 겁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가? 이 여인의 감사의 헌신 때문이었어요. 감사의 헌신.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께 옥합을 깨트려 감사를 표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칭찬하시면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오늘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사복음서 어디에도 이 여인에게 한 칭찬만큼 주님이 칭찬한 적이 있습니까?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일도 기억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런 칭찬을 한 사람이 없어요. 도대체 이 여인의 감사가 무엇이길래 향유 옥합을 깨트려 드린 이 여인의 감사가 어떤 감사였길래 주님이 이렇게 기뻐를 하셨을까? 이렇게 칭찬하셨을까? 여러분, 오늘 향유 옥합을 깨뜨려 드린 이 여인의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감사의 자세를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이 여인의 감사는 최고의 감사였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실 때 한 여인이 와서 향유 옥합을 깨뜨려 주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오늘 본문의 기록을 동일하게 기록했던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이 여자의 이름이 나와요. 마리아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그 옥합을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이 향유 옥합을 돈으로 또 환산을 냈어요. 가룟 유다가. 아, 이 사람 계산이 아주 빠른 사람인데 계산을 냈어요. 300데나리온이 된다. 300데나리온은 어느 정도냐. 요즘으로 돈으로 환산하면 한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이 향유 옥합을 깨트려 기름을 붓고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발에도 붓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결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어요. 여러분, 여자에게 머리는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이 머리결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왜 여인이 이렇게 했을까? 그것은 최고의 감사의 표현이었어요. 왜 이 여인이 그렇게 표현을 했는가? 예수님은 자신의 최고의 감사, 최고의 헌신, 최고의 섬김을 받기에 합당한 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제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오늘 8절과 9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여러분, 아무리 비싼 것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귀한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보다 귀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세상에 아무리 값진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은요, 이런 값진 헌신으로 최고의 감사의 고백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왜 그걸 허비해? 이렇게 이 여인에게 비난을 합니다. 근데 이 여인을 향해 비난을 했지만 그 말을 누가 듣고 계시죠?

예수님이 듣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얼마나 무례하게 대하고 있는지를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여인은 예수님에 비하면 그거 드리는 것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죠. 제자들은 왜 그걸 허비하느냐 이렇게 여인을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은 아무 말이 없어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세요. 헌신하고 수고한 사람은 아무 말이 없어요. 근데 정작 헌신하지 않은, 수고하지 않은 제자들은 말이 많아요. 떠들고 있지요. 여러분,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진짜 정말 순수하게 헌신하고 수고하는 사람은 말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제자들을 보세요. 이들은 주님으로부터 받을 유익만을 생각했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때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을 고대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이용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받을 유익만을 생각했지 예수님을 위한 헌신, 정말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따라간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뭔가 희생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헌신을 문제 삼고 있죠.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은 참 희한합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서도 남이 하는 것을 보면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또 때로는 그것을 폄하하려고 하는 그런 못된 죄성이 우리 가운데 다 있어요. 내가 못하면 다른 사람이 그걸 할 때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잘한다고 해줘야 되는데 내가 못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했을 때 그것을 폄하하고 때로는 손가락질하고 시비를 걸고 흠을 잡는 평가절하하는 그런 잘못된 죄성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은 그저 주님께 대한 사랑을 최고의 감사로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합리성을 뛰어넘습니다. 사랑은 계산을 뛰어넘는 거지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계산하고 합리성을 따지는 그 순간부터 끝장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만약 이 제자들처럼 계산하기 시작했다면 저와 여러분 중에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주님은 계산이 아니라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낌없는 낭비, 거룩한 허비를 하셨어요. 합리성인 맥을 못 치는 것이 사랑의 힘 아닙니까? 사랑은 계산이나 합리성을 초월하는 거예요. 향유옥합을 깨뜨린 것보다 우리 주님의 보배로우신 그 몸이 부서져서 우리를 위해 깨뜨려진 그 은혜가 아니었다면 오늘 이 자리에 우리는 있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그 놀라우신 그 은혜, 그 사랑에 비하면 우리가 아무리 헌신을 해도 거기에 억만분의 일, 아니 전 우주의 티끌보다도 못한 것밖에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여인은 주님에 대해 깊은 감사가 있었어요. 그 감사를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서 최고의 헌신의 감사를 지금 주님께 표하고 있는 겁니다. 값진 향유옥합을 주님께 부어드리면서도 주님은 나의 최고를 받으실 만한 분이십니다. 내가 주님께 최고를 드려도 나는 아깝지 않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최고의 향유옥합을 깨뜨려 주님께 부어드리면서도 그것조차도 너무 초라하고 부족하게 느껴져서 자신의 보배로운 머릿결로 주님의 발을 닦는 이 여인의 심경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주님이 최고의 감사, 최고의 섬김을 받기에 합당한 분이신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 그런 분이세요. 이 여인의 감사는 그런 최고의 감사였어요. 자, 두 번째로 이 여인의 감사는 적시의 감사였습니다. 이 적시의 감사라는 것은 적절한 때에 맞는 감사였다는 것입니다. 자, 10절,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아멘.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이렇게 말씀하죠.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어. 주님의 이 말씀 속에 지금 제자들이 뭐 가난한 자 우는 하고 있지만 정작 그들은 평소에
가난한 자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아요.

주님의 이 말씀을 보면 말이죠. 주님은 항상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님은 이제 앞으로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고 떠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이 아주 그 적절한 때에 앞으로 주님이 죽으실 텐데 주님의 장례를 위하여 주님의 생애에 가장 중요한 시점에 맞추어서 주님께 자신의 모든 옥합 정성을 다 깨뜨려 주님 앞에 부어드린 거예요. 그게 주님의 장례를 미리 치루어드린 그런 경우가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 감사는 때를 놓치면 의미가 퇴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생애에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회 그리 많지 않아요. 하나님의 때에 딱 맞게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럼 헌신도 때가 있고요. 섬김도 때가 있습니다. 적시에 감사하는 것, 적시에 헌신하는 것, 적시에 봉사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여인에 대해 주님께서 이렇게 감격하신 이유는요. 주님의 때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지금이 바로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 헌신할 때라는 것을 간파를 냈어요. 어떤 때냐? 자, 오늘 본문에 바로 앞에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 자, 3절과 4절 오늘 본문 앞입니다.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자, 지금이 어떤 때입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모의를 하고 있어요. 이제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 그때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사건이 나오고 오늘 본문의 사건 다음에 뭐가 나오느냐 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주님을 죽일 수 있는 모든 모의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다음에 13절 이하에 뭐가 나옵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 죽음의 그림자가 십자가의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이제 얼마 뒤면 예수님 체포되셔서 죽임을 당하시고 더 이상 예수님의 체온을 느낄 수 없는 때가 오는 거예요. 온통 죽음의 십자가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그 상황 속에서 이때 이 순간을 놓치면 영영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때가 없으니까 이 여인은 가장 적절한 그때에 예수님 앞에 향유옥합을 깨트려서 부어드렸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느냐도 중요하고 어떻게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언제냐 그게. 언제 할 거냐. 그게 정말 더 중요해요. 적시의 때. 여러분, 여러분의 헌신과 감사에서 중요한 것은 나의 때가 아닌 주님의 때입니다. 우리의 시간의 주인은 누구신가요? 주님이셔야 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닌 거예요. 주님의 때에 맞게 주님이 원하시는 그 적절한 때에 주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주님을 위해 감사를 표할 수 있는 이 여인의 감사 그 감사가 빛을 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이 주인이 맞습니까?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는 때에 종은 움직이는 거예요. 주님 우리의 주인이시니까. 여러분 이 여인의 감사의 헌신이 그렇게 영원한 기념비가 되는 이유는 뭐냐? 자기의 때에 맞춘 게 아니고 자기의 편리한 때에 감사의 헌신을 한 게 아니고 주님의 때를 위해서 자기가 희생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때가 되면 옥합을 깨뜨리는 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가장 적절한 때에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쏟아붓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늘 주님이 그 사람에게 때를 맞춰줘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린 사람이고 성숙되지 못한 사람입니다. 늘 주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때를 놓치지 않고 온전한 적시의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적절한 때에 주님께 감사를 표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여인의 감사가 빛을 발하는 영원한 기념비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뭐냐? 공감에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모두가 다 자기를 이해해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 마음 알아주는 사람이 좋잖아요. 내 마음 몰라주는 남편이 얄밉고 내 마음 몰라주는 자식이 밉고 그런 거 아니에요?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마음을 공감해주는 사람을 주님은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점점 세상은

0: 점점 개인화되어 갑니다. 점점 자기중심적으로 되어 갑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이냐. 가정에서도 좀 더 이해하고 공감해주면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서로 간격이 벌어지고 결국은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도 우리의 감사 중에서도 공감의 감사, 주님의 마음을 이해해주는 감사를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귀하게 인정하신 이유는 뭐냐? 그녀의 헌신은 주님의 마음을 공감한 감사였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그녀만 지금 주님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지 않은 그 상황, 지금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는 그 상황에서 제자들조차도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이용해서 주님의 우편과 좌편을 앉을까, 누가 더 크냐, 이게 그들의 관심이었지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해 보려고 하는 흔적이 조금도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제자들조차 가난한 자를 돕니 어쩌니 뭐 이렇게 말을 하지만 정작 자기 스승 예수님이 얼마나 지금 신경이 복잡하고 힘든지 이들은 전혀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앞에 마태복음 26장 2절에 보면요, 이 사건 직전에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뭐라?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예수님 왜 이 말씀을 왜 제자들이 하십니까? 예수님이 앞으로 이제 유월절 어린 양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앞에도 보면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20장 계속해서 예수님이 내가 이제 죽으러 간다, 내가 고난을 당할 거다, 제자들이 계속 이야기를 하세요. 왜 이야기를 하십니까? 너무 여러분 깊이 생각하지 말고 왜 이야기를 할까요? 내 마음 좀 알아줘, 그 말입니다. 주님이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데 너희들 내 마음 좀 알아줘, 너희가 내 제자지, 내 마음을 좀 알아줘.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다음에 어떤 사건이 나오느냐 하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십니다. 겟세마네 동산, 감람 기름을 짜는 틀이 있는 곳이에요. 예수님은 그곳에서 진액을 짜는 기도를 하십니다. 아버지여,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제자들에게 왔어요. 내가 정말 죽게 되었으니, 내 심경이, 내 마음이 지금 죽을 지경이니 너희는 나와 함께 좀 깨어 기도해라. 한시라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조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거듭 오셔가지고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라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심경의 고통을 느끼면서 진액을 짜듯이 기도하는 그 고통의 순간에도 제자들은 주님의 마음에 전혀 공감을 못했어요. 졸고 있었습니다. 지금이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이잖아요. 제자들은 다 이걸 이제 건성으로 듣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고난을 당하신다, 십자가의 길을 가신다, 이런 걸 다 건성으로 듣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과 함께 그 영광의 자리에 앉을까, 이것만 이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 순간 너무나 외로우신 거예요. 아무도 주님 마음 헤아려주는 사람이 없어요. 제자들조차도 헤아려주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했던 제자들도 주님 몰라주고 이해하지 못하는 그 외로운 순간에 한 여인이 예수님의 그 고난에 함께 동참하고 있는 그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본문에 이 여인이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으면서 눈물로 예수님의 마음을 공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그 주님이 이 복음서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의 놀라운 표현으로 이 여인을 축복하시는 거죠.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어디든지 이 여인의 행한 일이 기억될 것이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 또한 얼마나 위선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를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에는 관심 없으면서도 교회를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주님의 마음에 전혀 헤아림이 없이도 재정 걱정하고 교회를 걱정하고 교회 장례를 걱정할 수 있어요. 주님의 마음 전혀 품지 않고도 그럴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들은 그런 모습이 없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그래서 교회에서 늘 외로우십니다. 이 예배 속에서도 주님은 외로우십니다. 그런데 이 여인만이 유일하게 예수님의 그 고뇌에 깊이 공감하며 눈물로 옥합을 깨뜨리면서 주님을 위로하는 그 자리에 함께 있는 거죠. 주님, 제가 알아요. 제가 주님 마음 알아요. 주님 외로우심을 알아요. 주님 힘든 그때, 이 순간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싶어요. 주님의 그 고난의 자리에 내가 함께하고 싶어요. 그 무엇으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마음을 향유옥합 값진 것을 깨뜨려 주님 앞에 부어드리면서 그 마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제가 주님 마음을 알아요. 주님의 마음을 이해해요. 제가 주님의 그 고난의 길을 같이 갈게요. 제가 주님과 함께 기도할게요. 그런데도 여러분, 또한 아무도 이 여인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죠. 제자들도 비난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저걸 허비하냐. 저걸 가난한 사람들이 팔아서 나눠주면 될 텐데 왜 저걸 허비하냐고.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이 이 여인의 마음을 알아주세요. 자, 12절부터 1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여인이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아무도 몰라줘도 돼요. 주님만 알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를 기억하시고 알아주실 때 이 여인이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제자들도 몰라주고 주위의 사람들 자기를 비난해도 화내고 조롱하고 공격해도 주님은 자기를 알아주시네요. 자기의 헌신을 알아주시고 자기의 그 감사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남들은 몰라요. 여러분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그러나 누구는 아세요? 주님은 아세요. 여러분, 이 여인은 철저하게 주님의 마음에 건담하면서 주님께 감사를 표합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쇼가 아니죠. 사람들 그녀를 하찮게 여기고 멸시하든 상관하지 않고 오직 뜨거운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거룩한 낭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녀의 사랑을 사랑으로 감사를 감사로 아름답게 받아주시고 영원한 기념비를 세워주십니다. 자, 오늘 1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면 보세요.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의 말도 기억하리랍니까? 행한 일도 말하여 기억하리랍니까? 행한 일. 예. 말이 아닌 그녀의 삶, 그녀의 섬김, 그녀의 수고, 이것을 기억하리라 말씀합니다. 이제는 좀 더 성숙해져서 말이 아닌 삶으로 좀 보여주시고 말보다 삶이 더 앞서는, 삶보다 말이 앞서는 게 아니라 행함이 앞서는 그런 삶을 살아가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성숙함의 본을 보여주는 이런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 앞에 잊혀지지 않는 거룩한 감사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1: 저천성을 향하여 지금까지 대전 평안교회 주치룡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대전전화 042-523-6038번 대전평안교회로 연락하시거나 대전전화 042-828-9330번 대전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저천성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1: FEBC 극동방송입니다.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민수기 14장 3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고 가나안 땅을 악평한 10명의 정탐꾼에게 하나님은 준엄한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불신앙에 기초한 부정적인 보고는 백성들의 원망을 자아냈고 공동체에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결국 그들은 심판의 재앙으로 죽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 여호수아와 갈렙, 그들의 믿음의 보고를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이루셨고 그들은 살아남아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도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에는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하프시코드와 두 대의 리코더를 위한 협주곡 F메이저 BWV 1057번의 3악장 알레그로 아사이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 작품은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4번을 편곡한 작품이죠. 1738년 라이프치히의 바흐가 거할 때 편곡된 그런 작품입니다. 사실 원곡은 독주 바이올린과 하프시코드로 편곡된 작품인데요. 이 독주 바이올린을 두 대의 리코더로 편곡한 작품입니다. 사실 리코더라는 악기는 우리가 초등학교 시절 많이 연주하던 아주 쉽고 친근한 악기인데요. 사실 바로크 시대 이후에는 소멸된 악기이기도 하죠. 그래서 바로크 시대의 작품에는 리코더를 위한 작품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이 작품은 바이올린을 리코더로 편곡해서 보다 목가적이고 또 보다 친근한 음색으로 바꿔서 만든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3악장은 춤곡의 아주 활기찬 또 바로크적인 실을 짰는 듯한 계속 지속되어지는 선율이 매력적인 피날레처럼 이루어지는 그런 작품입니다. 오늘 이 작품 프란스 브루헌과 자네트 판 민헨드르던의 리코더, 구스타프 레온하르트의 하프시코드, 잉글리시 챔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현석주의 작은 음악실, 오늘 첫 곡으로 함께 하신 곡 이근호 작곡의 하나님의 전신갑주, 인천시립합창단의 음성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두 대의 리코더와 하프시코드를 위한 협주곡 F메이저 3악장 함께 하셨고요. 이어서 모차르트의 오페라 돈지오반니,

1막에 나오는 듀엣곡이죠. 바리톤 돈조반니와 소프라노 체첼리나가 함께 부르는 듀엣곡. 연인이여 그대의 손을 나에게 주어. 바리톤 브라이언 터펠, 메조소프라노 체칠리아 바르톨리, 정명훈이 지휘하는 산타 체칠리아 국립음악원 관현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쇼팽의 전주곡 15번 D플랫 메이저의 빗방울 함께 하시겠습니다. 쇼팽은 24곡의 전주곡을 남겼죠. 이 가운데 15번에 해당하는 빗방울 전주곡은 전주곡 가운데 가장 많이 알려진 작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빗방울 전주곡이라고 하는 제목은 쇼팽이 직접 붙인 게 아니라 조르주 상드라는 작가의 회고록에서 폭우가 쏟아지던 날 쇼팽이 빗방울 소리를 연상시키는 곡을 연주했다라고 기록된 그 기록에 의해서 빗방울이라는 제목이 붙었다 합니다. ABA의 3부 형식으로 아주 멜랑콜리한 선율이 그런 빗방울이 내리는 날과 잘 어울리지 않나 싶은데요. 요즘 긴 장마가 계속되는 이 시기에 잘 어울리는 그런 작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쇼팽의 전주곡 15번 D플랫 메이저 빗방울. 오늘 이 작품을 블라드미르 아시케나지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쇼팽의 전주곡 15번 D플랫 메이저의 빗방울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멘델스존의 바이올린 콘첼토의 3악장 준비했습니다. 에나인 얀센의 바이올린 연주, 리카르도 샤이가 지휘하는 라이프치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 하시죠.

멘델스존의 바이올린 콘첼토 3악장 함께 하셨습니다. 현석주의 작은 음악실 오늘 마지막 곡은 찬송가 빈들의 마른 풀을 같이 이 찬송을 피아노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크리스토퍼 필립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하시며 저는 인사드리죠.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평안하세요.

1분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합니다.

0: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과 더 행복해지는 시간 생방송 오 해피데이 7월 9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지현입니다.

여러분 1일 1팩 하시는 분 혹시 계실까요? 하루에 팩 하나씩만 하면 피부가 좋아진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저도 작심삼일만 몇 번 해봤는지 모르겠어요. 북한에서도 이런 마스크팩을 직접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얼마 전에는 북한의 10대 여학생 3명이 이 마스크팩을 했다는 이유로 전교생 앞에서 공개적으로 비판을 받았다고 하죠. 북한의 10대 여학생들 사이에서도 이 피부관리가 하나의 문화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사상적으로 해이해졌다면서 학교 조회대에 세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학생 중 한 어머니가 학교를 찾아가서요. 농촌 동원만 안 나갔어도 그렇게 피부가 상하지만 않았어도 아이가 그랬겠냐고 따졌다고 하죠. 북한에선 피부관리 비용이 약쌀 1kg에 버금가서 이 학생은 돈 대신 쌀로 값을 치렀다고 하는데 오죽했으면 쌀까지 가져가서 피부관리를 받았겠느냐고 화를 내셨다고 합니다.

생각 그리고 행동까지 학생들 아이들의 행동까지 모든 것을 통제하는 북한 땅이 우리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복음으로 참 자유를 얻고 복음으로 남과 북이 하나 되어 서로를 헐뜯고 비난하는 것이 일상이 아닌 안아주고 품어주고 사랑하는 것이 위하고 섬기는 것이 일상이 되기를 소망하면서요.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북한을 변화시키고 또 복음 통일의 시작임을 기억하면서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시간인 생방송 오 해피데이 오늘의 첫 찬송 올려드리면서 여러분의 출석 인사를 기다립니다. 북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복음 통일을 소망합니다. 라는 한 줄도 좋고요. 북한의 참 자유가 얼른 왔으면 좋겠어요. 라는 기도의 한 줄도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디서 무엇을 하며 방송을 듣고 계신가요? 계신 지역까지 함께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물정 1069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여러분의 출석 인사 나눠주세요.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 들어오시면 무료로 참여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만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 안에서 참 기쁨을 누리는 남과 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찬송 내 평생 사는 동안 박기봉 목사님이었습니다. 여기는 충북 영동이에요. 시편을 묵상하며 방송 듣고 있어요. 이 시간만큼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9459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만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감동을 주시는 때에 따라서 북한을 위해, 복음 통일을 위해서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오늘도 충북 영동에서 올려드린 이 기도의 한 줄에 선물을 같이 보내드리면서요. 요새 일일 일팩 제가 하고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하시면서 2491님 그냥 너무 편하게 하는 일상들인데 북한에서는 이런 것조차 할 수 없다니

당황스럽습니다. 기도밖에는 없나 봅니다. 정말 열심히 기도해야겠어요. 북한에서 지금 이렇게 마스크팩을 하는 게 조금 문화처럼 자리 잡았지만 그중에 또 이 마스크팩을 피부 관리를 한다는 이게 분위기를 흐린다라는 명목으로 학교에서 제재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친구들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부모님도 화가 나서 학교를 찾아갔던 거겠죠. 그리고 이 친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쌀 1kg을 직접 이렇게 화장품 가게에 찾아가서 이게 직접 들고 가서 그렇게 피부 관리를 받았다고 합니다. 3963님의 이 한 줄처럼 하루속히 복음으로 통일되어서 북한 학생들도 팩을 마음껏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참 말하는 것도 통제를 받고 행동도 통제를 받는 북녘당에 저희는 오늘 팩이라는 이 일상의 에피소드 하나를 나눴지만 무궁무진하겠죠. 그 가운데 참 자유가 임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울고 웃고 서로 섬기면서 무언가를 계속해서 통제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가득한 우리 한반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들 일팩 중이신 2491님께 그래서 저희가 선물 하나 더 같이 보내드리고요. 광진구에서도 우리 6558님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광진구에 갔다가 이제는 의정부 집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여기도 새찬 비가 내리는데 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샬롬 해주셨어요. 빗길 다들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북녘당에서도 비 피해가 많지 않기를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한 번 더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경기도 안산에서 우리 새싹회원 찾아오셨네요. 8964님 저는 신학생입니다. 방학 중에서 방학 중에 방송 들으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북한의 자유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방학 중에 또 웨피데이 찾아와 주시고 기도에 한 줄 남겨주셔서 고맙습니다. 5783님도 그리고 1350님도 함께 해주고 계신데 여러분의 출석 인사 계속해서 기다릴게요. 우물정 1069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참여해주세요. 여러분 어디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지 계신 지역과 함께 또 축하 사연 있으시다면 나눠주시고요. 신청 찬양까지 샵 1069번으로 기다리면서 저희는 오늘도 준비하고 있는 한뼘 차이의 특집 시간 찬양 후에 바로 함께합니다.

썸머 스페셜에 만나보는 오늘의 통일 배우기. 북한을 위해 기도하며 복음 통일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먼저 바로 알고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통일과 북한에 대한 상식 퀴즈로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하루에 두 가지 상식, 하루에 그렇게 두 뼘씩 남과 북의 마음의 거리를 좁혀가는 시간입니다. 세종에서 오신 8267님도 대전에서 오신 우리 9037님도 오늘의 이 두 뼘을 같이 함께 좁혀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의 첫 번째 상식은 이거는 조금 이번 주에 냈던 것 중에서 가장 좀 난이도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북에서 오신 분들이 이곳에서 참 많은 분들이 신학을 하세요. 참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시고요. 근데 그 가운데 탈북민 교회라고 해서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대부분인, 그러니까 그분들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 사역에, 그런 북에서 오신 분들 대상 사역에 주력하는 교회, 불시선교회에서는 이 교회를 탈북민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면은 지금 이곳 남한 대한민국에는 탈북민교회가 몇 군데 있을까요? 몇 군데 있을까요? 몇 군데가 있으면 좋을까요? 이것도 보기로 함께합니다. 1번 33군데, 2번 77군데, 3번 800군데. 우물정 1069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에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은 로그인하시면 무료로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탈북민교회, 이거는 카운트를 불시선교회에서 하나하나 이렇게 명단을 다 만든 지도가 있어요. 이 탈북민교회가 전국에 몇 군데나 있을까요? 저희가 이 교회를 한 군데 한 군데 한 곳 한 곳 소개를 해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이게 조금 힌트를 드리면 한 주에 두 군데씩 소개를 해드렸었거든요. 근데 1년 안에 이 소개가 다 끝나긴 했습니다. 33군데일지 77일지 800일지 우리 800을 보내주신 분들이 참 많으세요. 탈북민교회 800군데였으면 좋겠습니다. 2261님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탈북민교회가 800군데였으면 좋겠습니다. 울산은 엄청 뜨거워요. 1257님 울산에서 참여해 주셨는데 얼른 힌트 주세요. 너무 어려워요. 근데 이게 저희가 정한 숫자가 아니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자주 나오는 그 숫자가 있죠. 완전수라고도 불렀던 것 같은데 성경에 자주 나오는 그 숫자가 있죠. 이게 어떻게 딱 이렇게 이 숫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딱 오늘 정답과 어떻게 딱 이렇게 듣는지 모르겠어요. 북한 사역을 하는 탈북 관련 우리 분들 대상으로 사역을 하는 교회가 몇 군데나 될까요? 1번 33, 2번 77, 3번 800.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 기다리면서 신청 찬송 나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 찬송합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도노마리아의 목소리로 함께 찬양했습니다. 오늘의 우리 북한 첫 번째 상식 퀴즈. 북에서 오신 분들을 주로 대상으로 하는 북방 사역을 주로 하는 교회를 탈북민 교회라고 해서 우리 불시성 교회에서 몇 군데가 있는지를 그 탈북민 교회 지도를 만든 게 있어요. 이 탈북민 교회가 우리 대한민국의 몇 군데가 될지가 오늘의 문제, 첫 번째 문제인데 1번이 33군데, 2번이 77군데, 3번이 800군데. 많은 분들이 저와 같은 소망으로 800군데였으면 좋겠어요 라고도 말씀해 주셨어요. 힌트 좀 주세요라고 했던 아까 그 문자에 제가 성경에 참 많이 나오는 숫자라고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신기하네요. 오늘 이 정답은 행운의 숫자 아닌가요? 하시면서 도전해 주신 분도 계세요. 저는 저의 남편을 이 횟수만큼이나 그 이상 용서하며 살아갑니다. 3201님 오늘도 출첵하면서 평택에서 정답 도전합니다 하셨어요.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자. 저도 참 이 정답인 숫자보다 더 많은 교회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답이 더 큰 숫자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지만 먼저는 우리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면서 탈북민 교회가 지금 몇 군데일지 1번 33군데, 2번 77군데, 3번 800군데, 33, 77, 800 가운데 샵 1069번으로 신청 찬송 함께 하면서 정답을 조금만 더 기다려볼게요. 나의 삶에 행복이라오. 이것이 한이의 행복 찬양 함께 하시면서 문제 못 들었어요 하신 9727님을 위해서 우리 탈북민 교회가 대한민국에 몇 군데

신청해 주셨던 행복 찬양까지 만나보셨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상식이 탈북민 교회가 지금 대한민국에 몇 군데일까요? 라는 상식이었어요. 1번이 33군데, 2번이 77군데, 3번이 800군데. 정답은 오늘이 제가 이번 주에 낸 것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한 만큼 정답률이 지난날보다는 많이 낮았어요. 2번 77군데가 정답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많이 나온 숫자 7이요 하시면서 2번 정답 맞춰주신 4416님 계셨고요. 힌트로 생각하다 보니까 탈북민 교회가 2번인 것 같아요 하셨던 6348님도 잘 맞춰주셨어요. 복음 통일을 위해서 하루속히 이뤄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탈북민 교회를 위한 탈북민 교회를 위한 행사를 많이 하고 계시다고요. 3135님 어떤 행사를 하고 계실까요? 궁금한데요. 그리고 지하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통일이 될 때 그루터기로 남겨주신 지하교회를 사용하실 줄을 믿습니다. 전남 광주에서 보냅니다. 7820님 아멘. 아, 기도하고 계신 분인가 봐요. 그루터기를 향한 소망과 기도의 한 줄까지. 저희가 상식 정답을 맞춰주신 분들 중에 선물 드리잖아요. 7820님을 비롯해서 엄마를 출근시키는 77년생이라고 하시면서 어떤 사연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1009님과 7820님 그리고 777개였으면 좋겠어요 하셨던 1014님 제가 이 쳐봤어요. 검색을 해봤어요. 대한민국 전국의 교회 수는 10만 명이 조금 안 되더라고요. 수만 개의 교회 가운데 탈북민 교회가 100군데도 안 된다는 게 참 소망이 더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 이렇게 정답을 기억해 주시고요.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9469님도 선물을 보내드릴 텐데 힌트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아들 생일날이랑 숫자가 똑같아요. 아, 아드님이 이틀 전에 생일이셨었나 봐요. 북한을 위해서 힘써 기도하겠습니다. 9496님은 요 숫자를 잊지 못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기도의 자리에서도 꼭 잊지 마시고 기도해 주실 줄을 믿으면서 선물 같이 보내드리고요. 지금 정답을 도전해 주셨지만 선물을 못 받아보신 분들은 저희가 오늘 두 번째 상식까지 남아있으니까요. 바로 함께 할게요. 탈북민을 대상으로 하는 북한에서 오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회가 77군데 그리고 북한 사역에 좀 주력하는 교회가 77군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또 이거랑은 이거는 교회 얘기잖아요. 그러면 북한에서 오신 분들 가운데 오신 분들이 누적 3만 5천 명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분들 가운데 크리스천의 비율은 몇 퍼센트일까요? 이곳에 오셔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우리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얼마나 될까요? 1번 10%, 2번 50%, 3번 80%, 그리고 1, 2%는 제가 조금 반올림 반내림을 했습니다. 10명 중에 1명일까요? 2명 중에 1명일까요? 아니면 10명 중에 8명일까요?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10%일지 50%일지 80%일지 아, 요거는 요것도 제가 먼저는 힌트 없이 바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037님이 정답 이건 것 같아요. 이번에도 정답 1등으로 보낸 것 같은데 하셨어요. 저희가 정답을 밝히기도 전에 이렇게 선물을 조금 당첨을 해야 저도 보낼 때 저도 보낼 때 편하고 받으실 때도 더 편한 것 같더라고요. 정답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샵 1069번으로 북에서 오신 분들 가운데 크리스천 비율이 얼마나 될지 한 분이 한 분을 전도하면 정말 와, 그거는 부흥의 끝일 것 같아요. 10%일지 50%일지 80%일지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 기다리면서 우리 찬양 빈들의 마른 풀같이 올려드릴게요.

3번 80%가 아닐까요? 하면서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에서 봤던 그 뜨거운 열정의 믿음이라면 80%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8087님 맞아요. 뜨거운 믿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으시죠. 제 것도 읽어주세요. 50% 8383님 50% 도전해 주셨고요. 틀려도 3번 하고 싶습니다. 80%면 좋겠어요. 2643님 이게 틀렸는지 정답인지는 제가 아직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제일 저도 아멘이 나온 정답이었던 것 같아요. 그 도전이었던 것 같아요. 2643님께 이게 정답일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선물을 보내드리고 이곳에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북한이 고향인 분들 크리스천의 비율이 오늘의 두 번째 상식이죠. 1번이 10%, 2번이 50%, 3번이 80%. 요 가운데 정답을 샵 1069번으로 도전해 주시고요. 한 분이 한 분을 전도한다면 오신 분 가운데 지금 교회를 다니시고 계시는 한 분이 한 분씩만 전도한다면 이건 완전한 부흥의 불길일 것 같아요. 한 분당 한 분씩. 이렇게 샵 1069번으로 여러분 정답을 기다리면서 오늘 또 맞춰주신 분들에게 드리는 선물 함께 소개할게요.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문자로 퀴즈 정답 출석 체크해 주시는 분들 중 추첨을 통해 드리는 오 해피데이에서 마련한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길 소망하는 워커스 커피 로스터스에서 스페셜티 등급의 블렌드 커피 원두를, 믿음의 기업 JMB 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 끼 제품과 건강 회복을 돕는 월동 무차, 믿음의 기업 아마란스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을,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이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을,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청정 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앤팜에서 제주 청사 세트,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처리다육이에서 다육이를,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 조미료 전문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팩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에이스 눈 마사지기,

샘피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세트,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곰추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추 제품을 드립니다. 복음통일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해주시고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100%면은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겠죠 하시면서 정답을 보내주셨는데, 우물정 1069번으로 1분만 더 받아보겠습니다. 북에서 오신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크리스천의 비율 10%일까요? 50%일까요? 80%일까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찬양까지 함께 했습니다. 오늘의 저희 두 번째 상식으로 나누었던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그 크리스천의 비율이 얼마나 될지 정답은 2번 50%였어요. 80%였으면 좋겠지만 아쉽게도 2번 50%일 것 같은데 정답인가요? 항상 감사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영육간의 양식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6738님 보내주셨어요. 우리의 마음은 정말 80%, 100%가 됐으면 좋겠지만 하지만 우리 국내에서 크리스천 비율이 20% 정도 되는 거에 비해서는 참 많은 분들의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죠. 이곳에 탈북하는 과정에서 교회 통해서 선교사님 통해서 오시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기도 하고요. 또 교회에서 북에서 오신 분들이 정착하는데 많이 섬겨주셔서 교회로 향하는 분들이 계시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탈북민 분들이 여러분 계세요. 1445님 잘 정착하셔서 80%, 100%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이 100%가 되기 위해서 우리 OFPD의 청취자 여러분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이곳에서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을 사랑으로 나누고 주님께서 주님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형제와 자매로 함께 울고 웃으며 나아갈 수 있기를 또 바라봅니다. 신학을 하던 시절 북한 선교사가 되는 게 저의 비전이었어요 하셨던 3801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저편에 있던 북한을 향했던 그런 선교의 마음들을 다시금 기억하게 해주시는 것도 너무 귀한 것 같아요. 계속해서 기도로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되길 바라면서 선물도 보내드리고요. 제가 몇 분 더 선정해서 샵 1069번으로 링크가 있는 답장 같이 보내드릴게요. 100%가 되는 그날까지 북에서 오신 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날까지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부르신 곳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 할 수 있는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 이미 그런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 소망과 함께 오늘의 생방송 오해피데이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오해피데이 극동방송 북방사역국, 저는 임지연이었고요.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더 행복하세요.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레위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임신하여 사내 아이를 낳은 여자는 7일 동안 부정하다. 그녀는 월경할 때와 마찬가지로 부정하다. 너희는 8일째 되는 날에 그 아이에게 할례를 행하여라. 산모는 출혈 상태에서 정결하게 될 때까지 33일 동안 집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정결하게 되는 기간이 다 찰 때까지 산모는 거룩하게 구별된 것을 만지거나 성소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여자아이를 낳은 여자는 14일 동안 부정하다. 그녀는 월경할 때와 마찬가지로 부정하다. 산모는 출혈 상태에서 정결하게 될 때까지 66일 동안 집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사내 아이를 낳았든 여자 아이를 낳았든 정결하게 되는 기간이 다 차면 산모는 번제물로 바칠 1년 된 어린 양 한 마리와 속죄제물로 바칠 집비둘기나 산비둘기 한 마리를 회막 입구로 가져와서 제사장에게 건네야 한다. 제사장은 그것을 받아 하나님에게 바쳐서 그녀를 위해 속죄해야 한다. 그러면 그녀는 출혈 상태로부터 정결하게 된다. 이것은 사내 아이나 여자아이를 낳은 산모에게 주는 규례다. 그녀가 어린 양 한 마리를 마련할 형편이 못 되면 산 비둘기 두 마리나 집 비둘기 두 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다른 하나는 속죄제물로 바쳐도 된다. 제사장이 그녀를 위해 속죄하면 그녀는 정결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의 피부에 부스럼이나 물집이나 번들거리는 얼룩이 생겨서 그 몸에 악성 피부병 증상이 보이면 그 사람을 제사장 아론이나 그의 아들들 가운데 한 제사장에게 데려가야 한다.

제사장은 그 피부의 상처를 살펴봐야 한다. 상처 부위에 털이 휘어지고 그 부위가 피부보다 들어가 보이면 그것은 전염성이 있는 악성 피부병이다. 제사장은 그 상처를 살펴본 뒤에 그 사람을 부정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피부에 생긴 번들거리는 얼룩이 희기는 한데 피부에만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 부위의 털이 휘어지지 않았으면 제사장은 그 사람을 7일 동안 격리시켜야 한다. 7일째 되는 날에 상처를 다시 살펴보아 상처가 더 퍼지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제사장은 그를 다시 7일 동안 격리시켜야 한다. 7일째 되는 날에 다시 살펴보아 상처가 옅어지고 더 퍼지지 않았으면 제사장은 그 사람을 정결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것은 해롭지 않은 뾰루지다. 그 사람이 집에 가서 자기 옷을 빨아입으면 그는 정결하다. 그러나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서 정결하다고 선언을 받은 뒤에 상처가 더 퍼졌으면 그는 다시 제사장에게 돌아가야 한다. 제사장은 그를 살펴보아 상처가 퍼졌으면 그 사람을 부정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것은 전염성이 있는 악성 피부병이다. 더 메시지 지금까지 레위기 12장 1절에서 13장 8절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낭독에는 이희진이었습니다.

0: 역시 이매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기쁨 한 끼, 은혜 두 끼, 두시의 기쁨 두 끼, 최성민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라는 그 찬양 유튜브 채널에서 우연히 이제 달린 댓글들을 좀 보게 됐어요. 이런 글들이 있더군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던 순간 이 찬양을 듣게 됐습니다. 살게 해주신 하나님, 대신 이 찬양을 들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또 다른 글에는요, 죽여달라고 울부짖던 수많은 밤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야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 제가 너무나 귀하고 소중해서 차마 놓을 수 없는 생명이었다는 것을요. 자, 그리고 이런 기도도 있었어요. 하나님, 저는 이제 교회도 다니지 않고 술도 마시고 믿음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저를 사랑하시나요? 이런 저도 다시 돌아갈 수 있나요? 자, 이 댓글들을 보는데 문득 성경 속 한 장면이 떠올랐어요. 이사야 49장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랑이라 불리는 그 어머니의 사랑도 변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에도 나오죠. 집을 떠난 탕자의 이야기. 아들은 아버지를 버리고 재산을 탕진하고 돼지우리까지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왜 이제 왔느냐 라고 그렇게 따지고 묻지 않았습니다. 멀리서 아들을 알아보고 먼저 달려가 안아주셨죠. 자,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향해 달려오시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여러분들께도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너를 잊지 않는다. 잊지 않는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자녀일 수도 있고 사랑하는 누군가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 너무 죽고 싶어요. 살고 싶지 않아요. 저를 기억하고 계시기는 한가요? 그런 분들이 혹여나 계신다면 이 시간에 이렇게 문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너를 잘 알고 있단다. 내가 너를 정말 많이 사랑한단다. 누구누구야?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잊지 않고 사랑하신대. 이렇게 남겨주시면 선물을 하나 드릴 거예요. 찬양 듣고 올 텐데 그 사이에 남겨주세요.

황다은 자매의 찬양이죠.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야, 찬양 제목이 이런 경우가 사실 흔치 않은데. 아, 그런데 이 제목과 가사에서 정말 은혜를 많이 받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너를 그냥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엄청 사랑하신대. 이게 그 영어로 번역된 제목을 보니까 so라고 이제 매우 강조를 해서 정말 너를 사랑하신대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우리 자녀들이 최근에 이제 시험 기간이 좀 지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자녀들이 그 시험 기간 동안 받는 그 스트레스, 뭐 우리도 그 시절을 지나봐서 아니까 얼마나 심한지 아시죠? 그런데 그 과정 중에 아이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너무 살고 싶지 않아요. 사람이 너무 싫고 너무 지쳤습니다. 하나님, 저는 수많은 밤들을 울었습니다. 심지어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던 그 순간도 있습니다. 이런 댓글들이 남긴 거예요. 그 사랑한 자녀에게, 혹은 지금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들, 그리고 장년층들도 요즘에 이러저런 우울증들이 많으시죠. 그런 여러분들을 향해서 좀 전에 들었던 그 찬양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엄청 엄청 사랑하신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49장의 얘기처럼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 몰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사람은 혹시 잊을지도 몰라요. 심지어 나를 그렇게 뱃속에서 오랜 동안 품고 낳았던 그 어머니조차도 우리를 잊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신답니다. 이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이런저런 일들로 의기소침해 있거나 자존감이 낮아져 있거나 사랑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오늘 이야기 꼭 하셨으면 좋겠고 이 시간에 문자로도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네, 정민아, 하나님이 너를 정말 많이 사랑하신대. 수연아, 하나님이 너를 정말 많이 사랑하신대. 이렇게 글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한번 선정해서 오늘은 시작하면서 다섯 가지 사랑의 언어, 사랑의 어휘력이라고 하는 책자를 보내드릴까 합니다. 신간이고요. 게리 체프먼 뭐 유명하죠. 이분의 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물정 9330입니다. 받는 번호에 샵과 9330을 입력하시고 메시지창에 여러분들이 정말 그 사랑을 나눠주고 싶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고 싶은 그 사람의 이름을 넣어서 여러분들 본인 이야기도 괜찮습니다. 누구누구야?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그렇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물정 9330 번호로 남겨주시고요. 자, 그리고 오늘 목요일입니다. 지난주 어제 그제였나요? 치킨 그렇게 드시고 싶다고 연락 주신 분들이 많았는데, 자, 오늘 그 치킨을 받으실 수 있고 곱창도 받으실 수 있고 다양한 선물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밥상을 해방해드리는, 밥상 고민을 해방해드리는 그런 날입니다. 잠시 후에 함께하겠습니다. 자, 우물정 9330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찬송 하나 듣죠. 주여 지난밤 내 꿈에.

0: 자, 여러분들의 밥상 고민을 해결해주는 방송입니다.
1: 저녁 굶을 걱정 붙들어 맺는 방송.
0: 한참 웃다가 내일 뭐 먹기로 했지까지 잊어버리는 그 방송입니다.
1: 밥상 해방일지 치킨 차카차카 저거 조 예.
0: 네, 뭐 발성부터가 다르죠. 네, 랩스타 문스타 문상일 목사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청주 서문교회 문상일 목사 래퍼 문스타입니다.
0: 네, 요즘도 또 SNS 활동도 활발하시고 그렇죠?
1: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저것.
0: 신곡 나온지가 좀 됐어요, 그렇죠?
1: 예, 이제 두 달 됐나요?
0: 네, 벌써 두 달 됐어요?
1: 네, 두 달 된 것 같습니다.
0: 다음 주에 나온다 뭐 이랬던 게 없던 것 같은데. 벌써
1: 제가 여기 온 지는 벌써 세 달 가까이.
0: 벌써요?
1: 예.
0: 아, 시간 진짜 빠르다.
1: 네.
0: 자, 목사님의 곡을 듣기 위해서는 저희 방송에서 못 듣지만 예. 유튜브 채널 가서 찾아 들으실 수가 있는데.
1: 네. 래퍼 문스타 검색해 주시거나 네. 지저스 웨그 검색해 주시면 네. 제 노래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0: 지저스 웨그.
1: 네.
0: 찾아보시면 또 여러분들 또 젊은 이렇게 젊은이란 표현 쓰는 것 자체가 되게 좀 올드해 보이잖아요. 우리 같은 세대 친구들. 네, 그 친구들이 듣기에 좋은 음악들, 또 찬양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1: 예.
0: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의 밥상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데 선물이 뭐뭐 있죠?
1: 치킨, 곱창, 음흠. 육수, 음흠. 커피가 있습니다.
0: 네, 맞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밥상 또 뭐 드시는지 뭐 먹어야 될지 고민하고 계실 텐데 그것들을 저희가 좀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 문제 듣고 정답 맞히시면 됩니다. 자, 문제 한번 드릴게요.
1: 오늘 문제는 역대하에서 나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무엇을 구했을까요?
0: 네.
1: 1번 지혜, 2번 복권 1등.
0: 하하. 자, 이 중에서 정답 아시는 분들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 아시는 분들은 어디로 하시라고 했죠?
1: 샵 933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0: 단문은
1: 50원,
0: 장문은
1: 100원입니다.
0: 네, 이 주소로 여러분들께서 연락을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자, 문제 다시 한번 드릴게요. 이 문제였어요.
1: 솔로몬은 하나님께 무엇을 구했을까요? 1번 지혜, 2번 복권 1등.
0: 네, 이렇게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도 같이 마치라고. 그렇죠? 자, 정답 아시는 분들 빨리 보내주셔야 합니다. 자, 우물정 9330번으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사이에 저희는 찬양을 좀 듣고 오겠습니다.

0: 내게 강 같은 평화 듣고 왔습니다. 2시 21분 지나고 있고요. 오늘 목사님 날씨가 예. 와, 그 이제 저희가 이제 청주니까 예. 청주 기준에서 말씀드리면 새벽에도 제가 잠을 잘 못 잔 게 뭐 네. 천둥 번개 뭐 그렇죠.
1: 예, 오늘 막 난리였어. 교회도 예. 비가 너무 많이 와 가지고 새벽 예배도 예. 예, 성도분들이 좀 적게 오시고 이제 예. 비가 많이 오니까
0: 맞아요.
1: 그리고 아, 이게 새벽 진짜 막 난리더라고요. 너무 네. 많이 와서.
0: 제가 아까 오전에는 충주를 좀 다녀왔는데 네. 충주에 계신 목사님이 제가 청주에서 왔다고 하니까 심히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1: 아~
0: 뉴스에서 보니까 뭐 무심천도 그렇고
1: 네. 뭉친다고 해서. 맞습니다. 맞습니다. 와, 야. 저도 야, 이 정도로 비가 많이 오나 싶을 정도로.
0: 그러니까요.
1: 네.
0: 여러분들 계신 지역은 좀 어떤지 그 소식을 좀 전해 주세요. 뭐 제가 아까 듣기로는 대전 쪽은 조금 그래도 좀 줄어들었다는 얘기도 들었고.
1: 네.
0: 근데 여러분들 계신 곳에 지금 현재 기상 상황은 어떤지, 비가 아직도 오고 있는지, 또 일부 지역은 지금 계속해서 안전 문자들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소식들 좀 전해 주시면, 문자로 나눠 주시면 아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이 이제 운전을 하실 때
1: 네.
0: 또 어디 지나가실 때 큰 도움이 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오늘 시작하면서 누구누구 사랑하고 축복한다라는 얘기 나눠주면 저희가 책을 좀 드리기로 했잖아요. 그렇죠?
1: 네.
0: 자, 이분께 드리면 어떨까 싶은데, 자, 목사님께 사연 소개 좀 해주시죠.
1: 송태호, 송승원 두 아들아,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너무 사랑하신대, 너희가 좋아하는 내가 유월절 그때 넘어갈 때 그 찬양 노래 들으며 하나님 사랑 안에서 회복하길 엄마가 기도해.
0: 그래요. 축복합니다. 태호, 승원.
1: 승원이.
0: 네, 형제님. 자, 그리고 이 찬양이 내가 유월절 그때 넘어갈 때 이게 어떤 곡인지
1: 저도 지금 뭔지 몰라서 좀 더듬었습니다 제가.
0: 그러니까요.
1: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요.
0: 보통 이제 유월절 나오면 유월절 네. 어린 양의 피로
1: 굉장히
0: 유명한 곡인데 어떤 곡인지 좀 네.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 찬양을 좀 찾아봐서 태호 또 승환 형제 들을 수 있도록 또 저희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책도 4114번께 저희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문제 저희가 드렸는데 자, 이 문제를 마치시고 잠시 후에 또 치킨과 곱창과 네. 육수와 커피 드실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네. 솔로몬은 하나님께 무엇을 구했을까요? 1번 지혜, 2번 복권 1등.
0: 아까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크리스찬인데 네. 아, 이거는 좀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못할 정도로 너무 쉽습니다. 하지만 의도는 알겠습니다.
1: 네. 의도를 아시면
0: 그럼요.
1: 네.
0: 저희가 뭐 늘 누차 말씀드리는 거지만 지난번에 목사님도 한번 들으셨던 거죠.
1: 네.
0: 안 믿는 사람도 듣잖아요.
1: 깜짝 놀랐습니다. 안 믿는 분이 문자를 보내주셔가지고
0: 교회 안 다니시는데
1: 그러니까요.

0: 연결돼서 야, 네.
1: 왜 듣고 있냐고 여쭤보니까 이게 너무 좋아서
0: 그러니까요.
1: 남편분 때문에 듣기 시작해서 네. 계속 듣고 있다고 네. 그런 분들도 있어서 좀 쉽게 접근을 했습니다.
0: 예.
1: 자, 문자 소개 좀 해드릴게요. 0736번님 이렇게 주셨습니다.
0: 너무 쉬워요. 빵 터짐. 선물 주실 거죠? 네. 네.
1: 자, 이렇게 연락 주신 분도 계시고.
0: 네.
1: 자, 그리고 랩이 너무 멋지다고.
0: 네. 제가 이걸 못 읽었네요.
1: 그렇죠.
0: 중요한 내용이었는데.
1: 일부러 쑥스러워서 안 읽는 거예요. 제가 읽으라고 남겨놓는 줄 알았어요.
0: 네. 네.
1: 아, 그럼 저희가 언제 한번 랩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0: 네.
1: 아, 자, 그리고 2507번님께서 이렇게 주셨어요.
0: 네, 매일 남편 도시락 싸는 아내인데 한 끼쯤 밥상 고민 해결할 수 있을까요?
1: 남편분 정말 아내분에게 잘하셔야 돼요.
0: 그러니까요.
1: 매일 도시락 싼다는 게.
0: 그러니까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1: 아, 정말. 이거...
0: 제가 해봤거든요.
1: 그렇죠. 아, 그래요?
0: 제가 전도사 때
1: 네.
0: 저희 아내 출근할 때 네. 제가 아침마다 한번 싸봤는데
1: 네.
0: 보통 일 아닙니다, 이거.
1: 어쩐지 늘 사모님 눈치를 보고 계신 것 같아서.
0: 예, 예. 지금도 눈치 봅니다.
1: 자, 2507번님. 아주 복 받으신 겁니다.
0: 네.
1: 아니, 이분이 복 받으신 게 아니고 이분이
0: 네, 남편분.
1: 아내니까 남편분.
0: 남편분 복 받으셨습니다.
1: 그래요.
0: 네.
1: 자, 이렇게 연락 주신 분도 있을 거고 아까 날씨 얘기 여쭤봤더니 음성에서 네. 연락이 왔는데
0: 네. 비가 줄어들었다고
1: 지금은 약간 소강 상태이신
0: 네,
1: 것 같고
0: 네, 네.
1: 대전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0: 네. 새벽부터 비가 계속 왔는데 좀 전에 그쳤습니다. 비 피해가 많이 없기를 기도합니다.
1: 맞아요.
0: 라고 보내주셨네요.
1: 맞아요. 자, 그리고 네. 이제 지역에 이제 시작하는 교회들 같은 경우는 이런 그 또 우천 대비가 안 돼 있는 곳들이 있어요.
0: 그렇죠.
1: 그런 분들이 그쵸. 그 어떤 사고도 없기를
0: 네.
1: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0340번님.
0: 네. 아침에 운전하는데 와이퍼가 감당을 못하고 지하도 침수된 곳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가랑비처럼 오고 있는데 지하 집안 치마로 우회하라고 안전 문자가 계속 옵니다.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네, 다들 안전하시길 바랍니다.
1: 네. 네. 김이영 사모님께서
0: 네, 보내주셨습니다.
1: 네, 저는 이게 잘못 제가 문자를 봐서 네. 아침에 운전하는데 와이프가 감당을 못한다는 얘기를 해가지고 와이퍼가
0: 아무리 왔다 갔다 해도 앞이 잘 안 보였다는 그런
1: 그렇죠. 와이퍼도 감당을 못하고
0: 네, 그럴 수도 있죠.
1: 사모님도 감당 못할
0: 수도 있고 그러실 수도 있죠.
1: 자, 그렇게 많이 온다는 얘기.
0: 네, 네.
1: 자. 이렇게 많이들 연락 주셨고요.
0: 네.
1: 아, 그리고 연락 오신 분이 아까 그 찬송이 265장 주 십자가를 지시면 찬송가 얘기하셨군요.
0: 아,
1: 저희는 복음성가 얘기를 해서.
0: 네, 네, 네, 네. 네.
1: 아, 이래서 찬양에 대한 스펙트럼이 넓어야 되는데. 아이고, 감사합니다.
0: 네.
1: 주 십자가 지심으로 큰아들이랑 네. 초등학교 4학년 때 너무 이 찬양을 좋아했다. 야, 초등학교 4학년이 좋아하기에는 깊이가 있는 찬송인데.
0: 그러니까요. 믿음이 어렸을 때부터 아주.
1: 그러니까요.
0: 네.
1: 이건 그 부모님이 교육을 잘하셨어요.
0: 그러니까요.
1: 네. 자, 주 십자가를 지시고 잠시 후에 저희 준비해 볼게요. 자, 이렇게 연락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 찬양 듣고 와서 잠시 후에 연결할 건데, 자, 그분 만나기 전에 문제 한 번 더 드릴게요.
0: 솔로몬은 하나님께 무엇을 구했을까요? 1번 지혜, 2번 복권 1등.
1: 그렇죠.
0: 네.
1: 자, 정답 아시는 분들은 어디로 연락 주시면 될까요?
0: 샵 933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1: 자, 단문은
0: 50원,
1: 장문은
0: 100원입니다.
1: 자, 좀 전에 신청하신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 찬양을 듣고 저희는 잠시 후에 와서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문자 주시죠.

0: 네, 초등학교 4학년 우리 아들이 참 좋아하는 찬양이라고 했던 주십자가를 지심으로 원에이싱어즈 음성을 함께 했습니다. 이 친구는 크게 될 것 같아요, 목사님. 그렇죠?
1: 정말 크게 될 것 같습니다.
0: 와, 대단하네요.
1: 역시 신앙은 조기교육입니다.
0: 그렇죠. 아, 다른 것들도 조기교육이 중요한데, 아, 이 신앙 정말 중요해요.
1: 그럼요, 그럼요. 네,
0: 그때 해야 됩니다.
1: 맞습니다. 네.
0: 자, 여기는
1: 화성 향남에 네. 이제는 비가 안 내리고 소강 상태라고 합니다.
0: 와, 이 경기도 화성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1: 그런 것 같습니다.
0: 이 방송이 진짜 넓게 들려요. 네.
1: 그러니까요.
0: 네, 이게 저희 충청권 또 중부권에만 들리는 게 아니라 네. 경기 일부, 강원 일부까지 들리니까
1: 네.
0: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0642번님.
1: 네. 왼손 팔 골절이시라고 합니다. 지금 너무 불편한데 네. 치킨 주시면 잘 먹을 것 같다고. 대전은 또 지금 소강 상태라고 날씨까지 또 알려주셨습니다.
0: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지금 연락을 주셨는데 정답을 알려드리고 네. 제가 이제 선행을 좀 해볼게요.
1: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은 지혜였습니다.
0: 네, 지혜가 네. 정답이었고요. 네. 자, 지혜라고 연락 주신 분 중에 한 분 전화 연결할 겁니다.
1: 네.
0: 자, 이분이 전화를 받으실지 한번 가보죠. 자, 이분이 과연 받게 되실지. 이분이 받으시면 이분 연결하고 이분이 안 받으시면 다음 분으로 넘어갑니다. 신호는 시작한가요?
1: 갑니다.
0: 시작하는가요? 아, 갑니다. 갑니다. 갑니다. 갑니다. 오늘 저녁을 뭘 드실지 고민하고 계셨다는 이분. 무려 하트를 3개씩이나 저에게 보내주셨는데. 저희가 방송사에서 전화가 가니까 지역번호 043이 찍혀요.
1: 네. 네.
0: 043이 뜬다. 지금 전화가 걸린다. 전화 받으셨어요. 반갑습니다.
2: 안녕하세요.
0: 네. 극동방송 2시의 기쁨 최정민입니다.
2: 반갑습니다. 라디오 꺼야 되죠?
0: 예. 라디오는 꺼주시면 좋습니다.
1: 반갑습니다. 문상일 목사입니다.
2: 안녕하세요. 목사님.
0: 아니, 오늘 저녁 뭐 드셔야 되나 고민하고 있었어요?
2: 고민하고 있죠.
0: 주부들은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그쵸. 사라지질 않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네, 요새
2: 통화돼서 너무 영광이에요.
0: 아, 저희가 뭐 또 이런 반가운 분의 하트를 또 세 개씩이나 보내셨는데 연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2: 심장이 두근두근 거려요.
0: 아니요, 어디 계신 어느 교회 섬기시는 누구신지 소개가 가능하세요?
2: 아, 저요. 대전 은총교회 섬기는 김경혜 집사입니다.
0: 김경혜 집사님.
2: 네.
0: 네, 원래 대전 분이세요?
2: 아니요, 고향은 대구.
0: 고향 대구예요? 대구 어디예요?
2: 아, 대구 아세요?
0: 저 대구 6년 살았습니다.
2: 아, 그러시구나.
0: 저는 반야월에 살았어요.
2: 아, 저희 친정이 대구여가지고.
0: 아하, 대구 어디요?
2: 네. 저희 현풍이라고.
0: 현풍 잘 알죠. 현풍 아주 잘 알죠. 아이고, 그곳에서 오셨구나. 대전 사신 지 오래되셨어요?
2: 네, 이제 30년.
0: 30년? 그럼 거의 뭐 네. 대전 분이시네요.
2: 지금 사투리가 지금 들통났나 하고 깜짝 놀랐어요.
0: 진작에 들통은 났어요. 이게 경상도 분들이 저도 살아보니까 본인들이 크게 사투리 안 쓰는지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2: 엄청 노력해요.

0: 그렇죠. 근데 다 압니다. 그리고 그 사투리가 되게 듣기 좋아요. 숨기실 필요가 없어요. 네. 저희 극동방송 평소에 많이 애청하세요?
1: 아, 네. 그 아침 저녁 잠잘 때까지 듣고 있습니다.
0: 이야, 아니 뭐가 그렇게 좋길래 들으십니까?
1: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라디오 켜고 네. 뭐 하여튼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애청합니다.
0: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야. 이렇게 애청하니까 목사님 결국 이렇게 네. 연결도 되는 거예요.
2: 아, 그러니까요. 네. 받으실 자격 있네요.
0: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자, 평소에 성경은 많이 보세요?
1: 아, 네. 저희 통독반이 있어서 같이.
0: 아, 그래요?
1: 네.
0: 자, 그럼 목사님 아, 네. 문제를 좀 어렵게.
2: 예, 예, 예. 제가 지금 바로 조정하겠습니다. 어렵게 바로 조정하겠습니다.
0: 괜찮으세요? 네. 아니, 농담이고 문제는 다 거기서 거기렇게 나갑니다. 준비된 대로 나갑니다. 집사님. 집사님?
1: 네네네, 빨리 문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0: 지금 긴장이 돼서 이러시는 거죠?
1: 네, 그
0: 저희랑 뭐 대화를 하기 싫거나 이런 건 아니죠?
1: 네, 지금 네. 방송 처음이어가지고.
0: 어, 그럼 방송 처음일 수밖에 없죠. 저희가.
1: 엄청 심장이 두근거려가지고.
0: 아, 침착하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네. 집사님?
1: 네.
0: 그, 저희가 준비된 선물이 네 가지가 있어요.
2: 치킨과 곱창과 육수와 커피가 있습니다.
1: 다 좋은데 네. 2번 곱창 하겠습니다.
0: 곱창. 곱창을 특별히 좋아하시는 누가 좋아하세요?
1: 아니, 저희 집 막내 늦둥이가 좋아하더라고요.
0: 오. 아, 진짜로요?
1: 네.
0: 지난번에도 그 초등학생이 곱창 되게 좋아해서 그렇죠.
2: 어, 그러니까요.
0: 야, 이 곱창 좋아하기 쉽지 않은데.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막내가 곱창을 드실 수 있도록 문제는 어렵게, 보기는 쉽게. 자, 그렇게 가겠습니다. 자, 집사님 준비하시고.
2: 네.
0: 사이렌 소리와 함께 시작할 거예요, 집사님.
1: 네. 네,
2: 정답은 자. 번호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0: 네, 자, 청취자들께서는 문자 참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물정 9330번으로 정답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2: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해서 지은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백화점, 2번 성전.
1: 2번 성전.
2: 성전 봉헌 때 성전에 가득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1번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 2번 풍선.
1: 1번.
2: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 찾아온 여왕은 누구일까요? 1번 스바 여왕, 2번 엘리자베스 2세.
1: 1번.
2: 솔로몬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사람은 누구일까요? 1번 르호보암, 2번 나폴레옹.
1: 1번.
2: 르호보암 때 나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1번 놀이동산을 만들었다, 2번 둘로 나눠졌다.
1: 2번.
2: 르호보암 시대에 예루살렘을 침략한 애굽 왕은 누구일까요? 1번 시삭, 2번 연산군.
1: 1번.
2: 아사 왕은 우상을 어떻게 했을까요? 1번 SNS에 자랑했다, 2번 없애버렸다.
1: 2번.
2: 여호사밧 왕은 백성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게 했을까요? 1번 하나님의 율법, 2번 마술.
1: 1번.
2: 여호람 왕은 누구를 죽였을까요? 1번 자기 형제들, 2번 골리앗.
1: 1번.
2: 남유다의 여왕이 되기 위해 왕의 자손들을 죽인 사람.
0: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자, 시간이 다 됐고 총 9문제를 푸셨고요. 집사님.
1: 네.
0: 제가 봤을 때 이제까지 출연하셨던 그 누구보다 아주 정말로 이게 정말 도전적인 모습으로
2: 네. 자신감 있게.
0: 그러니까
2: 아주 빠르게.
0: 그러니까. 자, 9문제 중에 몇 문제 맞췄을 거라 네. 생각하세요, 집사님은?
1: 저 만점일 것 같아요.
0: 만점? 와. 아, 자신도 있으세요.
2: 그러니까 자신감.
0: 그래요?
2: 네, 자. 아홉 문제 중에 네. 아홉 문제 다 맞히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와, 드디어 우리 막내가 곱창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그러니까요.
1: 아, 영광입니다.
0: 아이고야, 참. 엄마가 아주 아들 위해서 큰일 하나 했네요. 아유, 이렇게 기분 좋아하시니까 저희도 너무 기분 좋고.
2: 아, 네. 네.
0: 아직도 긴장은 안 풀렸죠, 집사님?
1: 네, 아직도 콩닥거려요.
0: 아마 제가 봤을 때 그 콩닥거림은 네. 방송 이후에도 한 2시간 더 갈 겁니다. 그래도 오늘 아주 기분 좋게 출연하셔서 얘기 잘 해주셔서 감사하고. 삼기린 교회 어디라 하셨죠?
1: 저희 은총교회입니다.
0: 은총교회?
1: 네.
0: 아, 은총. 대전에 있는 은총교회?
1: 네.
0: 그래요. 혹시 대전에 있는 은총교회 무슨 동네 있어요?
1: 저희 여기 동구 파남동에 있어요.
0: 파남동?
1: 네.
0: 네. 지금 파남동 근처에 사시는 분들 중에 교회를 안 다니신 분들은 은총교회가 있답니다. 거기 가서 김집사님 맞죠?
1: 네.
0: 찾으시면
1: 김경애.
0: 김경애 집사님 찾으시면 맛있는 커피 하나 사주실 거죠?
1: 네. 언제든지 오십시오.
0: 네. 자, 교회를 아직 안 가신 분들이 있다면 파남동에 사시는 분들은 그쪽을 가시면 되겠습니다.

0: 은청교회입니다. 자, 집사님 감사해요.
1: 감사합니다.
2: 네, 축하드립니다.
0: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1: 네.
0: 아이고, 처음 연결되셨는데 너무 이렇게 아, 그러니까요. 저희가 그 같이 얘기하기 텐션이 딱 맞아가지고.
2: 예, 아니, 떨린다 그랬는데 또 엄청 밝게 또 목소리는 그러니까요. 또 해주시고.
0: 그러니까요. 네. 오늘 저녁 뭐 먹나 고민하셨는데 아무튼 네. 자 이분께 저희가 일단은 들을 수 있게 됐고 예. 두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2: 두 번째 문제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전쟁에 나갈 때 무엇을 앞세웠을까요? 1번 찬양대, 2번 탱크.
0: 자, 1번은 찬양대, 네. 2번은 탱크입니다. 탱크 중에서 네. 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 아시는 분은 어디죠? 1번
2: 샵 네. 933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0: 그래요. 자 지금 곧장 연락 주시면 되겠고 네. 쉽게 저희가 보기를 드렸습니다. 네.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했다고요?
2: 전쟁에 나갈 때 앞세운 것이 있습니다. 네. 1번 찬양대, 2번 탱크
0: 중에서 정답 네. 아시는 분들은 우물정 93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단문
2: 네. 50원, 장문은 100원입니다.
0: 지금 빨리 보내주세요.
2: 보내주세요.

0: 네,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찬양 듣고 왔습니다. 여기는 극동방송입니다. 2시의 기쁨, 네, 기쁨 함께 은혜 두끼, 2시의 기쁨 두끼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은 문상일 목사님, 네, 문스타, 네, 문상일 목사님. 왜 문스타냐?
1: 예.
0: 네,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1: 네, 제가
0: 활동명이죠?
1: 그렇죠. 램 네임이 문스타인데요. 풀네임은?
0: 아, 풀네임도 있어요? 저도 처음.
1: 아, 이거 모르셨어요?
0: 몰랐어요.
1: 아, 제가 말씀을 안 드렸구나. 근데 네. 은혜가 안 되는데.
0: 아, 그래요?
1: 제가 학창시절에 네. 풀네임이 뭐냐면, 문 스타크래프트였습니다.
0: 아, 그래요? 대충 어느 정도 연식이 나오시네요.
1: 네. 제가.
0: 그래서?
1: 네, 그래서 제가 하도

0: 그래도 이제 교회 학뭐 학교 그다음 PC방 스타크래프트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
1: 그런데
0: 친구들이 아 문스타 문스타 하다가 지금까지
1: 지금 이렇게 목회는 그래도
0: 예 목회하고 있습니다.
1: 이야,
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 하나님의 은혜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제대로 안 믿었으면
0: 그죠.
1: 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주일학교에서 이제 조금 적응 못해도 아 걱정하지 마세요.
0: 그럼요.
1: 기도 계속 하시다 보면
0: 그럼요, 그럼요.
1: 네 크게 됩니다.
0: 아멘.
1: 네. 자 문제 정답 좀 알려드릴게요.
0: 네, 여호사밧이
1: 네.
0: 전쟁에 나갈 때 무엇을 앞세웠을까요? 정답은 1번 찬양대였습니다. 네.
1: 찬양대였습니다. 자, 문자를 여러분이 보내주셨는데.
0: 네.
1: 자, 지금 0995번 쓰시는 성도님께서는.
0: 네. 전쟁터에 찬양대라니,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에게는
1: 네.
0: 찬양이 우선이지요. 전쟁은
1: 그럼요.
0: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가만히 있어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1: 네.
0: 아멘.
1: 이게 사실은 굉장한 믿음이에요.
0: 그럼요.
1: 군대를 앞세우지 않고 찬양대를
0: 그럼요.
1: 앞세운다는 거는
0: 그럼요.
1: 이미 하나님이 우리가 찬양을 하면 이긴다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0: 그럼요.
1: 네.
0: 네.
1: 여러분들 삶 가운데도 그런 일들이 있을 겁니다.
0: 맞습니다.
1: 자, 4771번 이렇게 주셨습니다.
0: 문제가 너무 어려운데 제가 찬양을 좋아하니까 정답 찬양대유.
1: 그렇죠. 거의 뭐 수학능력 시험 수준에
0: 네, 제가 그
1: 버금가게.
0: 정도로 생각하고 문제를 내고 있습니다.
1: 자, 지금 컴퓨터로 필사하시면서
0: 네.
1: 듣고 계시는 2987번님도 계시고,
0: 네.
1: 그 지금 찬양 나가는 사람이 목사님과도 얘기했지만 목사님도 진행을 해보니까 극동방송 정말 다양한 곳에서 많이 들으시죠?
0: 아, 그러니까요. 너무
1: 네.
0: 많은 분들이 들으시고,
1: 네.
0: 저도 이제 방송을 시작하니까 생각보다 저한테 또제 지인들도 방송을 잘 듣고 있다고 연락 주시는 분이 너무 많아서,
1: 그러니까요.
0: 야, 극동방송을 이 정도로 많이 들으시는구나.
1: 네.
0: 생각이 들더라고요.
1: 진정한 이제 문스타가 되고 계신가요? 자, 이렇게 연락 주신 분들 중에서 찬양대 정답 맞히신 분 중에 저희가 전화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이 전화를 받으실지. 지금 현재 집안 정리를 좀 하시면서, 이 굳은 날씨 가운데도 듣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자, 예쁜 새소리와 함께 전화 연결을 해보고 있습니다. 전화를 받으실지. 좀 전에 연결되신 분은 대전 분이었는데.
0: 네.
1: 이번에는 어느 지역에서?
0: 043 받아주세요.
1: 그렇죠. 이 043 번호가 뜨는데 아 이거는 스팸 전화일 거다
0: 네.
1: 생각하실 수도 있어서
0: 아닙니다.
1: 자 신호를 한 번만 더 올려보겠습니다. 안 받으세요.
0: 아.
1: 지금 다른 분들이 그래요 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다리시는 것 같아서
0: 네.
1: 자 지금 이분께 한번 연결해 볼게요. 자 지금 문제가 너무 어려운데 찬양 좋아하니까 뭐 도전해 본다고 하셨던 자 이분이 전화를 받게 되실지 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분은 뭐 하고 계실지 신호가 갑니다, 갑니다. 이분은 전화를 받으실지 043 번호가 뜨면 받아주시면 됩니다. 극동 방송입니다. 오호, 이분도 안 받으시면 다음 분으로 갑니다. 안 받으시나요? 안 받으시.
0: 아...
1: 그래요. 그래요. 자, 그러면. 다음 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분도 전화를 안 받으셔서 그 다음 분이 전화를 받게 되실지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은 번호가 일단 좋으신데 말씀과 찬양은
2: 현대자동차 가경대리점입니다. 오. 저희는 현대자동차 전차종을
1: 뜻하지 않게.
0: 예, 갑자기 광고가.
1: 아, 네, 극동방송입니다.
3: 아, 예, 안녕하세요.
1: 아, 네네네네. 아, 지금 근무 중이시죠?
3: 네, 제가 지금 어디 잠깐 얘기 와서.
1: 아, 통화 괜찮으세요?
3: 아, 제가 지금 어디 상담하는 데 있어서 아직 다른 선고에 와서 좀 어려울 것 같은데.
1: 아, 그러세요.
0: 아.
1: 아이고, 아쉽지만. 네. 그러면 저희가
3: 아.
1: 이렇게 해서 다음번에 한번 전화드리는 걸로.
3: 네, 감사합니다. 아, 청주에 개국했다고 해서 너무 놀랐습니다.
1: 아이고, 감사합니다. 청주 계세요?
3: 네. 예, 예, 청주 삽니다.
1: 알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전화드리겠습니다.
3: 네. 고맙습니다.
1: 네네. 네. 아이고 근무 중이라
0: 네 아쉽습니다.
1: 그러니까요. 이렇게 돼서 또 자연스럽게 그 다음 분으로 갑니다.
0: 네.
1: 자 지금 뭐 많이들 연락을 주셨는데
0: 기다리고 계신 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1: 그러니까요. 자 한번 다음 분 이분은 받으실지 한번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신호가 가는지
4: 꽃이야
1: 어? 찬양이
4: 꽃이야 그저만 짬바짬 빛나는 별이야 너는 꽃이야
1: 전화 안 받으십니까? 어, 전화 받으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극동방송입니다.

0: 네,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혹시 통화 네, 괜찮으세요?
0: 네, 괜찮습니다.
1: 네, 저는 2시의 기쁨 최정민이고요.
2: 문상일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0: 아유, 반갑습니다, 목사님. 네.
1: 아, 저희가 그 여러분을 연결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네. 오게 됐어요.
0: 아, 예.
1: 근데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짧게 이야기 나누고 문제를 맞춰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그래도 소개는 들어야 되니 어느 지역에 어느 교회 섬기시는 누구신지.
0: 아, 공주 6의 신대교회를 섬기는 장로 강석구입니다.
1: 강석구 장로님. 이제 이번엔 아, 공주입니다. 공주.
2: 공주에서.
1: 네. 네. 아, 공주가 아주 좋은 동네라고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0: 뭐, 생각도 못 했는데.
1: 아, 그러니까요. 저희도 공주까지 갈지는 몰랐는데. 공주 연결된 김에 자랑 한 번만 해주세요.
0: 공주역 백제 고도이고 또 그, 공기가 너무 좋습니다. 아. 물도 깨끗하고 그래서 좋습니다. 살기 좋습니다.
1: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박찬호, 박세리 선수들이 다 공주 출신.
0: 예, 맞습니다. 그분들. 아, 박세리는 대전 살고요.
1: 아, 그런가요?
0: 예, 공주 여고만 나왔죠.
1: 아, 아 맞아요, 맞아요. 그분들이 공주 얘기하는 걸 몇 번 들어왔어요.
2: 아주 잘하시네요.
1: 자, 그럼 이제 문제 시작할 텐데요, 장로님.
0: 네.
1: 그 저희가 성경 퀴즈를 10개를 목사님이 준비하셨어요.
0: 네네.
1: 침착하게 한번 맞춰보시면 되는 거예요.
0: 네, 알겠습니다. 네.
2: 정답은 번호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0: 네.
1: 네. 자, 여러분들은 문자로 하실 수 있습니다. 샵 9330번으로 한 문제 나갈 때마다 정답을 하나씩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2: 아달랴를 피해 성전에 숨겨졌다가 왕이 된 아이는 누구일까요? 1번 요아스, 2번 세종대왕.
0: 요아스 1번.
2: 요아스 왕은 무엇을 수리했을까요? 1번 성전, 2번 월드컵 경기장.
0: 성전.
2: 아마샤 왕은 전쟁에서 승리한 후 무엇을 섬기기 시작했을까요? 1번 우상, 2번 게임 캐릭터.
0: 우상.
2: 우시아 왕은 교만한 결과 어떤 병에 걸렸을까요? 1번 나병, 2번 비염.
0: 나병.
2: 가장 악한 왕으로 불리웠지만 나중에 회귀한 왕은 누구일까요? 1번 므낫세, 2번 타이슨.
0: 1번.
2: 요시아 시대 성전을 수리하다가 발견된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율법책, 2번 보물지도.
0: 1번.
2: 율법책을 읽은 요시아는 어떻게 했을까요? 1번 옷을 찢었다, 2번 춤을 췄다.
0: 1번.
2: 요시아 왕은 몇 살에 왕이 되었을까요? 1번 8살, 2번 80살.
0: 1번.
2: 남유다를 멸망시킨 나라는 어딜까요? 1번 바벨론, 2번 브라질.
0: 바벨론 1번.
2: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이 돌아가도록 허락한 왕은 누구일까요? 1번 고레스.
1: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시간이 다 돼서 10문제를 다 이제 풀 수는 없었고 9문제 중에서 장로님.
0: 예.
1: 장로님은 몇 개 맞췄을까요?
0: 잘 모르겠습니다.
1: 자, 9문제 중에
2: 9개 다 맞추셨습니다.
0: 이야, 감사합니다. 예.
1: 공주에 사시는 장로님의 실력이 이 정도입니다.
2: 예.
1: 아, 장로님 평소에 성경 많이 보시죠?
0: 예.
1: 아, 역시.
2: 아주 거침없이.
1: 그러니까요.
2: 네.
1: 보통은, 아, 저 별로 안 봐요. 겸손하실 수도 있는데. 예. 자신있게.
2: 장로님 정도 되시면 그럼요. 성경 많이 보시겠죠.
1: 그럼요, 그럼요. 장로님.
0: 예.
1: 저희가 선물이 총 네 가지가 있어요. 목사님 알려드릴게요.
2: 네. 치킨과 곱창과 육수와 커피가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고르신다면?
0: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2: 치킨과 곱창과 네. 육수와 커피가 있습니다.
0: 육수가 뭐예요?
1: 아, 그 음식할 때 내는 육수 있잖아요.
0: 1번 치킨 한번 치킨 하겠습니다.
1: 치킨. 아, 좋습니다. 치킨. 자, 장로님은 치킨 중에 어떤 치킨을 특히 좋아하세요?
0: 양념 치킨 좋아합니다.
1: 아, 양념 치킨. 그렇죠. 치킨은 양념이죠. 알겠습니다. 장로님 나중에 저희가 연락드려서 저희 네. 드시고 싶은 시간에 아, 그 양념 치킨을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아, 고맙습니다. 예.
1: 저희 극동방송 평소 많이 좀 사랑해 주시고요.
0: 예, 너무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네.
1: 감사해요, 장로님.
0: 아, 반갑습니다. 네. 저희 제가 감사하죠.
1: 그래요. 저희 응원할게요, 장로님.
0: 예, 고맙습니다.
2: 축하드립니다.
0: 예.
1: 네. 아이고, 두 번째 분은 어렵사리 몇 명을 거쳐서.
2: 그러니까요.
1: 공주까지 가려고 이렇게 연결이 안 됐던 거예요.
2: 그러니까요.
1: 네. 자, 여러분들이 계신 곳으로 저희가 다음 주는 또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신 분은 랩스타, 문스타,
2: 예.
1: 문상일 목사님. 다음 주는 선교 가신다고요?
2: 예, 다음 주는 제가 일본으로 선교를 갑니다. 혹시 생각나면 기도 부탁드립니다.
1: 일본 어느 지역 가시는지.
2: 일본 하마마치라고 예. 나고야에서 2시간 정도 차 타고 가면 있는 도시입니다.
1: 네.
2: 네, 저희 교회에서

0: 이제 선교사님을 후원하고 있는 도시인데 네. 가서 이제 열심히 전도하고 또 사역하고 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1: 네. 자, 목사님 사역을 위해서도 네. 여러분들께서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1: 자, 저도 같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당첨은 안 됐지만 문자 주신 분들 있죠? 저희가 개별적으로 당첨되신 분들은 문자를 또 보낼 겁니다. 자, 오늘 문자로 참여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하고 다음 주에 또 이렇게 여러분들의 밥상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 내일은요, 또 저희 이 2시의 기쁨에 여러분들은 방송에서 처음 만나보시지만 정말 제가 이분을 뵙고 꼭 방송에 모시고자 했던 분이 이 방송에 내일 오후 2시에 출연하십니다. 꼭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좋은 목사님이 오셔서 좋은 이야기 전해 주실 텐데 놓치시면 안 됩니다.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될 겁니다. 자, 그 찬양 목마른 내용은 들려드리고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2시의 기쁨 제작진에게 최정민이었어요.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나눔과 섬김, 기독교 연합봉사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KBS 이메신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오늘 즐거운 목요일입니다.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를 줄여서 세깨랍니다. 총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7월 9일 목요일, 비가 왔다가 햇빛이 들었다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역은 어떠실지 궁금하네요. 오늘 라이브로 찬양하는 라디오 예배 시간입니다. 이 시간 통해서 여러분 찬양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예배가 소홀해졌거나 중단됐던 분 계시죠? 이 시간에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예배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라디오 예배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0: 라디오 예배. 라디오를 듣고 있는 여러분의 그 자리. 자, 어떤 장소입니까? 일터가 될 수도 있고요. 차 안이 될 수도 있고. 집도 되겠죠? 자, 어디서 이 방송을 듣고 있는지 여러분께서 그 장소, 예배의 장소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냥 듣는 시간이 아니라, 듣는 방송이 아니라, 이 시간에 노래하는 시간입니다. 찬양하는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 맡기고 아뢰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잠깐 떠나 계신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시간이에요. 전국 생방송으로 이 시간 진행되는데, 이 3시 때는 여러분께서 계시는 지역에서 서울극동방송 수신문자로 여러분의 사연 신청곡을 보내실 수 있겠습니다. 50번의 유료 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여러분의 받고 계시는 은혜 있죠? 그리고 이 찬양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찬송가도 좋고 복음상가도 좋습니다. 샵 1069 50원의 유료 문자 또는 극동방송 어플 무료 메시지로 여러분의 사연 신청곡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완산교회 김세희 권사님, 고현교회 김진아 집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이제 장마철이 와가지고 급급한 이제 비도 내리고, 지금 오면서 비가 좀 내리던가요?
1: 네, 좀 맞습니다.
0: 예, 비 오는 날씨에 또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오늘도 하나님을 또 뜨겁게 찬양하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어떤 상황일지, 벌써 시작하자마자 서천에서 남편과 일하면서 8845번인 비가 소강상태라고 하시고, 인천 남동구에서 2320, 광주도 소강상태요라고 이렇게 7260번님도 오셨고, 네, 우리 택시기사님 6083번으로 오셨습니다. 늘 안전운전 하시고요. 경기도 부천 소강상태라고 현재 재택근무하면서 입덧으로 고생하면서, 아이고 그렇구나. 예, 힘내십시오. 1160번님. 자, 오늘 첫 찬양, 우리 권사님 어떤 찬양 선택했나요?
1: 네,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라는 찬송가입니다.
0: 네.
1: 처음 제가

0: 새끼라 첫 참석했을 때 네. 불렀던 찬양인데요. 요즘에 뭐 학교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여름이라 그런지 많이 분주하고 좀 어려우신 분들도 많고 또 뭐 전 세계적으로도 많이 좀 불안하고 그런 시기인데
1: 네.
0: 정말 피할 곳은 주 날개 밑밖에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이런 기도도 많이 하고 있고 찬양이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불러보고 싶어서 선곡을 해봤습니다.
1: 아, 처음에 라디오 앱에 오셨을 때
0: 네.
1: 말씀 앞에서 뿐만 아니라 이
0: 네.
1: 곡을 선택하셔서
0: 네네.
1: 부르셨군요.
0: 두 곡을 불렀습니다.
1: 찬송가 419장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자, 혹시 지금 뭐 일하시거나 운전하시거나 움직이시더라도 찬양을 통해서 평안한 그런 마음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운전하시는 분만 빼고 눈 감고 우리 잠깐 기도 짧게 할까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또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예배 시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0: 아멘.
1: 일상의 모든 바쁜 것들 잠시 내려놓을 수 있으면 이 시간 내려놓고 일을 하면서라도 내가 이 시간은 더 하나님을 일대일로 만나고 깊이 생각하고 싶습니다.
0: 아멘.
1: 하나님 제 마음에 들어와 주시고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귀한 찬양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 위로받고 싶은 영혼들 이 시간에 위로받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을 떠나 있어 다시 돌아오고 싶지만 그렇게 잘 할 수 없는 마음 가지신 분 계신다면 그런 마음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0: 아멘.
1: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0: 아멘.
1: 이 시간 편안하게 하나님을 만나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아멘.

0: 찬송가 419장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첫 곡으로 하나님 찬양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여러분 받고 계시는 은혜, 여러분의 신청곡들 지금 저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어플 무료 메시지로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천은 어두운 하늘, 그리고 지금은 비는 멈췄고 차 멈추고 차 안에서 문자를 남기시는군요. 질병으로 고통의 터널을 지날 때 찬양으로 은혜를 받고 계시는 우리 0675번님. 와, 이런 분들 참 감사하더라고요. 운전하다가 문자 남기려고 직접 차를 멈추고 문자를 남겨주셨어요. 0675번님 처음 오셨는데 고맙습니다. 6211번님 쉼 없이 내리던 비가 잠시 그쳤어요. 잘 듣고 계신다고 이렇게 오셨습니다. 시흥 소강 상태에 우리 3749번님도 오셨고, 성남에서 서산 내려갈 때 비가 억수로 내리더니 성남으로 올라가는 길 지금 맑은 하늘이라고 9267번님 이렇게 또 오셨습니다. 0617번님
1: 광주입니다. 오전에 비가 많이 왔네요. 지금은 비가 안 오네요. 들을 때마다 눈물 나는 실로암 찬양이 생각나네요.
0: 실로암을 부르면 또 대부분 막 박수 치면서 찬양하는데
1: 네. 눈물이
0: 들을 때마다
1: 하네요.
0: 눈물이 나나 봐요. 항암 부작용으로 마음이 우울한데 이 시간 통해서 힘을 얻고 위로받고 싶다고 4058번님도 이렇게 오셨고요. 경남 창녕 사공주 택배기사. 와, 여긴 비 한 방울 없이 말 그대로 찜통더위예요. 은혜의 찬양으로 무더위를 날려버리기를 기도한다고. 오늘 새끼라 덕분에 힘을 얻습니다. 8093번님, 기사님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좀 어떤 곳은 찜통더위라고 하는데 무더위를 날릴 수 있는 내게 강 같은 평화, 제가 이제 악보를 찾아왔는데 이거 오늘 우리 건반으로 섬기는 김진아 집사님 선택한 곡이잖아요.
2: 네, 맞아요.
0: 이 곡을 어떻게 알지?
2: 예? 제가 어릴 때 많이 하던 찬양인데요. 지금 이제 애기가 예. 좀 말 안 듣고 막 짜증내고 찡찡거릴 때 신나는 찬양을 불러주는데 이상하게 이 찬양이 자꾸 제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을 부르면 너무 기쁘고 갑자기 평안함이 좀 제 안에 막 샘솟는 그래서 이 찬양을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0: 김진아 집사님 이걸 알 정도면 그 본인도 깐난하기 때 이걸 언제 들었을 것 같은데.
2: 맞아요.
1: 역사가 깊은 곡입니다.
0: 그렇죠. 야, 어떻게 보면 이제 내 안에 평화가 오는데 그걸 갖다가 강 같은 평화, 바다 같은 사랑, 샘솟는 기쁨. 예, 상당히 이렇게 좀 표현을 잘한 것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 꼭 이렇게 뭐 여름 수련회 가면은 막 이렇게 박수 치면서 불렀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계시는 곳에서 우리 신나게 힘차게 내게 강 같은 평화 박수 치면서 찬양하시죠.

0: 아멘. 자, 우리가 원래는 이어가려고 했는데요. 그 악보가 어디로 가버려가지고 제가 사실은 아유 죄송합니다. 갑자기 그 악보가 찾아놨었는데, 예.
1: 아멘.
0: 찾아놨었는데 혹시 그 악보가 어디로 가버렸어요. 그 대신 우리가 그 악보 말고 이 찬양 우리 같이 이 찬양 부르면 좋겠어요. 여전히 여러분 박수치면서 부를 수 있는 힘찬 찬양입니다. 여러분의 신청곡들 기다리고 있는데요. 우리 주의 이름 높이며 찬양하시죠.

0: 잠깐만 멈춰봐요.
1: 귀를 기울여봐요. 영혼을 깨우는 라디오 새깨라.
0: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깨라 라디오 앱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역시 생방송이네요, 권사님.
2: 아, 네.
0: 생방송의 묘미입니다.
2: 네. 긴장을 늦출 수 없습니다.
0: 우리가 네 개 강 같은 병 하고 나서 다음 거 곡을 악보를 찾아놨는데 그게 어디로 날라가 버려서 날라가 버려가지고 우리 두 분의 아주 당황하는 그 얼굴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자, 그 사이에 많은 분들이 사연을 주셨네요. 오, 많이 주셨습니다. 진주에서도 오시고 전주에서도 오시고 한 끗 차인데 포항 치과 가는 중에 덕양구 5개 임플란트 아이고 여기 비그침 짤막짤막하게 모든 정보를 다 주셨어요. 6103번님 삶의 현장에서도 예배가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5853번님 의정부에서 택배 배송 중 보면 택배 하시는 분들이 저희 극동방송 듣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2: 네, 많이 본 것 같아요. 택배 하시면서.
0: 5970번님
3: 경기 파주인 것 같습니다. 지금 아이 수영장에서 강습 중에 저는 새깨라를 듣고 있습니다. 늘 차 안에서 듣고 집에서도 듣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0: 어떻게 수영장에서 새깨라를 들을 수 있죠?
2: 그러니까.
0: 이거 진짜 신기하네.
2: 대기

0: 하시면서 들으시는 것 같아요. 네, 대단하십니다.
1: 강습 중에 수영 선생님인데 새끼라를
0: 수영 선생님이세요?
1: 강습 중에 새끼라를 어떻게 듣지?
0: 아이 수영장에서 네. 아이는 수영을 하고
1: 아이는 수영을 하고 네, 그렇구나.
0: 학부모 오신 것 같아요.
1: 아유, 감사합니다.
0: 제가 하나 읽어도 될까요?
1: 네네.
0: 축축하고 습한 날씨에 뽀송뽀송한 주님의 날개 아래서 편히 쉬며 찬양 들으니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을 느낍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4605님이 올려주셨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전주 흐릿해서 시원하니 좋습니다. 라고 초등학생 아들 친구가 집에 놀러 왔는데 이번 주부터 같이 교회 당하기로 했다고요.
0: 할렐루야.
1: 할렐루야네. 어우, 축하합니다. 축하해요.
0: 전도하셨네요.
1: 그니까요. 전도하신 건가? 친구가 전도했나? 아들이 전도했네, 아들이.
0: 아, 네, 그런 거.
1: 아들이 전도했어요. 자, 우리 9714번도 한번 읽어주십시오.
0: 수술로 3개월 병가 후 곧 회사 복귀 앞두고 받은 은혜 감사하며 다시 힘 주시길 기도해요 라고 9714님께서 신청하시고 또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양 신청하셨습니다.
1: 수술을 하셨구나. 3개월 동안 병원에 병가 이제 또 회사 복귀를 앞두고 있나 봐요.
0: 힘드시겠죠.
1: 이러면은 좀 마음이 좀 두려울 수도 있죠.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우리 함께 찬양하시죠.

아멘. 자, 생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라 라디오 앱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끝없이 은혜 주시는 주님께 항상 감사하고 찬양하신다고 7881번이 모셨고요. 경제적 힘듦으로 인해 10년 넘게 교회 가지 못하고 있는 친정 언니가 속히 주님 앞에 나가서 위로의 주님을 만나길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새끼라 파이팅을 외쳐주셨네요. 2784번님. 우리 언니 나중에 이게 아니 당장 나중에 아니라 극동방송 듣게 하셔서 꼭 같이 있을 때 한번 문자 주셔서 제가 전화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구에서 많이 지금 듣고 계시네요. 억수로 덥다고. 예, 그렇구나. 아, 거기는 뭐 비가 오지 않고 지금 상당히 더운 지금 시간인가 봐요. 아랫지방 진도, 저기 전남 진도죠. 비가 오지 않아서 윗지방 비가 반이라도 내렸으면 좋겠다고. 아이고, 그렇구나. 5330번님 지금 진도인데 지난번에 5년 방학이라고 문자를 주셨었는데 제가 계속 전화했는데 전화를 안 받으셨어요.

0: 요. 예? 어디 지금도 방학 중이죠? 제가 이따 전화할 테니까 혹시 받을 수 있으면 받아주세요. 그분 맞죠? 53330님. 혹시 지금 교회 안 다니지만 이 방송 듣고 계시는 분 계시면요. 샵 1069번으로 교회 나가고 싶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싶어요. 방학입니다. 방학 두 글자 아니면 뭐 몇 년 방학 이렇게 좀 적어주시고 53330님은 제가 이따 꼭 전화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3이 학교길에 지금 듣고 있대요.
1: 저 이거 지금 읽으려고 했는데 너무 감동이어가지고.
0: 그러니까. 아니 웬일이에요 지금. 3시 25분에 고3이 지금 혹시 시험 봤나? 시험 끝나고 학교길에
1: 듣고 있는 게 중요하죠.
0: 와, 아니 나는 고등학생이 라디오를 듣는 거 정말 너무 감사해요.
1: 그러니까요. 할렐루야.
0: 와, 라디오를 안 듣는다 하지만 우리 애들도 듣네요.
1: 네. 네. 감사합니다.
0: 우리 초등학생들은 듣는 친구들 많아요. 새끼라 팬들 있습니다.
1: 그래.
0: 엄마랑 같이 오면서 가면서. 아무튼 우리 고3, 유로 시작하는 이름이네요. 535896. 화이팅이에요, 화이팅.
1: 화이팅.
0: 더운 날 화이팅입니다. 용인에서 야간 근무 출근길에 예배 참여하고 있다고. 전파 선교사를 함께 하시는 3363번님. 자, 목포에서도 바닷가 부근 지나다가 차 세우고 바다 보면서 문자 보낸다고요. 와, 멋지다.
1: 최고네요.
0: 4688. 목포 앞바다에서 차를 세우고. 와, 그러면서 지금 찬송을 부르고 계십니다. 자,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를 우리 1106번님이 신청하셨어요.
1: 복의 근원 강림하사 주의 곁에 있을 때 신청해 봅니다. 여기 계룡이에요. 새끼라 즐겨 들으며 은혜 받습니다. 오늘 극동방송 서울 새벽 예배 찬송이었는데 참 은혜 받아 신청해 봅니다. 늘 축복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우리 대구에 계시는 분이시거든요. 어떻게 방학 끝내셨는지 궁금합니다. 4645번님. 아, 아니군요. 그 밑에네요. 1106번. 1106번님이 근담방 계룡이었고, 자, 우리 4645번님, 대구에 계신 분, 어떻게 방학 끝내셨는지 아주 궁금합니다.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함께 찬양하시죠.

0: 아멘.
1: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가 28장 함께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동탄에서도 오전 내내 쏟아지던 빗줄기 그치고 지금 햇빛 난다고

0: 이때 정말 아름다운데.
1: 네. 네.
0: 깨끗한데. 고난 중에 찾아와 주신 주님, 주의 길로 인도하옵소서 하고 동탄에서 5376번님 이렇게 또 오셨습니다. 제가 아까 전화 한번 해본다고 했잖아요. 이분 한번 전화 한번 해볼게요. 지난번에 전화를 잘 안 받았었는데 오늘 한번 제가 한번 다시 한번 도전해봅니다.
1: 꼭 받으세요.
0: 생방송 중에. 5330번님. 아, 이거 작년에요. 작년 일이네요. 작년에 방학이라고 줬는데 네. 그때 전화를 안 받았다가. 여보세요?
2: 네.
0: 안녕하십니까? 저 극동방송 새끼라 김인수 PD입니다.
2: 아, 네, 안녕하세요. 네.
0: 지금 방송 듣고 계셨죠?
2: 어, 네.
0: 저기 전라남도 지금 진도예요?
2: 네.
0: 와, 근데 제가
2: 아니 맨날 들을 때고 이제 신청하려면은 이제 놓치고 했었거든요.
0: 진짜요? 아니 제가 네. 이 기록을 보니까
2: 네.
0: 작년 9월 8일 날
2: 네.
0: 5년 방학이라고 문자를 줬다가
2: 아, 지금
0: 그때 전화 연결이 안 됐었어요.
2: 네, 올해 1월 때부터 개근하고 있는데요.
0: 계약을 하고 지금까지 개근을 하고 계시는군요. 할렐루야. 네. 근데 어떻게 방학을 끝냈어요?
2: 아, 그때 그냥 막 교회에서 좀 힘든 게 있어갖고 쉬었다가
0: 네네.
2: 그 이제 친한 이제 교회 다녔던 동생도 그 교회에서 상처받고
0: 네네.
2: 이제 옮기고 있다가 나중에 그 동생이 언니 그냥 이 교회에 와. 그래서 내가 아, 등록은 안 할 거야. 등록 하지 말고 그냥 예배만 드려도 돼. 그랬거든요.
0: 네네.
2: 근데 요즘에 막 교회 가면은
0: 네.
2: 막 붙잡잖아요. 등록하라고.
0: 예.
2: 근데 이 교회는 지금 예배만 드리고 와도 그랬더니 여기 지역사회다 사모님이 또 그랬나 봐요. 어디서 막 그냥 강제 데리고 온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그 동생 그랬대요.
0: 네네.
2: 계약이 언니도 이제 방학이라
0: 네.
2: 그냥 여기 예배만 드린다 그랬더니 그 사모님이 가고 목사님도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내키면 그때 이제 또 주위 아는 사람들 다 그 교회 다니니까 언니 나 등록 아직 안 할래. 내 지금 당장 하지 말고 이거 정 마음 내키면 그때 하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갖고 지금 열심히 그냥 예배만 드리고 나와요.
0: 그러니까 올해부터 이제 네. 교회를 나가기 시작한 거죠.
2: 네.
0: 동생을 통해서 그때 네. 그때 네. 이제 저하고 이제 전화 연결을 제가 몇 번 시도했는데 전화를 어떻게 안 받으셨어요.
2: 아 그때 제가 뭐 바쁘고 이제 네. 사무실에서 또 초등학교에서 일한 일하는 학교 행사들이 많아.
0: 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뒤에 궁금했었다가
2: 네.
0: 아 어떻게 이제 전화를 몇 번 하다가 이제 전화를 못했는데 오늘 마침 네. 이렇게 문자를 주셨네요.
2: 네.
0: 그때부터 계속 지금 방송을 듣고 계셨었나요? 새끼라?
2: 아, 가끔? 저는 가끔 아니고 가끔마다 출장 가거나 뭐 어디 가면은 계속 극동방송 틀어놓고 있거든요.
0: 그랬구나.
2: 아침에 출근할 때도 듣고 아침에 생방송 아침에도 듣고 또 사랑의 뜨라에도 막 들으면서
0: 듣고 네, 완전 찐팬이시구나.
2: 충청곡 네. 어렸을 때 언제 엄마가 주신 믿음으로 모태신앙이었고
0: 그랬구나.
2: 이제 네. 그 극동방송은 대전에 이제 시집 오기 전부터 대전에서부터 듣고 살았고요.
0: 그랬군요. 네. 아무튼 다시 이렇게 또 방학을 끝내신 거 너무나 축하드려요.
1: 축하드립니다.
2: 네, 감사합니다.
0: 전남 진도에서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죠?
2: 네. 그러니까 시집 와서 여기 교회 다니다가 한 다른 교회에서 한 10년 이상 다니다가 그 교회에서 좀 상처받은 게 있어갖고 예. 좀 안 그러니까 또 집안도 있고 그 다
0: 네.
2: 겹쳐 한꺼번에 온 거예요.
0: 아 예.
2: 그래갖고 이제 힘들어갖고 그런 거예요.
0: 이제 힘들었다가 또 방학도 네. 했다가 다시 돌아왔으니까
2: 네.
0: 더 단단해질 겁니다. 더 단단해질
2: 네,
0: 거예요. 예.
2: 네, 감사합니다.
0: 전남 진도 지금 어떻게 네. 햇빛 쨍쨍인가요 거기는?
2: 아 여기는 지금 비가 안 오고 햇빛 쨍쨍.
0: 햇빛 쨍쨍. 진도가 네. 그 신비의 바닷길 거기 아닌가요?
2: 네, 맞아요.
0: 홍해처럼 쫙 갈라지고 이렇게.
2: 네. 모세기 적사람요.
0: 가보지는 않았는데 들은 것만 네. 와가지고 가는 척 좀 해봤습니다. 네. 아, 가본 척. 예. 네. 자, 아무튼 축하드리고
2: 네.
0: 네. 우리 축하의 선물.
2: 네.
0: 새끼라 어떤 선물 기억나세요?
2: 저 그 항상 들으면 유산균.
0: 유산균.
2: 네.
0: 유산균. 알겠습니다. 유산균.

0: 선물 드리겠고요. 이 시간에 저 따라서 한번 기도 한번 할까요?
1: 네.
0: 사랑의 하나님.
1: 사랑의 하나님.
0: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1: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0: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1: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0: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0: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다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1: 감사합니다.
0: 아유, 잘하셨어요. 예, 잘하셨습니다. 우리 53330님 너무 축하드리고, 이 시간에 우리 저희 우리 예배자들이 우리 5330번님에게 축복의 찬양 불러주고 싶거든요.
1: 네.
0: 한번 들어보세요. 아시면 같이 하시고요.
1: 네.

0: 어우, 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533 네. 공무원님 축하드립니다.
0: 네. 네, 감사합니다.
1: 이제 방학하면 안 돼요.
0: 네.
1: 고맙습니다. 네.
0: 네, 감사합니다.
1: 와, 참, 저는 이분이 작년에 통화가 되고 연결이 안 된 분인지는 몰랐는데 늦게 봤거든요. 25라는 숫자를 늦게 봐가지고 작년에 문자를 주셨다가 연결이 안 됐던 분인데, 오, 이렇게 다시 또 이렇게 연결이 돼서, 연결이 됐는데 그 사이에 또 이렇게 교회를 다니게 됐다니까 너무 반갑네요. 너무 반가워요.
2: 됐습니다.
1: 자, 지금 보니까 뭐 방학이라고 이렇게 주신 분들이 또 있네요.
2: 20년 방학하신 분이 계십니다.
1: 그러니까 20년 방학 여기가 눈에 띄죠?
2: 네, 바로 보였어요.
1: 여기 전화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20년 방학생. 자, 오늘 이렇게 라디오 앱의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방학생들이 있어서.
3: 여보세요?
1: 안녕하세요. 저 극동방송 새끼라 김인수 PD입니다.
3: 아, 안녕하세요.
1: 운전 중은 아니신 것 같고요.
3: 아, 네.
1: 20년 방학생 맞죠?
3: 네, 맞습니다.
1: 어디서 지금 전화 받고 계세요?
3: 아, 지금 차에 잠깐 있습니다.
1: 차에 잠깐 있어요?
3: 네네네.
1: 좀 정차한 상태.
3: 지금 세울 수가 없어가지고.
1: 아, 지금 운전 중이십니까?
3: 터널이라가지고.
1: 터널.
3: 네네네.
1: 정차하려면 나오면 잠깐. 정차 한번 부탁드릴게요.
3: 네. 네.
1: 저희가 사연 좀 소개하고 있을 테니까 천천히 정차하고 네. 계십시오. 정차 다 하면 네. 얘기해 주십시오.
3: 네.
1: 자, 우리 9816번님. 9816번님이 이제 곧 터널을 지나고 정차를. 라디오는 꺼주세요, 라디오는. 라디오는 꺼주십시오. 자, 우리 예산에서도 오셨네요.
4: 여기는 예산입니다. 어제 저녁부터 오늘 아침까지 엄청나게 쏟아부었었는데 이제는 햇빛 쨍쨍합니다. 라디오 예배를 통하여 은혜 충만히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충남 예산에서도 이렇게 또 오셨고 새끼라 사랑합니다 하고 8841번이 모셨습니다. 아, 복의 근원 강림하사 너무 좋아해요 라고 남편 방학생 이렇게 또 전도 요청하신 분도 계시네요. 분당 서현 이제 비가 그치고 저희 왜

0: 대삼촌 입원했는데 지금 병원 가운데서 극동방송 어플 깔아드리고 들려주고 계시네요. 고맙습니다. 방학 중인 우리 삼촌인 것 같은데 방송 듣다가 꼭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9230번님 오늘 처음 오셨네요.
1: 내일 남편이 금요 기도회 가는데 꼭 은혜 받고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0: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출근 시간 새벽 4시 반에 출근하면서 극동방송을 듣고 난다고 지금은 퇴근하고 처음 보내보신다고 3608번님 잘 오셨습니다. 아유 오늘도 고생 많으셨네요. 고생 많으셨어요. 7602번님도 오셨네요.
1: 할렐루야. 저는 중3, 중2 두 아들을 키우고 있는 46세 남집사입니다. 올 1월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셋째 딸을 태중의 열매로 주셨습니다. 태명은 축복이라고 지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만나게 될 것 같네요. 축하드립니다.
0: 네, 축하드려요. 7602번님. 자, 생방송 새끼라 라디오 앱에 함께하고 계시는데 9816번님 혹시 지금 정차하셨을까요?
2: 지금 정차할 곳이 지금 마땅히 없어서
0: 없어요. 아이고 네. 그러면은 아쉬운데 그러면은 다음에 전화를 드려야 될까요? 예? 어떻게 기약 없습니까? 그러면 아쉽지만 제가 방송 끝나고 우리 9816번이 꼭 전화 드릴게요.
2: 네.
0: 네. 아유 아쉽네요. 예, 네, 이게 근데 고속도로에서 고속도로 같은데 예, 우리가 기도도 하고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안전이 우선이니까 9816번님은 제가 방송 끝나고 꼭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 아 하나님의 은혜로 신청한 분이 계세요. 아 예산에서 우리 사연 주신 5811번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곡 하나님께 올려드리시죠.

0: 친구가요, 시험 끝나고 단축 수업 시작해가지고 일찍 끝났대요.
1: 어, 바람직합니다.
0: 야, 나 진짜 고3이 이렇게 또 학교 끝나고 집에 가면서
1: 세상,
0: 어플로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예, 찬양하면서 아마 지금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높이면서 아마 집에 가는 길인 것 같은데
1: 축복합니다. 어,
0: 자, 우리 부산 진구의 건강한 교회 소개 부탁하셨는데 7753번님 연락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제가 이 사연을 놓쳤는데 7295번님이 오늘 처음 주셨는데 사연이 있어요. 네. 길어요.
2: 안녕하세요. 방문 재활 마치고 차에 타니 주날개 및 찬양이 흘러나와 하나님의 깊은 사랑에 감동이 밀려왔어요. 방문 재활을 해드리고 나오면 본인도 할머니신데 누워계시는 사랑하는 어머니를 수발하시며 재활을 통해 좋아지시길 바라는 따님을 위해 또 누워계시는 어머니를 위해 잠시 기도드리게 되었어요. 주날개 밑에서 참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은혜 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느끼게 됩니다.
0: 어, 감사합니다. 그렇구나. 우리 첫 찬양, 예. 우리 권사님의 주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좀 많은 또 느낌들을 나눠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오늘 새싹으로 처음 오셨는데 오늘 이렇게 새싹으로 이게 처음 문자를 보냈다는 건데 이런 분들이 정말 많네요.
1: 네.
0: 라디오 예배 시간에 5335번님 새끼라를 가끔 듣고 있는데 아내와 아시는 집사님 제일 좋아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어려울 때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있다고 오늘도 감사한 하루입니다. 이렇게 또 보내주셨습니다. 이곳 저곳에서 날씨도 얘기해 주시면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전 오전에 많은 비가 내렸지만 지금 그치고 하늘이 흐리다고 1967번으로 오셨습니다. 2611번님도 오셨네요.
2: 새끼라는 휴무일 때 가끔 듣고 있는데 오늘 마침 휴일이라 문자 참여는 처음이네요. 들을 때마다 방학 중인 성도님들이 다시 예수님을 영접한 것처럼 저도 처음 예수님을 믿는 뜨거운 마음이 식지 않기를 소망하면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듣고 있습니다. 아멘.
0: 고맙습니다. 또 익산에서 창문으로 보이는 푸르름이 너무 아름답다고요. 아파서 올 7월 첫 맥주감사 주일 뒤쪽 문쪽 곁에 의자를 한 개 놔주셨어요. 성전 예배를 사모했어요. 앉다 섰다 반복했지만 울컥하며 감사하며 있는 힘을 다해 예배를 드렸다고요. 그렇구나. 어려운 가운데도 예배 드리려고 애쓰신 우리 9338번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오늘 마지막 곡은 신청곡 가운데서 오늘 찬송가를 많이 부르게 되는데요. 이 곡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참 적용되는 우리 땅이 많을 것 같은데 이 찬양 빈들의 마른 풀같이 부르면서 물러가겠습니다. 완산교회 김세희 권사님, 고현교회 김진아 집사님, 저 조현출 김인수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0: 하나님의 방송 극동방송입니다.
1: 방송가족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소식을 전해드리는 FEBC의 게시판입니다. 대전 성시화 운동본부가 7월 16일 목요일 오전 10시 한밭제일장로교회에서 대전 마마클럽 부흥기도회를 엽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따라하라는 주제로 한밭제일장로교회 이영환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 성시화 운동본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전도단이 7월 22일 수요일부터 24일 금요일까지 모건대학교에서 유스캠프를 진행합니다. 바톤이라는 주제로 좋은나무교회 우성환 목사님과 예수전도단 제주지부 백세현 간사를 초청해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수전도단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GOT 선교회가 7월 17일 금요일부터 18일 토요일까지 대전 순복음교회에서 2026 잽스 여름 영어 성경 캠프를 진행합니다. 다윗과 골리앗 영어 성경 공부, 원어민과 함께하는 영어 활동, 뜨거운 예배와 말씀 등 다양한 순서를 준비했습니다. 7월 12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GOT 선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기도회 대전지역협력교회연합회가 7월 12일 주일 오후 7시 대전시 중구 대둔산로에 위치한 좋은교회에서 원데이 다니엘 기도회를 개최합니다. 소통 미니스트리의 찬양 인도와 탈북민 정유나 자매의 간증을 준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니엘 기도회 대전지역협력교회연합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한기독교 나사렛 선교회가 7월 26일 주일부터 29일 수요일까지 나사렛대학교에서 2026 나사렛 여름 연합 성회를 진행합니다.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사는 인생이라는 주제로 지구촌교회 이동원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기독교 나사렛 선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시 동구 동대전로에 위치한 대전동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술로 인한 문제를 겪는 취약계층에게 방문 전화 무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동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게시판 안내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극동방송 홈페이지 www.dfebc.net에 접속하셔서 게시판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 시간을 통해 행사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극동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행사 시작 2주 전까지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창사 70주년을 맞는 극동방송에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찾습니다. 1956년부터 지금까지 쉼없이 오직 복음만을 전해온 극동방송. 이 전파는 누군가에게는 절망의 끝에서 들려온 한 줄기 위로였고, 누군가에게는 막힌 길 앞에서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라디오 너머로 들려온 말씀 한 구절이 삶을 바꾸고, 죽음 같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게 한 찬양 한 곡이 있었습니다. 그 은혜의 순간을 이제 함께 나눠주십시오. 극동방송에서는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접수는 7월 24일 금요일까지, 분량은 A4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수상작은 단행본으로 출간되며 최신 휴대폰과 태블릿 PC 등 풍성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수기 공모전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문자로 받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보내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문자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을 사랑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0: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아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 1편 3절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기업 천사 익스프레스가 전해드립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0: 신명기 8장 11절에서 18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십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출애굽기 34장 22절 말씀에 보면 맥주절 곧 칠칠절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시고 또 신명기 16장 말씀에 내 손으로 거둔 첫 열매를 가지고 나와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단 감사의 절기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 전체를 이렇게 쭉 우리가 읽어보시면요 감사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살려보지 않아도 요즘은 AI가 얘기를 해줍니다. 감사가 얼마나 나오냐라고 쳐보시면요 170에서 180 사이에 동사와 명사를 통하여서 감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마 답을 줄 겁니다. 그리고 단순히 감사라는 한글의 뜻을 넘어서서 헬라어의 감사를 포함하고 있는 단어까지 다 이야기하면 300회 이상을 성경에서 감사하라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많은 감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성경은 감사에 대한 얘기를 강조를 할까? 하나님께서 감사를 기쁘시게 받으시기 때문에 감사에 목말라서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를 기뻐 받아주시겠지만 여러분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아무리 감사를 열심히 해도 하나님께 유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분은 이미 홀로 영광받으실 분이십니다. 홀로 위대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세요. 저와 여러분이 감사를 하든 감사하지 않든 그분은 이미 하나님의 그 위대함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감사가 누구의 유익이 되느냐, 저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감사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면요 아 감사해야겠다 생각을 해볼 수 있을 텐데요, 어떤 질문이냐면 우리 삶 가운데 감사가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 요걸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우리 삶이 피폐해질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메말랐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이런 말이 있어요. 행복이란 감사하는 사람의 것이다. 이 말에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감사가 없는 사람은 아무리 많이 누리고 가져도 뭘 누릴 수 없냐? 행복을 누릴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류가 최초로 만들었던 그 살았던 에덴 동산으로 한번 가보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신 그 모습이 이뻤겠습니까? 아름다웠겠습니까? 별로였겠습니까? 굉장히 아름답고 이뻤겠죠. 왜냐하면 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성과 타락이 들어오지 않은 자연은요 정말로 이뻤을 것 같아요. 아름다운 온갖 과실이 있고요 새소리가 들리고 물소리가 들리고 지나가는 동물들이 인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아담이 하나님 나 정말 여기 살아도 됩니까? 하나님 나 이렇게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도 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얘기를 아담이 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와를 처음 봤을 때 이 아담이 느꼈던 감정은 어떤 감정일까요? 아담은 얼마나 기뻤던지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죠.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어떤 사람은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이다, 최고의 사랑 고백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만 들면요 감사할 일이 너무 많았던 거죠. 아유 하나님 이 동산도 감사, 이 아름다운 동물들도 감사, 사랑하는 하와도 감사. 근데 어느 날 사단이 뱀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담아 너 진짜 감사할 것만 있냐? 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못 먹잖아. 요 얘기를 딱 듣는 순간요 아담이 뭘 뺏기냐면 감사를 빼앗기고 그에게 결핍이 찾아와요. 그러네 나 다 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못 먹네. 그리고 그 결핍이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죄까지 이어지죠. 그리고 내가 제일 사랑하고 아름다웠던 그 여인을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당신이 주어가지고 주신 저 여자가 나한테 열매를 줬습니다. 그 아름답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 저 여자가 된 순간이 바로 우리에게 감사가 떠나가고 죄가 들어왔을 때 우리가 그 모습을 보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빠지면요 얼마나 삶이 피폐해지는지를 우리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감사가 없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해요? 이래서 불편하고 저래서 불편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래서 불만이고 저래서 불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에 최근에 언제 제일 심하게 짜증을 한번 내보셨습니까? 그 짜증이 나에게 감사가 없기 때문은 아닌지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약도 그랬지만요 우리 신약으로 한번 가보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달란트 받은 사람, 두 달란트 받은 사람. 근데 만약에 한 달란트만 받은 사람이 있었으면요, 이 사람이 감사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저는 무지하게 감사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달란트가 엄청 큰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감사했을 겁니다. 근데 옆에 보니까 다섯 달란트를 받아요. 그 옆에 보니까 두 달란트를 받아요. 나는 얼마예요? 한 달란트를 받아요. 감사를 빼앗기는 그는요, 결핍을 느끼는 겁니다. 나는 왜한 달란트인가? 그래서 땅에 묻어두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 감사를 멈추면요, 우리의 삶이 얼마나 메마르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감사를 잃으면 우리 삶이 얼마나 풍족하고 기쁨이 넘치는지를 감을 잃게 됩니다. 우리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감사할 수 있으면요, 그 부부관계는 행복합니다. 근데 감사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서로의 못난 점만 보여요. 아유,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아유, 결혼할 때는 안 그랬는데 다른 사람이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얼마나 가정이 주는 기쁨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 감을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반대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감사가 회복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감사를 하는 줄 아는 사람은요, 또 다른 감사가 그삶 가운데 열려짐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 성도님들과 함께 감사를 좀 나눠보자. 그래서 감사하는 일들을 찾기 시작했고, 감사하는 일들을 좀 적기 시작했습니다. 이 감사를 시작하니까요, 진짜 감사를 낳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복음의 빚진 자, 예수로 빚진 자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 빚을 갚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도전을 했어요. 도전을 하고 집에 가서 다음 날 새벽을 이제 기다리면서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 많이 안 나오시면 어떡하나? 왜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해본 적 없는 특세이기도 하고, 또 우리 권사님들 입장에서는 자녀도 다 컸고 손주도 다 컸고, 우리 손주 우리 교회 안 다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잠이나 잘 난다 뭐 그럴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걱정도 되고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월요일날 왔는데, 얼마나 풍성하게 많은 분들이 또 함께해 주셨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우리 새벽 찬양단이 가득 이곳에 채워주셨고, 또 많은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앉아서 기도해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진짜 월요일 첫 시작을 감사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향한 희망을 좀더 많이 봤던 그런 시간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또 그런 마음이 들수 있잖아요. 복음의 빚진 자라고 그렇게 소리를 쳤는데 어떻게 기도하러 안 오시나라는 마음이 들수 있지만요. 저에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얼마나 삶에 또 많은 피곤함과 어려움이 있으면 마음에 사모함은 있을 텐데 못 나오셨을까라는 마음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어떤 감사를 좀 나누어 볼까? 한 주간 어떤 감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공감이 될까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고구마 줄기 이렇게 꺼내 보셨나요? 제가 이번에 고구마를 한번 캐본 적이 있는데 한 놈만 있는 게 아닙니다. 고구마가 막 줄기 타고 막 나오잖아요. 그처럼 감사를 하기로 작정했더니 삶 가운데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이런 감사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눈을 들어서 한번 쳐다보시면요, 더 많은 감사와 더 풍성한 감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요 정도의 감사는요, 사실 세상에서도 할수 있는 감사의 이야기일 겁니다. 우리 인문학적 강사들이 나와서 감사에 대한 이야기 얼마나 잘합니까? 세바시 이런 데 나와가지고, 욕 아닙니다. 세상을 바꾸는 시간, 뭐 이렇게 이제 해서 세바시가 있잖아요. 그런 강사들이 나와서 여러분 감사해 보세요. 제 삶이 이렇게 풍성해졌습니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한단 말이에요. 인문학적 이야기로도 감사하면 행복합니다,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이곳에 서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수준의 감사, 훨씬 더 풍성함 감사의 유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 사실을 알기 위해서는요, 본문의 말씀을 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절기를 이스라엘 보고 지켜라라고 얘기했습니다. 특별히 감사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맥주 감사, 추수 감사, 이것이 뭐 우리가 보면 칠칠절, 수장절, 장막절 뭐 이렇게 구약의 절기로 바꿔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절기마다 감사라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 혹시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추수할 때, 왜 곡식을 거둘 때 하나님은 늘 감사하라라는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 인간이요, 노동을 하고 추수할 때 가장 착각하기 쉬운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나서 수확을 거뒀어요. 누가 한 겁니까? 내가 했다라고 얘기하기가 쉬워요.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 봄에 씨를 뿌립니다. 내가 농부예요. 누가 뿌리는 겁니까?

0: 농부, 내가 뿌리는 겁니다. 물은 누가 줘요? 내가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자라게 하면서 거름 주는 건 누가 줍니까? 내가 주는 겁니다. 나중에 추수할 때 열심히 수확하는 건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거죠. 그러면 정리해 봅시다. 이 과실을 얻게 한 것은 누구의 덕입니까? 누가 한 거예요? 아까 이론으로 보면 내가 한 거다라고 얘기하기 쉽죠. 왜냐하면 씨도 내가 주고 수확도 내가 하고 거름도 내가 주고 물도 내가 줬으니까. 그게 오늘 신명기 말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신명기 8장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0: 아멘. 아마 많은 사람들이요, 그렇게 수고하고 많은 풍년을 얻었으면요, 똑같은 얘기 할 겁니다. 야, 내가 한 해 동안 열심히 수고했더니 이 많은 풍성함을 얻을 수가 있었구나,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추수할 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다. 내가 했다라고 착각하기 쉬운 순간이다.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라고 얘기하시고요. 14절 말씀해 보니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또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이 잊어버리기 쉬운 순간, 내가 했다라고 착각하기 쉬운 그 순간 때문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고, 또 풍요를 경험하기 전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신명기 8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0: 아멘.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먹을 것이 없는, 또 물이 없는 그런 고난을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 물을 주시고 만나를 주시면서 무엇을 깨닫게 하셨느냐? 봐라, 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 너희를 먹게 하시고 너희를 배부르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걸 먼저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낮추시고 나중에 풍요를 경험했을 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해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씨를 내가 뿌립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씨를 뿌리지만 이 새싹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새싹이 자라갈 때까지 비를 주시고 햇볕을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이 싹이 잘 자라서 과실을 맺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이 근본적인 걸 잊어버리면요, 아니 내가 심었고 내가 물 줬고 내가 추수했는데 이게 왜 하나님 것이냐라고 착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너희가 그것을 잊지 말아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해 보면 바울이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나는 심었다.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그런데 누가 자라게 했느냐? 너희의 신앙과 너희의 삶을 풍성하게 자라게 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죠.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진짜 믿으시면요, 감사를 누구에게 고백을 해야 됩니까? 누구에게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께 고백을 해야 되죠. 여러분, 세상도 감사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감사의 유익을 알아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감사에는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무엇이 빠져 있냐? 감사의 대상이 빠져 있어요. 감사의 주체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너무 잘 됐다, 운이 좋아서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행이다, 잘 돼서 감사하다 라고 얘기하지만 누구로부터 무엇으로부터 잘 되어서 감사합니다 라는 얘기를 그들은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모르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 달라야죠. 우리는 감사의 대상이 명확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이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할 때 누구에게 감사하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항상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누릴 수 있는 건요, 감사하면 행복합니다, 풍성합니다, 풍족합니다 라는 이야기보다 진짜 중요한 감사의 유익은 무엇이냐? 감사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손에 쥔 것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손에 쥔 것이 누구로부터 왔는가를 기억하는 것, 이것이 감사의 유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절기를 기억하고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유는요, 이 열매를 얻어서 감사한 게 아닙니다. 이 열매를 얻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주님께 모든 소유권을 올려드리며 감사를 드리는 것이 바로 절기가 있는 이유고 절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이유입니다. 십일조도 같은 맥락이죠. 우리가 십일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인데 드려야 합니까?

0: 합니까? 십일조 꼭 드려야 합니까? 이런 질문들이 요즘 많이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에서 들은 건 아닙니다. 근데 그 질문을 다시 한번 저는 되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질문을 왜 하십니까? 그 질문의 저희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까운 거죠. 십일조 꼭 해야 되냐? 이거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주체가 되어서 쓸 수는 없는 거냐? 라는 질문이 거기 안에 숨겨져 있는 겁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내 모든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왔음을 고백할 수 있는 제일 쉬운 믿음의 훈련이 십일조 훈련이다. 이것만큼 쉬운 훈련은 없습니다. 이걸 못하는데 그 믿음의 성장을 이루고 그 다음으로 나아간다? 사실은 물질로 드릴 수 있는 게 제일 쉬워요. 그 이후로는 더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오늘 십일조 설교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가 받은 월급을 통해 십일조를 드리면 뭘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일할 수 있음에 감사,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심에 감사, 인정받음에 감사, 또 이렇게 한 달을 살아갈 수 있는 물질을 주심에 감사, 그것이 하나님을 기억하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할 때 되면요, 이 추수의 절기에 그냥 예물을 드린 게 아닙니다. 그냥 와서 첫 열매입니다, 첫 호박입니다, 첫 사과입니다 드린 게 아니라 예물을 드리기 전에 그들이 무엇을 했냐면 낭송하게 했어요. 뭘 낭송했냐면 오늘 신명기 26장 5절 이하의 말씀 나중에 이렇게 한번 찾아보시고요. 제가 말씀을 간단하게 읽어드리면 이제 예물을 들고 옵니다. 예물을 들고 온 사람들이 이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서 나그네가 되어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킴으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아멘. 눈앞에 곡식을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눈앞에 곡식을 얻을 수 있었던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거슬러 올라가는 겁니다. 뭐 이 곡식을 얻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어야겠죠. 그러면 이 땅이 어떻게 우리가 받았는가? 어떻게 우리가 가나안 땅을 차지했는가? 저기 요단강을 건너 광야에서 우리의 삶이 있지 않았냐? 광야에서 그 이전의 삶은 어떠했냐? 애굽에서 우리가 종살이 하지 않았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사 지금 이 땅에서 이 열매를 얻게 되니 어찌 감사할 수 있느냐? 우리가 아주 작은 것을 감사했는데 어디까지 지금 감사가 나왔어요?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까지 감사의 줄기가 타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감사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합니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감사할 수 있으면요, 무엇을 기억하게 되느냐? 반드시 하나님을 기억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내가 어떤 걸 주어진 걸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엇으로부터 어떻게 내가 이 자리에서 이걸 얻게 되었는가?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추수 때 감사라고 하신 겁니다. 제일 교만하게 쉬울 때, 제일 내가 했지라고 착각하게 쉬울 때 너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눈앞에 곡식을 통해 단순히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 역사의 전체를 기억하게 하셨고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모든 것이 그렇구나, 이건 내 거 아니네, 하나님의 것이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맥주 감사절날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지 않는 건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저 사람은 감사가 좀 없는 사람이야. 이거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질문을 드려보면요, 감사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감사의 반대말 보통은 불평, 뭐 원망, 이렇게 우리가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요, 감사의 반대말은 교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될 영광과 감사를 내가 했지라고 얘기하는 교만이죠. 이것을 더 크게 얘기하면요, 우상 숭배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나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사람이 어떻게 타락합니까? 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21절입니다.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0: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압니다. 근데 감사하지도 않고 영화롭게 하지도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해진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잊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고 그분의 은혜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0: 이것이 감사가 주는 제일 큰 유익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모든 선택에 있어서 무엇을 먼저? 감사를 먼저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유익이 있어요. 어떤 유익이냐면 감사하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바로 감사입니다. 우리 언제 많이 감사하십니까? 언제 많이 감사하세요? 추수감사절날, 맥주감사절날 감사하십니까? 보통은 삶이 좀 잘 풀릴 때 감사를 많이 합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감사, 월급이 오르면 감사, 또 집을 사면 감사, 좋은 것을 얻으면 감사합니다. 성경은요, 우리의 감사의 예배를 굉장히 고차원적인 감사를 요구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보면 언제 감사라고 얘기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얘기해요. 범사는 어떤 날입니까? 모든 날이죠. 모든 순간입니다.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으십니까? 진짜 감사할 수 있습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내가 지금 곧불이 걸렸는데 감기가 심하게 걸렸어요. 열이 40도가 나고요. 밥을 먹어도 목구멍이 아파서 밥도 안 들어가고 코가 막혀가지고 숨도 못 쉬고 잠도 못 자는데 병원이 문을 다 닫아가지고 어디 갈 데도 없고 막 힘든데 옆에서 있는 사람이 빨리 뭐 하라고 재촉하는 상황이다.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내가 지금 죽게 생겼다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어떻게 고민이 좀 되시나요? 이런 상황이 범사일 수 있잖아요. 내가 원치 않는 고난의 상황이 범사일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그때도 감사할 수 있을까? 저한테 한번 물어보시면요. 고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의지로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한번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우리 기억해야 돼요. 신명기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고별 설교를 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씨앗을 심어본 것도 아니고 추수할 열매를 먹어본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예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광야에 모래바람 맞으면서 이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단 말이에요. 너희 감사해야 된다. 너희 풍성함에 대해서, 하나님의 풍족함에 대해서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아니 뭐 씨앗이라도 좀 심어보고 뭐 수박 꼭다리라도 하나 먹어보고 뭐 하나님 감사라고 해야지, 경험해본 적도 없는 감사를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죠.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감사합니까? 아니 광야를 좀 지나가고 그때 하나님 감사할 수 있는 거지, 지금 내 상황을 둘러보시고 우리 가정을 둘러보시고 내 건강 상태를 좀 보시고 하나님 좀 감사라는 얘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든지 우리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러면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 오늘 우리 18장 16절에 저는 그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여 사심이니라.
0: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광야에서 시험을 하고 너를 낮추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라. 이것이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쁜 길을 인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나쁜 것을 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이 복주심을 믿고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면 뭐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성도의 감사는요 영적인 이정표가 됩니다. 어떤 이정표냐? 내가 지금 하나님을 보고 있는가? 상황을 보고 있는가? 상황을 보는 사람은요 불평할 수밖에 없겠죠. 원망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나님을 보고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복주시는 분을 믿기 때문에 그럼에도 내가 감사할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내 신앙 상태가 어떠한가 좀 궁금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지금 예수님을 잘 믿고 있나? 내 신앙의 상태가 괜찮은가? 건강한가? 그걸 진단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내 입술에 감사가 있느냐를 점검해 보시면 됩니다. 감사가 없다면, 감사가 없는 메마른 삶이라면요, 우리가 하나님과 굉장히 많이 지금 떨어져 있구나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근데 환경이 어려운데 여전히 나는 감사가 내 입술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요, 하나님이 나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구나 스스로 감사하며 또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살아있는 끈이다,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0: 주면 좋겠어요. 이렇게 좋은 말은 좀 적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감사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살아있는 끈이다. 이 끈이 멀어지면 어떡해요? 감사가 사라집니다. 이 끈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붙어있으면 붙어있을수록, 어떻게 저 사람 감사할까라고 얘기하는데요.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감사는 어떻습니까? 보통은요, 수술하게 되면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을 주셨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그런데요, 믿음이 좋은 우리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병문안을 가면요, 고백이 달라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수술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좋은 의사를 만나게 하시고, 수술 일정도 원래 계획보다 당겨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이 환경을 보느냐, 하나님을 보느냐,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달라지는 영적 상태의 점검입니다. 오늘 이 감사의 유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감사할 수 있을까라는 말씀을 나누고 이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본문에 두 가지의 실제적인 삶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의지적으로 기억하는 겁니다.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면 무엇을 기억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기억한다라고 얘기했죠. 근데 우리가 범사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감사가 먼저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럴 때 무엇을 해야 되냐?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요, 우리 뭐가 따라오냐면 감사가 이렇게 따라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18절을 보면요,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은 망각을 합니다. 사람은 잊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억하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떠올렸을까요? 애굽에서 우리 종살이 했지 않았냐? 광야에서 우리 죄를 짓고 뺑뺑 돌지 않았냐? 그 모든 것들 가운데 먹이신 분이 누구냐? 채우신 분이 누구냐? 우리 가정이 여기까지 온 것이 누구 덕분이냐? 내가 이 직장에서 쓰임받는 것이 누구 덕분이냐? 내가 죽을 만한 사람이 교회 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누구의 은혜냐? 라는 것을 기억하게 될 때 우리가 무엇이 회복되냐면 감사가 회복됩니다. 그래서 그 감사가 회복되면요, 다시 무엇이 떠오릅니까? 하나님이 기억나요. 이것이 저는 감사의 선순환이다.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감사하고, 감사하다 보면 그분의 은혜가 더 기억나고, 그래서 감사를 놓치지 않는 이 삶은요,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감사의 고백이 단순히 입술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힘의 근원이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삶으로 표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감사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요, 반드시 열매가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18절 뒤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잠깐 눈으로 보시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고백이죠. 씨앗을 심었지만 자라게 하신 그분 앞에 내가 일해서 열심히 번 것 같지만 일할 수 있는 환경과 건강과 사랑을 주신 하나님 앞에 이제 진짜 감사를 표현해 보는 겁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예물로 시간을 드리며 헌신을 드릴 때 우리에게 더 큰 하나님의 감사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1: 여호와는 나의 목자. 지금까지 송촌 장로교회 한택균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대전전화 042-637-5004번 송촌장로교회로 연락하시거나 대전전화 042-828-9330번 대전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FABC 일일 드라마 한국교회 이야기 십자가가 세워진 땅 부흥을 경험한 사람들 제9화 서로에게 기댄 밤

0: 1901년 2월 한반도 최북단에 위치한 삭죽은 작은 시골마을. 길은 얼어있고 여전히 눈이 내리는 밤. 작은 불빛에 의지해 먼 길 떠날 채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1: 예리야, 바느질 다 됐니? 날이 추우니까 도톰하게 여러 겹 덧대거라.
2: 응, 엄마. 바지는 다 꿰맸고 지금 덧칫말을...
3: 정말 가려고? 어? 이 엄동설하네?
1: 아, 이번 기회 아니면 언제 그런 말씀을 배우겠어요. 선교사님들이 직접 알려주신다는데 가봐야죠.
3: 가는 길에 넘어지기라도 해봐. 얼어 죽어. 아, 300리가 넘는다고.
1: 아, 이미 다 결정 내린 걸 왜 자꾸 말리세요.
3: 짐도 만만치 않고 애리도 병나은 지 얼마나 됐다고.
2: 저 괜찮아요. 어젯밤에 꿈꿨던 거 기억나시죠? 하얀 옷 입은 분이 저한테 어서 오라고 하셨어요. 거기 가면 그분이 저를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3: 아우, 내 참. 아, 기가 막혀서 내가.
1: 여보, 난 당신보다 말도 못하고 세상 물정도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거기 가면 기도도 배우고 말씀도 배워서 성령 충만해진대요. 내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이번에 꼭 가서 우리 가족들 위해서 기도하고 올게요.
3: 어, 당신 하나 기도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거 하나도 없다고.
1: 여전히 애리는 몸이 불편하겠죠. 형님네도 여전히 구박할 거고 내 동생도 계속 건달로 살겠죠. 그래서 가려고요. 우리 모두 견딜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거예요.
3: 아, 내가 참. 아유.
0: 용삼은 더 이상 방법이 없었다. 호통을 치기도 하고 간절히 호소도 했지만 말순의 마음은 확고했다. 그녀는 우리를 사랑한다는 하나님이 왜 이런 고통 가운데 살게 하시는지 이번 기회에 확실히 알아야 했다.
4: 아직 안 자고 있네? 아직도 간다 만다로 싸우고 있어?
1: 이모님!
4: 아이고, 자, 여기 쌀 두 말. 마을 사람들이 조금씩 모았어. 사경에 갈 사람들 돕자고. 그리고 나도 같이 갈 거야.
1: 네? 이모님도요?
5: 우와!
4: 아, 이 동네에서 평양 가는 길 아는 사람이 나밖에 더 있어? 나도 이참에 가서 회개 좀 하려고. 살면서 지은 죄가 너무 많아. 아, 회개해야지.
3: 아이, 이러면 말릴 수가 없잖아요. 아유, 아 몰라. 아이, 그럼 뭐 내일 새벽에 나도 가.
5: 정말요?
3: 아, 뭐 어차피 반일도 다 끝났고. 아, 진군 한 명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안 그래? 다들 걷기만 해도 힘들 텐데. 아유, 걱정돼서 안 돼.
5: 아빠!
3: 아, 그래, 다녀와봐. 그 하나님이란 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그 가가지고 나도 한번 봐, 응.
0: 그렇게 말순과 그의 가족들, 그리고 몇몇 교인들은 매서운 겨울 날씨에 맞서며 눈 쌓인 시골길을 걷는다.
1: 예리야, 여기 바짝 붙어서 걸어. 미끄러져.
2: 괜찮아요. 근데 얼마나 더 가야 평양이에요?
4: 아직 한참 더 가야 돼야 정주가 나와야 반응한겨.
2: 신기해요. 이 길이 평양까지 쭉 이어진다니.
4: 내가 이 나이에 다시 평양까지 걷게 될 줄이야.
1: 아닌지세요? 가다가 힘드시거나 하면 말씀하세요.
4: 그래, 근데 나는 걷는 게 걱정이 아니오. 이 추위도 걱정은 안 돼.
1: 그럼 뭐가 걱정이에요?
4: 가서 말씀을 탁 들었는데 너무 좋으면 어쩌나, 그게 걱정이지. 막 펑펑 울어가지고 눈물 콧물 다 쏟을까봐.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울면 콧물이 더 나와.
2: 그럼 제가 닦아드릴게요.
1: 아유, 난 또. 아이, 그만 좀 해요. 추운데 자꾸 농담만 하시고.
4: 애리야, 니네 엄마도 잘 봐봐. 어? 아마 나만큼이나 코로 울고 있을걸?
1: 아유, 이모님 못 말려 정말.
0: 긴 시간을 걸었던 탓일까 에리의 발걸음이 점점 무거워진다.
1: 왜 그래?
2: 발목이 너무 아파요.
3: 아, 뭐야, 삔 거야? 일단 여기 앉아봐.
4: 잠깐만, 여기 따뜻한 손주머니가 있어. 아이고, 어쩐

0: 네. 다음 마을까지는 한참 남았는데.
1: 자, 살짝 일어서 봐. 응? 계속 아파?
0: 아니에요. 갈 수 있어요. 계속 가요.
1: 살짝 빈 게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어? 언제부터 그런 거야? 어? 설마 계속 참았어?
2: 바짓단을 올리자 퉁퉁 부은 발목이 드러난다.
1: 미련하게 아, 왜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참고 있어?
3: 여보, 화내지 말고 일단 우리 좀 쉬어요.
1: 거 봐, 내가 이럴까봐 가지 말자고 했던 거잖아. 어? 아직 반도 못 갔는데 이 상태로면 엿새 만에 어떻게 도착하냐고.
3: 여보, 지금 다들 힘들잖아요. 일단 앉아서 같이 좀 생각 좀 해봐요. 이 물도 좀 마시고요.
1: 예, 곧 어두워질 건데. 어? 해지기 전에 마을에 도착해서 머물 곳을 찾아야 된다고.
2: 그러나 마음과 달리 몸은 지쳤고 쉬어야 했다. 눈은 점점 쌓이고 바람은 더 차가워지고 있었다.
1: 일단 불을 피웁시다. 다행히 여기 보쯤에 땔감이 좀 남았어.
3: 예리야, 왜 말 안 했어. 일단 이것 좀 대고 있어.
0: 잠깐 쉬면 괜찮아질 거예요. 나 때문에 늦을까 봐요.
4: 아이고, 이거 다 젖어갖고 불이 안 붙을 텐데. 자, 이것 좀 써보면 어때?
1: 아니, 이걸요?
2: 옥분이 가지고 있던 유일한 종이 바로 성경책이었다.
1: 아, 그래도 이건 좀...
4: 자, 얼른 받아. 팔 떨어지고 써.

0: 그래 붙으니까 한결 안심이 되는구먼. 우선 저 이걸로 요기 좀 해요.
1: 겨울 해는 유독 짧다. 잠깐 쉬는 사이 주인은 깜깜해졌다.
2: 다행히 눈이 좀 그쳤네요. 여기 다들 여기 좀 바짝 붙어 앉아요. 체온 떨어지면 큰일 나.
3: 엄마, 우리 여기서 죽는 거 아니겠지? 미안해요, 괜히 나 때문에.
4: 이리 와, 엄마한테 더 바짝 붙어있어. 괜찮아, 따뜻한 불이 있잖아.
5: 네 아빠가 불 잘 피워서 다행이지. 예전 우리 그이 같으면 아직도 불 피운답시고 난리 법석을 피우고 있었죠.
3: 근데 아빠,
2: 응?
3: 얼굴에
2: 왜? 뭐 묻었어?
5: 불은 얼굴로 다 피웠네.
4: 이리 재봐요, 내가 닦아줄게.
1: 깊은 어둠 가운데 빨간 불빛이 타고 있다. 툭 하고 나뭇가지 하나가 타들어가며 작은 불꽃이 퍼진다. 타닥타닥 모두 말없이 불을 바라보고 있다.
3: 할머니 남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난 한 번도 본 적 없잖아요.
5: 남편 없었어. 화도 잘 내고 바람도 잘 피고 한 번은 술을 잔뜩 마시고는 내 앞에서 딴 여자 이름을 부르더라고.
6: 엄마? 아,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5: 어떡하긴, 나가서 그년이랑 살라고 쫓아내버렸지.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툇마루 밑에 기어들어가서 쪼그리고 자고 있더라고. 아이고, 화상 화상 그런 화상이 없어. 근데 겨울이 되면 꼭 아궁이에다가 밤을 거갖고 군밤을 갖다주는겨. 주머니에 군밤을 쏙 넣어주고는 씩 웃고 가는데. 근데 지금도 저런 불만 보면 그게 생각나.
4: 이모, 제 동생이요. 말도 안 되는 짓 많이 했잖아요. 집안 돈 다 훔쳐가고 만나면 행패만 부리고. 그런데 그 막내 동생이 먼저 떠나버리면 그 미운 얼굴이 그리워지겠죠?
5: 그거야 뭐, 인물이 좋으면 생각나겠지.
4: 아이고, 이모님 장난치지 말고요.
5: 미운 정도 정이더라고. 생각나고 말고.
4: 사랑해야지, 더 잘해야지 생각은 하는데 마음처럼 잘 안 돼요. 예수님은 그러라는데 난 안 되니까 그게 너무 속상해요.
1: 어른들의 진심 어린 대화 속에 에리는 스르륵 잠이 든다.
7: 하나님 말이에요. 참 고약한 거 아니여? 천지를 지었다느니 어쩌니 하면서 정작 사람을 이렇게 고생시키잖아요.

0: 저 사람 얼마나 소가리를 많이 하는지 옆에서 보는 내가 다 짜네요. 동생만 수석이겠어요? 우리 집안 식구며 친척들이며.
1: 에휴. 그렇지. 소간 새기는 사람이 어딨어. 그러니까 다들 용삼이 정도만 돼도 좋겠는데 말이요. 응?
0: 아이 뭐 또 그런 말씀을 또. 아니 근데 당신 말이야. 응? 교회 다니면서 많이 달라진 거 알아?
2: 내가요?
0: 전에 같으면 동생 얘기 꺼내지도 않았을 거야. 그냥 안 보고 살지 그런 말만 했잖아. 근데 뭐 이젠 품어야 하는데 뭐 그러고 있잖아. 기특해. 뭐 대단도 하고.
1: 그럼 기특하고 말고 절대 쉬운 거 아니여. 미운 사람 품는 건 한평생 걸려도 힘들어. 난 지금도 그려. 우리 옆집 사는 박신혜. 그 박신혜는 꼴도 베기 싫어.
3: 인간의 사랑은 불완전하고 서툴게 표현한 마음은 못내 아쉽다. 하지만 불빛 앞에 둘러앉아 서로에게 기대고 나누는 이 순간 미움과 후회, 속상함 모두 어루만져지는 것 같다. 차갑게 식었던 마음이 다시 따뜻해져 되돌아온다. 그리고 그때 어둠을 가르고 불빛을 향해 한 사람이 걸어온다.
2: 어? 누가 와요?
4: 주님 감사합니다. 저 잠시 몸 좀 녹여도 될까요?

FABC 일일 드라마 한국교회 이야기 십자가가 세워진 땅 부흥을 경험한 사람들 제9화 서로에게 기댄 밤 출연 유춘희, 이은영, 임황건, 최웅, 송영희 극본 김영승, 제작 강수미, 장찬희였습니다.

0: 안녕하세요. 저는 몽골에 93년도에 처음 들어갔고 지금까지 사역하고 있는 전문인 선교사입니다. 어느 날 제가 가지고 간 트랜지스터 라디오를 새벽에 켜서 이렇게 주파수를 돌리다 보니까 북한 동포 여러분,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거 어디서 나오는 소리인가. 그때 극동방송에서 북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방송을 제가 새벽에 좀 너무 놀랬죠. 아, 북한에 있는 사람들도 이렇겠구나. 멀리 떨어져 있는 몽골 그곳에서도 제가 극동방송을 듣고 북한에 있는 동포들도 이 방송을 듣고 얼마나 위로를 받을까, 얼마나 이 시간을 기다리고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제가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기도와 후원이 북한 땅, 러시아 땅, 지금도 복음에 목말라하는 또 한국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한 헌신인지요. 또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과 후원이 절대 헛되지 않는다는 거 제가 간증자로 오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1: 아무도 갈 수 없는 그곳에 하나님은 지금도 그 영혼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방송을 듣는 누군가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으로 다시 삶의 소망을 발견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이들에게 생명을 전하길 원하십니다. 이 사역에 함께하길 원하시는 분은 샵 9330 우물정 9330번 단문 50원의 문자 메시지로 전파라고 보내주시거나 042-828-9330번 대전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나라사랑 축제. 올해는 여수와 익산에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복음 70년, 광복 81주년.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억하고 복음으로 미래를 노래하는 감동의 축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가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조선의 바다를 지켜낸 이순신 장군의 용기, 대한독립을 향한 뜨거운 함성, 6.25 전쟁의 아픔을 딛고 눈부신 회복과 성장을 이뤄낸 대한민국, 우리 민족의 감동적인 역사가 극동방송 전국 13개 지사 700여 명의 어린이 합창단이 선사하는 웅장한 합창과 아름다운 찬양, 그리고 화려한 퍼포먼스로 생생하게 펼쳐집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과 평화와 통일을 향한 소망,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희망을 함께 나누는 시간. 온 세대가 함께 공감하고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뜻깊은 축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 2026 나라사랑 축제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전남동부 극동방송 지역번호 061-650-3800, 전북극동방송 063-854-0911번으로 지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올여름 여수와 익산에서 가장 뜨거운 감동을 만나십시오.

1분 찬양. 가까우면 더 신선하고 더 건강합니다. 믿음의 먹거리 로컬푸드 전문 매장 품앗이 마을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가까우면 더 신선하고 더 건강합니다. 믿음의 먹거리 로컬푸드 전문 매장 품앗이 마을이 함께합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요한계시록의 제5막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에 대한 기록이 마치고 그 끝을 알리며 찬송이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나 벌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많은 이들이 두려움을 갖지만 요한계시록은 심판 이후에는 이런 큰 기쁨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혼인잔치에 비유하기도 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강조하는 것은 심판이 아니라 회복이며 기쁨입니다. 우리도 기쁨이 회복되고 주님과의 관계가 살아날 때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찬양입니다. 하루 중에 하나님을 몇 번 찬양하시나요? 찬양은 승리의 비결이요, 하나님 자녀의 특혜이며 회복의 양약이 됩니다. 우리 입술의 찬양이 하나님을 전하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일락꽃. 도종환 씨의 국왕일 곡으로 테너 김재형이 노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 가곡과 함께하는 마음이 머무는 노래, 소프라노 한윤옥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9장 5절 함께합니다.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찬양에 조건이 붙지 않았는데요. 좌절할 때는 찬양하지 않아도 돼. 슬플 때는 찬양하지 않아도 돼. 이런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는 찬양이 늘 입술에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찬양이 즐거워집니다. 그래서 찬양은 하나님의 임재와도 관련이 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찬양으로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는 하루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만나보실 작곡가는 변훈입니다. 변훈은 1926년 함경남도 함흥에서 출생하여 2000년 8월 서울에서 사망합니다. 변훈은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였고 포르투갈의 대사를 지내기도 했습니다. 그는 한국 가곡의 리얼리즘을 표현한 작곡가로 유명합니다. 그의 대표곡으로는 명태라는 곡이 있습니다. 어떤 외롭고 가난한 시인이 밤늦게 시를 쓰다가 쇠주를 마실 때 그의 안주가 되어도 좋다. 그의 시가 되어도 좋다. 쫙쫙 찢어지어 내 몸은 없어질지라도 내 이름만 남아있으리라. 명태, 명태라고. 이런 가사들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 이 노래가 나왔을 때 객석 여기저기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다고 하지요. 이것도 노래냐고 하면서 말이죠. 음악계의 몰이해와 냉대, 그리고 음악학교 출신이 아니라는 편견도 작곡에 대한 조금 더 차가운 반응이 있었을 것입니다. 변훈은 그 후 음악을 접고 외무부에 특채되어 직업 외교관의 길을 걷게 됩니다. 외교관의 길을 접고 돌아와 그는 시인 정공채와 함께 한국의 명소들을 주제로 한 가곡들을 많이 남기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그의 곡 중에서 시인 정공채와 함께 작업을 했던 한강 그리고 갈매기 우는구나 두 곡과 함께 그의 대표곡이라고 할 수 있는 명태 대신에 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0: 정말입니다.
1: 오늘 작곡가 변훈의 작품 만나보셨는데요. 방금 들으셨던 곡은 쥐, 김광림의 시를 가사로 하고 있습니다. 바리톤 송기창이 노래했고요. 참 재미난 노래구나라고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명태가 이런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곡이 많은 관객들로부터 외면을 받았었죠. 하지만 요즘은 이런 곡들을 가요를 통해서든 가곡을 통해서든 많이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만나보셨던 두 곡은 시인 정공채와 함께 작업을 했던 곡입니다. 우리나라 한강의 모습을 잘 표현한 한강 베이스 오현명이 노래했고요. 다음 곡으로 메조소프라노 김항남이 노래했습니다. 갈매기 우는구나 함께 하셨습니다. 어느 작곡가의 작품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 작곡가의 생각이 읽힙니다. 그리고 그 작곡가를 이해하게 되지요. 마치 우리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음악으로든 글로든 물건을 팔든 공부를 하든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종들로 부름을 받았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날마다 기쁘게 찬양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첫 치마, 김서원 씨의 김형주 곡으로 소프라노 이규도가 함께했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9장 5절 함께 묵상했습니다.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뜨거울 때만 찬양한다면 우리는 인생에 몇 번이나 찬양할 수 있을까요? 늘 찬양하면서 마지막 때에도 우리는 찬양하고 있어야겠습니다. 찬양이 우리 삶의 능력을 나타냄을 믿고 힘있게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며 오늘 마지막 곡으로 물레 김한서 씨의 김순의 곡으로 베이스 김요한이 노래합니다. 물레와 같이 쉬지 않고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 것들만 하늘에 기록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이 머무는 노래 소프라노 한윤옥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개혁주의 생명신학 대전 백석신학교에서 전해드립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의 시간은 산성감리교회 지성업 목사님께서 시편 145편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본문으로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의 손에서 시작됩니다

0: 하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십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금년에 2026년도에는 이 감사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전할 때 감사에 가지고 있는 어떤 우리의 착각들, 오해들 그거를 조금 풀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런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감사는 과거 내 삶 가운데 있었던 것을 기억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거지만 그 감사를 고백하는 순간 그 감사의 영향력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에 영향을 끼친다. 그러니까 과거의 일을 생각해서 감사를 고백하는 것이 감사지향적인 인생으로 아니 과거지향적인 인생으로 우리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래지향적인 인생으로 우리를 이끄는 것 이게 감사가 갖고 있는 아주 선한 영향력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 지난주에 드렸고요. 기억나시죠? 오늘은 그거보다 더 보편적으로 우리가 가끔씩 속고 있는 감사에 대한 오해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렇게 감사절을 지키면서 감사에 대한 설교를 하고 한 해를 마감하면서 절반을 마감하면서 감사하시고 감사로 또 절반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가운데 별로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들리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지난 6개월을 생각하는데 감사할 게 없는데 내 삶은 오히려 이런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과 눈물이 많은 삶인데 왜 나한테 이렇게 감사할까? 감사할 게 있어야지 감사하지.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이 감사절이 올 때마다 이게 부담이에요. 나하고는 동떨어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뭐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언젠가 꽤 오래전이긴 하지만 5월 달에 가정의 달이어서 제가 가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5주 동안 말씀을 전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우리 교우들 가운데 목사님 5월 달에는 교회 가기 싫어요. 가정에 대한 아픔, 고통이 있는데 와서 늘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 아 충분히도 그럴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렇게 시리즈로 가정에 대한 말씀을 그다음부터는 제가 전하지 않습니다. 의도하고 상관없이 그것이 아픔이 되는 분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겠구나. 근데 감사도 그럴 수 있어요. 아니 한 해를 마감하면서 감사라고 근데 또 시작하면서 감사에 대한 주제를 얘기하면 나는 감사할 게 없는데 무슨 감사할 건덕지가 내 인생 가운데 있어. 그런 생각을 우리 가운데 들어서 마음에 부담이 되는 분이 생각보다 많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는 보편적인 생각 가운데 하나가 어떤 생각이냐면 감사라고 하는 것은 내 문제가 잘 해결되고 내가 원하는 일이 잘 이루어지고 그래서 내 삶의 형편이 좋아질 때 자연스럽게 내 안에서 나오는 감정적인 반응이 감사라고 생각해요. 이런 생각으로 감사를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이 감사절에 이 감사라는 이야기할 때는 이것은 감정의 언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 형편과 상황이 좋아져서 그래서 내 안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어떤 감정적인 반응으로 감사라 그것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형편이 좋았어요. 문제가 해결됐어요. 상황이 잘 풀렸어요 라고 해서 감사하는 것은 믿음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믿음 없는 사람도 다 해요. 그는 우리 안에 있는 보편적인 감정의 모습이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도 감사하지 못하면 감사하지 못하는 그게 나쁜 거지요. 우리들이 상황이 좋아하고 형편이 좋아지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감정적인 반응이 감사해요. 성경에서 범사에 감사라 모든 일에 감사라 그런 얘기할 때는 이런 감정의 언어로 감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언어로서의 감사를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것이 어떤 믿음이 있을 때 그런 감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느냐를 잘 보여주는 게 시편 145편의 말씀이에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시편 145편은 다윗이 그의 인생을 마감하면서 인생의 노년에 자기 인생을 다 성찰하고 묵상하면서 자기 인생을 다 정리한 고백이 담겨있는 게 시편 145편이에요. 그런데 훌륭한 시인이었던 다윗이 즉흥적으로 절대로 쓴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를 처음에 알파벳 순서대로 1절은 기억으로 시작하고 2절은 니은으로 시작하고 그래서 마지막 히읗까지 그렇게 시편 145편을 썼다는 얘기는 자기 인생을 아주 깊게 묵상하고 그리고 고민하고 성찰하고 그런 다음에 자기 인생을 고백해보니까 시편 145편은 뭐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 찬송이에요. 내 인생을 되돌아보니 감사드릴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담겨지는 게 145편이에요. 다윗이니까 그의 인생의 마지막 결론을 감사로 고백할 수 있었지 않겠어요라고 생각하십니까? 언뜻 볼 때는 이 다윗은요 훌륭한 왕이었어요. 골리앗을 이긴 사람이에요. 승리의 삶을 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할 거리가 많은 인생처럼 여기지만 사실 다윗의 삶을 돌이켜보면요 눈물과 고난이 끊이지 않았던 인생이 사실은 다윗이에요.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 군대에 나갔던 형들을 찾아갔던 게 10대 후반이었어요. 가봤더니 골리앗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자기들의 민족을 멸시해요. 그것을 참지 못해서 그래서 나가서 골리앗과 싸워서 이겨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윗을 칭찬하기 시작하는데 왕이었던 사울보다 훨씬 더 인정하고 칭찬했어요. 성경의 표현을 그대로 옮기면 사울은 천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라. 훨씬 더 다윗을 칭찬하고 존중했어요. 그러자 왕이었던 사울이 질투가 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도망다니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잘못한 게 있어요? 없죠. 남들 나서지 않을 때 정말 믿음 때문에 의로운 분노를 갖고 나가서 오히려 민족을 구원했어요. 그러면 칭찬해줘도 그게 아깝지 않을 텐데 잘못한 것 아닌 것 같고 핍박받아요. 어느 정도 핍박받았는지 아세요?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된 게 30살이 됐어요. 10년 넘게 도망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 가운데 이것은 큰 아픔과 고통이에요. 눈물이에요. 먹을 것이 없어서 아둘람 동굴에 숨어서 살았어요.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나중에는요 자기의 적국이었던 블레셋 사람들에게 가서 1년 동안 살아요. 그러니까 그 고통과 아픔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다윗의 20대는 도망자의 삶이었어요. 잘못한 것도 없이. 마땅히 치러야 될 대가라면 치르겠죠. 그런데 이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근데 그게 1, 2년이 아니라 10년 넘게 20대 전체를. 혹시 여러분 그런 일은 없겠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너 몇 살대로 돌아갈 수 있는데 몇 살대로 돌아가고 싶니? 그럼 몇 살대로 돌아가고 싶어요? 피부도 좀 탱탱하고 제일 젊은 때는 20대로 돌아가고 싶다. 뭐 그러지 않겠어요? 뭐 어느 철학자가 100년 이상 사신 분이 내가 돌아보니까 내 인생의 황금기가 60대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글쎄요 그분은 100년이나 살았으니까 60대라고 얘기했지만 그렇게 살지 못할 우리는 그래도 20대가 제일 좋을 때 아니에요? 근데 다윗에게 20대는 도망자의 삶이었어요. 쫓기는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고통과 눈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또 여기 부모님들 계시죠. 부모님들에서 가장 큰 고통과 눈물이 뭡니까? 자녀들 문제 아니에요? 자녀들의 아픔이 내 아픔이고요. 자녀들의 고통이 내 고통일 거예요. 근데 다윗은요 사랑하는 아들이 자기를 배신했어요.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이 왕으로부터 쫓겨나요. 압살롬으로부터 배신당해서 다른 사람으로 배신당한 게 아니라 자기 아들로부터 배신당해서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 가운데 피난길에 올라요. 얼마나 큰 아픔이겠어요. 두고두고 그것의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창피하기도 하고 고통이죠. 다윗의 충성스러운 신하가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압살롬을 죽여요. 그때 다윗이 기뻐했습니까? 아무리 배신했지만 아들이에요. 근데 아들이 그렇게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요 다윗은 눈물을 흘려요. 그게 다윗의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의 고난과 고통이 얼마나 커요. 더군다나 다윗은요 죄로 인해서 문어도도 봤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한 인생 뭐 대단한 왕처럼 보였는지 모르지만 그의 인생을 뜯어보면요 눈물과 고난이 떠나지 않았던 인생이 다윗이에요. 그런데 그런 다윗이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자기의 인생을 결론 낸 게 감사예요. 그 얘기는 다윗이 말하는 이 감사는 감정적인 반응이 아니라 뭐였다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언제나 감사하는 인생이 되십시오라고 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적인 반응으로서의 감사를 우리에게 얘기한 게 아니라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서의 감사를 이야기해요. 그럼 도대체 어떤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이 될까?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 함께 배우기를 원하고요. 여러분에게도 다윗과 동일한 믿음이 있어서 남은 6개월 동안 살아가면서 감사가 여러분 가운데 좀 더 많아지길 소망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고백이에요. 1절 말씀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하고 다윗이 고백하는 고백은 그 가치가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은 실제적으로 지금 왕이에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존경받던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이 자기 인생을 되돌아

보면서 고백하는 고백이에요. 내 삶의 진정한 왕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진짜 왕은, 내가 왕이 되어보니까 내 삶의 진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왕입니다. 내 삶 가운데 찾아왔던 내 상황이 내 인생을 통치하지 못했고, 내 삶 가운데 찾아왔던 어떤 문제들이 내 삶을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내 인생 전체를 들여서 오직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신 왕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지금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감사는 상황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와 문화는요, 감사를 점점 잃어버린 시대에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인류의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가장 편안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낮은 행복지수 가운데 살아가는 게 지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우리를 감사하게 하지 않아요. 이유는 뭐냐면 자꾸 상황을 먼저 보고 형편을 먼저 보면요, 우리는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근데 다윗을 보면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어요. 지금 인생의 마지막을 되돌아보면서 이 다윗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존경했던 게 아니라, 상황과 형편이 어려웠을 때도 다윗은 그런 믿음으로부터 벗어난 적이 없어요. 두 군데를 한번 찾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사울에게 쫓겨서 아둘람 동굴에 숨어 있을 때, 그러니까 쫓겨다니는 거예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정말 비참한 그런 인생을 지금 살아가는 때예요. 그때 이 다윗은 어떤 고백을 했을까? 63편 1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는 이렇게 고백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그 어렵고 힘든 그 피난길에서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해요. 눈앞에는 광야가 있고 삶은 불안했고 미래는 보이지 않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주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황이 인생을 무너뜨렸던 게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서 다윗의 시선은 누구에게 있었어요? 하나님께 있었어요. 또 한 군데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말씀을 읽어볼까요? 언제 이 말씀이 쓰여졌을 것 같을까? 시편 30편 3절 말씀입니다. 함께 볼까요? 시편 3편 3절 말씀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은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이런 것은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올 때 고백하는 고백이에요. 그렇잖아요. 뭔가 일을 이룬 다음에 어떤 열매를 맺은 다음에 주는 나의 방패시고 나의 영광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고백이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시편 3편 3절은 언제 고백한 거죠 아세요? 사랑하는 압살롬으로부터 배신당해서 왕에서 쫓겨날 때, 그 쫓겨나는 모습을 보고 백성들이 다윗을 조롱합니다. 멸시합니다. 그런 어떻게 보면 인생의 가장 처절한 그 순간에도 다윗이 잊지 않았던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고 나의 영광이시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왕이라고 하는 다윗의 이 고백은요, 편안한 궁중에서 나온 고백이 아니라 광야에서, 눈물 속에서, 무너진 자리에서, 고통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믿음은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믿음은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믿음이 있을 때 상황과 형편에 의한 감정적인 반응으로서의 그런 감사가 아니라 상황과 형편을 뛰어넘는 믿음의 언어로서의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는가?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두 가지 표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상황보다 하나님을 먼저 보기 시작하는 믿음. 두 번째는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기 시작하는 믿음. 어떤 상황보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볼 줄 알고 어떤 문제보다 하나님을 크게 바라보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상황과 형편을 초월해서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이 돼요. 저는 이 믿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삶이 편안하고 환경이 좋아지고 문제가 해결돼서만 감사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을 초월해서 믿음의 고백으로 감사가 많아지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어떤 믿음이냐. 하나는

상황보다 하나님을 먼저 보고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다윗과 같은 이런 믿음이라 그러면, 두 번째는요,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이것도 추상적인 고백이 아니에요. 다윗이 그렇게 살아봤어요. 그리고 지나가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자,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붙드신대요. 여기 붙드신다는 표현은요, 흔들려가지고 넘어지려고 하는 사람을 붙잡아주거나 아니면 무너지지 않도록 지탱해주는 것, 이게 붙드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멀리서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넘어지려고 할 때 우리를 붙들어주고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탱해 주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다윗이 고백한 이 고백은 추상적인 고백이 아니에요. 언어의 유의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윗은 무너져봤어요. 자기가 무너져봤어요. 광야에서 무너져봤고요. 죄 때문에 무너져봤고요. 관계 때문에 무너져본 사람이에요. 그렇게 무너져봤더니요,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다 도망갔어요. 조롱과 멸시만 남았어요. 홀로 광야에 남아있는 인생이었어요. 사랑하는 자식마저 자기를 배신했어요. 그래서 홀로 남은 줄 알았더니 지나고 나서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내가 무너진 줄 아는 그 순간 나를 붙잡아 주신 분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셨어요. 내가 무너지려고 할 때 나를 지탱해 주신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셨어요. 그 은혜의 기억이 있으니까 그 믿음 때문에 지금 눈앞에 깜깜하고 지금 내가 처한 상황에 미래가 보이지 않아도 그곳에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나이가 무너질 때 나를 붙잡아 주었고 그리고 지탱해 주었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니까 감사가 고백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믿음이 있느냐, 내 지난 인생 가운데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무너지려고 할 때 나를 지탱해주시고 아무도 없을 때 끝까지 나를 붙잡아주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의 기억이 있을 때,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감정을 초월하는 감사를 할 줄 알아요. 지난 6개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쁨의 순간들도 있었지만 눈물의 순간도 있었죠. 즐거운 시간들도 있지만 고통과 아픔의 시간도 있었을 거예요. 남들에게 말 못하는 그런 아픈 마음을 가슴에 안고 눈물 흘렸던 수없이 많은 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건 내가 모르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고 나를 뭐 했다는 거예요? 붙잡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나의 비밀 언덕이 되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고요. 그 믿음 때문에 여러분이 감정을 초월하는 감사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사라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삶의 모습은 다 다르지만 또 삶의 길이도 여러분 다 다르지만 한 번쯤 여러분 인생을 한 번쯤 생각해 보면 정말 그때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서 내가 버티고 견딜 수 있었지, 그런 순간이 많을 거고요. 그 은혜의 기억을 쉽게 잃어버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다윗이 그런 인생이에요. 그래서 그는 지금 눈앞에 있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고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감사의 고백을 버리지 않을 수 있었어요. 이렇게 과거에 대한 은혜의 기억을 잘 간직하는 사람들이 풍파 가운데서 쉽게 넘어지지 않아요. 꼭 뭐하고 갔냐면 우리 대전에 있는 주차타워를 만들 때 그 뒤편에 이렇게 산으로부터 이렇게 흘러내는데 그게 옛날엔 하천이었어요. 글리 물이 흘렀대요. 그래서 지금도 지적도를 해보면 그게 하천 부지로 나와요. 근데 이제 도시가 개발되면서 하수구가 있고 없지만 그래도 이 근처에 비가 오면 글리 이렇게 물이 흐르고 거기에 이제 하수구에서 물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하수구로 내보내는데, 그러니까 주차 빌딩을 지은 다음에 거기에 비가 와도 쉽게 무너지지 않도록 나무를 심었으면 좋겠다. 그럴 때 어떤 나무를 심었냐면 제일 빨리 자라는 나무로 심읍시다. 그래서 대나무를 심었어요. 그러니까 대나무는 1년 만에 쑥 커요. 근데 대나무가 그렇게 얇은데도 크게 길 수 있는 것, 그리고 쉽게 무너지지 않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대나무에 마디가 있어서 그래요. 그 마디들 때문에 대나무는 똑바로 아주 반듯하게 높게 클 수가 있고 쉽게 무너지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수없이 많은 바람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관계의 바람들, 아픔의 바람들, 경제적인 바람들. 근데 거기에 잠깐은 흔들리지만 쉽게 넘어지지 않으려면 우리의 영혼에도 마디가 있어야 돼요. 그 마디가 뭔지 아세요? 내가 무너지려고 할 때 나를 지키셨고, 내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마지막까지 내 곁에서 나를
버티게 하셨고 나를 붙잡으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기억이 있다면 그게 우리의 영혼의 마디가 되세요.

쉽게 우리는 무너지지 않아요. 그리고 그 마디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요. 저는 지난 6개월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던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이런 은혜, 우리가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데요.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먼저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봤더니 때를 따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분이래요. 근데 그 하나님, 때를 따라 나에게 공급해 주신 그 하나님이 가슴에 와닿지 않아요. 때를 따라 우리에게 공급해 주셨는데 그 때는 누가 정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정한 거예요. 근데 그 때를 내가 정하면요, 하나님은 늘 침묵하세요. 그 때를 내가 정하면 늘 하나님은 나를 잊으셨어요. 오늘 우리는 빨리 응답받고 싶고 빨리 열매를 보고 싶고 빨리 문제가 해결되길 원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계절에 따라 일하세요. 씨를 뿌릴 때가 있고요, 눈물로 견딜 때가 있고요, 그리고 기다리는 때가 있고요, 열매 맺는 때가 있고요, 성장할 때가 있음을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셔서 공급해 주시는데, 어떻게 응답하고 공급해 주시는가, 16절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공급해 주신대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손을 쫙 펴셔가지고 우리를 돌보시는데 결국 우리에게 뭘 주냐? 만족함을 주신대요. 다윗은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그걸 알았어요. 20대 때 그 고난당하고 고통당할 때 그게 지나고 나서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적절한 때였다. 때에 하나님이 나를 지도해 주셨다. 하나님은 때에 따라 나를 돌보아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만족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아니어도요,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암흑이어도 거기에 좌절하지 않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이 믿음이 있으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도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맥주 감사절이어서 우리 대전 같은 경우는 앞에 이 제단 장식을 보리로 했어요. 세종에서도 보리를 했어요.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오늘 세종을 안 가봐서. 근데 이 보리의 반을 세종으로 보냈거든요. 근데 웬 보리인가 생각하겠지만 이 보리가 대전에 있는 영유아 유치부들이 지금까지 키운 거예요. 그래서 물론 뭐 애들이 키웠겠어요. 주로 뭐 교육목자나 선생님들이 키웠지만, 아무튼 그렇게 키워가지고 자라서 아 이걸로 우리 맥주감사절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한 거래요. 그래서 제가 아 참 좋은 아이디어였다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일부 예배 드리는데 사회를 보는 어느 목사님이 제 옆에 회개하셨어요. 목사님, 영유아 유치부에서 저거를 기른다 그랬는데 사실은 거기에 보리를 심은 줄 몰랐대요. 뭐 겉으로 씨앗이 뭐 보여. 그러니까 겨울에 눈이 오면 저희 교회 사역자들, 특별히 대전에 있는 사역자는 제일 우선순위로 눈을 열심히 치우잖아요. 우리 교우들 이 언덕이 어렵지 않도록. 그래서 눈을 치워가지고 다 그 위에 눈을 쌓아놨대요. 몇 개월 동안 눈을 쌓아놓은 거예요. 거기가 뭐 보리 심었는지 알았으면 딴 데 치웠을 텐데. 근데 나중에 봄이 보니까 뭐가 나오기 시작하고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영유아 유치부에서 보리 심은 거라는 얘기 듣고 회개했대요. 그런데 여러분, 눈 위에 깔려있고 몇 개월이 지나도요, 죽은 줄 알아도요, 때가 되면 자라고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누가 정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눈 밑에 깔려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보이고 동토의 땅에 다 죽은 줄 알을 때가 있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가장 적절한 때 우리에게 공급해 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셨어요. 그 증거가 지금 이 시간 이 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으로 오늘 우리를 세워주신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요, 상황을 초월해서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이 돼요. 저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까요? 감사, 그것을 만약에 내 형편과 상황이 좋아져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우리의 감정의 반응으로서의 감사만 생각하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인생으로 살아가지 못해요. 그리고 우리는 점점 감사를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인생이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라라고 하는 것은 그런 감정의 언어가 아니라 믿음의 언어예요. 어떤 믿음이 있을 때? 상황보다 하나님을 먼저 보는 믿음,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영혼이 되고요. 내가 넘어지려고 하고 흔들릴 때 나를 무너지지 않도록 지탱해 주고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기억이 있을 때 우리는 감사하고요. 하나님의 가장 적절한 때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가꾸신다라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요,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도 감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놀랍게 그렇게 감사할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0: 어떤 유익이,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다가오는가?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어려움이 있어요, 고민이 있어요, 그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름답게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이런 기쁨으로 남은 6개월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산성감리교회 지성업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대전전화 042-585-8111번 산성감리교회로 연락하시거나 대전전화 042-828-9330번 대전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K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저녁이 내려앉는다. 하루의 소음이 잦아들고 마음은 비로소 조용해진다. 이 고요함 속에 당신의 목소리가 들린다. 낮에는 듣지 못했던 그 목소리. 주님, 저는 이 저녁이 필요했습니다. 당신도 알고 계셨겠지요.
1: 주님, 저는 이 저녁이 필요했습니다. 분주함 속 낮에는 듣지 못했던 것들을 듣는 저녁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퇴근길 친구,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편히 머물러 주세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7월 9일 목요일에 인사드려요. 안녕하세요, 최다슬입니다. 오늘은 크리스티나 로제티의 이브닝이라는 시로 행저질라 문을 열었습니다. 크리스티나 로제티는 19세기의 영국 시인인데요. 평생 조용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화려한 자리보다 골방을 좋아했고 시를 통해서 기도하듯 글을 썼던 사람이에요. 이 로제티는 저녁이 되면 들리는 게 있다고 말했습니다. 낮에는 너무 바빠서 너무 시끄러워서 못 들었던 것들을 들었대요. 현대인에게는 퇴근길이 그런 시간이 아닐까요? 해야 할 일이 끝나고 아직 집에 도착하기 전 차 안에서 혹은 지하철, 버스 창가에서 나도 모르게 멍해지는 그 몇 분이요. 그 시간이 사실은 분주한 우리에게 선물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루 중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조용한 틈새 같은 시간이요. 오늘 저녁 그 고요함 속에서 여러분

여러분이 듣고 싶었던 말씀, 그 주님의 음성이 들리길 소망합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7월 9일 목요일 오늘도 여러분의 사연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간단한 인사도 좋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잘 듣고 있습니다 하는 그 반가운 사연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무료로 참여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고 찾아오시면 그렇게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여기는 청주예요. 여기는 대전입니다. 오정동입니다. 도마동입니다. 관저동이에요. 뭐 이런 여러분들의 간단한 인사도 너무나 반갑더라고요. 여러분들 각자의 모습대로 또 개성을 살려서 또 이렇게 출석체크해주시면 너무나 반갑겠습니다. 더불어서 행저질라에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있는 행저질라 저녁기도문, 오늘 7월 9일 목요일자 저녁기도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샵 9330번으로 기도문이라고 세 글자 보내주세요. 바로 링크로 보내드릴게요.

0: 고단한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맛있는 전통 떡집 병과예찬에서 떡 선물 세트, 은송 꽃농장에서 꽃바구니를, 오늘 식사를 못하셨다고요? 출출하시다고요? KY식품에서 콤플레이크 천마차를, 물고래 이야기에서 이마밴드와 목밴드를, 한지공예 전문공방 부여 종이와 풀공방에서 한지로 만든 키링, 대전 서구 관저동에 위치한 38년 전통 프리미엄 돈가스 샐러드 뷔페 유생촌 관저점에서 식사권을, 자연 그대로 건강 그대로 자연과 함께 식탁을 열다 자연 한 스푼 동전 육수를 드립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는 새 집으로 이사하는 좋은 날, 좋은 날 익스프레스와 함께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1: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많은 분들께서 기도문을 챙겨가고 계시는데요. 7월 9일 목요일자 저녁 기도문 필요하신 분들은 샵 9330번으로 기도문이라고 세 글자 보내셔서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5101번님, 샬롬, 저의 직업 특성상 비가 오고 우기철에는 현장 작업이 어려운 관계로 오늘 일을 안 했어도 여유로운 마음으로 행저질러와 함께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저녁 기도문 챙겨갑니다. 감사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의도치 않게 또 쉼의 시간을 보내신 5101번님, 그 또한 또 필요했기 때문에 주어진 시간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여유로운 마음으로 감사 기도 드리는 우리 5101번님, 주님과 함께 행복한 그런 저녁 보내시길 바랍니다. 5329번님은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모두 수고들 하셨습니다. 행복한 저녁 시간 보내세요 하시면서 기도문 챙겨가셨고요. 9734번님, 피디님 오랜만에 인사드려요. 아르바이트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행저질라 듣고 있습니다. 모두 빗길 안전운전 하시길 바래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오늘도 비가 정말 많이 왔죠. 어제 저녁에는 진짜 무서울 정도로, 아니 하늘에 구멍이 뚫렸나 싶을 정도로 비가 많이 왔습니다. 모두들 안전운전 하시길 바라겠고요. 모쪼록 비 피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자,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여러분들께 저녁 기도문 전해드리고 있어요. 받기 원하시는 분들 샵 9330번이나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채팅창으로 기도문이라고 세 글자 보내셔서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자, 더불어서 서머 스페셜로 꾸며지는 행저질라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우리는 새한글 성경으로 잠언을 읽고 있습니다. 이 새한글 성경 가장 최신 버전의 번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문의 문법적인 구조뿐 아니라 어원적인 특성과 또 어순의 강조점까지 최대한 반영해서 원문에 가깝게 번역된 성경이라고 하니까요. 평소에 이 잠언을 가지고 계신 성경책으로 열심히 읽고 계셨던 분들에게는 또 더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오늘은 잠언 4장을 새한글 성경 버전으로 나눌게요.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라면서 여러분의 신청 찬양들 나누고 잠언 4장 함께 하시죠.

잠언 4장 지혜를 얻어라. 들어봐라 얘들아, 아버지의 훈계를 주의 깊게 듣고서 깨달음을 얻어봐라. 내가 너희에게 훌륭한 가르침을 베풀어 줄 테니 나의 가르침을 떠나지 마라. 나도 아버지한테 아들이었고 어머니한테 하나뿐인 여린 아들이었지. 아버지가 나를 가르치며 말씀하셨어. 너의 마음으로 나의 말을 붙들고 나의 명령을 지키려무나. 그러면 살아남을 거야. 지혜를 얻어라. 깨달음을 얻어라. 나의 입으로 한 말을 잊지 말고 떠나지 마라. 지혜를 버리지 마라. 너를 지켜주도록. 지혜를 사랑해라. 너를 보살펴주도록. 지혜가 시작이지. 지혜를 얻어라. 네가 가진 것을 다 털어서 깨달음을 손에 넣어라. 지혜를 떠받들면 지혜가 너를 높일 거야. 지혜가 너를 받들어.

들어줄 거야. 얘가 지혜를 품에 안는다면. 지혜가 너의 머리에 아름다운 장식을 둘러줄 거야. 너에게 씌워줄 거야. 영광스러운 왕관을. 들어봐라 얘야. 내 말을 잘 들어라. 그러면 너는 오래오래 살 거야. 지혜의 길을 내가 너에게 가르쳐 주었지. 내가 올곧은 길을 따라가게 해주었지. 내가 걸어갈 때 발목을 잡는 사람이 없을 거고 내가 달려갈 때 발이 걸리지 않을 거야. 훈계를 움켜줘라. 놓지 마라. 그것을 지켜라. 그것이야말로 너의 생명이거든. 악인들의 길로는 들어서지 말고 나쁜 사람들의 길로는 나아가지 마라. 거기서 피해라. 거기로 지나가지 마라. 거기를 벗어나서 지나가라. 그것은 잠들지 못하지. 나쁜 짓을 하지 않고서는. 잠을 이루지 못하지. 남을 걸어 넘어뜨리지 않고서는. 밥 먹듯 불의를 저지르고 술 마시듯 폭력을 쓰는 거야. 의인들의 길은 반짝이는 빛과 같아서 점점 밝아지다가 드디어 한낮이 되는 거야. 악인들의 길은 캄캄함과 같아서 자신들이 무엇에 걸려 넘어지는지도 모르는 거야. 얘야, 내 말을 주의 깊게 들어라.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눈에서 놓치면 안 돼. 너의 마음속에 간직해라. 이 말은 찾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사람의 온 몸을 치료해 주지. 보호해야 할 온갖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켜라. 바로 거기서 생명이 나오니까. 입에서 나오는 그릇된 말은 치워버리고 입술에서 나오는 비뚤어진 말은 멀리해라. 눈으로는 앞을 바라보고 시선은 똑바로 앞에 두는 거야. 발로 걸을 길을 잘 살펴서 내가 가는 모든 길을 탄탄하게 해라.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기울어지지 마라. 나쁜 짓에서 발을 끊어라.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잠언 4장을 새한글 성경으로 읽어드렸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작은 일이지만 실수하고 실패한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선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그러니 내 마음은 안전하고 담대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믿음 안에서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하루 풀리지 않은 나의 어려움을 생각하기보다 먼저 나를 향한 주님의 은혜, 그 돌보심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주로 나의 상황의 부족함과 어려움을 말씀드리지만 실상은 이미 받은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께 돌아와 감사한 적은 적었음을 고백합니다. 나를 고치시고 채우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 어두운 세상 거대한 풍조 속에서 부르신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하루하루 주님만을 바라며 따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내 길의 빛이시며 나의 푯대이십니다. 그런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과 일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어떤 일이 내 마음과 내 환경을 흔들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변함없이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주님과 마주하며 오늘 내가 실수했던 것, 풀리지 않았던 문제를 다 내려놓습니다. 그 모든 일을 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가장 좋은 일로 행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 안에 저를 품어주시니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행저질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방금 들으신 기도문 오늘 신청하신 분들께 전해드리고 있는 7월 9일 목요일자 저녁 기도문입니다. 꼭 신청하셔서 챙겨가시길 바래요. 샵 9330번 혹은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채팅창에 기도문이라고 세 글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4420번님 샬롬 피디님 안녕하세요. 제가 일주일 동안 그린 최 피디님입니다. 어떤가요? 잘 그렸죠? 조금 부족하지만 은혜로 받아주세요. 그림값은 신청곡으로 받겠습니다 하시면서 신청곡 나를 세상의 빛으로 보내주셨어요. 와, 저는 이거 AI가 그린 줄 알았어요.

있어요. 그 정도로 정말 잘 그리셨습니다. 이거 사진인가 싶을 정도로 너무 잘 그리셨어요. 감사합니다. 4420번님. 이렇게 종종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그림을 그려서 보내주시곤 하는데 오늘은 처음으로 제가 색칠이 된 그런 그림을 또 제가 받아보네요. 야, 감사합니다. 4420번님. 신청해 주신 나를 세상의 빛으로는 제가 오늘 행저질라 끝곡으로 꼭 전해드릴게요. 3003번님, 오늘도 퇴근하며 행저질라와 함께합니다. 제 생각보다 주님 생각을 절대 의지하며 주님만 바라보고 싶습니다.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성령님 도와주세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아멘입니다. 7360번님, 라디오를 듣다가 기도문을 보내봅니다. 암 치료 중이신 박한성 권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깨끗하게 치료되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하셨어요. 박한성 권사님을 위한 주님의 놀라운 계획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뤄질 줄 믿습니다. 7706번님은요.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 행복한 저녁 시간 보내세요. 하시면서 기도문 챙겨가셨고요. 7801번님. 잠들기 전에 기도문으로 늘 감사기도 드린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축복합니다. 7801번님. 자, 이외에도 많은 분들이 기도문을 챙겨가고 계시네요. 기도문 필요하신 분들 샵 9330번이나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으로 찾아오셔서 기도문이라고 세 글자 보내시면 바로 링크로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7월 9일 목요일자 저녁 기도문이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7시 전까지 꼭 신청하셔서 챙겨가시면 좋겠어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여러분의 수고를 주님이 다 아시고 주님의 계획 속에서 선하신 길로 이끄실 놀라운 도구로 삼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편하게 쉬는 저녁 보내시길 소망하면서 오늘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의 저녁을 함께하는 친구 최다슬이었습니다. 우리는 내일 다시 만나요. 행복한 저녁 보내세요.

귀로만 듣던 극동방송을 직접 만나보십시오. 생생한 보금방송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026년 여름방학을 맞아 대전 극동방송 특별 견학 프로젝트가 8월 3일 월요일부터 7일 금요일까지 5일 동안 진행됩니다. 대전 극동방송 사옥을 둘러보며 방송의 역사와 전파선교 사역의 열매를 두 눈으로 확인하고 좋은 아침입니다. 사랑의 드란, 소망의 기도,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등 대전 극동방송 주요 생방송 프로그램의 제작 현장도 바로 옆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애청자, 교회와 교회 소그룹, 신우회, 기관, 그리고 다음 세대 학생들까지 극동방송을 사랑하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24시간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방송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해 보십시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으로 견학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신청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대전전화 042-828-9330 대전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여름 대전극동방송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생생한 사역 현장에서 가장 뜻깊은 휴가, 잊지 못할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2026 여름방학 특집 대전극동방송 특별 견학 프로젝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1분 찬양. 건강하고 맛있는 습관.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믿을 수 있는 식품만 엄선하는 건강 간식 전문 믿음의 기업 자연공유와 함께합니다.

일본 찬양. 건강하고 맛있는 습관.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믿을 수 있는 식품만 엄선하는 건강 간식 전문 믿음의 기업 자연공유와 함께했습니다.

0: KBC 메신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새생명 시냇가에 새생명 시냇가에 오늘 이 시간에는 디딤돌교회 임성도 목사님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본문으로 자기 생각으로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우리 마음에는 늘 전쟁같이 싸움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평화롭게 앉아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사람들은 죄의 유혹과 싸우고 어떤 사람들은 지금 예배 시간인데 내가 딴 생각하면 안 되지 하는 마음으로 또 여러분들이 예배에 집중하려고 막 싸우고 싸워요. 갈등하죠. 성경은 우리 마음에 어둠이 있을 수도 있고 빛이 있을 수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늘 경험되어지는 것은 뭐냐 하면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끊임없이 충돌을 일으키는 현장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기 생명의 성령의 법, 이 법, 법이 뭐냐 하면 나를 지배하고 있는 힘이에요.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그 원칙, 원리, 힘. 그러면 우리 마음이 지금 이 8장 2절대로라면, 로마서 8장 2절대로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원리가, 생명의 힘이 나를 지배할 수도 있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지배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법이 나를 지배할 수도 있대요. 죄와 사망의 법. 나를 죄짓게 만들고, 나를 사망에 이르게 만들고, 나를 어둡게 만들고, 나를 우울하게 만드는 그 법이, 그 원리가, 그 힘이, 그 권세가 나를 지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에 만약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면 우리는 사랑, 희락, 즉 기쁨, 그리고 화평, 자비, 양선. 이 양선은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것을, 아름다운 것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의 결단이에요. 이게 양선이에요. 실제로 선을 행하는 것까지 그 양선이에요. 그리고 오래 참음, 온유, 충성, 절제. 그럼 어떨 때 이런 열매가 맺힐까요? 내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지배하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나를 다스리시는 원칙이 될 때, 그때 이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죄와 사망의 법, 즉 죄인인 내 생각, 내 주장, 내가 원하는 바대로 내가 나의 통치를 받으면, 내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면 무엇이 열매로 맺힐까요? 마태복음 15장 18절부터 20절에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 그게 더러운 게 아니야. 네 입에서 나오는 거, 곧 그 마음에서 나오는 거, 네 생각에서 나오는 거, 그게 더러워. 근데 그 더러운 것들을, 그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들이 뭐냐 하면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여러분, 예레미야에도 보면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래. 우리 마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게 우리 마음이래요. 죄된 본성 안에 있는, 속에 있는 게 더러운 거래.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래요.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게 더럽대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마음이 전쟁터라면 그 전쟁터에서 내 생각, 내 주장, 내 고집, 내 죄성, 내 힘의 원리, 내 거, 나와 뭐가 싸우냐 하면 성령의 법, 생명의 법. 끊임없이 갈등해요. 전쟁을 치러요. 싸워요. 그런데 성령의 법이 나를 주관하면 내 마음속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양선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온유와 충성과 절제와 이런 것들이 생겨요. 가정 안에서, 부부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서, 여러분들이 이웃 간의 직장에서 동료들에게, 여러분들이 사랑의 사람이 돼요. 여러분들이 기쁨의 사람이 돼요. 여러분들이 평화를 끼치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들이 가면 그 직장이 막 경직되고 막 눈치를 보고 두려워하고 막 살벌하고, 이거는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지금 우리가 사무엘상을 통해서 다윗을 살펴보고 있는데, 다윗은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그는 그의 삶 속에 어떤 일이 있을 때, 어떤 사건 앞에서, 어떤 결정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미 다 보았지만 23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또 여러분 그 같은 23장 4절 한번 보실래요?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그러면 다윗의 삶의 스타일, 다윗의 삶의 습관 뭐예요? 여호와께 묻고 또 묻고.
여러분, 이러면 우리 마음에 있는 갈등

0: 구조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물으니까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질까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결정할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할 거예요. 그죠? 근데 다윗이 그동안 그래 왔어요. 자기를 정말 억울하게 만들고 막 죽이려고 하고 창을 들고 자기를 쫓아오고 있는 사울. 사울을 죽일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는데, 여러분, 사울을 죽이면 자기는 자연스럽게 왕이 돼요. 사울을 죽이면 더 이상 두려움에 피해 다닐 필요가 없어요. 안정이 찾아와요. 그런데 자기의 그 유익을 위해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무엇을 구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생각, 자기 주장, 내 마음, 그래서 그걸 죄와 사망의 법, 그것을 이기는 상태,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삶의 목표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열매가 맺혀요. 그러나 자기 충만, 자기 자신,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충만하면,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심히 부패했다고 돼 있어요. 사람의 마음 속에서는 악살, 간음, 도거해,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비방,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 속에 일어난다고 했어요. 여러분, 근래에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세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다스리고 계세요? 아니면 죄와 사망의 법이 여러분들을 이끌고 있으세요? 자, 오늘 이 27장 본문이 그 성령 충만했던, 아니 여호와께 묻고 또 물었던 다윗의 인생 속에 좀 지워버리고 싶은 순간의 이야기예요. 근데 27장이 왜 다윗에게는 부끄러운 이야기였고 왜 다윗에게는 지우고 싶은 이야기일까요? 자, 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7장 1절.
1: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0: 예, 여러분, 다윗이 1절에 자기 생각으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내가 더 이상 이스라엘 땅에 있을 수가 없어. 여기 있으면 결국은 사울에게 잡혀 죽을 거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불과 여러분들에게 몇 주 전에 말씀드린 말씀 본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나와요. 선지자 가시,
1: 다윗에게 이르되,
0: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어디로 들어가라?
1: 유다 땅으로.
0: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유다 땅이 어딘데요? 이스라엘이에요. 유다 땅이 어딘데요? 지금 사울의 왕권이 있는 곳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갓 선지자를 보내서, 갓김치 아닙니다, 갓 선지자예요. 선지자를 보내서 뭐라 그래요? 너 유대 땅으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다윗이 유대 땅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1절. 자, 이 1절을 여러분들에게 조금 번역이 쉽게 번역된 표준 새번역이라는 성경으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1절이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이렇게 번역이 돼야 돼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혼자 생각했다. 그러면 여러분, 다윗이 지금 이 순간, 27장이 전개되는 이 순간에는 성령의 법을 따른 거예요? 자기 생각을 따른 거예요? 자기 생각을 따랐어요. 다윗이 혼자 이렇게 생각했어요. 뭐라고 생각했냐 하면, 이제 이러다가는, 내가 이 땅에 계속 머물러 있다가는 언젠가는 사울의 손에 붙잡혀 죽으리라. 누구 생각일까요? 다윗 생각이었었어요. 자기 생각이었었어요. 사람 생각이었었어요. 만약 다윗이 이 사람의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이미 22장에서 너는 유대 땅, 네가 왕될 땅, 네가 비록 여기에 환난이 있고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되고 두려움이 있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지만, 사울이 너를 죽이려고 하지만 네가 있어야 될 땅은 여기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했다면, 여러분, 아마 다윗에게는 이거보다

0: 훨씬 많은 간증이 생겼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키셨다고, 그때 하나님이 나의 위기를 이렇게 모면하게 하셨다고. 근데 다윗은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 순간은 무엇이 그를 이렇게 이끌고 있냐 하면 자기 생각이, 자기 생각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기 생각이 가득하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결정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7장 1절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결정하는 이유가 자기 마음속에 자기 생각으로 가득하니까 자기 생각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제가 이런 상황입니다, 제가 두렵습니다, 제가 지금 위험합니다, 사울이 나를 찾아 결국은 죽일 겁니다, 저 지금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마음속에 있는 성령의 법이 그래 내가 너를 지켜줄게 걱정하지 마, 그래도 네가 있어야 될 곳은 네가 장차 이 나라의 왕이 될 텐데 이 나라에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자기 생각으로 가득했어요. 그래서 그만 적들의 땅 블레셋이었어, 블레셋. 그런데 자기 생각으로 안전지대를 찾는다고 찾은 곳이 블레셋이었어, 블레셋. 그래서 2절 한번 보십니다. 다 같이 시작.
1: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0: 자,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여기 가드는 전에 여호와의 궤가 머물렀던 도시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네. 골리앗의 고향이잖아요. 근데 이 가드는 블레셋의 도시예요. 그러니까 적들의 땅으로 망명한 거예요. 이게 뭐에 이끌린 걸까요? 1. 하나님의 뜻에, 2. 자기 생각에. 뭐에 이끌렸어요? 자기 생각에 이끌린 게, 자기 생각에. 여러분, 자기 생각이 가득하면, 자기 생각에 이끌리면 하나님께 묻는 것을 잃어버려요. 순간적으로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지? 여러분 23장에 어떻게 살았어요? 여호와께 묻고 또 묻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거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면 제가 내려놓을게요. 하나님 이거 주님이 원하세요? 주님 기뻐하시면 저에게 손해가 오더라도 제가 순종할게요. 여러분 이게 우리 디딤돌교의 모든 지체들의 삶의 원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거,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한다는 거, 구주, 나를 구원하신 주인이세요. 그분이 주인이면 우리가 누구 뜻을 따라 살아야 맞겠습니까?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맞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이방인들, 그 블레셋, 대적자들, 여러분 그들에게 자기의 안전을 맡겨버리는 참 안타까운 그런 현실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만약에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대의 태도로 자기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했더라면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셨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안타깝지만 자기 생각으로 그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묻지 않은 자기 생각으로 인한 결정, 블레셋에 망명하는 그 결과, 여러분 사실 잠깐의 안전은 보장이 됩니다. 그 결과 안전이 찾아왔어요. 오, 내 생각대로 했는데도 괜찮네. 자, 볼까요? 성경에 4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
1: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0: 예, 더 이상 사울이 다윗을 수색하지 않았어요. 더 이상 사울에 의한 위험이 사라진 것 같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없는 안전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고난을 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없는 안전보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고난이 더 큰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안전, 눈에 보이는 풍요, 눈에 보이는 여러분 이 물질의 그 풍성함이 그게 복인 줄 알고 하나님 없이도 자기 생각으로 가득하면서도 그것을 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 없는 잠깐의 안전,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고난의 시간보다 철저하게

0: 이 생각으로 살아가는 다윗. 그래서 그 다음 어떻게 되나 한번 보실까요? 5절부터 봐야 되겠네요. 5절. 다윗이 그 자기가 망명한 블레셋의 가드의 왕인 아기스에게 뭐라 그러냐 하면, 그 내가 함께 온 이 600명과 함께 거할 성을, 땅을, 우리가 거할 도시를 좀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거기서 살게 하십시오. 그랬더니 6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1: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0: 다윗에게 시글락이라고 하는 지역을 다윗에게 줬어요. 거기 가서 살으라고. 나중에 이제 결과적으로 이 자기 생각에 이끌렸던 1년 4개월의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나중에 결과적으로 다시 여호와께 묻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돌아오고 난 다음에 시글락이 유대 땅이 돼요. 하나님이 그 땅을 주셔요. 그러나 지금 현재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보다 자기의 안전을 추구해서 시글락에 머물게 돼요. 그런데 시글락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나 한번 보시자고요. 자, 7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 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1년 4개월 한번 밑줄 그어보세요. 1년 4개월이었더라. 그리고 이제 8절. 자, 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1: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는 곳 지방의 주민이라.
0: 다윗과 그와 함께한 이 600여 명의 사람들이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먹을 것, 입을 것을 구하기 위해 전쟁을 일으켰다고 치십시다. 뭐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친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그술 사람,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 이 세 족속들은 다 이스라엘과 원수지간들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그 지역을 쳤어요. 그래서 9절 한번 보세요. 9절 다 같이 시작.
1: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0: 자,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않아서 다 죽였어요. 누가요? 다윗이. 이 다윗이 누군데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너무 잔인하게, 물론 저 사울의 때에 아말렉을 하나님이 쳐서 진멸하라고 명령한 적이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먼저 요청하신 전쟁이에요. 거룩한 전쟁이라고요. 그때는 죄를 완전히 없애야 되는 전쟁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600여 명과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것만 구하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그 지역에 가서 다윗은 너무나 잔인한 행동을 해요. 어떤 행동을 하냐면 그 성의 모든 사람을 죽여버려요. 그리고 그들의 것을 다 빼앗아요.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다 빼앗아서 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지금 블레셋 땅에 있으니까, 블레셋에게 이 특별히 가드 지역, 시글락을 우리에게 준 그 가드 지역의 왕인 아기스에게 이걸 분깃을 나눠야 되잖아요. 전쟁은 자기가 했지만 어쨌든 자기가 블레셋에 속해서 가서 전쟁을 했으니까 분깃을 나누든지, 아니면 오늘날로 말하면 세금을 내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기스에게 분깃을 나누기 위해서 가서 보고를 하는데, 근데 10절에 아기스에게 보고할 때는 지금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실제로 가서 진멸하고 빼앗아온 그 사람들하고 지금 아기스한테 말하는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이 성경의 행동 양식은 다분히 다윗이 너무 하나님의 사람답지 않아요. 너무 잔인해요. 사람들을 다 죽이고 다 빼앗고 그리고 거짓말까지 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다윗이 11절입니다.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러니까 다 죽여버린 이유는, 그렇게 잔인하게 굴었던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자기 생각에. 그러니까 27장 1절을 시작할 때 지금 되어지는 이 스토리, 이 사건은 뭐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지금 우리에게 저자가 알려주냐 하면 자기 생각으로 행동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 그리고 지금 10절, 11절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다윗이 그 남녀를 가드로 데려오지 않고 다 죽여버린 이유는

그의 생각에, 그의 생각에. 그래서 그의 생각에 그들이 그들을 살려주면 그들이 우리에 대한 다윗과 그와 함께한 600여 명의 사람들에 대하여 다윗이 행한 일은 이런 이런 일을 했다. 다윗이 와서 그술 사람,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을 침노했다. 여러분, 아기스 왕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사람들은 아무 잘못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거꾸로 뒤집어서 다윗이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사실은 자기 생각으로 아기스에게, 여러분, 잘했네 라는 말 듣고 싶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원수 만들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한 거예요. 속이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우리가 정말 자기 생각으로 가득하면 옳지 않은 행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생각으로 사는 사람은 옳지 않은 행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으로 옳은 행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말의 신뢰가 떨어진다든지 행동이 잔인하다든지 이 사람들을 죽여놓고 저 사람 죽였다고 거짓말을 한다든지 적군의 수장인 아기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말을 바꾼다든지 여러분 자기 생각이 가득하면 옳지 않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에게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옳지 않은 행동은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다윗의 감정 상태가 거짓말을 하고 난폭하게 살인을 하고 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블레셋에 망명을 하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은 그의 감정 상태에 무엇 때문이었다고 지금 이 본문이 말해주고 있어요. 두려움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이었다. 여러분 자기 생각에 가득해서 자기 생각으로 결정하고 자기 생각으로 옳지 않은 행동을 하고 이렇게 하는 삶의 결과가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환경의 어려움은 더해질지 모르지만 그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샬롬이라 그래요. 샬롬.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계시지만 동시에 우리 각 사람 속에 내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사람은 여러분 두려워해야 돼요? 평강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평강이 있어야 되겠잖아요. 그런데 다윗 보세요. 자기 생각으로 살아갔더니 자기 생각으로 결정했더니 자기 생각으로 했던 모든 것들이 옳지 않은 행동을 하게 되고 두려움이 그를 가득 채우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다윗은 시인이었어요. 노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어떤 간증거리, 어떤 사건, 어떤 기도 제목이 있을 때마다 노래를 만들었어요. 우리 손에 다윗이 지은 노래가 75편이나 들려있어요. 이게 시편에 기록된 다윗의 노래예요. 그런데 그 다윗의 노래 가운데 사울에게 피할 때 쓴 시, 아둘람 굴에 있을 때 쓴 시, 숲 광야에 있을 때 쓴 시, 적들에게 쫓길 때 쓴 시, 배반당할 때 쓴 시, 뭐 시들이 얼마나 많은지, 근데 그 상황 상황마다 다 시를 남겼어요. 그런데 1년 6개월 동안 다윗은 몇 편의 시를 썼을까요? 못 썼어요. 단 한 편의 시도 못 썼어요. 당연히 그렇죠. 지금 자기 생각으로 살고 있는데 어디에서 하나님을 간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지금 자기 생각대로 살고 있는데 어디에서 찬송이 나오겠습니까? 두려움이 가득하고 그의 심령 속에 여러분 자기 생각으로 사는 사람은 그 결과가 두려움의 세월을 보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예수님의 피로 값을 주고 사신 우리 여러분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할까요? 내 생각으로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여호와께 묻고 또 물으며 살아야 할까요? 내 안에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다스리게 해야 될까요?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이 나를 다스리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0: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후로의 삶이 생명의 성령의 벽법, 그 힘의 원리가 여러분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새 생명 신앗가에 지금까지 디딤돌 교회 임성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디딤돌교회 042-488-7780번 또는 대전극동방송 042-828-9330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새생명 신앗가에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사야 40장 8절 말씀입니다.
1: 하나님의 방송 극동방송입니다.
2: 1분 묵상 칼럼. 회복과 치유의 현장을 만들어가는 청주 주님의 교회 최현석 목사님입니다.
3: 실패처럼 보이는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내 생각과 계획이 틀어져서 마음이 상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 때문에 상처를 입습니다. 하지만 안 된 것이 잘된 일이 될 때가 있습니다. 새로운 길, 새로운 기회, 새로운 만남을 얻게 됩니다. 겸손을 배우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게 됩니다. 끝낼 것을 끝내고 정리할 것이 정리가 됩니다. 그렇게 실패처럼 보이는 성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실패는 실패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2: 1분 묵상 칼럼. 회복과 치유의 현장을 만들어가는 청주 주님의 교회 최현석 목사님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썸머 스페셜로 보내드리는 장미경의 찬양 앨범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찬양을 뜻하는 야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야다는 몸을 흔들다라는 뜻인데요. 예배 중에 우리의 몸을 움직여 예배드리는 부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경배와 찬양의 표현으로 머리를 들고 하늘을 바라보는 모습, 머리를 숙이고 겸손함으로 회개하는 모습, 손을 들어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모습,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는 모습, 발을 구르며 기쁨을 표현하는 모습 등 이 모든 행동을 야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도 이 시간 온몸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시간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네요.

두 곡을 이어서 보내드렸습니다. 지금 들으신 곡은 폴 발러지의 곡으로 찬송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What a Prince We Have in Jesus를 보내드렸고요. 그 전 곡은 스티브 캠프의 곡으로 주가 나를 보호하시네 He Covers Me를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썸머 스페셜로 보내드리는 장미경의 찬양 앨범을 듣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곡입니다. 먼저 들으실 곡은 Women of Faith의 곡으로 Hear Our Praises 그리고 Will Ligon의 곡으로 Nothing Without You 그리고 마지막 곡으로는 브랜드 뮤직의 연주 음반 중에서 Give Thanks, Thy Loving Kindness를 보내드립니다. 오늘도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미경이었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뵐게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생활 40년은 우리들 자신의 인생 역정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모두 어디에서 어디로 옮겨지는 과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척박한 광야와도 같은 우리 마음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이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한 변화의 여정에는 여러 가지 장애가 도사리고 있죠. 홍해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여리고 같은 장벽도 무너뜨려야 합니다. 또 불신앙의 마음도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되죠. 자, 복된 땅이 주어진다고 약속하셨던 주님의 말씀 꼭 붙들고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찬양 나누다가 주님이 주시는 쉼과 평안함 온전히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내 삶의 노래로 첫 찬양으로 출발할게요.

바랬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제이어스의 찬양 들으셨고요. 엘샤인의 그 사랑 그리고 빨간 약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찬송까지 띄워드렸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분 우리 주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이 시간 찬양들 나눌 텐데요. 여리고 같은 장벽 앞에 있으신 분들, 홍해에 가로막혀 있으신 분들 혹시 있으시다면 이 시간 문자로 또 함께 해주시면서 찬양 들으시다가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함 반드시 얻고 돌아가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문자 보내주실 곳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9330이고요. 이 시간 찬양 함께 나누다가 또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9637번님께서 찬양 신청해 주셨는데요. 요양병원 출근하고 계시다고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 찬양 듣고 출근하고 싶습니다 하셨는데요. 지금 바로 함께 듣겠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일터로 향하시는 분들 또 주님 앞에 쉼을 얻고자 하는 모든 분들에게 이 찬양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9637번님 신청해 주신 찬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듣고 오시죠.

조준모의 강물까지 듣고 오셨어요. 앞서 들으신 곡은 거기 너 있었는가 영어 찬송으로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인생의 여정 가운데 찬양함으로 주님의 약속 꼭 붙드는 시간입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이 시간 함께하고 있는 내 삶의 노래로 여러분의 사연과 또 신청곡으로 꾸며가고 있는 이 시간입니다. 또 찬양 들으시다가 또 감동이 오시는 분들 언제든지 문자로 함께하실 수 있는데요. 샵 9330 문자메시지로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신청 찬양과 함께 기도 제목, 또 축하 메시지, 위로 메시지 모두 모두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2662번님께서 이런 일 저런 일로 하루가 참 힘겨웠는데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 부르면서 마음의 힘겨움을 털어놓고 싶습니다 하셨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이 찬송으로 정말 우리 모두에게 쉼을 주시는 그 주님 온전히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고 있는 내 삶의 노래로 2662번님의 신청 찬양으로 이어갈게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듣고 오시죠.

곁에 새로 온 오늘도 생각해보면 다 주의 은혜지 늘 찾기만 한 날

우리 안에도 광야가 펼쳐져 있음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 풍성한 찬양 나눴는데요. 계속해서 이 변화의 여정에 여러 가지 장애물이 도사리고 있지만 주님의 약속을 꼭 붙들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달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함께 이 천국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소망이 전해진 줄 믿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더욱더 풍성한 찬양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참 감사드리고요.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문화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기업 덕청건설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문화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기업 덕청건설과 함께했습니다.

0: TBC 미션 FM
1: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고요한 밤 주님의 빛을 따라 걷는 이 시간 주님과 함께 이 밤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마가복음 6장 31절 말씀. 아멘. 학창시절에 여름방학식을 마치고 교문을 나설 때의 그 기분을 다들 기억하시나요? 무거운 가방을 맸는데도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볍고 눈앞에 펼쳐진 긴 시간 동안 무엇을 할까 생각만 해도 가슴이 콩닥거렸죠. 방학은 지친 일상에서 벗어나 마음껏 쉬고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스스로를 채워가는 아주 특별한 선물이었습니다. 어른이 된 지금은 그런 정기적인 방학은 없지만 우리 영혼에도 반드시 방학은 필요합니다. 매일 반복되는 업무와 관계, 세상의 염려 속에서 치이다 보면 우리 마음도 닳고 지치기 마련이니까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쉴 틈 없이 사역하느라 밥 먹을 시간조차 없던 제자들에게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라고 다정하게 권면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무조건 열심히 달리는 것만이 정답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멈추어 서는 온전한 쉼 역시 신앙의 소중한 과정이라고 토닥여 주십니다.

맷 휴스맨과 크리스토퍼 데이비스의 구주 예수 의지함이 연주 찬양까지 보내드렸습니다. 대전 93.3MHz, 청주 충주 지역 104.7MHz로 보내드리는 주님과 함께 이 밤에 안녕하세요, 남지구입니다. 오늘 오프닝에서 나눈 이야기처럼 우리 영혼에도 세상의 염려와 긴장을 잠시 내려놓는 방학이 꼭 필요합니다. 무조건 바쁘게 달리는 것만이 정답은 아니니까요. 그리고 여러 가지 사정과 마음의 상처로 교회를 잠시 쉬고 계시는 영혼의 방학생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 마음에 짊어진 짐과 고민이 얼마나 무거웠을지 제가 감히 다 헤아릴 순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 멈춤의 시간과 여러분의 마음을 아주 잘 알고 계십니다. 그 방학의 기간이 주님의 품 안이라는 가장 안전한 쉼터에서 그 마음의 모든 상처를 치유받고 하루속히 영육이 온전히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할게요. 이 저녁 쉬고 계시는 여러분의 문자 기다리고 있어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으로 여러분의 이야기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곡도 넣어주시면 이야기와 함께 소개해 드릴게요. 그럼 문자 기다리면서 찬양 세 곡 또 전해 드릴게요. 클러스터 플러커스의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영어 찬양과 나무엔의 쉼, 그리고 최지은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까지 띄워드리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영어 찬양과 나무엔의 쉼, 최지은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까지 보내드렸습니다. 7452번님께서 문자 남겨주셨어요. 저에게도 방학이 있다면 너무 좋겠네요. 쉼 없이 달려온 일들, 직장, 그리고 교회 일까지 가끔 돌아보고

오면 일주일 동안 쉬는 시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에 뿌듯하네요 라고 찾아와 주셨네요. 집과 직장 그리고 교회에서 정신없이 섬기고 일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다 보면 쉴 수 있는 날이 있나 싶기도 하죠. 그러나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청취자분의 삶을 주님께서 분명 어여삐 여기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어쩌면 주님께서 우리 청취자분이 이런 바쁜 삶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바쁜 삶을 허락해 주신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아마 때에 맞게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7542번님 이번 한 주도 힘내세요. 계속해서 문자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으로 여러분의 이야기와 신청곡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찬양 이어서 보내드릴게요. 신현재의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백투더바이블 뮤지션의 예수 더 알기 원함은 영어 찬양과 더 라이트 워십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이 세 곡 보내드리겠습니다.

찬양 세 곡 보내드렸습니다. 어제부터 비가 계속 오다가 잠시 멈춘 상황이에요. 장마 기간에 접어들면서 이곳저곳에서 비 소식이 들리고 있는데 비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안전사항 잘 확인하시고요. 실내에선 계속 에어컨이 틀어져서 젖은 옷 때문에 감기에 쉽게 걸릴 수 있으니 따뜻한 물 많이 마시시면서 감기 조심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엔 여러분을 위해서 영어 찬양 한 곡씩 제가 가져온다고 말씀드렸죠. 오늘 전해드릴 곡은 위러브의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이라는 곡입니다. 한국 찬양팀이지만 영어로 찬양을 했고요. 이 찬양을 편안한 분위기의 반주와 맑은 음색을 가진 보컬의 찬양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다들 잘 아시는 찬송가일 테니 더 설명하지 않고 먼저 보내드릴게요.

여러분을 위해 가져온 위러브의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영어 찬양으로 보내드렸고요. 이어서 한웅재의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그리고 디아코리아 콜텟의 거룩거룩거룩까지 보내드렸습니다. 밤 9시 주님과 함께 이 밤에 오늘도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 끝곡은 임재청의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이 찬송가 보내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요한 밤 주님의 빛을 따라 걷는 주님과 함께 이 밤에 저는 제작진 행의 남지구였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이 밤도 무탈하시길 기도합니다.

1분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합니다.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했습니다.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0: IG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날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화입니다. 오늘은 시편 46편을 통해 배우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세 가지 방법 알려드릴게요.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따라 도우시는 분임을 믿으십시오. 둘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바라보십시오. 셋째, 심판의 날을 기다리며 오히려 기쁨으로 노래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을 분명히 지키시는 그런 분이시죠. 말씀을 통해 주시는 놀라운 위로의 약속을 붙들고 오늘도 힘을 내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의 말씀 시편 85편 말씀 함께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지혜의 말씀 시편 85편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다.

은혜의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시편 46편 10절 말씀이에요. 오늘도 말씀에 의지해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고 두렵지 않게 지내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찬송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0: 다시 메신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입니다.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장면이죠.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멀리서부터 아들을 알아보고 달려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모습입니다. 오늘 밤 그 사랑을 묵상하며 김도연의 샬롬나잇 시작하겠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라고 하는 표현이 참 중요합니다. 아들이 집에 다 도착하지도 않았는데 아버지가 먼저 달려간 겁니다. 보통 아버지라면 집에서 기다리셨을 건데 돌아온 아들이 먼저 와서 사과하기를, 용서를 구하기를 기다렸을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나오는 아버지는 다릅니다. 아들이 오는 게 보이자마자 달려나가십니다. 아버지의 위험도 체면도 다 내려놓고 그냥 달려나가십니다. 아들을 안고 싶은 마음뿐이었기 때문이 아닐까. 아들이 준비한 사과의 말도 듣지도 않고 그저 안고 입을 맞추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우리가 완벽하게 정리돼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지는 않습니다. 그냥 돌아서는 것만으로도 그냥 달려와서 우리를 안고 입을 맞추시는 그런 아버지의 사랑. 참 감동입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조시아 퀸의 The Prodigal, 테리안의 Testimony, 그리고 존 레딕의 Don't Fight Alone 들려드렸습니다. 김도윤의 샬롬 나이스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샬롬 나의 선곡표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샵 1069번으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FA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바로 아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남정인의 항해, 오영은의 매미, The Bonfire in Back Garden의 마주. 이렇게 두 글자 제목으로 연이어서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탕자가 돌아올 때 그는 좀 부끄러웠을 것 같아요. 민망하기도 하고. 아, 어떤 얼굴 아버지를 마주해야 할지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먼저 달려오는 바람에 그런 뭐 변명도 안 해도 되고 그런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부끄러움 속에 오래 머물지 않아도 되게 된 겁니다. 그냥 아버지 품 안에서 모든 감정이 다 녹아버리고 모든 걱정이 다 녹아버린 겁니다. 우리도 그러면 되지 않을까. 아버지께 돌아가는 게 처음엔 두렵습니다. 막 너무 내가 멀리 나와 있는 게 아닌가.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바로 돌아서기만 하면 바로 우리에게 달려고 오시는 분입니다. 혹시 지금 나는 좀 멀리 와 있는 것 같아. 이 방송을 듣고는 있지만 하나님은 좀 요즘 좀 소원한 것 같더라고 했을 때 망설이지 마시고 돌아가시면 됩니다. 늦은 건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0: could be seated again. So this song just says, Jesus, no matter what's good and what's bad, what's going on, I will remember. I will remember the works of your hands in my life. And we will do it tonight, God. This night, this moment. We will say, great.
1: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잇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안개 발생 시 안전운전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안개는 계절이 바뀌거나 잦은 비가 내릴 때 혹은 해빙기 물의 증발량이 많은 시기에 발생합니다. 짙은 안개가 발생한 경우 보행자는 물론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서 교통사고의 주요 유발 요인이 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개가 예상되는 날에는 외출하기 전에 인터넷이나 뉴스, 라디오 등을 통해 그날의 날씨와 안개에 대한 사항을 확인합니다. 출발 전에 전조등과 비상등 상태를 미리 점검합니다. 운전 중에는 안개등을 켜고 안개가 심할 때는 비상 깜빡이를 켜서 본인의 위치를 알립니다. 안개가 짙을 때는 시야 확보가 어려운 만큼 평소보다 속도를 줄이고 차간 거리를 2배 이상 확보합니다. 강변도로나 하천도로, 안개의 경계가 되는 터널의 입출구는 특히 주의하여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안개 발생 시 안전운전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이것이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는 서윤영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한 날 보내셨어요. 한 주간을 마무리하는 주말 금요일 시작하는데요. 이번 한 주간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에서 사랑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또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 내 자신을 향한 사랑, 발견하기를 간절히 원했었는데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에서 첫 번째 열매인 사랑, 이번 한 주간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사랑이 풍성하셨을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골로새서에서 한번 잡아봤습니다. 3장 14절 말씀인데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하길 다가도록 아름다운 첼로 연주 찬양 장성찬의 첼로 연주곡 중에서 함께 하셨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양은 김도현의 주님여 이 손을 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는 서윤영입니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이번 서머 스페셜의 주제인데요. 이번 한 주간 첫 번째 열매인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문자를 다 일일이 소개하지 않았지만 많은 분들이 그 사랑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또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고자 하는 그 기도 제목들을 보면서

저도 함께 기도했고요. 또 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떠오르는 찬양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말씀과 찬양이 그냥 한번 듣고 스치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 가슴에 새겨지고요. 또 하나님께 나의 사랑도 고백하고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는 그런 시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기도 제목 받습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되는데요. 샵 1069,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 골로새서 3장 14절이었는데요. 받아보기 원하시는 분들은 말씀이라고 보내주시고요. 별그대에서 들려드리는 찬양 궁금하신 분들은 선고표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0: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1: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서머 스페셜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앞서서 들으신 찬양 궁금하신 분들 샵 1069 유료 문자로 선고표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기도 제목도 올려주세요. 제가 보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골로새서 3장 14절인데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 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레미스 FNC에서 라이코펠을 품은 토마토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대깡과 만능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서머 스페셜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로 함께 하는데요. 이번 주간 첫 번째 열매 사랑으로 함께 하셨고요. 다음 주에는 희락과 화평, 두 번째와 세 번째 열매 함께 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하나님을 향한 열매라고 하죠. 다음 주 이 시간에도 기대하면서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많이 애청해 주세요. 복된 주말과 주일 보내시고요. 전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 여러분 곁으로 찾아옵니다. 지금까지 하트 PD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그동 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지하공간 침수시 대피요령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지하주택, 지하주차장, 지하상가 등은 빠르게 침수될 수 있습니다. 바닥에 물이 조금이라도 차오르거나 하수구에서 역류한다면 즉시 대피하세요. 두 번째, 물의 높이가 무릎을 넘기 전 빠져나와 고지대로 이동하세요. 이때 감전 위험이 있는 공사장이나 산사태 위험 지역을 피해주세요. 세 번째, 물의 높이가 무릎을 넘었다면 수압으로 인해 문이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힘을 합쳐 열거나 119에 구조를 요청하세요. 네 번째, 계단에서는 중심을 잃지 않도록 난간을 잡고 이동하세요. 다섯 번째, 대피 시 발을 보호하기 위해 운동화를 신어주세요. 장화는 물이 차 대피가 어려우니 가급적 피해주세요. 지하공간 침수 시 대피 요령을 숙지해 스스로와 가족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0: 역시 메신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음에도 순종하지 않고 피하고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죠. 마치 선지자 요나처럼 말이죠. 그는 미워하고 혐오하는 원수 니느웨를 구원하는 일에 동참하고 싶지 않아 결국 도망쳤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결국 니느웨의 백성들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분노와 편견, 상처로 얼룩진 요나의 마음도 회복시키셨습니다. 요나의 이야기는 요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많이 닮아있는 것 같아요. 순종하기보다 기분에 따라 움직이고 늘 지쳐서 쉬고 싶은 우리의 모습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초대하심을 기억하며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홀리원의 믿음 위에서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제이든 레빗의 Nothing But The Blood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심플리포의 고난 내 영혼 변이실 곳과 띄워드리고요. 여서 한웅재의 내 주를 가까이 하기에 함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자마리스 카울바의 예수는 나의 힘이요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조응성의 예수 나를 사랑하시네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한경미의 오신실하신 주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멀시미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은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마커스 월십의 이 세상 험하고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제이어스의 나의 백성이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 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플러그는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벌써 7월의 중순으로 접

뻗들고 있습니다. 찌는 듯한 더위도 곧 찾아오겠죠. 하지만 이런 더위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풍성한 결실을 가을에 맛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조금은 무덥고 또 힘든 시기, 뒤에 올 감사의 시간을 생각한다면 그래도 견딜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삶에 어떠한 일이든 고난과 시험이 닥칠 때면 그 당시에는 참 힘들어요. 하지만 이것도 곧 끝난다. 뒤에는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또 예측하지 못하는 더 큰 은혜와 감사함이 있다. 풍성한 열매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의 고난은 조금 더 쉽게 견딜 수가 있지요. 주님께서 항상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하실 거고 그리고 힘을 주시며 뒤에 고난 뒤에 있을 영광을 바라보라고 하시는데요.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오늘을 기쁨으로 넉넉히 이겨가며 견뎌내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양으로 주의 옷자락 만지며 전해드렸습니다. 고난도 끝이 있습니다. 또 즐겁고 행복한 일도 언젠가는 끝나요.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시간은 계속 반복이 되고 흐르지만 변하지 않는 것은 시간이 아니라 바로 주님입니다. 우리 곁에서 힘을 주시며 고난과 시험이 있을 때는 이기게 하시고 또 기쁨과 행복이 있을 때는 감사를 원하시는 주님.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가올 것은 무엇일까요? 그게 무엇이든 주님께서 예비해 두신 또 우리를 위해 마련해 두신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그 은혜를 오늘도 기쁨으로 기대하고 또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FM과 AM을 통해서 남북한 전역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들께 하나님에 대해서 이 복음의 메시지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외부의 소식들도 함께 전하면서 여러분의 생각이 깨치고 하나님께 돌아오실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M 1188kHz, 제주 극동방송 AM 1566kHz 함께 하시고요. 각 지역의 FM 채널과 극동방송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이 시간 꼭 함께 해주십시오. 오늘은 새로운 코너로 여러분께 찾아뵐 거예요. 뉴코리아 교회를 섬기시는 정영신 목사님과 함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언약이 담겨있는 이 성경에 대해서 매주 금요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또 더불어서 간추린 소식과 북한 지역의 자세한 날씨도 찬양과 함께 전해드릴 테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의 성도 여러분, 방송가족 여러분들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복음 통일을 위한 귀한 마음들, 기도의 한 줄, 또 북녘 성도들에게 보내는 응원의 메시지 를 한번 보내주십시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0: 매주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 또 말씀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 하나님 알아가기 함께해 주실 뉴코리아 교회를 섬기시는 정영진 목사님 오셨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1: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이제 앞으로 저희가 매주 한 번씩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 텐데 구체적으로 네.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될까요?
1: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만큼 아는 거거든요.
0: 네.
1: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0: 네.
1: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0: 예.
1: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봐야 되는 것이죠.
0: 네.
1: 성경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쭉 이야기 나눠가면 좋겠습니다.
0: 북에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성경이라는 단어도 처음 들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1: 예.
0: 참 신앙의 그 깊이가 아마 다양할 거예요.
1: 그렇죠.
0: 자, 성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또 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기록된 경전 같은 건데요.
1: 그렇죠.
0: 예, 자, 성경이 역사상으로 가장 많이 팔린 책 아닙니까?
1: 그렇죠.
0: 네.
1: 우리가 흔히 베스트셀러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요.
0: 네.
1: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리고 가장 널리 퍼진 책
0: 네.
1: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0: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거의 모든 나라에 사실상 지금 지구상에 있는 가장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에 성경책이 들어가 있다. 심지어 북한에도
1: 그렇죠.
0: 들어가 있죠.
1: 예. 예. 다른 사람이 모를 뿐이죠.
0: 네.
1: 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 거의 모든 나라 사실상 전 세계 모든 국가에 들어가 있다.
0: 그렇습니다. 자, 이 성경이 그래서 목사님 좀 개괄적인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어떤 책인지.
1: 네. 네. 성경이라고 했을 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네. 있습니다. 이 신구약 전체 성경은 지금 전 세계 언어 중에 800개가 넘는 언어로 번역이 되었다 그래요.
0: 네.
1: 그런데 신약만 생각을 하면 신약 성경은 1800개 언어로 번역이 되었고
0: 네.
1: 성경 전

0: 전체가 66권의 편지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근데 66권 중에 한 권이라도 번역이 되었다라고 하면 그 언어가 4,152개 언어로 와. 번역이 되었답니다.
1: 네.
0: 놀랍죠? 그리고 지금 번역하고 있는 언어까지 하면 약 4,40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이 되었다. 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1: 이 세상에 소수민족 언어까지 다 합치면 한 7,000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0: 엄청나죠.
1: 많은 언어로 번역이 돼 있습니다.
0: 맞습니다.
1: 자, 그렇게 이렇게 많은 나라 또 많은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고 전파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사람들이 성경을 보기를 원해서겠지요.
0: 맞습니다. 그 중요한 이유를 저는
1: 네.
0: 성경은 인간의 근본 뿌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 네.
0: 여러분 인간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잖아요. 가장 큰 두려움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1: 네.
0: 그리고 또 한 가지 두려움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거죠.
1: 그렇죠. 앞날에 대한 두려움.
0: 맞습니다.
1: 네.
0: 학자들은요. 우리가 걱정하는 것의 85%는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한 것이랍니다.
1: 네.
0: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괜히 그냥 걱정한다는 거예요. 어느 날 그 두려움이 찾아와서 지금 내 마음속에 근심과 염려와 불안과 우울증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1: 네.
0: 그래, 그 마음이 지금 우리의 인생을 흔든다는 것입니다.
1: 네.
0: 그런데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나 내일에 대한 두려움은요. 사실은 나는 누구인가? 이것에 대한 질문이기도 해요.
1: 예.
0: 다르게 말하면 나는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내 시작이 어딘가? 누가 나를 낳았는가? 나의 아버지는 누가 낳았는가?
1: 네.
0: 나의 아버지의 아버지의 아버지는 누가 낳았는가? 이것이 이제 풀리지 않는 우리 인간의 숙제이기 때문입니다.
1: 그렇죠. 이런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에 대한 두 가지 이론이 있다면서요?
0: 그렇죠.
1: 네.
0: 한 가지 이론은 자, 위로 위로 위로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우리가 동물원에 가면 볼 수 있는 긴 꼬리가 달린 원숭이가 나옵니다. 제가 자랄 때만 해도 과학 시간에 진화론이라는 것을 배우면서 인간은 원숭이에서 진화했다 이런 말들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말은 사라지고 인간과 원숭이는 공통 조상을 가진다 이렇게 말을 바꿨더라고요.
1: 네.
0: 그러니까 원숭이가 인간이 된 것이 아니라 형제지간이나 사촌지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또 과학자들이 막 연구하다 보니까 원숭이보다 침팬지나 우랑우탄이 인간에 훨씬 더 가깝답니다.
1: 오.
0: 외형적으로도 그렇습니다.
1: 네.
0: 제가 예전에 저희 아이들이랑 동물원에 가서 우랑우탄을 본 적이 한번 있어요.
1: 네.
0: 그때 저희 막내 아이가 아주 어릴 때인데 동물원 안에 저희 막내 아이만한 작은 우랑우탄이 엄마 우랑우탄 800개를 하고 누워 자고 있는데 정말 사람 같더라고요.
1: 네.
0: 그런데 바로 그 옆에 수컷 우랑우탄이 누워가지고 엉덩이를 박박 긁고 있는 거예요. 옷만 입혀놓으면 정말 아빠인 거예요.
1: 이야, 사람의 모습과 좀 똑같네요.
0: 그렇죠.
1: 네.
0: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과학자들이 혹시나 싶은 마음에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인간과 우랑우탄의 유전자가 97%가 같다랍니다.
1: 네.
0: 침팬지는요, 인간하고 유전자가 99%가 같더랍니다.
1: 오.
0: 예, 그래서 만들어낸 이 놀이 진화론이죠.
1: 그렇죠.
0: 수십억 년 전에 우연히 생명을 가진 세포가 만들어지고 이 세포가 점점 더 진화하고 복잡해지면서 우랑우탄이 되고 침팬지가 되고 계속 진화하다 보니까 그 줄기에서 사람이 나왔다는 거예요.
1: 네.
0: 이것을 우리가 진화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1: 그렇죠.
0: 그런데 정반대 이론이 하나가 있죠.
1: 예.
0: 사람의 조상을 찾아서 위로 위로 쭉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옛날에 홍수시대가 있었는데
1: 예.
0: 그 홍수시대에 방주를 만들어서 살아남았던 노아 할아버지가 나오는 거예요.
1: 네.
0: 그리고 그 위로 쭉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첫 사람 아담이 나오고 바로 그 위에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1: 네.
0: 그래서 성경에는요, 낳고, 낳고, 낳고 이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와요.
1: 그렇죠. 창세기 이제 5장에.
0: 맞습니다.
1: 족보가 나오는데.
0: 그렇죠.
1: 예.
0: 거기에 보면, 아담은 셋을 낳고, 셋은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는 마할랄렐을 낳고. 그러다가 창세기 7장에 가면요, 그렇게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홍수를 만나서 다 사가 죽게 됩니다.

0: 예.
1: 그때 유일하게 살아남은 가족이 있죠?
0: 노아.
1: 맞죠.
0: 예.
1: 그리고 그 노아의 자손들이 창세기 10장에 또 기록됩니다. 노아는 야벳을 낳고 야벳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를 낳고 낳고.
0: 네. 근데 신약에 넘어와서도 이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1: 맞습니다. 예. 신약의 첫 번째 책이 마태복음인데요. 똑같은 말을 해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를 낳고. 누가복음 3장에 가보면요.
0: 네.
1: 여기서는 특이하게 족보가 거꾸로 올라갑니다.
0: 위로 올라가는군요.
1: 맞아요. 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 위로 계속 올라가다가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니라.
0: 아멘.
1: 그래서 성경은요. 네. 계속해서 인간의 근원을 파헤치고 있는 거예요.
0: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 인간의 근원에 대해서 궁금해하는데
1: 예.
0: 세상에서의 말하는 이론은 진화론.
1: 예.
0: 한 세포로 인해서 갈라져서 또 진화하고 발전하다가 사람이 된 거고
1: 예.
0: 우리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1: 맞습니다.
0: 라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1: 예.
0: 예.
1: 그러니까 인간이 우연히 생겨난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0: 네.
1: 결국에는 이 세상을 만든 하나님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0: 아, 네.
1: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존재들이다.
0: 예.
1: 이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0: 네.
1: 명쾌하잖아요.
0: 그렇죠. 자, 이렇게 인간의 근원을 파헤치고 있는 것이 성경이다.
1: 맞습니다.
0: 그 성경은 66권으로 기록이 돼 있고 그 안에서 하나님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될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고
1: 네.
0: 있는데요. 목사님 오늘 말씀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1: 네.
0: 네.
1: 사람의 근본, 인간의 근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두 가지 이론이 있다고 했습니다.
0: 네.
1: 하나는 진화 이론이고 또 한 가지는 창조 이론이다. 이 두 가지 이론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는 거예요.
0: 오.
1: 나는 그냥 실수로 어쩌다가 태어난 것인지 아니면 잘은 모르지만 어떤 창조주가 있는데
0: 네.
1: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나를 창조하셨는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0: 예.
1: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믿음은요. 무언가를 선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라고 마음에 작정하는 거예요.
0: 아, 네. 네.
1: 그 마음의 작정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0: 네.
1: 그리고 놀랍게도요. 우리가 그렇게 믿음을 선택하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근원이 되시고 참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0: 아멘.
1: 그 네. 방법이 바로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0: 예. 이렇게 우리가 믿기로 작정하고 시작하면 우리의 근원 되시는 참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계속 경험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성경은 인간의 근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이다라고 첫 시간 나눠봤는데요. 목사님 다음 시간에는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되지요?
1: 다음 시간의 주제는요.
0: 네.
1: 성경은 세상을 비추는 책이다입니다.
0: 네. 자, 다음 시간에도 함께 또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뉴 코리아 교회를 섬기시는 정영실 목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매일경제신문 보도입니다. 삼성과 SK그룹이 충청권에 392조 원을 투자해 고대역폭 메모리와 AI 데이터 센터 등을 중심으로 첨단 산업 거점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해외 K-뷰티 인기에 힘입어 무신사 글로벌 스토어의 상반기 뷰티 거래액이 지난해보다 4.6배 증가했고 일본 시장에서는 8.7배나 성장했습니다. KBS 보도입니다. 우리 정부가 오는 10월 말부터 역대 최대 규모의 국가 할인 행사인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을 열고 소비 활성화에 나섭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미국과 일본, 홍콩 등 주요국 증시에서 신용융자와 레버리지 투자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늘면서 금융시장 변동성에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미국 연구진이 먹이를 받아 성장하고 분열해 자손까지 만드는 인공세포를 처음 구현하며 합성생물학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한겨레신문 보도입니다. 유럽 우주국 유클리드 우주망원경이 역대 최고 해상도로 우리 은하 중심부를 촬영하며 6천만 개가 넘는 별들의 모습을 담아냈습니다. 서울신문 보도입니다. 통일부가 최근 갈등을 빚은 유엔군 사령부를 처음으로 접경지역 평화기여 유공포상 대상에 포함하며 관계 관리에 나섰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데일리 NK는 북한의 열악한 교통사정으로 교통사고로 부모를 잃은 딸이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해 지방교통단의 실상이 드러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매일경제신문이 보도합니다. 삼성과 SK그룹이 충청권에 모두 392조 원 규모의 투자를 추진하며 반도체와 인공지능 산업의 핵심 거점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삼성은 140조 원을 투자해 아산과 온양, 천안, 세종을 중심으로 고대역폭 메모리 HBM 생산시설과 차세대 OLED, 배터리, AI 서버용 패키지 기판 생산 능력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온양 캠퍼스가 범용 반도체 후공정 중심에서 세계적인 HBM 생산 거점으로 전환하고 있다며 충청권이 앞으로 정보기술 소재와 부품 산업의 글로벌 허브로 성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K하이닉스도 청주에 100조 원을 투자해 낸드플래시 생산시설과 HBM 첨단 패키징 공장을 구축하고 오늘 2027년부터 첨단 패키징 공장을, 2029년부터는 신규 낸드 생산시설을 본격 가동할 계획입니다. SK그룹은 이와 함께 충청권에 1기가와트 규모의 AI 데이터 센터를 건설해 반도체 생산과 AI 컴퓨팅을 연계하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장기적으로는 전국에 15기가와트 규모의 AI 데이터 센터를 단계적으로 구축한다는 구상도 내놨습니다. 업계는 이번 대규모 투자가 충청권을 반도체와 AI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고 국가 첨단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해외에서 K-뷰티 인기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무신사 글로벌 스토어의 뷰티 부문 거래액이 올해 상반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4.6배 증가했습니다. 무신사 글로벌 스토어는 미국과 일본, 동남아시아 등 13개 지역에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400여 개 국내 뷰티 브랜드가 입점해 있습니다. 해외 소비자들이 패션 상품을 구매하면서 화장품과 메이크업, 헤어, 뷰티 제품까지 함께 구매하는 교차 구매가 크게 늘어난 것이 성장 배경으로 분석됐습니다. 지난달 열린 최대 할인 행사인 몬스터 세일에서는 패션과 뷰티 브랜드 3천여 곳이 참여해 최대 80% 할인 행사를 진행했고 이를 계기로 6월의 뷰티 거래액은 월간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일본 시장의 성장세가 두드러져 상반기 거래액이 지난해보다 770%, 약 8.7배 증가했습니다.
무신사는 지난 4월 도쿄에서 진행한 K-뷰티 팝업 행사에 7만 5천 명이 방문했고 참가 브랜드들의 평균 거래액도 행사 이전보다 4배 늘었다며 오프라인에서 제품을 체험한 소비자들이 온라인 구매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KBS 한국방송 보도입니다. 우리 정부가 내수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오는 10월 29일부터 11월 15일까지 국가 할인 행사인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을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비상경제본부 겸 경제관계장관 회의에서 자동차와 가전제품, 의류 등 공산품은 물론 김장철 농축수산물까지 국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을 대상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할인 행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는 비수도권 관광 활성화를 위해 숙박 할인 쿠폰 7만 장을 배포하고 전국의 지역 축제와 연계한 소비 촉진 행사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고환율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14조 9천억 원 규모의 긴급 경영자금을 공급하고 무역보험과 환변동보험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법인세 등 세금 납부 기한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우리 경제가 수출 호조에 힘입어 중동전쟁의 충격을 극복하고 있지만 외환시장 변동성과 물가 상승으로 민생의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다며 소비 회복과 기업 지원을 통해 경기의 활력을 높이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미국과 일본, 홍콩 등 세계 주요 증시에서 빚을 내 투자하는 신용융자와 레버리지 투자가 빠르게 늘면서 금융시장 변동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금융산업규제국에 따르면 지난 5월 미국의 신용융자 잔액은 약 1조 4천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 ETF의 순자산도 1년 전보다 약 50% 증가했습니다. 일본의 신용 매수 잔고도 처음으로 7조 엔을 넘어섰고 홍콩에서도 레버리지 상품 거래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차입 투자 확대 현상이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높은 수익을 기대하며 빚을 내 투자하는 사례가 늘면서 작은 충격에도 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미국 금융당국은 실시간 증거금 제도를 도입하고 일부 증권사는 레버리지 한도를 축소하는 등 위험 관리에 나섰습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한국은 경제 규모에 비해 신용거래 규모가 크고 개인 투자자의 레버리지 투자도 빠르게 늘고 있어 위험도가 더 높다고 평가했는데요. 골드만삭스는 레버리지 ETF와 신용거래 확대가 기업의 실적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큰 주가 변동성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미국 미네소타대 연구진이 생명이 없는 화학 성분을 조립해 먹이를 받아들이고 성장한 뒤 스스로 분열해 자손까지 만드는 인공세포를 처음 구현했습니다. 연구진은 DNA와 단백질, 리보솜, 세포막 성분 등을 처음부터 조립하는 상향식 방식으로 인공세포인 스퍼드셀을 제작했는데요. 이 세포는 단백질과 리보솜이 들어있는 먹이 주머니를 흡수하며 성장했고 일정 크기에 이르자 둘로 나뉘어

여러 세대에 걸쳐 증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먹이를 더 잘 흡수하도록 만든 변이형 세포는 일반 세포보다 더 많은 먹이를 확보해 더 많이 증식하는 등 자연 선택과 비슷한 현상도 확인됐는데요. 연구진은 아직 완전한 생명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단백질을 만드는 리보솜을 자체적으로 생산하지 못해 외부에서 계속 공급해야 하고 여러 차례 분열한 뒤에도 전체 유전 정보를 온전히 자손에게 전달한 세포는 약 30%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기존의 자연 세포를 개조하는 방식이 아니라 생명의 구성 요소를 처음부터 조립해 세포의 생애 주기를 구현한 것은 처음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연구진은 특허를 내지 않고 기술을 공개해 전 세계의 연구자들과 공동 연구를 추진하기로 했으며 앞으로 의약품과 신소재 생산,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미세 생명 공장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가능성이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한겨레 신문 보도입니다. 유럽 우주국의 유클리드 우주망원경이 6억 화소 카메라로 우리 은하 중심부를 역대 최고 해상도로 촬영한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사진은 약 26시간 동안 촬영한 자료를 합성한 것으로 보름달 22개 크기에 해당하는 영역 안에 6천만 개가 넘는 별들이 담겼습니다. 사진 속 노란빛으로 밝게 보이는 은하 중심부는 오래된 별들이 밀집해 있는 팽대부로 우리 은하에서 별의 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반면 어둡게 보이는 부분은 별이 없는 공간이 아니라 지구와 은하 중심 사이에 있는 먼지 구름이 별빛을 가리고 산란시키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연구진은 설명했는데요. 이번 관측 자료는 오는 9월 발사 예정인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의 낸시 그레이스 로먼 우주망원경이 은하 중심부를 연구하는 데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유클리드 우주망원경은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의 비밀을 밝히기 위해 우주 전체의 분포를 관측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번 관측 역시 우리 은하의 구조와 우주의 진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연구 자료가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서울신문 보도입니다. 우리 통일부가 오는 27일에 열리는 접경지역 평화안전유공포상행사에서 유엔군 사령부를 처음으로 포상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비무장지대 DMZ의 평화적 이용과 접경지역의 평화안전증진에 기여한 기관과 개인을 격려하기 위한 것으로 육군 전방부대와 강원 고성군 철원군 경기 파주시 등도 함께 포상 대상에 선정됐습니다. 통일부는 유엔사가 DMZ 내부 환경과 생태 조사 등 평화적 이용 사업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포상하기로 했으며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직접 표창장을 수여할 예정입니다. 유엔사도 포상을 수용하고 내부적으로 수상 대상자를 선정하는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일부와 유엔사는 최근 DMZ 출입 관리 권한과 DMZ 평화의 길 재개방 문제를 놓고 공개적으로 이견을 보여왔는데요. 특히 유엔사는 DMZ 관할권이 자신들에게 있다는 입장을 밝혔고 통일부는 관련 법안이 정전협정과 충돌하지 않는다고 반박하면서 갈등이 이어졌습니다. 정부는 남북 접촉과 접경지역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유엔사와의 협력이 필요한 만큼 공로는 인정하면서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공적 심사위원회를 거쳐 포상 대상을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함경남도 금야군에서 60대 부부가 열사 탈선 사고로 숨졌지만 황해남도에 사는 딸은 열악한 교통 여건 때문에 부모의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고를 당한 부부는 생활이 어려운 가운데 딸이 쌀을 마련해주겠다고 연락하자 딸이 사는 곳으로 향하던 중 열차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딸이 사는 산간지역에서는 가장 가까운 기차역까지도 차량으로 3시간 이상 걸리고 교통편도 부족해 곧바로 출발하더라도 최소 사흘이 걸려 장례가 끝난 뒤에야 도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북한에서는 대중교통이 평양 등 일부 도시를 제외하면 매우 부족하고 장거리 이동도 대부분 열차에 의존하고 있어 지방 주민들은 부모가 위독하거나 사망해도 제때 찾아가지 못하는 일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외진 농촌이나 산간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군인 가족, 먼 지역으로 시집간 여성들은 교통 여건 때문에 가족의 관원 상제조차 참석하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합니다. 소식통은 지방에서는 택시나

버스를 이용하는 것조차 쉽지 않아 부모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도 찾아갈 엄두를 내지 못하는 일이 흔하다며 교통난이 주민들의 일상과 가족 관계에도 큰 어려움을 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0: 안 됩니다. 대피 시에는 두 방향 이상의 피난로를 설정하고 연기에 질식하지 않도록 담요나 시트에 물을 적셔 틈을 막고 낮은 자세로 바닥에 엎드려 짧게 숨을 쉽니다. 사업장에서는 화재로 인한 참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평소 피난 통로의 확보에 노력하고 철저한 피난 유도 훈련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대처로 화재로 인한 피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1: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시편 저자의 고백으로 새벽에 문을 함께 열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편 26편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시편 26편의 고백.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요동치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마음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치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단에 두루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리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이르리리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거하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저희 손에 악특함이 있고 그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구속하시고 긍휼히 여기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 섰사오니 회중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 시편 저자의 고백과도 같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펴주시고 거짓과 욕심은 버리게 하시고 진리 안에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를 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며 담대히 걸어가는 복된 그 매 순간을 위해 기도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나무의 씨의 목소리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함께 찬양했고요. 오신실하신 주 예람어십이었습니다.

시편 26편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온전하게 행하고 흔들림 없이 여호와를 신뢰하였으니 나에게 무죄 판결을 내리소서. 여호와여, 나를 조사하시고 검증하시며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시험하소서. 당신의 인의가 내 눈앞에 있으므로 내가 당신의 진리 가운데 행하여 쓸모없는 자들과 함께 앉지 않고 본심을 드러내지 않는 자들과 동행하지 않습니다. 내가 악을 행하는 무리를 미워하여 악한 자와 함께 앉지 않을 것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결백함 가운데 내 손을 씻고 당신의 제단 주변을 맴돌며 감사의 찬송을 크게 부르고 당신의 기이한 행적들을 다 전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당신께서 거하시는 성전과 당신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내가 사랑하니 내 영혼을 죄인들과 함께 거두지 마시고 내 생명을 피해 굶주린 자들과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흉악한 술수가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나 나는 나의 온전함 가운데 행하고 있으니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나를 평탄한 땅에 세우시고 내가 큰 회중 가운데 여호와를 송축하게 하소서.

사람은 사람의 겉모습을 쉽게 보고 판단할 수 있지만 마음속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른 이를 속일 수도 있고 자신을 속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시편 26편의 저자의 고백과도 같이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살펴주시길, 거짓과 욕심을 버리고 주님의 진리 안에서 정직하게 살아가기를 함께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렇게 주님의 인자하심 가운데 담대히 걸어가 승리하는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소리에르,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찬양과 함께 오 놀라운 구세주 옹기장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우리의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방송, 날마다 주님께 그렇게 한 발짝 한 발짝 더 나아가는 방송,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남과 북이 서로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며 예배할 그날이 머자는 줄 믿으면서요. 계속해서 나의 생명 되신 주 찬송, 이번에는 안산시립합창단의 목소리로 함께 올려드리고요. 매일 이 시간 만나보는 우리 주님의 말씀,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십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유대나라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상종을 안 합니다. 왜? 혼혈이라고. 이방인들하고 결혼했다고 거기를 비켜서 요단강을 이쪽으로 건너서 다시 갈릴리 쪽으로 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어 나는 오늘 사마리아를 통해서 가야 되겠다. 왜? 거기 자기를 기다리는 죄인 여인이 하나 있기 때문에 우물가에 앉았던 예수님이 그 여자를 만나고 전도를 해서 그 여자가 예수 믿고 동네 들어가서 온 동네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왔어요. 출애굽기 8장 19절에 술객이 바로에게 고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나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게 되어 그들을 듣지 아니었으니 여호와의 말씀 같더라. 우리가 어려서 배 아프면 엄마가 여기 쓰다듬어서 엄마 손은 약 손이라 그랬어. 예수님은 능력의 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손이 닿는 것마다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침을 뱉었다. 마가복음 7장 33절에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댔다 그랬어. 야, 왜 침을 뱉었을까? 시편 107편 20절에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저에게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셨도다. 침을 뱉었다. 겸손의 상징입니다. 웬만한 사람은 아유 그 더러운 침을, 어떤 사람 자기 얼굴에 침 뱉었을 때 그건 평생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에게는 겸손을 상징하기 때문에 죽게 나오는 사람마다 다 겸손하지 않으면 구원도 치유도 축복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나오라고 사람들에게 했죠. 어린아이와 같이 나오라. 그냥 어린애들은 배고프면 울고 아프면 울고 즐거우면 웃고 그게 어린아이들 천진난만하다고 그랬죠. 우리는 자라서 어른이 돼가지고 다 별거 다 겪었죠. 그래도 내가 예수님 앞에 나올 적에는 심플, 단순하게 어린아이처럼 나와야 예수님께서 받아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너의 안에 그 마음을 품으라고 그랬죠.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0: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찬양과 함께 예수께로 가면 두 곡의 찬송 올려드렸습니다. 다툼과 허용으로 하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예수님께 하듯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계속해서 찬양 한 곡 더 올려드린 후에는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찬양의 한 소절 그리고 그 은혜의 이야기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과 찬양 후에 이어집니다.

0: 있는 우리 모두는 딴 근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멀고 험할지라도 오직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저와 모든 자매님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이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1: 십자가 밑에 나아가 우리의 모든 짐을 풀고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는 주님의 자비와 주님의 언약 가운데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시고 우리를 보호해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오늘의 찬송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북한이 고향인 김홍란 자매의 선곡으로 함께하는데요. 이 가사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찬양 함께 올려드릴까요?

나의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가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시편 119편 54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입니다. 나의 순례의 집에서 당신의 법규가 나의 노래였습니다. 아멘. 나그네로 이 땅에 살아가는 하루하루 주님의 율례가,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 법규가 우리의 노래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찬양할 때 이 찬송의 가사와도 같이 우리의 두려움이 기도가 되고 우리의 한숨이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앞길이 멀고 험해도 주님만을 따라갈 수 있는 남과 북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의 궁핍함을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십자가 밑에 우리의 모든 짐을 풀고 이 찬양을 한 번 더 찬송할 텐데요. 이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린 북에서 온 자매님의 간절한 마음과도 같이 남과 북 가운데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긍휼과 사랑과 위로와 은혜가 가득한 복음 통일의 그날을 위해 기도하며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합니다.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북한이 고향인 김홍란 자매의 선곡으로 함께했습니다.

조금 편곡된 버전으로 조금 편곡된 찬양으로 한 번 더 찬송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우리의 두려움이 기도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의 한숨이 노래가 된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궁핍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사랑과 은혜로 채워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주님만을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모든 행동이 주님만을 찬양하는 하루가 되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역시 메신 FM.
1: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FM 93.3MHz 출력 5kW, 청주 FM 104.7MHz 출력 500W, 호출부호 HLAD로 방송되는 FEBC 대전극동방송입니다. 대전극동방송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선교방송입니다. 대전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연주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종로 64번길 38-8에 송신소는 십장산에 위치하고 있으며 청주본부는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90, 중계소는 부모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 의견은 대전극동방송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대전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백철규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대전극동방송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FEBC, FM 대전극동방송입니다.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오늘의 2부 순서 요한복음 4장 23절의 말씀 그리고 24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의 말씀. 그러나 참된 예배자들이 령과 진리 안에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니 바로 지금이다. 아버지께서 그렇게 자신을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령이시니 그에게 예배하는 자는 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해야 한다 하셨다.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올려드리는 우리 남과 북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하고 또 소망하면서요. 참된 예배자로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로 남과 북이 복음 안에서 그렇게 하나 되어 찬양할 그날이 머자는 줄 믿으면서 오늘의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우리들의 이야기. 우리들의 이야기 매주 이 시간 북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일기를 정명주 권사님의 목소리로 만나봅니다.
1: 저는 1962년 평양에서 태어나 남편을 만나 아들과 딸을 낳고 나름 잘 지냈습니다. 그러다 40세 남편이 아프면서 열악한 의료 환경으로 끝내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들을 평양에 있는 군에 보냈지만 밥 한번 제대로 먹지 못한 채 갈비뼈가 다 보이고 위까지 헐어 조국에 원한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0: 이후 제가 탈북을 결심하게 된 동기가 있었습니다. 2009년 11월 북한 정부는 화폐 개혁을 비밀에 붙이고 있다가 사전에 광고도 없이 화폐 교환을 진행했습니다. 아무런 준비도 없었던 백성들의 아우성이 터졌습니다. 저는 아들이 제대하면 쓰려고 그때 돈 100만 원을 꽁꽁 묶어 도둑 맞을 것을 우려하여 김치똥 밑을 파고 묻어두고 있었습니다. 그 아껴두었던 돈이 하루아침에 휴지가 돼버렸고 100만 원이 10만 원이 되어 내 손에 쥐어졌습니다. 우리 동네는 벌집을 쑤셔놓은 듯 하였습니다. 걷잡을 수 없는 백성들의 원한과 울분을 눈으로 보면서 속아서 노예처럼 살아온 나를 발견하게 되었고 탈북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사람들이 대놓고 정부를 비난하고 욕설을 퍼붓는데도 고발하는 사람이 없는 것이 이상스럽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지도자는 우리 인민은 참 좋은 인민입니다 라고 좋은 인민을 두고 있는 것을 늘 자랑스럽게 말하였습니다. 양처럼 순한 인민들은 300만이 굶어 죽어도 반항 한번 안 하고 20만 명이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살면서도 한 거 한 번 못하였습니다. 수많은 여성들이 중국에서 성노리개로 팔려 다녀도 시위 한 번 일으키지 않았던 인민들이 참고 버티다 못해 수천만 명이 부모 없는 고아가 되어 이번에는 먹을 것을 찾아 자유를 찾아 뿔뿔이 흩어져 전 세계를 누비는 비극을 빚어냈습니다. 옥수수 밥이라도 마음 편히 먹고 살게 해주고 조금의 자유라도 허용하여 준다면 소박한 소망이라도 품고 살아갈 수가 있게 해준다면 어느 누가 두만강 압록강에 자기의 목숨을 함부로 던질 사람이 있으며 조상들의 뼈가 묻힌 고향과 사랑하는 가족과의 이별을 쉽게 결심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타향사리가 좋아 보여서 선뜻 나설 사람이 있겠습니까? 어질고 순진하기만 하던 백성들이 한 많은 가슴을 안고 도망자의 길, 탈북의 길을 선택하였고 먹이 없는 잠박 속의 노예들처럼 자유를 찾아 신낱 같은 희망을 안고 앞뒤를 가리지 않은 채 두만강 압록강에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국적이 없고 보호자도 없는 또 다른 나그네의 슬픔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말을 모른다는 이유와 국적이 없고 중국 국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다른 사람의 두 배 일을 하고도 월급은 3분의 1을 받지만 그 어디에도 하소연조차 할 수 없는 가엾은 타향살이 삶은 살아야만 했습니다. 저를 돈을 주고 사간 중국인 가족들의 감시와 차별, 자유 없는 소름은 배고픔보다도 더 참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탈북을 후회하였고 나를 낳아준 부모님들을 끊임없이 원망하며 죽고 싶은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1: 북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일기를 나누는 우리들의 이야기. 오늘은 평양에서 태어나 온성에서 자란 박혜경 전도사의 세 번째 이야기 만나보셨는데요. 정명주 권사님의 목소리로 함께했습니다. 험난했던 탈북 여정을 경험하고 지금은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고향 북녘 땅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박혜경 전도사의 이야기.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3장 15절부터 20절까지를 본문으로 진정한 예배자라는 제목의 말씀 이어집니다.
1: 오늘 전 여러분과 함께 계시록 3장 15절로 20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진정한 예배자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온 동안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와같이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래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 앞에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배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모든 자리,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학생은 학생의 자리에서, 선생님은 선생님의 자리에서, 의사는 의사의 자리에서, 간호사는 간호사의 자리에서, 예술인은 예술인의 자리에서, 사업가는 사업가의 자리에서, 정치인은 정치인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자의 참모습은 내 삶의 첫 번째 순서에 하나님을 두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자가 되어서 한평생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찬양과 감사가 우리 일생 동안 우리 삶 가운데 차원 넘쳐나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08편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언제까지 찬양하느냐? 우리 호흡이 다는 그날까지. 시편 150편 6절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 야훼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찬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고난에 처해서도 찬양을 멈추면 안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가서 보물 자르다가 억울하게 붙잡혀서 매를 맞고 재판도 치르지 않고 감옥에 던져졌을 때 온몸이 피통해가 됐는데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10장 25절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들이 뜨더라. 그들의 찬송은 감옥에 있는 모든 죄들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감옥을 흔드셔서 옥문이 열리게 하시고 손과 발이 맹그지 풀어지게 만들어주셨습니다. 찬양과 감사는 우리의 매일 모두를 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임하게 하는 놀라운 축복의 도구인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은 지상에서 천국에 이르는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천국은 완전히 찬양으로 뒤집힌 나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곳곳에서 천국에서의 찬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5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기와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게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게 합당하도다 하더라. 요 부분을 따서 핸델 메시아의 맨 마지막 아멘 코러스 전에 이 가사가 나옵니다.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세도록 돌릴지어다 하니. 계시록 15장입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원하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에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여러분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진정한 예배자로 찬양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 있는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예배자로서 늘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야 되는데 웬일인지 우리의 삶 속에 기쁨과 감사 사라지고 알게 모르게 사소한 일에 원망 불평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린 철저히 회개해서 살아계신 하나님하고 함께 계심을 감

감사하고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나의 문제인지 내 자신을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내 자신의 문제를 발견해야 됩니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우리는 풍요로움 속에 부족한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나 실제로 풍요로움 속에 영적인 빈곤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설명합니다. 계시록 3장 17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풍요로움을 느끼고 있으면서도 영적으로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 같이 된 라오디게아 모습인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넘치는 기쁨, 감사, 감격이 우리 삶 속에서 사라졌다면 라오디게아 교회와 다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사선 것에 원마 불평하고 남 얘기하고 남 탓하고 살았던 우리들이 아닌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4장 1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말씀했는데, 하나님 앞에 영으로, 성령으로, 진리로, 말씀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정말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불이 내 마음속에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까? 내 마음에 늘 주명한 뜨거움 열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이게 순복음이라면 뜨거움인데 뜨거움이 미직지근해졌어요. 라오디게아처럼 미직지근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신앙 열정을 회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권면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가 자칫 주님 앞에서 영적으로 회복해야 됩니다. 회복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재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8절에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그 부유롭게 하라는 것은 환난 속에 모든 환난을 통과하고 이겨낸 그 순수한 믿음으로 영적 재무장을 하고, 흰옷을 입으라는 것은 예수의 보혈로 우리 죄를 씻어 구원의 은혜의 흰옷을 입고 눈에 안약을 바라 그러는데 성령의 안약을 받아서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워진 눈이 밝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다시금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게 하여 주옵시고 보이지 않는 것이 잘 보이는, 영적으로 잘 보이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 앞에 변화받고 치료받고 회복되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모든 것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졌던 열정을 잃어버린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계시록 3장 19절은 말씀합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기 서 있는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성도가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열정을 잃어버린 걸 회개하고,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주님을 기쁘게 생각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주님 영광을 산다고 하면서 나밖에 모르고 내 길을 갔던 것을 회개하고,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높여주셔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철저히 깨어지고 낮아지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로 넘치게 채워주십니다. 계시록 3장 20절 21절은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 앞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주님이 우리 마음을 열고 들어줘서 우리 삶에 풍년을 불어주시고 하늘에 귀한 상급과 귀한 자리를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가 변화돼서 이제는 날마다 주님의 가운데 첫사랑을 회복하며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두 번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 살에 한 번 사는 인생 정말 귀하고 아름답고 하나님 앞에

0: 성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 진정한 예배자로 살다가 찬양 가운데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내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1: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오늘의 말씀 전해주셨는데요. 요한계시록 3장 15절부터 20절까지를 본문으로 진정한 예배자라는 제목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와 기도 제목을 붙들며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진정한 예배자로서 우리 주님 앞에 바로 서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7월 10일 금요일 날씨입니다. 남한과 북한은 계속해서 비 소식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비 소식과 함께 덥고 끈적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몸도 마음도 지치기 쉬운 때입니다. 무리한 야외 활동은 피하시고 충분한 휴식으로 건강을 챙기셔야겠습니다. 최저기온은 강릉과 대구, 광주, 목포, 제주가 24도, 개성과 서울, 대전, 부산, 여수가 23도로 보이고요. 평양과 신의주, 춘천이 22도, 함흥이 21도, 강계가 20도, 청진이 19도, 해산이 17도로 전망됩니다. 최고기온은 대구와 광주가 32도, 강릉과 대전이 31도, 함흥과 부산, 목포가 30도, 서울이 29도로 보이고요. 강계와 해산, 춘천, 여수, 제주가 28도, 평양 27도, 신의주와 개성이 25도, 청진이 23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날씨도 계속해서 흐리고 비가 내리겠는데요. 파도의 높이는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 모두 0.5에서 2m로 일겠고요. 동해 북부의 먼 바다에서만 최대 3.5m까지 높아지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궂은 날씨로 마음까지 눅눅해지기 쉬운 때이지만 우리를 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평강을 누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주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려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우리를 향한 선하신 그 계획이 주님의 은혜와 복이 가득한 하루 보내기를 소망하면서 주님 안에서 그렇게 담대히 나아가 승리하는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1분 말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36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원래 KT에서 함께합니다.

보금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사무엘하 20장 3절부터 10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길을 지체하지 않고 걸어가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사명의 길을 지체하지 않고 걸어가려면 첫째, 내 죄의 결과를 직면해야 합니다. 압살롬의 반란이 진압된 후 예루살렘 본궁에 돌아온 다윗이 가장 먼저 행한 일은 무엇이었나요? 3절에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라고 해요. 압살롬은 다윗이 피난 갈 때 왕궁을 지키라고 남겨둔 후궁 10명과 백주에 동침했었지요. 당시 관례대로라면 반역자에게 더럽혀진 후궁들을 죽이는 것은 왕의 권한이었어요.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들을 가까이 할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별실에 두어 보호하는 동시에 그곳이 자기 눈에 보이도록 했어요. 다윗은 이 여인들을 볼 때마다 자신이 과거에 지은 간음과 살인의 죄, 나단을 통해 들은 징계의 말씀을 처절히 대면해야 했지요. 자기 죄가 낳은 참담한 비극의 흔적을 숨기거나 덮지 않고 온 백성이 보고 알 수 있도록 궁 한편에 둠으로써 날마다 자신의 수치를 직면했어요. 회개하기 전에 다윗이라면 아마 이런 수치스런 현실을 지워버리려고 했겠죠. 하지만 이제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렇듯 진정한 회개는 죄의 결과를 외면하지 않아요. 잠깐의 부끄러움이 두려워 죄의 흔적을 감추려 하고 수치를 덮기에만 급급하다면 또다시 반복해서 죄를 짓고 즐기게 됩니다. 결국 파멸의 길로 질주하지요. 반면에 내 죄를 인정하면 잠깐은 부끄럽겠지만 그것이 수치로 끝나지 않고 죄를 이기는 거룩한 능력이 됩니다. 진정한 회개는 죄의 결과를 외면하지 않고 직면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 적용을 통해 그동안 끊어질 것 같지 않던 고질적인 여자 문제와 중독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내게 됩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먼저 내 안에 악하고 음란한 죄의 고리를 끊어내는 구별된 적용이 필요한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의 죄와 잘못된 선택으로 고통받는 가족이나 지체가 있습니까? 그들의 아픔을 외면하거나 숨기려 하지는 않나요? 사명의 길을 지체하지 않고 걸어가려면 둘째, 말씀을 들은 즉시 순종해야 합니다. 4절에 다윗이 아마사에게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고 해요. 다윗은 세바의 반란 진압을 위한 작전에 돌입합니다. 민심을 수습하고 요압을 견제하고자 압살롬의 군장이었던 아마사를 전격 기용하여 유다 사람들을 소집하도록 해요. 그런데 5절에 보니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간 아마사가 지체하여 왕이 정한 기일을 넘깁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과거 압살롬 편에 섰던 전력 때문이었겠지요. 백성은 아마사를 쉽게 인정하거나 따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자 다윗은 6절에 보니 곧장 아비새를 투입합니다. 압살롬의 반역은 개인적인 감정과 원한에서 비롯된 문제였지만 세바의 반란은 그 성격이 달랐어요. 베냐민 지파 출신 세바의 반란은 지파 간의 뿌리 깊은 갈등의 폭발이었습니다. 지체하다가 골든타임을 놓치면 온 나라가 걷잡을 수 없는 분열의 수렁에 빠질 위기였지요. 세바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요새를 구축하기 전에 서둘러 그 틈을 막아야 했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를 때도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회개와 순종의 감동을 주실 때 지금은 아니고 나중에요 하면서 미루는 것은 사탄에게 시간을 벌어주는 것과 같아요. 사탄은 내가 주저하는 동안 내 마음속에 견고한 진을 더 단단히 쌓아요. 그렇게 문제가 커지기 전에 죄의 유혹이 내 마음을 장악하기 전에 즉시 결단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다윗은 이 위기 앞에서 지체하지 않고 자신을 따르는 용사들을 즉시 파송했어요. 이렇듯 인간적인 계산을 내려놓고 내게 주시는 말씀 앞에 즉시 순종할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말씀을 듣고 순종을 미루다가 문제를 더 키운 적은 없습니까? 오늘 내가 즉시 결단하고 실행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돈과 욕심을 따르다가 생과부가 된 것이 자기 삶의 결론임을 인정하고 회개하며 이제는 자녀의 신결혼을 위해 기도하겠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믿지 않는 가정의 장녀로 태어난 저는 큰딸은 살림 미천이다라는 말을 들으며 성장했어요. 냉정한 계모 손에서 자란 어머니는 자기 연민과 자기애가 강하셨는데 저를 향한 사랑과 기대감이 매우 컸어요. 저는 그런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려고 좋은 대학과 직장에 들어갔지만 늘 무기력했지요. 서로를 탓하며 싸우시는 부모님을 보면서 결혼하기보다 돈과 아이만 있으면 행복하리라 생각했지요. 그러다 나이가 한참이나 많은 성공한 사업가를 만나 아이를 낳고 오직 자녀 양육에 열과 성을 다하며 엄마로만 살기로 결심했어요. 비록 혼인관계는 아니지만 아이 아빠가 저희 모녀의 미래를 책임져 주리라고 기대했죠. 하지만 그것은 제 착각일 뿐이었어요. 아이 아빠의 건강이 나빠지면서 가족 간의 재산 분쟁이 일어났고 그 과정에서 저는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었어요. 그리고 모범생이던 아이는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서 우울증을 앓았고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응급실에 여러 번 실려갔습니다. 게다가 친정아버지 명의로 산 집은 아버지의 연대 보증이 문제되어 경매로 넘어가 저는 3년 넘게 법정 다툼과 여러 건의 고소 사건을 겪어야 했지요. 머리를 맞대고 의논할 배우자가 없으니 홀로 그 시간을 견디며 일을 처리해야 했어요. 10절에서 관계와 질서를 무시하고 살인을 저지른 요압처럼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아온 결론으로 저는 생과부가 되었습니다. 30대부터 과부로 지낸 저 자신에 대한 연민을 내려놓고 돈과 욕심을 좇아 살아온 죄를 회개하며 자녀가 신결혼을 하도록 늘 깨어 기도하겠습니다. 저의 적용은 교회 고등부 학생들과 자녀가 신결혼을 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밝고 활기찬 마음을 유지하고자 운동을 꾸준히 하겠습니다. 입니다. 다윗의 명령을 받은 아비새와 요압의 군사들이 세바를 쫓아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르렀을 때 정한 기한을 놓치고 뒤늦게 군사를 모아온 아마사가 당도합니다. 요압은 자신을 제치고 군사령관이 된 아마사에게 다가가서 내 형은 평안하냐 인사하면서 칼로 그의 배를 찌릅니다. 아마사는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지요. 요압은 자신의 권력과 기득권을 위해서 아브넬과 압살롬에 이어 세 번째로 살인을 저지릅니다. 그는 항상 자기 자리와 이익을 지키고자 사람을 제거했어요. 그리고 그 방법은 언제나 친근함과 속임수였습니다. 사탄은 언제나 이렇게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친근하고 익숙하게 안심시키는 말로 다가와요. 그러다 보니 그 유혹에 쉽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공동체 안에서 말씀으로 늘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당할지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당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요압은 다윗 곁에 있으면서도 다윗이 우리아를 죽인 은밀한 죄의 비밀을 약점으로 잡고 다윗을 쥐고 흔든 인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관심이 없고 중요한 순간마다 자기 유익과 권력만을 구했어요. 아무리 좋은 공동체에 있어도 나의 위선과 거짓, 죄를 보지 못하면 요압처럼 내 이익과 성공을 위해 곁에 있는 가족, 지체들에게까지 칼을 겨누는 악을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내게 주신 말씀 앞에서 내 죄의 결과를 직면하고 말씀을 들은 즉시 순종함으로 사명의 길을 지체 없이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릴게요. 주님, 다윗의 후궁처럼 숨기고 싶은 죄의 흔적들이 저마다 있습니다. 수치가 두려워서 덮고 지워버리고 싶은 유혹을 마주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회개는 죄의 결과를 직면하는 것임을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의 잘못된 선택으로 마주한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말씀으로 잘 직면하길 원합니다. 내 죄를 인정하고 회개함으로 고질적인 죄의 사슬을 끊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이 감동을 주실 때 순종을 미루지 않고 즉시로 결단하고 행하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내 유익과 기득권 때문에 위선과 이기심으로 행동하지 않고

0: 내 곁에 있는 지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 숨은 악 때문에 애통하고 말씀을 들은 즉시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오늘도 우리 앞에 새롭게 시작된 하루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고 계시지요.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말씀 365일. 오늘은 사사기 19장 17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 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드리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우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열두 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애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

0: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오늘 이 시간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을 전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문제는 이러한 이성적인 방법을 그대로 신학에 적용해서 오늘날까지 발전해왔다 이거예요. 우리가 알 수 있는 이것이 뭐냐? 피조물이 인간이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을까요?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학문으로 이런 분이다 말할 수 있을까요? 학문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과 피조물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이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적용하여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세 대학의 신학자들이 학문적 방법을 사용하여 신학을 체계화시킴으로써 신학은 성경을 떠나 사변화되었고 복음의 생명이 약화된 것이다. 이런 신학의 사변화에 대해서 반대하고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외친 것이

0: 것이 16세기 종교개혁자였어요. 다시 말해서 유럽과 미국이 그렇게 번창하고 기독교가 활발히 됐었는데 학문이라고 하는 신학을 연구하는 학문을 하나님의 성경을 갖다 학문으로다가 적용해서 윤리와 도덕책으로 갔기 때문에 유럽과 미국이 교회 문이 닫히는 거예요. 우리 중심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자가 어떻게 생명이 있는 말을 하고 있어요? 생명이 없는 신학자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생명이 있는 영이신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느냐고. 아는 지식으로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탐구해서 여러분들한테 미기는 거예요. 그 학문이 말씀하되도록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학문으로 다룰 수 없으니 기도하면서 책임지라면서 말씀과 기도로 알아가는 것이 신학인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이 요한 칼빈 선생도 신학을 구원의 교리 또한 경건에 대해서 가르침, 신학을 학문으로서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접근해서 기도하면서 연구하면서 다시 신학자들이 책임질해서 여러분들한테 가르쳐야 되는데 초대교회부터 종교개혁자들이 이루기까지 역사를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경건에 대한 찬양과 영광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지 학문으로서의 연구에서 하나님을 본질을 찾을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고 배워가는 것이 그것이 신학인 거예요. 그런데 현재 한국의 신학 교육은 종교개혁자들이 신학을 계승한다고 하면서도 성경보다 인간의 학문을 더 중요시 여기는 데 문제 중에 문제인 거예요. 신학자들이 해외에서 배운 생명력 없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생명력이 없는 많은 지식, 증인거리 칼빈이나 우리가 조나다 에드워즈나 위슬리 선생님이나 바빙크나 이런 위대한 분들을 그것이 영성을 갖고 왔어야 되는데 영성은 갖고 오지 않냐고 학문으로만이 갖고 왔다 이거예요.
1: 지금까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과 함께 하셨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시편 25편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방송 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내 영혼의 삐삐치니 윤재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도록 마음과 생각을 먼저 주님께 내어드리길 원하며 순종함으로 오늘 주어진 삶을 낭비하지 않고요, 충실히 철저히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주님이 가신 섬김의 길은 오늘 레오문의 삐삐치니 첫 찬양으로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

마음으로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 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0: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햇빛빛이니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습니다. 상봉동 은혜제일교회 최원호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조금만 더 좋은 대학에 갔더라면 내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제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만큼 학벌에 민감한 나라도 많지 않습니다.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가 첫 인사가 되고 명함보다 졸업장이 먼저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대학 입시가 끝났지만 비교는 끝나지 않습니다.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심지어 동창회에서도 사람들은 은연 중에 서로의 학력을 비교합니다. 학벌은 때로 한 장의 졸업장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 깊은 열등감이 되기도 합니다. 안타깝게도 학벌은 학교를 졸업하는 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가 있어도 계속 따라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서로의 출신 학교를 은근히 비교하며 다투기도 합니다. 내가 나온 학교가 더 낫다라며 자존심을 세우고 당신은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라며 서로의 가방끈을 비교하며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부모의 마음도 다르지 않습니다. 자녀가 원하는 길보다 어느 대학에 들어갔는지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한 번의 실패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0: 하고 죄수를 권하고 삼수까지 선택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 많습니다. 더 좋은 기회를 주고 싶은 부모의 사랑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아이가 좋은 대학에 가지 못하면 나는 실패한 인생이다라고 하는 이렇게 낙인을 찍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상처는 평생 학벌 콤플렉스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도 참 잔인한 말을 쉽게 내뱉습니다. 지방에 있는 대학을 나온 사람을 가리켜서 지잡대 출신이라고 말합니다. 학교의 이름까지 사람의 가능성까지 평가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대학에서는 서열이 있을지 몰라도 사람에게는 서열이 없습니다. 학교 이름은 사람의 인격과 가치를 재단하는 문화가 한국 속에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남기고 있습니다. 저 역시 오랫동안 학생들을 가르치고 수많은 청년들을 만났습니다. 뛰어난 실력을 갖고도 학교가 좋지 않아서 자신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유학을 가지 않은 사람은 유학생에 대해서 부러움, 유학까지 못했던 명문대를 졸업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더 높은 사람 유학파를 동경하기도 하며 열등감 속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결정하게 하는 것은 졸업장이 아니라 자신을 바라보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좋은 대학을 나오면 더 좋은 대학을 나온 사람을 만나고 박사학위를 받아도 더 많은 업적을 가진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비교를 기준으로 삼는 순간 만족은 영원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누구보다도 화려한 학벌과 배경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당대 최고의 스승인 가말리엘의 문하생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뛰어난 학문과 종교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최고의 명문대와 최고의 대학원을 졸업한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고백은 놀랍게 달라졌습니다. 빌립보서 3장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해로 여길 뿐더러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자 함이라. 바울이 학문을 무시한 것이 아닙니다. 학벌보다 더 소중한 가치가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가말리엘의 문하생이었지만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 것은 그리스도를 얻고자 함이었다라는 것이죠. 더 소중한 가치를 깨닫게 된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졸업장을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이 이름 없는 갈릴리에 사는 어부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학문 없는 범인이라고 불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가 나온 대학을 먼저 부끄러워한다면 누가 과연 나를 존중해 주겠느냐? 내가 나온 대학을 내가 부끄럽게 생각한다면 다른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여기겠느냐라는 겁니다. 대학에서 꿈을 꾸었고 사람을 만났고 실패도 경험했고 눈물을 흘리고 공부도 해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명문대 졸업자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학력으로 차별하지 않은 겁니다. 세상은 학벌을 자랑하지만 하나님은 믿음을 자랑하십니다. 세상은 졸업장을 기억하지만 하나님은 순종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의 인생은 졸업장보다 더 아름답고 어떤 명문대보다 더 위대한 간증의 주인공이 되신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시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지금까지 상봉동 은혜제일교회 최원호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7358번님, 오늘 하루도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다짐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 시작하시면서 어떤 다짐을 하면서 눈을 뜨셨나요? 우리 7358번님처럼 주님을 위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영어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나의 죄는 생각하지 못한 채 다른 사람의 죄를 함부로 정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의 빛빛이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함께 부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성경은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정직하고 의로운 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로 든든히 서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아침의 예배가 우리를 그렇게 세워가실 것입니다. 어서 오세요, 예배자 여러분. 주후 2026년 7월 10일 금요일에 FEBC의 아침을 여는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영광의 주께 목청 높여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 음성 외에는.

0: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4편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숫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내가 도망하면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숫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4편 1절에서 8절까지 함께 봉독하셨습니다. 대전도안교회 양영주 목사님이 말씀 선포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1: 오늘 이 시편 114편은 이제 할렐루야 시편의 이제 연속 가운데 있는 시입니다. 물론 이 자체에는 이 할렐루야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다만

우리 그 앞에 113편과 더불어서 이것은 유월절에 식사를 하기 전에 이제 함께 낭송을 하고 또 식사를 했던 시이죠. 특별히 113편의 경우가 하나님의 초월성과 또 이 땅 가운데 있는 가장 연약한 이들에게 임하시는 이 내재성을 함께 노래하는 시라고 한다면, 전능하시고 또 이 땅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한 후에 이 시편 114편은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며 또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나타났는가를 노래하면서, 그리고 이 노래 후에 그것을 실질적으로 체험하는 유월절 식사 만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멀리 초월적인 저 영원하신 또 저 하늘 위에 능력의 자리로부터 가장 낮은 자리로까지 묵상을 하고 그 하나님이 실제로 나의 삶에 어떻게 들어오시는가, 우리 이스라엘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묵상한 후에 유월절 만찬을 먹으며 그것을 온몸으로 새길 수 있는 그런 순서로 진행이 됐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시편 114편은 이 고난 가운데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자, 이게 출애굽의 역사를 말하죠. 자, 그 다음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자,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 애굽이죠. 이 언어가 다르면 문화도 다르고 세계관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죠. 자, 그런 민족에게서 나올 때, 이것도 이제 출애굽을 말합니다. 여기 야곱의 집안, 뭐 이제 영어 성경에는 이제 family 이렇게 나오는데, 이 family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뭐 이렇게 소가족 뭐 이 정도가 아니고 열두 지파의 모든 자손들이 나오니까 이 사실은 뭐 거의 한 200만 가까운, 장정만 60만이 되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집안이지요. 자, 이 출애굽의 역사를 하나님께 이제 회상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나올 때 2절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다 그럽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참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여기 성소라는 말, 그리고 영토라는 말, 이것은 사실 이제 성소 같은 경우는 성전이니까요. 성전. 성전은 언제 세워지냐 하면 성전 이전에 성막이 있었습니다. 이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가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모세가 시내산의 양식을 받아와서 본격적으로 그때 이제 짓게 되죠. 그러니까 바로 있는 일이 아닙니다. 나중에 성막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영토를 얻는 것은 언제 되냐면은 출애굽을 하고 나중에 40년 후에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그때 비로소 이제 출애굽의 역사,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물리적인 국가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죠. 자, 그런데 여기는 출애굽을 하고 뭐라 그러냐면 유다가 여호와의 성소가 되었다 그럽니다. 자, 유다는 이스라엘의 대표 지파고 여기서 이제 메시아가 날 것을 예언을 했는데, 자, 이 유다의 지파가 여호와의 뭐가 되냐? 성소가 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이제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 물리적인 장소가 성전인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이 유다가 이스라엘의 대표 지파로서의 유다. 그러니까 유다 그러면 사실 모든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대표자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유다가 있는데, 이 유다가 여호와의 성소. 성소가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원형적인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짓기 전에 하나님께서 시내산 가운데 임하시죠.
성막이 세워지기 전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이미 그곳에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토라는 건 뭡니까? 물리적인 땅이어야죠. 그런데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영토가 된다는 겁니다. 자, 영토는 아직 없었습니다. 계속 나그네로 갑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영토라는 개념은 뭐냐? 이 영토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권위가 인정되는 이 곳,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임 가운데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장차 이상적인 성전의 중요한 모습들을 우리가 엿볼 수 있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막을 시내산에서 받고 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간 다음에 이제 성막을 세우고 나중에 솔로몬 때 또 성전을 세우지 않습니까? 자, 그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전한 제대로 된 성전이 아닌 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배우고 그분의 통치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세워지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했고, 자, 이거를 뭐라 그러냐? 임마누엘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자, 그런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지 않습니까? 포로로 끌려갔다가 나중에 이제 돌아오게 돼서 아주 초라한 성전을 다시 이제 재건을 하게 되는데, 다시 성전을 재건했고 예수님의 때에 헤롯 왕을 통해서 거대한 성전을 증축하게 되죠. 헤롯 성전. 그래서 이거를 제2성전이라고 합니다. 제1성전은 뭐냐? 솔로몬 때 세워진 성전. 제2성전은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이후로부터 이제 헤롯까지 와서 세워진 이제 성전, 제2성전이죠. 자, 그런데 임마누엘,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께서 헤롯 성전을 보시고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을 보겠습니다. 2장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예수, 그러자 유대인들이 뭐라 그럽니까? 아니,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는데 어떻게 3일 동안에 새롭게 성전을 일으키겠느냐? 그러자 예수는 성전된 자기 뭐요?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성전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거를 드러내는 표현이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이 되어 인성을 취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기 거했다라는 말이 이제 그 헬라어 원문도 그렇고 스케노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게 그 영어 성경에는 장막을 치다, pitch a tent, 텐트를 치다, 이런 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성막을 치심에, 이렇게 된 거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시내산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영광 가운데 나타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의 백성들 가운데 성막을 치셨다. 그분을 모시고 사는 것이 성전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새로운 성전을 세우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을 세우시고 어떻게 해요?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고, 그때 유대에 있던 성전이, 성막의 휘장이 아래로부터 위로,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진 것을 이제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이제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정말 이 짐승의 피를 갖고 대

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가장 거룩한 곳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죠. 무엇을 통해? 이제는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곧바로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살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들어가는 새로운 성전 시대가 열렸다는 것이죠. 이전의 성전의 부족함, 모자람, 흠이 있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을 통해 완성시켰다는 겁니다. 성전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게 요즘 유튜브나 이런 데 막 이상한 뭐 세상이 끝난다, 전쟁이 난다, 막 예언자가 와서 예언한다,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 뭐라 그러냐?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 백 투 예루살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거기에 제3 성전이 세워져야 한다. 이런 얘기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유튜브를 안 보시는 모양인데 제3성전이 세워진다. 나중에. 그럼 막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거기서 제3성전을 통해서 구원하신다. 잘못된 얘기입니다. 제3성전은 성전 대신 예수님 이후로 다시 세워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이 되시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이 성전에 와서,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구원을 받죠. 그러니까 교회는 이스라엘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실패한 지점을 통해 완성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성전을 완성한, 성취한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된 그의 백성들은 우리가 함께 모여 그분의 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된 몸을 이루게 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성전을 여기에 임재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죠. 자, 이런 이 구속사적인 아주 중요한 이 줄거리가 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되는 이 신앙, 이것이 바로 시편 114편 2절에 등장하는 것이죠. 아주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될 말씀입니다. 유다가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다시 시편 114편으로 와서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다. 아직 땅도 없는데 그의 백성이 영토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유월절을 맞이하여 참된 유월절의 역사를 기대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장차 이루실 그리스도의 성전을 바라보며 이 고백을 한다라는 것이죠. 자, 3절에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자, 바다가 보고 도망하는 건 뭘 얘기합니까? 출애굽의 역사를 말합니다. 요단은 물러갔으니, 요단강은 언제 물러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끝내고 출애굽 2세대들이 함께 요단강을 건너가죠. 그때 약속의 땅에 처음 들어갈 때 제사장들이 먼저 앞서갑니다. 하나님의 성궤를 들고. 그러자 요단강물이 쩍쩍쩍 갈라지죠. 이게 이제 구속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스라엘이 역사 가운데 경험했던 것을 말합니다. 자, 이때 산들은 순양들 같이 뛰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 같이 뛰었도다. 자, 이 산들이 뛰며 요동하는 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구름 가운데, 불꽃 가운데 임재하셨던 역사를 말합니다. 8절에 바다야, 내가 도망함은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감은 어찌함인가. 자, 3절에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 그리고 요단강이 갈라지는 사건에 대해서 내가 도망함은 어찌함인가 그러죠. 자, 그 다음에 너희 산들아,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 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 자, 놀라는 감탄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바다도 순종하고 요단강도 순종하고 산들도 놀라뛰는. 여러분, 산은 그 뿌리가 깊은 것으로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산은 우뚝 솟은 만큼 그 밑에 뿌리가 깊이 땅속까지 박혀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나무가 클수록 뿌리가 땅에 깊이 박힌 것처럼 산도 높을수록 그 뿌리가 땅에
깊이 받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0: 했습니다. 그러니까 깊이 뿌리 박힌 산은 높은 산일수록 흔들리지 않는, 요동하지 않는 든든한 기초가 된다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임재하자 막 산들이 뛰놀고 바다가 막 깜짝 놀라 갈라지고, 이게 어찌함이냐?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희들 가운데 임재하셨기 때문에 어떤 삶의 현장, 가장 연약하고 가장 어려운 고난을 통과하는 광야와 약속의 땅 가나안을 앞에 두고 역사하셨다는 거죠. 7절에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자, 땅. 땅은 가장 든든한 이 세상의 기초인데, 너는 이렇게 임재하시는 주님,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자, 야곱의 하나님. 야곱의 이름이 뭐였냐? 새로 받은 이름이 이스라엘이었죠. 아, 이스라엘의 이전 이름이 야곱인데, 야곱은 속이는 자, 그죠? 발꿈치를 잡는 자, 연약한 인생 앞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 떨지어다. 이 땅에는 다 야곱 같은 사람들이 살죠. 속이고 속이는 사람들. 자, 그런데 하나님 앞에 떨지어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하고 죄 많은 인생 가운데 임재하시기 때문에 떨지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반석을 쳐서 못 물이 되게 하고, 자, 반석, 든든한 바위를 쳐서 연못과 같은 물이 튀어나오게 하시고, 무리바의 역사가 있었죠. 그 다음 차돌로 단단한 돌멩이가 깨지면서 거기서 이 물이 솟아나왔죠.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자 도저히 움직일 것 같지 않고 도저히 갈라질 것 같지 않은 모든 이 세상에 아주 초롱성 같던 이 질서가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새롭게 재편하고 흔들리고 무너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만찬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돌아보며, 지금 우리 민족이 이렇게 고난을 받고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면 이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순종하고 복종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깊이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유월절 만찬으로 들어갔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임마누엘의 역사가 되고, 우리가 함께 이렇게 모여 주의 이름으로 예배를 할 때 이곳에 그분의 거룩한 임재가 임하는 아름다운 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나와 기도하는 이곳은, 주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은 그냥 단순히 나온 그냥 건물이 아니라 이곳에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가장 깊은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와 능력이 함께하는 주님의 성소임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예수 이름 붙들고 담대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을 아래는 그런 믿음의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귀한 생명의 양식을 오늘도 대전 도안교회 양영주 목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유다를 성소 삼고 이스라엘을 영토 삼아 이스라엘의 왕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시편 기자의 노래는 끝이 없습니다. 시인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진데, 그의 노래가 이렇게 다양하니 오늘 우리도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을 노래하는 시를 쓰지 않을 수 없겠어요. 인생의 여정이 각 개인에게 다양하니 우리는 누구나 시편의 기자가 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는 간증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누구에게 나아가 이 기쁜 소식을 증거해야 할지 주님께 여쭙니다.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고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우리나라 온 백성이 믿고 또 입기를 기도하고 싶은 아침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의 행보에 광야의 크고 작은 산들이 놀란 산양처럼 뛰는다는 표현이 너무나 시적이고 아름다워서 되뇌어 봅니다. 오늘의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큰 능력이 주일 내내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7월 10일 금요일에 함께한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제작 남재구, 예배인도 이영순이었습니다. 월요일에 뵙습니다. 샬롬.

0: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방송 대전극동방송입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요일 이 시간은 주양감리교회 박형민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십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화평하게 하는 자의 복이란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들으시며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오늘은 팔복 8번째 시간으로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도전하는 말씀은 9절의 말씀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쓰여져 있어요.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언뜻 잘못 보면 화평을 원하는 자, 화평을 누리고 있는 자가 복이 있는 거다 착각할 수 있지만, 오늘 성경은 철저하게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peace lover가 아니라 peacemaker가 되겠죠. 화평을 원하고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화평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하신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선 화평이라고 하는

0: 단어부터 도전해야 될 것 같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들이 만들어라 라고 하는 화평이 어떤 화평일까?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니까 화평도 종류가 다양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화평, 평화, 화목 여러 가지 단어로 묘사될 수 있을 텐데 예수님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화평을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할 때 설마 힘에 의한 평화를 이야기할까요? 아니면 내 삶의 모든 관계를 다 끊어버린 상태로서의 무념의 평화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 그렇지 않죠. 예수님의 평화는 성경에서도 이렇게 표현되어집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이에요.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
1: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0: 세상의 평안과 다르기에 아마 주님께서 특허 등록을 한 것 같습니다. 나의 평안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나의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이 만들어내는 평화랑 전혀 다른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하는데 그 평안이 어떤 모습일까? 골로새서 1장 20절의 말씀을 이어서 같이 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이요. 시작!
1: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아멘.
0: 예수님께서는요 모든 것과의 화목을 원하셨어요. 내 삶을 두르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다양한데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이라고 말할 만큼 모든 만물과 화목하길 원하는 게 주님의 마음이셨고 그 화목을 위해서 성경은 말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의 화평은 그냥 내 삶에 대가 없이 주어지는 화평이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하늘에서 뚝 떨어지듯 주어지는 화평이 아니라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었다라고 말할 만큼 굉장히 적극적인 희생, 굉장히 적극적인 노력과 값치름을 통해서 모든 존재들과 만들어낸 화목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늘 성경이 말하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했을 때 피스메이커의 가장 원형의 모습이 예수에게서 발견되어집니다. 예수님은 화평을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화평을 적극적으로 만들되 어디까지요? 자기의 피를 내어주며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 이루어낼 만큼 희생과 값을 치르고 화평을 만들어내고자 했던 굉장히 적극적인 피스메이커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심과 동시에 예수의 길을 따르고자 하는 모든 제자들, 산 위로 나아올 수 있는 모든 제자들에게 우리도 역시 그분이 허락하신 화목 안에서 힘을 얻어 무엇하는 자가 되어라? 화목하게 하는 자, 화목을 이루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18절로 좀 더 선명해질 겁니다. 우리 말씀을 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1: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0: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예요.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아닙니다. 이 사람에게는 있고 이 사람에게 없는 은사같이 각 사람에게 그의 뜻대로 나누어 주신 구별된 직분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주님이 그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주시되 그들을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 세우셨고 동시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원튼 원치 않든 주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기대를 품고 있느냐? 본인이 화목

0: 행하게 하는 자로 사셨듯이 동시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무엇되길?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되도록 우리를 새롭게 빚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전엔 우리가 피스메이커가 아니라 트러블메이커가 될 수도 있었겠죠. 그냥 감정대로 살아가고 승질대로 살아가고 주어진 환경 안에서 해석하면서 굉장히 거칠게 살았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주님은 다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끌어안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여러분을 빚어내길 원하셨다고요. 그래서 이전과는 다른 모습, 이전에 여러분의 성격과 성향과 여러분의 환경 안의 반응이 어떠했든 아무 상관없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준 그 본을 따라가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적극적으로 화목을 만들어내는 자로 여러분을 살아가게 하길 원하는 주님의 마음, 여러분을 그 직책, 그 직분의 자리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가 있어야 되느냐? 직분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 이 장소에, 이 공동체에 나를 왜 거하게 하셨는가라고 말할 때 주님은 너를 통해 그 공동체가 화목을 누리도록, 너를 통해 그 가정이 화목을 누리고, 너를 통해 그 직장이 화목을 누리고, 너로 하여금 그 어떻게 보면 목장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선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화목을 누려라 라고 하는 뜻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그곳에 심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타인에게 요구하는 게 아니라 주 앞에 서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사람도 화목하게 하는 직분, 나도 화목하게 하는 직분, 모두에게, 주님을 따르는 사람에게 어떤 직분을 주셨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여러분,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의 사람은 결코 공동체에서 겉돌 수 없어요. 혹은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외면할 수 없어요. 우리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진 사람은 외면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혼란 속에 질서를 만들고 미움 속에 사랑을 만들고 분열 속에 하나됨을 만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그 안에 찾아 들어가는 사람, 흡사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이 분열되어진 이 틈을 성육신으로 뚫고 들어오시며 개입하셔서 화목해 하는 공생애를 사시듯, 여러분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을 때 이 직분을 주셨는데 이걸 인식하고 가정생활을 해야 되고 이걸 인식하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삶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 삶이 진짜 힘든 삶이에요. 골로새서 1장 22절 말씀 보세요. 이 화목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 보여드릴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1: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0: 성경 말씀에 누군가의 다툼, 분열, 그 안에 있는 상처가 싸매어져서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모습으로 그를 빚어내려면, 그를 진짜 화목한 존재로 만들어내려면 그 앞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이렇게 써 있어요.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이렇게 써 있어요. 인간과 하나님이 화목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니까요. 그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끊어진 존재가 하나로 이어지는 기가 막힌 화목의 역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화목이라고 하는 직분을 받은 건 알아요. 근데 화목하게 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충분히 우리에게, 그렇지, 화목 어렵지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진짜 화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 하나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화목이 안 만들어져요. 죽어야 화목이 만들어져요.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이게 예수가 걸었던 길이고 오늘 우리에게 무엇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걸어야 될 길이라고 주님은 사는 길이 아니라 죽는 길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내가 살아서 화목할 수 있는가?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시퍼렇게 살아

0: 살아있는데 어떻게 화목이 됩니까? 예수님도 시퍼렇게 살아서 화목될 수 있으면 굳이 십자가에서 안 죽으셨겠죠. 근데 죽어야만 화목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서 십자가를 향해 돌진하듯 실제로 죽으셨고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진정 이루어지는 화목의 모습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말하는 죽음이라는 게 진짜 내 육체의 심장을 멈추게 하는 죽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닐 겁니다. 그러나 그것과 비견될 만큼의 다양한 죽음의 역사가 있어야 화목을 실제로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뭐가 죽어야 될까요? 저는 우리의 계산의 이성이 죽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머리가 굉장히 비상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득실을 참 순식간에 따지거든요.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 저렇게 해야 되는 건데 이걸 주면 저것을 내가 받아내야 되는 건데 여러분 계산이 너무 선명하면 죽질 못해요. 때로는 내 감정의 기복에 너무 예민하면 자신의 감정에 너무 예민하면 여러분 결국 죽을 수가 없습니다. 또 자존심이 너무 세면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너무 계산 잘하는 내 머리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저렇게 내 감정의 변화의 기복을 따라가는 감정도 죽어야 되는 거고 자존심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 개신교회는요 도도히 죽음의 강물이 흘러요. 그러니까 진짜 성화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같이 죽읍시다 라고 하는 말들이 굉장히 고상한 신학으로 흘러간다고요. 내가 죽지 않으면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나서 그분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내가 새롭게 피조되어져야 이 땅이 정말 주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가 될 수 있다. 여러분 주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가 어찌보면 천국이겠죠. 여러분 가정이 천국 되길 원하잖아요. 나의 직장이 천국 되길 원하고 나의 목장과 내가 섬기는 모든 공동체가 다 천국 되길 원할 텐데 천국 되는 역사가 있으려면 뭐부터? 죽음이라고 하는 것부터. 십자가 없이 부활이 없고 부활 없이 온전한 천국의 역사가 없단 말이죠. 결혼식 주례 많이 하다 보니까 예전엔 결혼식이 뭐 주례만 한 30분, 40분 그러지 않았어요? 교회에서 결혼하는 게 일반적이었고 교회에서 설교하시니까 목사님이 주일 예배와 똑같이 설교하셔서 여러분 요즘 결혼식은 주례가 길어야 5분, 7분이에요. 그러니까 신랑 신부가 이렇게 와서 내 앞에 딱 서잖아요. 딱 서면 이렇게 얼굴을 저만큼 상세하게 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냥 그 얼굴 안에 행복함이 그대로 배어져 있어요. 너무 좋은 거죠. 너무 행복한 거죠. 네, 여러분 결혼식은 진짜 꿈결을 걷는 것 같겠지만 이제 함께 살아가는 그 40년, 50년의 기간 여러분 만만치 않다는 거 우리 알잖아요. 그 만만치 않아요. 둘이 합하여 하나 되는 거 절대 쉽지 않아요. 살면 살수록 뭘 발견하게 될까요? 나와 다른 그의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이게 절대 쉽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진짜 하나 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서로에게 무엇 되라? 돕는 배필이 되라. 저의 부족함, 저의 연약함 앞에 나의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아예 나의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자존심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내가 죽어줘 그의 부족함을 뭐 하는 거예요? 채워주는 거예요. 그게 결혼의 삶이라고요. 내가 죽어 그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그가 죽어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서로 돕는 배필되어 살아가는 것이 뭐예요? 그게 가정의 모습이라고요. 여러분 진정 가정의 천국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직장의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볼 때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들어가 그들의 연약함과 그들의 약점을 담당해 주는 거예요. 그럴 때 가기 싫은 직장이 아니라 점점 평화로 이루어지고 천국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직장을 만날 수 있는 거죠. 성경 말씀 봅시다. 로마서 15장 1절 2절이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1: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0: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1: 아멘. 믿음이 강한 우리가 그들의 연약함을 먼저 예수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한 사람이 그들의 약점을 무엇한다고요? 그들의 약점을 친히 감당해 준단 말이에요. 나를 기쁘게 아니라 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 연약한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거예요. 그 이웃을 기쁘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화평케 하는 자의 실제적인 모습이라니까요. 제가 지난번에 청년부 설교하러 갔다가 청년부에 이렇게 와보니까 아이들이 꽤 많이 있는데 딱 보니까 누가 누구랑 친한지 너무 잘 알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너무 친하다는 게 막 그냥 몸으로 뿜어져요. 아, 우린 요렇게 친해요. 우린 요렇게 같이 앉고요. 요렇게 이야기하고요. 요렇게 서로 화답해요. 근데 아직 청년부에 녹아들지 못한 친구들이 꼭 섬같이 곳곳에 있더라고요. 그 친구 곁에 아무도 없어요. 그냥 아, 이렇게 친하고 이 사람은 아직 우리 공동체에 친하지 않아요. 이걸 너무 보여준다고요. 여러분, 이거는 약함을 담당해주는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 청년부가 진짜 성숙하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섬같이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친한 아이들 안 그래도 친하잖아요. 때로는 그들을 내버려 두고 그 섬같이 앉아있는 친구 곁에 앉아서 무엇 해줘야 돼요? 그의 삶의 다리가 되어주는 거죠.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그 역할을 감당해줘야 아,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점점 천국으로 변해가고 있구나. 여러분 이건 가깝게 한 목장 안에서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목장들은 우리끼리 친하다는 걸 굉장히 강조하며 엄청 친해 보이잖아요. 이렇게 친한 걸 똘똘 뭉쳐서 보여주면 아직 언니란 말이 입 밖에 안 나오는 사람은 그 모임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작이야 다섯, 여섯 명이 모여있는데 나는 섬인 거예요. 여러분 그 섬 역할 세 번만 시켜봐요. 거기 가고 싶겠나? 여러분 믿음이 강한 자가 그들의 어색한 그 약점을 뭐 해줘야 되는 거예요? 피스메이커가 돼서 내가 담당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때로는 아, 내 감정의 죽음일 수도 있고 아니 내가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누가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요.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렇게 말해요. 내가 기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기뻐함을 위하여 무엇하라? 우리가 덕을 세우고 선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이타적으로 사셔요.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 그들이 씻지 않은 모습으로 식사를 한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겉옷을 벗으시고요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십니다. 대야에 물을 떠서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수건으로 그 발을 닦아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스승님이신데 자존심을 내려놓은 것 같아요. 예수님 머리에도 분명히 계산이 될 텐데 그 계산도 내려놓고 그 감정도 다 내려놓은 것 같아요. 십자가에서만 죽으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삶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하며 내 유익을 죽이고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애쓰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하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저는 우리 주양의 성도들이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피스메이커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 주변을 살피는 눈이 내게 있어야 됩니다. 지금 내가 이 공간에서 이 모임에서 내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가 주변을 살필 줄 알아야 되고요. 그들을 위해 함께 눈물을 흘리고 함께 수고를 감당하는 그 애씀이 누군가 무엇을 해요? 내가 옆에 가서 아 내가 좀 도와줄까요? 이 한마디가 예. 정말 그 모임을 살려내는 거예요. 우리 아내를 위해서 우리 딸들을 위해서 내가 뭘 하면 좋을지 우리 남편을 위해서 내가 뭘 하면 좋지

0: 내가 이 모임에서 내가 뭘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정말 저들이 기뻐할까라고 하는 것을 고민할 줄 아는 이타주의자. 세상은 손해보지 말라고 얘기해요. 근데 성경은 정반대로 말하는 것 같은데요. 세상은 손해보면 안 된다. 아, 너 절대 어디 가서 손해보지 말라고 가르쳐요. 근데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왠지 손해보고 살라고 하는 것 같아요. 너에게 시간을 주었으니 시간의 손해를 보고, 너에게 물질을 주었으니 물질의 손해를 보고, 너에게 내가 사랑을 듬뿍 주었으니, 때로는 너의 삶의 감정을 손해보듯 그들에게 전해줘라,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우리 사랑하는 주영의 성도들이 손해보고 살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을 피스메이커로 살아가겠다. 결심하시면 아멘.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해볼게요. 손해보면 손해본 걸까요? 아닐 것 같죠. 왜 그럴까요? 마태복음 5장 9절,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5장 9절이요, 시작.
1: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아멘.
0: 첫째는 화평하게 하는 자에게 복을 주겠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은 사람에게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부터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의 그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의 모습, 나를 닮아 피스메이커로 살아가는 그 모습에 대해서 내가 기뻐하면 내가 너에게 복으로 갚아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인간 세상에서 본 손해를 하나님의 복으로 오히려 채워주겠다, 손해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성경 구절 두 가지 읽어볼 겁니다. 히브리서 6장과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을 이어서 쭉 읽어볼게요. 시작.
1: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0: 아멘. 우리가 섬기며 살아간 그 삶을 하나님이 절대 잊지 않으시겠다라고 말하더라고요. 그의 연약함, 그의 부족함 앞에 너희가 섬김의 사랑을 나타낸 것에 대해서 내가 절대 잊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며, 또한 이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에게는 내가 절대 너의 상을 잃지 않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듯, 주님은 그걸 갚아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사랑의 기회가 주어질 때, 누군가의 섬김의 기회가 주어질 때, 저는 여러분이 인색하게 돌아서서 계산하는 사람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지금 내게 그를 섬길 수 있는, 내가 베풀 수 있는 작은 것이 있다면, 그의 원함을 100% 채워줄 수 없을지 몰라도, 나의 십시일반의 그한 수저라도 그에게 베풀며 나눌 수 있는 좀더 따뜻한 인생, 좀더 예수 향기 나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분명한 건, 이 모습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듯 세상이 말할 거예요. 야,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저 사람의 삶에서 예수의 냄새가 나잖아.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예수님 닮은 사람이야. 우리 마지막 성경 구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5장과 사도행전 11장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1: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아멘.
0: 아멘. 착하다라고 하는 건요, 그들의 원함에 반응하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사람이 그의 필요에 반응할 때, 그의 요구에 반응할 때 착하다 이렇게 말해줘요. 착한 사람으로 살아갈 때 성경은 너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고, 또그 모습 앞에 많은 사람들이 주께 더하여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 우리 주양의 성도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보다 더 착한 사람, 주님처럼 피스메이커로 보다 더 착한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결론이에요. 나는 죽었습니다. 내 감정 죽었습니다. 내 욕심 죽었습니다.

0: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내가 그렇게 이타적으로 착함으로 내 삶을 가꾸며 살겠습니다. 이게 주님 닮은 삶이라 말씀하시니 제가 더 주님 닮아 살아가겠습니다. 이 귀한 모습이 여러분에게 있길 원합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주양감리교회 박형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전화 042-627-9182, 042-627-9182번 주양감리교회로 전화주시거나 대전전화 042-828-9330 대전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2: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 문화 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 기업 덕천건설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문화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기업 덕청건설과 함께했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잠언 16장 23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공교한 솜씨, 아름다운 생활 문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여 온세미로 공방, 행복한 선물 만들기에서 함께합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목포 재건교회 정락준 목사님입니다.
1: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 은혜 베푸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떤 어려운 순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

썸머 스페셜 좋은 아침입니다. 금요일입니다. 벌써 금요일 아침 인사드려요. 안녕하세요, 강수미입니다. 줄다리기 다 해보셨죠? 줄다리기 할 때 인원이 늘어날수록 개인 개인이 내는 힘은 어떻게 변할까요? 프랑스의 학자 링켈만은 재미있는 실험을 했다고 해요. 먼저 혼자서 줄을 당길 때 내는 힘을 100으로 기준을 잡았어요. 계산대로라면 2명이 당길 때는 200, 8명이 당길 땐 800의 힘이 나와야 되죠?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사람이 늘어날수록 개인이 내는 힘은 뚝뚝 떨어졌습니다. 2명이 낼 때는 혼자 낼 수 있는 힘의 93%밖에 쓰지 않았고요. 3명일 때는 85%, 8명이 모아지자 고작 49%라는 절반도 안 되는 힘만 썼다고 해요. 집단 속에 슬그머니 숨어서 나 하나쯤 안 당겨도 티 안 나겠지 하는 마음이 작동을 한 건데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링겔만 효과라고 부른다고 해요. 수많은 무리 속에 섞여 있을 때 정작 내가 져야 할 책임과 정성은 슬그머니 내려놓는 우리의 얄팍한 심리를 꼭 집어낸 실험입니다. 아, 우리 교회나 공동체 안에서도 이 링겔만 효과가 좀 나타나지 않아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일수록 나 말고도 봉사할 사람 많은데 뭐 나 하나 예배 빠진다고 티가 나겠어? 하면 슬그머니 뒤로 물러서기 쉽습니다. 반대로 사람이 적은 공동체에서는 야, 나까지 빠지면 큰일 났는데 라는 부담감에 억지로라도 자리를 지키기도 하죠. 우리 주님은 무리의 숫자가 많든 적든 상관없이 바로 지금 나 한 사람이 온 힘을 다해 드리는 예배와 헌신을 기다리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가 당기지 않으면 결국 그 줄은 끌려갈 수밖에 없고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자리는 결국 비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 뒤에 숨지 말고 내가 마지노선이다 라는 영적 책임감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힘차게 좀 힘을 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좋은 아침입니다. 서머 스페셜 금요일 순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수미입니다.

김명선의 음성으로 내 마음에 주여 소망되소서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좋은 아침 금요일 서머 스페셜로 활짝 열었어요. 8시까지 여러분과 생방송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다윈 영화 후기들 많이들 올려주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어제 다윈 영화가 당첨되신 분들이 4대1의 경쟁률을 뚫고 한 800분 넘게 신청하셨으니까 그 가운데 한 200분 정도 저희가 추첨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제 굉장한 경쟁률 뚫고 오셨는데 어제도 역시 노쇼가 좀 많았어요. 한 40여 분이 노쇼를 하셔서 야, 저희가 좀 많이 속상했습니다. 어제 그 영화 직전까지 혹시 갈 수 없을까요? 라고 전화가 무척 많이 왔는데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아유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했는데 그분들을 저희가 초대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 날이었는데 저희가 뭐 콘서트라든지 그 대형 집회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렇게 오신다고 하셨다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못 오시는 분들이 계셔서 항상 뭐 10% 정도는 좀 더 생각을 해서 저희가 초청을 하거든요. 근데 영화관이나 이런 거는 좌석이 분명하다 보니까 혹시나 멀리서 오셨는데 좌석이 없어서 못 들어가시는 그런 불상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여유롭게 초청을 못 하겠더라고요. 아, 그랬더니 이렇게 자리가 비어서 아무튼 영화 이런 건 하지 말아야겠어요. 예, 여러분 혹시 당첨되는데 노쇼 하셨던 분들 다시 한번 다음부터는 정말 나는 그냥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못 갔지만 꼭 가고 싶었던 분들이 못 오는 그런 경우가 생기니까 어제 제가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게 사실 뭐 영화 이런 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 가운데서도 나는 그냥 대충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그런 많은 자리들 그리고 그런 가지고 있는 것들이 어떤 누군가는 정말 간절히 원하는 자리일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참 나에게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소중하게 감사하게 생각하는 마음들을 참 가져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어제 사실 전화로 부탁하시는 간절한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아 정말 마음 아프게 죄송해요 죄송해요 하면서 끊었던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그러면서 정말 나에게 주어진 것들이 그냥 그저 그냥 누구나 하는 게 아니구나. 예.

참 은혜고 감사하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많은 자리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지체들, 교회 공동체, 뭐 직장 생활, 또 가정의 자녀들, 남편, 아내, 모든 것들이 정말 소중한 것들이라는 것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감사하는 그런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아, 어제 또 영화 티켓 믿지 않는 분들과 함께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네요. 고맙습니다. 네. 아, 저 정말 가고 싶었는데 못 갔거든요. 내일 찾아공부 제가 꼭 기억하고 있을게요. 네. 감사합니다. 자, 만나 필요하신 분들 샵9330 단문 50원 장문 유료 문자 메시지로 만나 신경해 주시면 오늘도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카드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듣고 싶은 찬양도 신청해 주십시오. 오늘은 아시죠 여러분? 예, 성경의 무림고수를 만나는 시간인데 개인적으로 오늘 여러분께 참 많은 정보가 있는 것 같아요. 무료로 누릴 수 있는 성경을 좀 더 배우고 많이 읽고 싶은 분들에게 좀 지혜를 나눠주시더라고요. 방송 후에도 활용하실 수 있도록 많이 귀를 기울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찬송 한 곡 보내드리고 바로 성경의 무림고수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0: 성경의 무림고수를 찾아서. 네, 한 주 한 주 성경을 사랑하시는 분들, 성경을 사랑하고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신 분들의 간증을 소개해드리는 성경의 무림고수를 찾아서 시간이 되겠습니다. 아, 오늘은 성경을 너무 사랑해서 성경을 암송하는데 그것도 100구절, 200구절이 아니라 1000구절 단위로 1000구절, 1500구절, 2000구절, 2500구절. 그래서 목표가 어딥니까? 했더니 만구절은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깜짝 놀랐던 바로 그 팀이 되겠습니다. 아, 당진 예빛교회 황만철 전도사님과 또 우리 전도사님의 지도를 받아서 많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있는 고등학교 1학년 임현서 학생, 초등학교 5학년 안예지 학생 이렇게 모시고 간증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네, 한 분씩 본인 소개를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당진 예빛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황만철 전도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저는 당진 예빛교회 다니고 있는 황만철 전도사님의 제자 임현서라고 합니다.
0: 네.
3: 저는 당진 예빛교회에 다니고 있는 안예지입니다.
0: 그래요. 우리 안예지 자매 반갑습니다. 아, 오늘은 우리 전도사님이 청소년 사역을 오래 하셨잖아요. 하루아침에 이렇게 된 게 아니라. 근데 성경 암송에 어떻게 보면 전 인생을 탁 이렇게 걸게 된 계기가 있으실 것 같은데 그 얘기부터 한번 좀 들어볼까요?
1: 저는 신학을 하고 프로그램 전문 사역자가 되고 싶었어요.
0: 예를 들면요?
1: 예를 들어 뭐 캠프를 한다든지 뭐 네. 코칭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다음 세대들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고 싶어서 사실 목회 생각은 없었거든요.
0: 네.
1: 그래서 한 25년 정도 20년 25년을 그렇게 했는데
0: 20년 25년을 청소년 프로그램
1: 2박 3일 뭐 캠프 3박 4일 방학 때 시즌별로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네. 매일 하는 건 안 해보고 시즌별로 하는 걸 하는 거예요.
0: 네.
1: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2박 3일 만에 바뀌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0: 근데 가끔은 또 수련해서 이제 은혜 체험하고 인생이 바뀌었다 그런 친구들도 있긴 있는데.
1: 뭐 저도 교회에서 자랐지만 그 뭐 저도 그런 경험이 있긴 하죠. 그래도 네. 사회에 내놓을 만큼의 그런 열매가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교회 개척을 하게 됐어요.
0: 20년, 25년.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그 정도 청소년 이제 말씀 캠프 또 뭐 믿음 캠프 수련회를 진행해 본 경험을 가지신 분들도 흔치 않을 텐데 그렇게 하고 나서 내린 결론은 아, 이게 어떻게 보면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그때뿐이고 꾸준히 사람을 본질적으로 변화시키는 건 좀 한계가 있지 않나 그런 걸 느끼신 거라는 거죠.
1: 그렇죠. 예. 그럼 뭐가 문제일까 하다가 이제 성경을 가르치겠다 생각을 했어요.
0: 네.
1: 그때부터 성경 붙잡고 한 6년 이상 지금 하고 있는데.
0: 네.
1: 요즘은 좀 그런 답을 찾은 것 같은.
0: 아.
1: 그러니까 이거는 좀 결과가 나올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0: 지금 청소년 사역 30년의 결론이 네, 나오고
1: 그렇죠.
0: 있어요.
1: 예. 네, 그러니까
0: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1: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이 뭐 아이들을 위한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 있잖아요. 뭐 재밌게 하고 감동적이고 뭐 즐겁게 하고 이런 것들도 있긴 한데 그런 거 말고 그냥 유대인들처럼 그냥 성경만 읽고 성경만 암송하고 성경만 가르치는 거예요.
0: 네.
1: 이거 하고 그거를 또 짧게 하는 게 아니고 매일 하고.
0: 그 시행착오를 많이 하셨네요.
1: 그렇죠.
0: 현서는 성경 암송을 언제부터 했어요?
2: 저는 중학교 2학년.
0: 중학교 2학년?
2: 네.
0: 그럼 어쩌다 당진 예비교회를 나가게 돼서 이 고생을 하고 있나요? 원망을 안 해봤어요? 다른 애들, 다른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이 정도는 안 한단 말이에요.
2: 그렇지만.
0: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암송하고 있어, 내가. 그래요. 우리 현서는 그럼 몇 구절 정도 암송하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2: 한글은 2156절 하고요.
0: 네.
2: 영어는 407절 암송해요.
0: 영어로도 암송을 시키나요, 전도사님?
1: 네, 영어로.
0: 왜요?
1: 저희 목표가 삼중원어로 암송하는 거예요.
0: 야.
1: 영어, 한글, 중국어.
0: 중국어까지. 중국어는 아직 안 들어간 거고요.
1: 아, 지금 단어만 하고 있어요.
0: 아, 놀랍습니다. 우리 예지는 어느 정도 암송하고 있나요?
3: 1090절
0: 정도. 1090절? 1090절도 엄청난 거예요, 지금. 지금 언니가 더 하니까 좀 소심해져서 1090절. 이거 엄청난 겁니다.

0: 맞습니다. 근데 저는 또 이런 걱정이 드는 거예요. 저도 이제 아들 셋을 키웠지만 애들이 이 정도까지 왔을 때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예지 좀 안 힘들었어요?
1: 힘들었어요.
0: 힘들었대요. 현서는 어땠어요?
2: 힘들었어요.
0: 힘들었어요?
2: 네.
0: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니 그냥 다른 평범한 교회 갔으면 백구절 암송하면 앞에 나가서 지금 수예배 때 막 이렇게 하고 박수 받고 막 상금 받고 그랬을 텐데 그 당진 예배교회는 한 509절 외우면은 조금 더 해야겠는데 뭐 이런 분위기 아니에요. 그 암송하면서 뭐가 제일 힘들었나요?
2: 제가 암송은 그 하나님이 이렇게 통해서 저 입으로 막 뱉어서 해주시는 건데 제가 막 제가 하려고 해가지고 그 부분이 어려웠어요.
0: 아 이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암송이 되는 거구나.
2: 네.
0: 그 내가 하려고 하는 거랑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는 암송이랑 어떤 차이가 있어요?
2: 제가 하려고 그러면 이게 많이 못 가고 슬럼프가 딱 와버리고요. 근데 제가 아직도 제가 하려는 그 의가 남아있어가지고 아직 하나님이 완전히 해주시는 건 잘 못 느꼈지만 그래도 알고는 있거든요.
0: 그래도 경험상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는 암송하고 내가 열심히 해야지 내 생각으로 하는 암송하고 차이가 있다는 걸 느끼는구나.
2: 네네.
0: 그러면은 지금 암송을 하면 네. 이전에 안 했을 때하고 비교해서 네. 이런 부분이 내 개인적으로 제일 좋다. 이런 부분이 내가 은혜가 된다 하는 건 어떤 거 있을까요? 암송의 장점.
2: 당연히 그 집중력이랑 지구력은 당연히 좋아지고요. 그 옛날 제 암송하기 전 성품과 지금 비교를 해보면 성품에 대한 것도 제가 부모한테 대한 저의 태도나 다른 사람한테 대한 태도나 뭐 헌신적인 것이나 그런 것도 많이 바뀌었고 그 성경이 제가 옛날에 스토리로만 알았다면 이제는 그 말씀이 정말 믿어지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믿어져서 믿어져요.
0: 믿어져요?
2: 네.
0: 믿어지는 거 이상 어디 있겠어. 그 본인 성품이 너무, 네. 얘기하세요.
2: 너무 믿어져요.
0: 너무 믿어져요?
2: 네.
0: 그게, 뭐가 믿어져요?
2: 아니 그게 그냥 옛날에 이야기 이렇게 받아들여서
0: 옛날 얘기 처음 옛날에 생각했는데
2: 그냥 이건 진짜 하나님이 하셨다. 이런 느낌.
0: 성경을 보면 모든 말씀들이 다 이건 확실하다 믿어져요?
2: 네.
0: 표정을 보니까 너무 믿어지는 걸 알겠어요. 자, 방송가정 여러분, 고등학교 1학년 임현서 어린이가, 어린이 아니죠. 미안합니다.
2: 네.
0: 임현서 자매가 성경이 너무 믿어진답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안 믿어져서 지금 고민인데. 네, 성경의 무림고수를 찾아서, 무림고수 출연자들이 이제 많이 출연하다 보니까 각 종류별로 이렇게 나름 분류가 됩니다. 빠르게 들으면서 읽으시는 분, 선포하면서 하가다를 하시는 분, 혹은 성경을 암송하는 분, 소리내서 읽는 분, 여러 분이 있는데, 오늘은 암송 분야에 뭐 단언컨대 당진 예비교회가 최고봉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 황만철 전도사님과 고등학교 1학년 임현서 학생 그리고 초등학교 5학년 안예지 학생 모시고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전도사님 찬송 전에 우리가 그 얘기 했거든요. 우리는 뭐 성경을 암송하다 말다 하다 말다 해서 잘 모르는데 한번 끝까지 가보겠다고 이렇게 달려오셨을 때 겪어오셨던 시행착오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을 위해서 솔직하게 이런 부분은 하면 안 되고 이렇게 가는 게 좋다 하는 거를 구체적인 조언을 좀 주시면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3: 가장 실수하는 게 뭐냐면 그 암송에 집중하는 거예요.
0: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3: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 할 때 암송을 시키려고 묻어내를 쓰는데
0: 네.
3: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암송은 제가 볼 때는 어떤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암송 말고 차라리 그냥 내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해야지 이걸 외우겠다 생각하면 일단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맨 처음 시작할 때 7교를 시작하는 이유는 성경 암송을 안 시키고 성경 암송을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가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100절만 넘으면은 200절 고지가 보이거든요.
0: 네.
3: 근데 제일 어려울 때가 언제냐면 20절 넘는 거예요.
0: 아, 1000절, 2000절 가는 그 앞서서.
3: 그거는 나중에 가게 되는 건데.
0: 29절을 넘어가는 게 어려운 거예요.
3: 100절 안 하고 관두려고 많을 거예요, 아마.
0: 네.
3: 그 이유가 뭐냐면은 처음부터 그냥 외우려고 하는 게 그래요. 처음 할 때는 7그릇씩 해요.
0: 아.

0: 책으로 시키고 오디오북으로 암송을 듣게 해요.
1: 아하.
0: 그러니까 읽고 외우는 건 아니고 7교를 하면서 듣는 거니까 부담 안 되죠.
1: 자, 정리하면 암송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고 싶다. 적어도 암송을 시키는 부모님이나 선생님도 이 마음을 근간에 깔고 하는 게 중요하네요. 암송 맥구절이 목표가 아니라
0: 그건 힘들어 못해요.
1: 하나님을 더 알아야 된다 이거고, 두 번째는 다른 일을 하면서 암송 성경 말씀 환경에서 노출을 시키는 게 중요한데 그 방법의 하나로 이 7교라는 걸 지금 들고 오셨단 말이에요.
0: 네, 그렇죠.
1: 이게 뭡니까 7교가?
0: 보통 7개의 조각으로 그림 맞추는 건데
1: 네.
0: 이것도 일종의 암기력 훈련이에요.
1: 이건 사실은 그 전도사님이 청소년 캠프 할 때 많이 쓰셨던 뭐 교재 아닙니까?
0: 많이 썼죠. 그때는 이제 아이들 그 이 도형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요.
1: 네.
0: 집중력을 강화하려고.
1: 네네.
0: 근데 이거는 이제 50장을 시작해서 한 번에 10분 정도에 끝내야 되거든요.
1: 자, 그 지금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보이실 텐데 이 조각이 7개의 나무 조각이 있고 밑에 A4지에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7개의 조각으로 그 A4 박스 안에 맞춰갖고 채우는 거 아니에요.
0: 네.
1: 지금 첫 번째 박스가 직사각형이고 그러니까 유튜브 채널 들어와서 보시면 보실 텐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암송하고 직접 상관은 없지만 처음 암송 시작하는 사람들한테 특히 당진 예비교회에서는 집중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일단 쓰는 교보제가 되는 거네요.
0: 그리고 성경을 듣는 거죠.
1: 요거를 맞추게 하고 성경을 듣게 하는 거예요. 눈은 요 7교 맞추는 거에 집중을 시키고
0: 네.
1: 귀로는 말씀이 들어가는 거네요.
0: 근데 이게 처음에 할 때는 1시간 넘게 걸려요.
1: 네.
0: 근데 이거를 10분 안쪽까지 끝내려면은 대략 매일 한다 하더라도 한 달은 걸릴 거예요.
1: 이게 총 몇 장이 있습니까?
0: 50장, 저희가? 50장.
1: 50장.
0: 예.
1: 네. 1시간 안에 끝나는 것도 놀라운데요. 이런 걸 하게 하면서 지금
0: 오디오로는 듣는 거죠.
1: 성경 말씀을.
0: 그러니까 이거 그러니까 이 소근육 활동이 장점이 뭐냐면은
1: 네.
0: 두뇌 활동이에요.
1: 어허.
0: 그러니까 두뇌는 지금 상당히 열려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1: 네, 네.
0: 이제
1: 네.
0: 들리는 게 평상시에 들리는 거하고 달라요.
1: 네, 네, 네, 네.
0: 그래서 이거를 외우려고 시키는 건 아닌데
1: 네.
0: 이거를 다 외워서 10분 안에 할 정도면
1: 네.
0: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1: 그러네.
0: 그래서 애들이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넣는다고
1: 네.
0: 그거를 한 달 내내 들은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한 절씩 외워보게 하면은
1: 네.
0: 쉽게 외워지는 거예요.
1: 여기까지 할게요. 네. 지금 금방 지금 9페이지 뭐 8페이지 이렇게 넘어갔네요. 순식간에.
0: 애들은 10분 안쪽에 끝나죠. 7분 때 8분 때.
1: 10분 안쪽에. 네. 근데 이거 하려고 집중하면서 말씀은 계속 들리는 거고 이걸 계속 맞추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암기가 쉬워지는 건가요?
0: 쉬워지죠.
1: 아.
0: 그러니까 이거 7교하면서 듣는다고 외워지는 건 아니고
1: 네.
0: 내가 외우려고 할 때 그 외우 암송이 쉬워진다고요. 그 부분만큼.
1: 아, 그럼 처음 암송하기 위해서 제안하는 구절은 몇 구절입니까?
0: 82절입니다.
1: 82절. 이 7교는 전도사님이 개발한 건 아니잖아요.
0: 7교라는 노래는 원래 있고요.
1: 네.
0: 이런 스타일로 하는 거는 아마 없을 거예요. 원래는 7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림을 보고 내가 그림대로 만들어가는 거지.
1: 네.
0: 이렇게 틀을 만들어서 오고 다 채워놓는 건 별로 없어요.
1: 네. 근데 뭐 지난번에도 그랬습니다만 방송 과정 여러분들 궁금해 하시니까 이것도 원하시면 PDF 다운받도록 좀 제공을 해 주실 수 있죠? 네.
0: 아니, 블로그에 다 올라가 있어요.
1: 네. 블로그에 다 올라가 있답니다. 그냥 다운받아서 쓰시면 돼요.
0: 됩니다.
1: 구체적으로 나 오늘부터 우리 가정 암송을 시작하겠다. 결단한 지금 부모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지금 어디부터 뭘 시작하면 됩니까?
0: 일단 시간을 내셔야죠.
1: 시간을 일단 냈어요.
0: 내서 안 해오지더라도 그 시간은 그걸 하는 거예요.
1: 어디부터 암송하는 게 좋나요?
0: 암송 리스트는 저희가 제공해 드릴 수 있어요. 82절 암송 리스트가 있고
1: 82구절
0: 구약이 한 1600절 정도 된 게 있고 그다음에 사복음서도 다 만들어 놓은 리스트가 있어요. 물론
1: 네.
0: 66권을 다 외울 게 아니라면
1: 네.
0: 저희는 구약은 한 1500절 정도 외우면 딱 좋겠다.
1: 네.
0: 중요한 역사서 줄기마다 장별로.
1: 네.
0: 그리고 66권은 다 외운 게 아니고 82절은 이제 66권을 축소한 거예요.
1: 이제 구속사 관점에서 그렇죠. 꼭 암송해야 될 필수 구절 82구절을 네. 선정하셨네요.
0: 네. 그리고 맨 마지막에 82절 중에서 40절은 믿음장 한 장
1: 네.
0: 있어요.
1: 네.
0: 요것만 외우면 그래도 성경을 그 정도만 외우고 있으면 신앙의 기본은 되고.
1: 그렇구나.
0: 그 다음에 구약의 기본이 한 1600절.
1: 네.
0: 그 다음에 신약은 저희는 사복음서 전장 암송인데.
1: 네.
0: 이거는 사건별로 되어 있어요.
1: 네.
0: 내가 만약에 이제 예수님의 요단강 세례를 암송하고 싶다. 그러면 그것만 외우면 돼요.
1: 네.
0: 그리고 뭐 예수님이 고향에서 배척당하신 걸 외우고 싶다. 그것만 외우면 되는 거죠.
1: 자, 요 내용이 지금 정리를 고민 끝에 지금 해놓으신 내용을 블로그에 다 공개를 하셨잖아요.
0: 네.
1: 저희가 블로그 주소 보내드릴 테니까 들어가셔서 필요한 자료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0: 그럼 일단 82구절을 우리 가정에서 암송하겠다고 결단을 했어요. 그럼 이제 오늘부터 생각나는 그림은 이거예요. 밥 먹고 일로 와봐라. 82구절이다. 오늘은 2절만 암송한다. 내일 2절, 모레 2절, 일주일 하면 몇 절이다. 간다. 이렇게 갈 거란 말이에요.
1: 그러시면 실패를 한 게 높죠.
0: 그렇죠. 그렇죠. 제가 여쭤본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은?
1: 7교를 하는 거죠. 엄마랑 같이 앉아가지고.
0: 아, 7교를 먼저 집에서도 해라.
1: 그렇죠. 먼저, 아이랑 엄마랑 아빠랑 7교를 하는 거예요. 오디오는 틀어놓고.
0: 네. 그 82구절 말씀을 틀어놓고. 네. 그 오디오도 제공하시는 거죠?
1: 제공하죠, 다.
0: 블로그에 다 있어요. 네. 미리 말씀드리지만, 당진 예비교회하고 저희 극동방송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다른 게 없습니다. 그럼 필요하시니까 제공해드리는 거고, 이 7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도 찾아보니까, 뭐, 얼마든지 구매가 가능한 게 나와 있으니까 필요하신 대로 사시면 되고, 이제 지금 예비교회에서 검증을 했던 방법을 안내해드리는 거예요. 7교 하면서 계속 틀어놓는다.
1: 그러니까 맨 처음에 암송하자고 하면 내도 안 해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7교를 이제 같이 하는 거죠. 모여서 뭐 시합을 하든 뭐 뭘 하든 7교를 해요. 그래서 이제 시간을 체크해요. 그럼 맨 처음에 하면 뭐 1시간 걸리는데 몇 번 더 하면 뭐 50분 더 하면 40분 30분
0: 야,
1: 20분
0: 이렇게 동기부여를 하는 거구나.
1: 예, 줄죠.
0: 예.
1: 근데 애들은 7교는 할 만해요. 애들은 그런 거 싫어하지 않거든요.
0: 블록 맞추기 갖고 재밌으니까.
1: 예, 그렇죠. 그런데 계속 들어야 돼요. 그런데 언제 이제 아냐면은 애들이 7교 하다가 흥얼거릴 때가 있어요.
0: 말씀을
1: 장세기 1장 뭐 저쪽 해요. 대표적인 애가 이런 꼬맹이들이거든요.
0: 네.
1: 듣고 하는 애들. 그러면은 이제 그때 시켜도 안 돼요. 일단 7교를
0: 아, 그때 암송을 하고 싶을 때도 시키면 안 돼요? 아직 너는 암송할 때가 아니다.
1: 아, 우리는 7교를 목표가 10분 안쪽으로까지 끝내는 거다.
0: 아, 참
1: 그래서
0: 대단하다.
1: 네. 그때까지 가면요. 네. 이제 갈 때까지 간 거예요. 암송은 저.
0: 네.
1: 그러면 이제 그러면 오늘은 창조가 3절이거든요.
0: 네.
1: 요 3절 중에 딱 한 절만 내보자. 아. 그 한 절이 뭐냐면 네.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0: 네.
1: 이거는 뭐 이미 알고 있을 수도 있고
0: 네.
1: 금방 외우니까 한 절에 오고 7교하고 그다음도 한 절에 오고 7교하고 그때부터는 복습도 안 해요. 그냥 한 절씩만 하루에 한 절씩만 외우고
0: 네.
1: 하고 뭐 그렇게 하시면 3개월만 지나면 제가 볼 때는 80을 다 외울 거예요.
0: 아.
1: 언제 놀래냐?
0: 네.
1: 자기가 1부터 80일까지를 안 들고 다 끝날 때.
0: 본인 스스로 놀래요?
1: 그렇죠.
0: 야.
1: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표현하는 말로 암송은 하는 게 아니고 암송은 되어지는 거다 그러는 거예요.
0: 그리고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아이들 암송시키다가 실패하게 되는 대표적인 이유는 어디 있다고 또 보십니까?
1: 제가 볼 때는 암송을 너무 쉽게 하려고 해서 그래요.
0: 쉽게 한다는 건 뭐예요?
1: 예를 들어 만약에 저희는 암송할 때 바른 자세로 해야 되고 큰 목소리를 해야 되고 또박또박 해야 되고 이열있게 해야 돼요. 근데 애들은 그걸 싫어해요.
0: 네.
1: 쉽게 하고 싶은 거죠. 자기 스타일도 이렇게.
0: 후루룩 빨리 하고 싶죠.
1: 하고 싶죠.
0: 네.
1: 그게 암송을 못하게는 저기에요. 제가 볼 때는.
0: 아.
1: 암송을 많이 하지 말고 한 절을 하더라도 정확하게만 할 수 있으면
0: 네.
1: 언젠가 하게 돼요. 그러니까 암송은 그냥 언젠가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건 뭐 하고 싶다고 하고 싶다가 아니라 그냥 언젠가 돼요. 이거를 내가 암송을 빨리 어떻게 쉽게 하겠다는 생각을 하는 순간 그 제가 볼 때 함정이에요. 저희는 저희가 하는 방식이 좀 까다로워요.
0: 천천히 또박또박 네. 정확하게.
1: 사람들은 꼭 그렇게 해야 되냐 물어요.
0: 네.
1: 안 해도 돼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면 암송이 더 안 될 수도 있고 오히려 내가 예를 들어 보세요. 바른 자세, 큰 목소리, 띄어 읽기를 한다는 건 자세 교정을 한다는 거거든요.
0: 네.
1: 자, 보세요. 자세가 점점 좋아지는 애하고 그 자세가 계속 유지한 애하고 음흠. 누가 암송하기 좋겠어요.
0: 좋은 애가 잘하겠죠.
1: 그러니까요. 네. 암송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음흠. 아이들이 암송하는 시간을 지키는 거 그다음에 암송할 때 자세 잡는 거 목소리 그다음에 띄어읽기 발음 이런 거를 교정하면서 그냥 천천히 가면 언젠가는 얘네들 암송 저기 예지 같은 애는 암송 잘 안 하는 애예요.
0: 잘 안 해갖고 청구절 넘게 하는
1: 거예요. 네, 쟤는 우리 교회에서 암송을 제일 안 해요. 나는 궁금한 게 있어요. 어떻게 저렇게 했는데 암송을 할까?
0: 아하. 근데 지금은 엄청 지금 잘하잖아요.
1: 야, 얘요. 안 할 때가 훨씬 많아요.
0: 아니, 모든 아이가 그렇죠.
1: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네. 문제는 뭐냐면 저 아이는 항상 그 자리에 있어요.
0: 네. 하든 안 하든.
1: 하든 안 하든. 그리고 다른 애가 하는 걸 들어요, 또. 그러니까 쟤는 듣고 암송을 하는지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암송을 하는 거예요.
0: 결국은 되는구나.
1: 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그거예요. 저렇게 암송을 안 하는 애가 어떻게 저렇게 암송을 하는지가 저는 영어 있잖아요. 저요. 네. 영어 알파벳도 잘 몰라요.

0: 근데 영어를요, 듣고 외워요, 그냥.
1: 그 정도면 머리가 제일 좋은 거 아닌가요, 예지가?
0: 아유, 저는 그렇게
1: 생각합니다. 천재인데요?
0: 천재는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애들 중에는. 천재는 아닌데.
1: 제가 볼 땐 천재입니다. 그래서. 듣고 외우는 거 아니야.
0: 그래서 그 암송을 말할 때 저도 그런 얘기를 해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계속하면 된다는 거는 확실하다.
1: 그럼 꾸준히 하면 된다는 거는 요거를 시키는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역할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시죠.
0: 중요하죠. 엄청 중요하죠. 그러니까 저희는 암송하는 애보다 암송 시험 봐주는 사람이 중요하고 그래서 암송 시험 봐주는 사람이 적으면 애들을 많이 모집을 안 해요. 최소한 3대 1 정도는 돼야 돼요.
1: 네. 그러니까 매일매일 체크를 해주는 거예요.
0: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암송하는 것보다 매일매일 시험 봐주는 게 암송에는 제일 좋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희 교회가 제일 잘하는 건 뭐냐면 복습 시험 시스템이에요.
1: 그 뭐 온 교인들이 붙어서 애들 그렇죠. 암송을 봐주더라고요.
0: 예. 그래서 방과후 하는데도 간부 아시겠지만 부모가 퇴근하고 와가지고 자기 네. 애들 시험 봐주는 거죠.
1: 어허.
0: 한 시간씩, 두 시간씩. 그런데 새로 외우는 거는 애들 혼자 할 수 있어요.
1: 네.
0: 근데 내가 외운 거를 이렇게 복습하는 건 혼자는 못해요.
1: 네.
0: 얘도 혼자라고 그러거든 제가.
1: 네.
0: 너무 많으니까 혼자 일하는데 혼자 안 하려고 그래요.
1: 어허.
0: 누가 봐주는 거하고 혼자 안 하고 느낌 다르죠.
1: 야, 근데 봐주는 것도 힘들겠네요.
0: 봐주는 게 더 힘들어요 제가 볼 때는.
1: 다섯 시간 봐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0: 근데 시험 봐주는 사람들의 두 부류가 있어요.
1: 네.
0: 한 부류는 치료에 너무 힘들어. 근데요 저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애들 암송하는 걸 제가 들으면서 내가 성경에 읽는다고 생각해요, 그냥. 그러면 또 그것도 은혜가 돼요.
1: 그러네요.
0: 어쨌든 이건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암송을 시작하는 순간 이제 전쟁이 터진 거예요.
1: 야, 성경 암송은 영적 전쟁이다.
0: 아유, 사탄이 가만 놔두지도 않죠. 다음 세대가 성경을 암송한다는데 걔들이 지금 우유의식을 느끼지 않겠어요?
1: 야, 이게 막연한 얘기가 아니라 정말 아주 피 튀기는 전쟁이군요.
0: 힘들어요. 힘들어서 많이 못하고 하다가 말아요.
1: 자, 이 도전을 드립니다. 성경 암송은 한번 해볼까? 이 정도 갖고는 안 되는 거군요.
0: 그렇죠.
1: 아주 그냥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가정은 성경으로 한번 살아본다. 이래도 될까 말까인데.
0: 저희는 이거밖에 안 해요.
1: 아, 목회라는 것이 당진 예배교회는 암송에 그냥.
0: 저희는 신방도 없고요. 네. 절기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예배하고 암송밖에 없어요.
1: 예배하고 암송밖에. 야, 그 정도 하니까 듣는 걸로만 이렇게 영어 암송까지 되는 예지같이 훌륭한 어린이가 나오는 거네요.
0: 먼저 한번 저에게 오셔가지고 예지가 어떻게 사는지 보시면 알아요.
1: 네. 훌륭한 삶을 살고 있는 걸로 넉넉히 짐작이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유튜브로 방송 보시는 분들은 시작부터 굉장히 궁금하셨을 텐데 그 책을 여러 권 갖고 오셨어요? 7교도 한 세트 갖고 오셨고 성경 파노라마 믿음 스토리 암송 리스트 82절. 이 그림이 있어요?
0: 7교 답이 있어요.
1: 여기는 7교가 있고 그다음에 보면은 이렇게 이게 노아의 방주 그림 같은데
0: 예. 히브리서 11장 노아 얘기 나온 거.
1: 네, 7절. 8절. 각 절별로 관련된 그림을 지금 그려 놓으셨어요. 그냥 외워도 되는데 왜 이렇게 그림을 만드셨죠?
0: 뭐 제가 이제 오랫동안 그 일반색을 해보니까
1: 네네.
0: 그 이미지 텔링하고 스토리텔링은 굉장히 좋은 방식이에요.
1: 네.
0: 그래서 성경도 스토리는 성경에 있으니까
1: 네네.
0: 그 스토리를 이미지로 다 만들어서
1: 음흠.
0: 이미지 텔링을 하면 좋겠다 했는데 역시 그림이 있으면 아이들은 금방 흡수합니다.
1: 아하.
0: 글씨보다는 그림이 훨씬 빨라요.
1: 그냥 외우는 것보다 이 그림을 보면서 외우면은
0: 왜 그러냐면 외우는 네. 거는 여기 있는 거를 내가 머릿속에 집어넣는 거가 아니고요.
1: 네.
0: 머릿속에 있는 걸 기억해내는 거예요.
1: 네.
0: 그러니까 외우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네네. 근데 왜 외우는 게 중요하냐. 어떤 방식으로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기억이 더 잘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어요.
1: 네.
0: 근데 만약에 이거를 글씨만 아니고 그림이랑 글씨를 같이 입력하잖아요.
1: 네.
0: 그러면 기억날 때 글씨가 먼저 기억날까요? 그림이 기억날까요?
1: 그림이 나겠죠.
0: 그렇죠. 그림이 나겠죠. 힌트가 되는 거예요.
1: 아하.
0: 그래서 그림 가지고 암송을 얼마나 많이 할까 할 수 있느냐의 문제보다는 가능하면 기억나기 쉽도록 입력을 하자는 거죠.
1: 이 그림이 몇 장을 갖고 계세요, 지금?
0: 아, 지금 한 1500장 정도.
1: 1500장. 네. 이 전문 작가에게 네, 그렇죠. 사례를 하고 의뢰를 해서 이렇게 만드셨는데 네. 이게 사실은 죄송하지만 개척교회잖아요.
0: 네.
1: 그 교인 가정도 많지 않고 어떻게 재정을 다 감당하셨어요?
0: 저희가 이제 교재 만들고 그림 그리는 거를 저희 교회만 쓰기에는 너무 많죠.
1: 네.
0: 돈 많이 들어가고 내가 이거를 모든 교회가 쓸 수 있도록 공유화하고
1: 네.
0: 헌금을 받아.

0: 모아서 하겠다라고 작정했는데 뭐 하나님이 지금까지 교회 재정이 어렵게 만든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저희 교회 두 가정은 안 되죠. 왜냐면 저희 교회 들어오는 헌금의 거의 한 70% 60% 이상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1: 네.
0: 그럼 저희가 쓰는 돈이 저희 교회만 가지고는 20, 30%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1: 네.
0: 그래서 저희가 그림 그리고 교재 만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외부 헌금으로 돼요.
1: 아, 하나님이 저희가, 예. 까마귀를 보내주시네요. 네,
0: 그래서 저희가 팔진 않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만들어 팔면 돈 되지 않겠냐는데.
1: 네.
0: 저는 그냥 하나님 주시는 대로 하겠다 생각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1: 이것도 말씀하신 우리 교회 블로그 들어가면은 그림도 얼마든지 네, 다운받아 쓰실 수 있고 네. 한국교회 공유를 하셨습니다. 네. 네.
0: 저희가 연락하시면 82절 암송할 수 있는 기본 세트는 그냥 보내드려요.
1: 82구절. 네. 그리고 계속 칠배하면서 네. 들을 수 있는 음원까지도 무료로 드린다고 하니까 저희가 유튜브 댓글창에 교회 연락처하고 내용들을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무슨 줌으로 또 강의를 준비하신다는 게 있다는데 이 얘기는 하고 마치시죠. 예, 어떤 내용 준비하고 계신가요?
0: 저희가 암송만 하는 건 아니고요.
1: 네.
0: 성경 스토리를 가지고 성경 역사 교육 파노라마를 해요.
1: 네.
0: 줌으로 매주 화요일 토요일 날 오전에 줌 수업이 있고
1: 네.
0: 그리고 매주 토요일은 이제 오프라인으로 저희가 이제 애들이랑 같이 영어 한글 암송하는 날이 토요일이에요.
1: 네.
0: 그러니까 금요일까지는 방과후로 하고 토요일은 네. 온종일 암송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한 8월부터는 제가 그동안 쌓인 노하우를 가지고 암송 지도자 과정을 하려고 그래요.
1: 네.
0: 일단 올해 10명만 신청순을 모집해가지고
1: 10명.
0: 1년 과정으로
1: 네.
0: 해서 그분이 암송을 가르칠 때 필요한 교재, 활동자료, PPT 자료까지 전부 다 드리면서
1: 네.
0: 암송 훈련을 같이 해서 암송 제가 언젠가는 이제 세상에 없으니까요.
1: 무슨 말씀이세요? 오래오래 건강하셔야죠.
0: 뭐 사람이 때가 되면 다 가는 건데 어쨌든 암송을 잘 가르치는 사람. 그러니까
1: 네.
0: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암송을 저는 못하거든요. 근데 암송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앞으로 암송을 잘 하도록 가르치는 사역자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1: 네.
0: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도자 과정을 이제 7월 말까지 모집을 하고 8월부터 이제 매주 해서 1년 과정으로 할 계획입니다.
1: 네. 전도사님 뭐 말씀 안 하셨습니다만 지금 몸이 좀 안 좋으셔서 계속 투석도
0: 그렇죠.
1: 하고 계신 상황이죠.
0: 저도 투석 이틀에 한 번씩 받고 있는데
1: 이틀에 한 번씩이요.
0: 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암송을 하고 난 다음에 제가 느낀 건데요.
1: 네.
0: 그 모든 일이 그냥 되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1: 건강도 좋아지시고.
0: 뭐 건강도 저 투석하는 사람이라고 잘 몰라요, 사람들이.
1: 네.
0: 더 좋아졌어요.
1: 제가 이틀에 한 번씩 투석을 하면서 지금 암송 교육에 삶을 던지셨고 이 모든 과정은 사실 뭐 수강료나 교재비가 있는 것도 아니라면서요.
0: 네. 저희는 뭐 처음부터 지금까지 자발적 헌금으로 운영합니다.
1: 네. 아, 방송과정 여러분 요 관련된 내용들 강의나 뭐 세부적인 내용들 역시 유튜브 댓글창에 남겨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고 많은 유익을 좀 얻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주일학교 우리 담당하시는 선생님들 또 우리 부장집사님들 교육자님들께서 아마 좋은 참고가 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당진 예빛교회 우리 황만철 전도사님 우리 고등학교 1학년 인현서 우리 초등학교 5학년 안예지 이렇게 나왔는데 마무리하기 전에 한마디 한 말씀씩만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2: 내 꿈이랑 비전을 말하고 싶은데 저의 꿈은 제가 암송을 하고 외우고 말씀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타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게 하고 전하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더 유익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기독교 교육 전문 사역자가 되는 것이 제 소망이고 꿈입니다.
1: 야, 특별히 암송 지도를 하는 훌륭한 선생님이 되시겠네요.
2: 네.
1: 아, 이렇게 하면은 암송이 힘들더라 하는 걸 몸몸으로 지금 겪어왔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편안하게 행복하게 암송할 수 있게 기대하겠습니다.
2: 네.
1: 네, 멀지 않아서 또 무림 곳에서 따로 만나요. 네.
0: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암송을 하고 싶은데 암송이 좋다는데 하고 싶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물어요. 사실 암송은 저도 얼떨결에 시작을 했지만 하고 나니까 진짜 힘들어요. 그리고 남을 암송시킨다는 건 더 힘들어요.
1: 네.
0: 그런데 이게 만약에 역전의 기회라면 저는 꼭 하고 싶다라는 게 저희 생각과 저희 교회 생각입니다.
3: 네. 그러니까

0: 어려운 것도 알고 힘든 것도 알고 다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번 해보겠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끝을 알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 아이들이 오천절 만절 암송하는 게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하나님이 이 애들 어떻게 쓸 건지가 기대가 되기 때문에 저는 많은 분들에게 암송을 많이 해라는 감히 말씀 못 드려요. 왜? 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요. 하지만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인생에 한번 승부를 걸 만한 게 여러 가지겠지만 자녀의 말씀 암송은 한번 인생을 걸어봐도 손해가 나지는 않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추천을 드립니다.
1: 네. 아, 뭐 무림고수 출연하신 분들 여러 종류가 있으시지만 가장 힘들고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암송인데 여러 가지 노하우는 말씀하셨지만 왕도는 없다. 이런 또 약간 철렁하는 말씀으로 오늘 또 마무리를 해주셨는데 영적인 싸움이니까 오늘 결단하고 많은 분들이 이 암송의 세계에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당진예비교회 황만철 전도사님, 우리 현서 예지학생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 네, 성경의 무림고수 우리 장대진 아나운서가 진행해 주셨고요. 황만철 전도사님 편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황만철 전도사님 뭐 요청하시면 교회에서 이것저것 또 많이 제공해 주신다고 하고 좋은 강좌 이야기도 하셨는데 자세한 연락처가 저희 보이는 라디오 밑에 첫 번째 댓글에 다 고정으로 올려놨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황만철 전도사님 편 다시 보기 원하시는 분들은 무림고수라고 샵9330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바로 보실 수 있도록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주간도 이렇게 금방 갔네요. 네. 어제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어제 억수같이 비가 쏟아졌는데 지금은 또 햇살이 쌍쌍합니다. 오늘도 그래도 전국적으로 비가 계속 많이 온다 그러고 저녁부터는 굉장히 더워진다고 하거든요.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55편 22절 약속 노트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다시 한번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시편 55편 22절 말씀 한 주간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함께 나눴습니다. 예, 너의 짐을 나에게 다 맡겨 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모 마음이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워할 때 자주 엄마한테 줘, 엄마가 할게, 엄마가 다 해줄게. 근데 우리도 능력이 없잖아요. 어릴 적에는 웬만하면 자녀들의 그 짐을 감당할 수 있는데 나이가 많이 들고 학교 다니면서 공부 시작하고 사회생활 시작하고 또 결혼하고 자기 가정 꾸리고 도와주고 싶지만 나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죠. 다 감당하시고 더 크게 역사하실 분이시죠. 그러기에 내 짐을 나한테 다 맡겨. 네가 짊어지려고 하지 말고 나한테 다 맡겨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얼마나 큰 위로이고 또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짐을 맡겨드리는 저와 우리 되기를 소망하면서 좋은 아침입니다. 이번 한 주간 준비한 순서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역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은혜의 강가로. 은혜의 강가로. 매주 금요일 이 시간은 삼성선결교회 박상호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십니다. 오늘은 시편 23편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행복한 인생이 됩시다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들으시며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절기를 허락하셨습니다. 유월절, 맥추절, 장막절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그들에게 이 절기를 지킬 것을 명하셨어요. 함께하고 우리가 지키는 이 맥추감사주일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특별히 구속사적인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맥추절은 한 해에 첫 수확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날이 바로 맥추절입니다.

추수를 하고 첫 번째 것을 거둔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초실절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온 지 50일째 되던 날 하나님은 모세에게 십계명의 율법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날이 바로 맥추절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런 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입니다.

하고 사람들에게 멍에를 지우고 우리를 단순히 무겁게 하는 그런 법조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 계명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지를 가르쳐주시는 은혜의 법칙입니다. 율법 십계명 이 계명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세움받는 그런 통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율법 십계명은 단순히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더 이상 애굽의 노예로 바로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강력한 증거가 바로 십계명의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맥추절에 애굽을 나온 지 50일째 되던 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날이 바로 맥추감사주일입니다. 또 맥추절은요 신약시대에 와서 오순절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의 기름 부심을 허락하십니다. 그 불같이 임한 성령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오순절을 기점으로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3천명, 5천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날 바로 오순절 맥추절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은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영적인 첫 곡식이 드려진 날이 바로 오순절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날입니다. 여러분 또한 맥추절은요 우리가 구원받음을 확인하는 절기입니다. 레위기 23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 곡물의 첫 이삭 그 단을 제사장께로 가져갈 것이요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맥추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지켰던 절기가 아닙니다. 물 한 줌 없는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광야에서 지키는 절기가 맥추절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거둔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날이 바로 맥추절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첫 번째 소산을 하고 그들이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그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린 것 그들이 이제는 애굽이나 광야에서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땅,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가나안 땅에 와 있음을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됨을 기억하고 깨닫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이제는 애굽이 아니라 소망 없는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분명하게 고백하는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들에게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습니다.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그들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 은혜, 그 축복을 기념하고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날이 바로 맥추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어떤 은혜를 누렸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 그리스도인의 당당함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준비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데 그 일하심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행복한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의 삶을 보면 온전하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이 채워지기를 원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을 살펴보면 우리는 항상 목마릅니다. 항상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있고 목말라서 목마름을 해결하면 그 목마름이 끊이지 않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 땅은 아무것도 없는 빈들이었습니다. 공허함밖에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공허함, 흑암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에 천지만물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그 보시기에 좋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곳에 우리 사람을 살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최고의 환경을 만드신 다음에 그곳에 우리 사람을 살게 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있고 싶고 내가 여기 있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곳에 우리를 두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우리 가운데 주신 시간들은 내가 살아가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이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이 바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곳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곳인 줄 믿습니다. 과연 우리에게 내일이라는 시간이 있을까요? 우리 모두는 당연히 우리 가운데 내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밤새 안녕이라는 말이 있지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2023년 타이타닉 잠수정의 사건이 있습니다. 억만장자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그 액을 들여서 잠수정을 타고 심해로 내려갑니다. 누가 그들이요 그렇게 흔적 없이 사라질 줄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우리는 또 내일을 향해 달려가지만 우리에게 주어질 시간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맥주감사주의를 지키면서 지나온 6개월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향해 나아가는 후반기의 시작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23편을 말씀해 보면 행복하다고 합니다. 다윗이지요. 다윗은 행복하다,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길 부족함이 없었을까요? 고단함, 힘겨움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수많은 시련이 있었고요. 수많은 비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어떻게 행복하다고 말하고 부족함이 없다고 말할까요? 그 부족함 가운데, 그 시련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목자가 되셔서 자신과 함께 하시고 다윗 자신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인생이라고. 함께 합시다.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인생.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때문에 행복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목자가 되셨기 때문에 자신의 삶의 부족함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다윗의 인생길을 돌이켜보면 결코 평안한 인생만이 아니었습니다. 고난이 끊이지 않았어요. 시련이 멈추지 않았어요. 아픔과 비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요, 자신과 함께 하시고 목자가 되신 하나님이 자신을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목자 되신 주님이 늘 함께 하셨고 도우시고 인도하셨기에 자신의 인생이 부족함이 없는 인생,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쉽게 바꾸면 다윗은요, 하나님 때문에 자신은 행복하다는 겁니다. 시편 23편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1절뿐만 아니라 6절 말씀에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이것이 결론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목자 되셨기에 부족함이 없었고 하나님이 목자 되셨기에 행복한 인생이었고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내 인생도 하나님을 따르는,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자신의 인생이 주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행복했고 앞으로도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인생이 될 것이다 분명히 고백하는 고백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뿐이니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런 우리의 인생길,
크고 작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시련들이 있었습니다.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2026년 맥주감사주의를 지키면서 이제 하반기 새로운 우리의 발걸음을 걸어갈 때에 다윗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기에 내 삶이 행복한 인생이 될 줄을 믿는 믿음의 발걸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다윗처럼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다윗처럼 행복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지나온 과거 우리의 발걸음을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자신의 인생길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는 겁니다. 정녕 반드시,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미래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문제가 없이 이기고 승리하는 삶의 발걸음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미래에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내일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자신의 미래, 자신의 발걸음이 승리하는 인생길이 될 것을 분명히 선포합니다. 그 비결이 뭘까요? 다윗은 과거의 경험 때문입니다. 과거 인생길을 살아갈 때 시련과 비바람이 있었습니다. 사망의 어두운 골짜기를 걸어갈 때도 있었습니다. 수많은 대적들이 공격하고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는 그런 고난의 여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피할 바위가 되셔서 하나님이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여러분 다윗은요 원수들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희적들 앞에서 다윗을 지켜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원수들 앞에서 보란듯이 다윗을 세우셨고 다윗을 지키셨고 다윗을 높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존 칼빈의 조석에 의하면 이 말씀은요 미완료시제, 과거가 아니에요. 현재로 멈추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임을 고백합니다. 가장 귀한 손님에게 향유를 부어 그를 환대합니다. 그것처럼 다윗을 높이셨음을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고백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놀라운 문법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는 단어예요. 지금 23편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언제요? 지금이 그렇다는 거예요. 함께 합시다. 지금 하나님이 지금 나의 목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언제요? 지금 현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언제요?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소생시키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언제요?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함께 합시다. 지금 그렇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과거뿐만 아니에요. 지금 현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과거를 그리워합니다. 내가 과거가 좋았는데, 또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후회합니다. 그러면서 미래는 기대하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지금 현재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오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 이 시간 우리를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 미래가 아니, 미래뿐만 아니라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행복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삼성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이 시간 나를 인도하시고 지금 이 시간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깨달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한 인생, 행복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합시다. 지금 그렇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지금 우리를 의의 길로 생

0: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 미래도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실 주님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요, 자신의 모든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과거에 있었고 현재에 있고 그리고 앞으로 자신이 살아갈 자신이 죽을 날까지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분명히 믿는 그 믿음이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 지금까지, 그리고 지금 이 시간, 그리고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다윗의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이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분명히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같이 고백합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그림자처럼 나를 붙들고 나를 이끌어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과거, 지금 이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갈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미래에도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있음을 믿기에 다윗은요, 자신이 영원히 거할 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집을 바라보며 살겠다는 믿음의 발걸음을 걷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장막 언젠가는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집 천국 처소는 우리에게 위대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내일이 있습니다. 과거, 현재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도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있음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인생이 됩시다.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2026년 우리의 인생길 후반기 우리의 삶, 우리가 살다 보면 험한 자갈밭이 보이고 힘들고 어려운 시련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목자가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상처를 덮어주시고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만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과거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의 삶에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금 쉴만한 물가로, 지금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의 미래에, 우리의 새로운 발걸음에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있음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삼성교회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인생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의 자리에 담대하게 세움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처럼 나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인생입니다. 이 고백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2026년 하반기 우리의 남은 인생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은혜의 강가로 지금까지 삼성선결교회 박상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

부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전화 042-632-7771, 042-632-7771번 삼성 성결교회로 문의하시거나 대전 전화 042-828-9330 대전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강가로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묵상 칼럼. 회복과 치유의 현장을 만들어가는 청주 주님의 교회 최현석 목사님입니다.
2: 실패처럼 보이는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내 생각과 계획이 틀어져서 마음이 상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은 일 때문에 상처를 입습니다. 하지만 안 된 것이 잘된 일이 될 때가 있습니다. 새로운 길, 새로운 기회, 새로운 만남을 얻게 됩니다. 겸손을 배우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게 됩니다. 끝낼 것을 끝내고 정리할 것이 정리가 됩니다. 그렇게 실패처럼 보이는 성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실패는 실패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1: 1분 묵상 칼럼. 회복과 치유의 현장을 만들어가는 청주 주님의 교회 최현석 목사님이었습니다.

0: 전파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전파 선교사.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파 선교사들이 만들고 있는 극동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1: So take my hand. 저희 아버님 때부터 할아버지 때부터 예수를 믿어왔기 때문에 저는 뭐 태어나면서부터 교회를 다녔다고 봐야 되겠죠.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다고 생각하게 된 것은 대학교를 졸업하고 직장 생활하면서 모교회 후배들을 도울 때 그걸 알게 됐죠. 그래서 신학교를 가게 되고 이렇게 사역자의 길을 걷게 된 겁니다. 저는 경기도 고양시에

0: 은람계교회 이기열 원로 목사입니다. 교회를 2024년까지 사역을 하다가 이제 은퇴하고 원로 목사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1: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이인성입니다. 오늘 이기열 목사님 두 번째 만납니다. 이기열 청년을 목사님 되게 하심, 하나님과의 만남에 있었습니다.
0: 그 어려운 순간에 주님이 찾아와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셔서 따라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뭐 그 이후에도 교회 개척한 이후에 할 얘기들이 정말 많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쭉 지나오면서 생각을 해보면 그때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셔서 이렇게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거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소명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기열 원로 목사님은 요즘 어떤 일을 하고 계실까요?
0: 정말 우리가 교회 안에는 사실은 갈등이 없어야 되는 게 맞는데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갈등이 없을 수가 없더라고요. 교회마다 많은 갈등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공통된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교회 법이라는 것이고 그래서 교회 법은 바르게 세워져야지 교회 갈등을 그만큼 줄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지내는 우리 몇몇 친구 목사님들하고 그중에 또 교회법을 많이 연구하신 목사님이 있어요. 그래 그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이쪽 지역을 우리가 한번 섬겨보자 해서 경기 북부 교회법 상담 연구소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1: 이기열 목사님 섬기시는 이 연구소를 통해 실제로 교회에 화평을 도모하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0: 세미나도 하고 우편물도 자료도 보내드리고 또 실제로 갈등을 겪고 있으면 상담도 해드리고 해서 그런 문제들을 좀 해소하는 일에 쓰임을 받고 또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데 개인적으로 그런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꽤 있는데 그런 분들은 돈을 받고 상담을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든 것이 다 무료입니다. 우리가 뜻 있는 분들이 후원해서 이 단체를 만들었기 때문에 무료로 우리가 상담을 해드리고 또 그분들을 도와드리고 하는 일들을 해서 실제로 최근에는 교회 문제가 해결된 경우들도 있고 그렇게 교단에서 판결이 난 경우들도 있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1: 이 목사님의 섬김은 극동방송으로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전파 선교사로 우리와 동역하고 계시죠.
0: 사실은 제가 속초 가서도 봤고 또 제주도 가서 제주 극동방송에도 봤고 이제 북한에서 온 편지도 보고 여러 가지를 볼 때에 전파 선교사가 비록 나는 작은 물질을 가지고 헌금을 하지만 이것이 모여져서 엄청난 일을 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알게 돼요. 거기서 편지 같은 걸 하나씩 읽어보면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전파 선교사를 반드시 하셔야 한다. 요즘에 카페 가서 커피 한 잔 마셔도 뭐 6천원, 7천원 하는데 커피 두 잔만 안 마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전파 선교사를 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내가 갈 수 없는 지역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그 일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 정말 그 일을 하면서 많은 보람을 느끼는 거죠. 내가 그 일에 동참하고 있고 내가 함께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굉장한 보람으로 내 마음속에 남아있죠.
1: 네, 이렇게 보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열매를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열 목사님은 진심 어린 전파 선교사이시고 또 교회에서 그렇게 극동방송과 함께할 수 있도록 힘을 쓰고 계십니다.
0: 지금 현재로 봐서는 제가 할 수 있는 일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제가 뭐 교회를 사역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일단 사역들이 여러 가지 뭐 하는 사역이 있는 게 아니니까 방송에 가서 방송하고 메시지 전하고 하는 것이 제가 속초에 가서 보니까 그게 북한까지 가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송을 계속해야 돼.

했다. 해서 제가 은퇴할 때에도 교회 장로님한테 내가 이 사역은 내가 앞으로도 계속할 거다 해서 은퇴했지만 지금까지도 교회가 지원을 해주고 이렇게 해서 계속하게 되는 거죠. 그게.

0: 원로 목사가 되면 사실은 목회 현장에서 손을 거두어 드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원로의 입장에서 보면은 부족한 게 많이 보이죠. 그렇지만 이제 후임으로 오신 목사님을 잘 도와드려야 되고 후원해 줘야 되고 지원해 줘야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세워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 거죠.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후임 목사님에게 당신이 목회에 성공해야지 내가 성공하는 거다. 그리고 소신껏 해라. 내가 울타리가 되어줄 거니까 소신껏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처럼 부인 목사님이 정말 본인이 가지고 있는 뜻을 마음껏 펼쳐갈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 주는 일이 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원로 목사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 당부의 말씀 올립니다.
0: 무엇보다도 우리 극동방송을 사랑해 주시고 많이 들어주시고 가능하시다면 전파 선교사로 가입하셔서 이 선교하는 일에 동력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나. 그래도 극동방송에서 북한 이탈 주민이나 이런 분들을 모아서 뭐 훈련하는 일도 하신다고 제가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극동방송이 통일되는 그날을 위해서 지금도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함께 참여해서 이 일을 함께 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극동방송을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오늘 이기열 목사님을 두 번째 만났습니다. 방송 들으시며 전파선교사로의 동역 마음 품으시는 분들은 안내해드리는 번호로 연락주시거나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성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생명이 살아납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2: 우리가 직접 찾아갈 수 없는 곳, 그 아프고 외로운 곳에도 극동방송의 전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고 찾아갑니다. 극동방송의 전파가 닿는 곳, 그곳에서 마음이 회복되고 소망이 살아나며 새 생명이 탄생합니다. 이 놀라운 일에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한 달에 만 원으로 복음을 전하는 대전극동방송의 전파선교사로 동행해 주실 분은 지역번호 042-828-9330번, 828-9330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전파라고 두 글자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극동방송의 전파가 닿는 곳, 그곳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아 청취자 수기 공모전이 열립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곁에는 극동방송과 함께했던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힘들었던 어느 날 들려온 찬양 한 곡, 포기하고 싶던 순간 들려온 말씀 한 구절, 라디오를 켜고 함께 드렸던 기도,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까지. 어쩌면 나에게는

평범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 간증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받은 은혜와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놀라운 이야기들을 마음껏 나눠주세요. 수상작은 70주년 기념 수기집 단행본으로 출간되는 특별한 기회와 함께 최신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다양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접수는 7월 24일까지이며 분량은 A4 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문자 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70년 동안 전파를 타고 흘러온 하나님의 은혜,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믿음의 씨앗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귀로만 듣던 극동방송을 직접 만나보십시오. 생생한 보금방송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026년 여름방학을 맞아 대전 극동방송 특별 견학 프로젝트가 8월 3일 월요일부터 7일 금요일까지 5일 동안 진행됩니다. 대전 극동방송 사옥을 둘러보며 방송의 역사와 전파선교 사역의 열매를 두 눈으로 확인하고 좋은 아침입니다. 사랑의 뜰안, 소망의 기도,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등 대전 극동방송 주요 생방송 프로그램의 제작 현장도 바로 옆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애청자, 교회와 교회 소그룹, 신우회, 기관, 그리고 다음 세대 학생들까지 극동방송을 사랑하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24시간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방송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해 보십시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으로 견학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신청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대전전화 042-828-9330 대전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여름 대전극동방송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생생한 사역 현장에서 가장 뜻깊은 휴가, 잊지 못할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2026 여름방학 특집 대전극동방송 특별 견학 프로젝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생명을 전하는 방송 대전극동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1: 방송가족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소식을 전해드리는 FEBC의 게시판입니다. 대전 성시화 운동본부가 7월 16일 목요일 오전 10시 한밭제일장로교회에서 대전 마마클럽 부흥기도회를 엽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따라하라는 주제로 한밭제일장로교회 이영환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 성시화 운동본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전도단이 7월 22일 수요일부터 24일 금요일까지 모건대학교에서 유스캠프를 진행합니다. 바톤이라는 주제로 좋은나무교회 우성환 목사님과 예수전도단 제주지부 백세현 간사를 초청해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수전도단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GOT 선교회가 7월 17일 금요일부터 18일 토요일까지 대전 순복음교회에서 2026 잽스 여름 영어 성경 캠프를 진행합니다. 다윗과 골리앗 영어 성경 공부, 원어민과 함께하는 영어 활동, 뜨거운 예배와 말씀 등 다양한 순서를 준비했습니다. 7월 12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GOT 선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기도회 대전지역협력교회연합회가 7월 12일 주일 오후 7시 대전시 중구 대둔산로에 위치한 좋은교회에서 원데이 다니엘 기도회를 개최합니다. 소통 미니스트리의 찬양 인도와 탈북민 정윤아 자매의 간증을 준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니엘 기도회 대전지역협력교회연합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한기독교나사렛선교회가 7월 26일 주일부터 29일 수요일까지 나사렛대학교에서 2026 나사렛 여름 연합 성회를 진행합니다.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사는 인생이라는 주제로 지구촌 교회 이동원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십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 기독교 나사렛 선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시 동구 동대전로에 위치한 대전동구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술로 인한 문제를 겪는 취약계층에게 방문 전화 무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0: 자세한 사항은 대전동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게시판 안내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극동방송 홈페이지 www.dfebc.net에 접속하셔서 게시판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 시간을 통해 행사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극동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행사 시작 2주 전까지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1: 1분 찬양, 교회의 부흥을 꿈꿉니다. 편안한 소리와 아름다운 영상으로 예배의 감격과 은혜를 더하는 영상 음향 설계 및 시공 전문 업체 믿음의 기업 프레이즈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교회의 부흥을 꿈꿉니다. 편안한 소리와 아름다운 영상으로 예배의 감격과 은혜를 더하는 영상 음향 설계 및 시공 전문 업체 믿음의 기업 프레이즈와 함께했습니다.

0: KBS 이메신 FM
1: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말씀으로 생각을 태워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이 넉넉한 시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랑의 뜰한 장찬희입니다. 가끔 집안 정리를 하다 보면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매일 드나드는 공간인데도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먼지가 구석구석 쌓여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눈에 뻔히 보이는 곳은 변함없이 말끔한데 다른 공간은 하루하루 먼지가 쌓여가고 있었던 거죠. 우리 신앙도 어쩌면 이와 비슷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죄를 짓지 않았고 예배에도 빠지지 않고 꽤나 믿음 생활을 잘 지켜나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익숙함이라는 관성에 젖어서 기대와 소망을 상실한 채 습관처럼 우리의 신앙이 흘러가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스바냐 1장 말씀에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 찌꺼기같이 가라앉은 자, 그리고 하나님께 받을 복도, 죄인에게 주어질 화도 생각하지 않는 자. 바로 영적인 안일함과 무감각함에 빠진 사람, 다시 말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